팁을 알아보는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리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

0: 근뇌 보신환 한 곽의 가격 458원입니다. 7곽 구매하시면 5곽을 더 드리고 추가로 심장 질병에 도움을 드리는 코엔자임 Q15곽을 증정해 드립니다. 15곽 구매하시면 15곽을 더 드리고 코엔자임 Q15곽을 함께 드리는 동시에 1,000원 상품권을 추가로 드리며 이번 활동에 직접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방송 전화에 참여하여 예약하고 주문하시면 사은품으로 코엔자임 Q11곽을 추가로 증정해 드립니다. 네, 우대 활동 오늘까지 포함해서 4일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세한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아래에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도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우대 활동 이제 우리 아나운서 선생님 상세 설명드렸습니다. 예. 여기에서 우리 Q10에 대해서 우리 시간이 없어서 많이 소개해드리지 못했는데 저희들 이 시간은 20분밖에 방송하야 합니다. 30분이 아닙니다. 예. 이래서 여러 가지 약을 소개해드릴 시간이 없어 그런데 간단하게 Q10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일단 전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심장 근육 영양제라고 먼저 생각하십시오. 우리 의학에서는 그 동물 실험을 많이 하죠. 예, 토끼요, 뭐이 특히 쥐라든가. 그런데 이 Q15 동물 실험할 때는 개구리 심장을 많이 합니다. 개구리 심장을 꺼내 놓으면 처음 한 몇 초는 발딱발딱 뜁니다. 그러다가 서게 되겠죠. 이럴 때 Q10을 예, 쏟아 넣으면 섰던 심장이 다시 뜁니다. 이거 동물 실험에서 직접 볼 수 있습니다. 예. 그 외에도 이 Q10이라는 거는 우리 몸에서 심장의 심장 근육에 제일 많이 포함되고 간, 콩팥, 잇몸 여기에 맞습니다. 잇몸도 그렇습니다. 우리 늙어가면서 잇몸이 왜 자꾸 내려앉는가? 이빨 뿌리가 드러나고 예, 아프고 시리고 참을 뜨거운 거 못 먹고 이게 다 잇몸이 건강하지 못한데 이 Q10의 함량이 나이가 들면서 팍 떨어지는 겁니다. 이 Q10은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생물 제품입니다. 그런데 40대 중반부터는 그 합성이가 17번의 생화 반응을 걸쳐야 만들어지는 성분이기 때문에 절반 이하로 떨어진답니다. 60대, 70대 가서는 더 형편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내 몸의 25% 아래로 떨어진다 할 때에는 심장이 설 수 있답니다. 그래서 이 Q10이라는 거는 후메Q10이라고 말하는데 미국 박사가 발견하고 영국 박사가 이거 논문 쓰면서 노벨상 거성 받은 제품입니다. 때문에 내세 있는 분들 특히 40대 후반부터는 이 Q10을 다 잡숴주는 게 좋습니다. 우리 이번 우대 활동에 이 Q10을 예, 드리지 않습니까? 이 국가사도 우리 건네 보시면 5곽 드리고 Q10도 드리고 예. 이래서 이번 우대 활동 15곽은 또 더 좋습니다. 15곽도 드리고 Q10도 15곽 드리고 예. 우대 활동 참가하실 분들 자문하십시오. 그다음에 Q10도 또 드리고 예. 때문에 이번 우대 활동은 보조금도 나가고 Q10은 원래 내가 싸먹자 했는데 준비했던 분들 사실 Q10에 대해 설명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요즘 알고 있단 말입니다. 예? 쓰고 있고 알고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기회를 잘 이용하는 게 여러 가지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계랍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안녕하십니까.
2: 예, 우리 아저씨 지금 이 건네 보신환을 쓰고 있습니다. 금연에 네. 혈압이 높은데 자꾸 나 먹은다면 그게 정사이라며 혈압약을 아예 잡쌌습니다.
1: 얼마만에
2: 예, 저기 그런 아이고 이를 소지가지라 간다는 게 둘러시 뜨거 번제지젠가. 그래서 그 다음에 일구자니까 일구지 마야 한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한참 있다 자기들로 일어나 아이 된다면 이 노신차에 받겠다며 그래 병원에 가 치료하고 댄디 맞고 나와 중약도 쓰고 이랬는데 그냥 예, 뒷걸이 시하고 이 볼에다가 예,

0: 두개비를 씌워놓은 것 같답니다.
1: 네.
0: 그리고 매역이 없어서 또 꼼짝 못합니다.
1: 머리 결과에 다 막혔습니다. 그리고 머리 내셔 포들이 많이 굳어졌다는 것 말합니다.
0: 아 그렇습니까?
1: 네.
0: 그래서 그 다음에 내일 뭐 병원에서 주는 약을 잡쌌는데도 그래서 그랬을 때 다게 선생님이 강의를 두고 나는 예 선생님이 약을 강의하는 거 다 쓴다. 그래서 어느 게 나가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1: 이번에
0: 보시 나는 예 썼는데 아 그렇게 합폐미 자꾸 하던 게 어디는 없어지고 그 다음에 머리 두개비를 씌워놓은 것들이 자꾸 무겁단다. 그래서 또 운동하는 급에 그 운동했을때요 아이디어 하면서 그래서 이 약을 잡쌌는데 아 우선은 골이 좀 헷갈아지고 예 정신하고
1: 그럴 겁니다. 정신하죠.
0: 예 그리고 이 아랫다리 맥이 없어서 예 아 자꾸 무거워있습니다. 나가 활동을 아 맥이 없는데 내가 어디 나가 활동하는가 그러던 게 예, 이거 근육보신 한우 썼는데 예, 이게 뭐 약방이나 병원에서 주는 것보다 예 중약이라 그러는지 효과용 좋습니다.
1: 아, 이 약처럼 성분이 좋은 게 없죠. 기혈을 보충하는 데서는 정말 독특한 약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뚱어 의조 제약공장의 거는 예, 일반 데서 못 팝니다. 이게 좀만 떼내서만 파는 겁니다. 전매점에서만 예. 그러니까 효과 날 수밖에 없습니다.
0: 그리고 얘 예, 밥을 요매해 잡습니다. 그런 게 우선은 예, 식사도 아이고 오늘 아침에 보니까 내맛 조금 더 잡수실 때다. 괜히 과맥이 나고 아, 그래서 제일 좋은 게야 어림도 없어지고 거리시 하던 게 그게 좋아질까 예. 별로 눈도 잘 보이는 것 같고 정신한다고
1: 네. 중풍이랑 온 환자들이 보면은 예, 물론 아직 중풍 나요고 머리가 거저 좀 혈압 높고 어지럽단 뿐이지 진짜 중풍으로 온 환자들이 이런 효과를 보면 예, 너무도 좋아합니다. 항상 머리가 흐리머리한 게 오늘도 내리고 내일도 오늘이고 이렇듯 사람들 머리가 맑아지고 정신이 돌아오면 너무 그런 효과 보는 것만 해도 너무 기뻐합니다.
0: 예, 영 좋아한다. 계속 이번에 우리 활동이 얼마 좋습니까? 벌써 70이 넘으면은 심장이 다 나빠지지니까. 아이
1: 무슨
0: 주시부 거둬주지.
1: 예.
0: 우리 활동이 좋지. 그래서 주머니 어떻게 했는가 아니네 좀 자주 쌌다 말인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활동할 때네 이렇게 좀 우리 활동할 때 어디는 70 넘었을까 좀 약을 좀 오래 써야 재발해야지. 예. 그래서 이번에 배달 받자고 전화 한 긴다.
1: 맞습니다. 우리 우대 활동 며칠 안에 남았으니까 나의 뭐 다른 시시급질한 선물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선물이기 때문에 교시부 주지, 천원 빼주지 이런 우대 활동 이용하십시오.
0: 예, 난 교시부 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약을 주는 게 거기다
1: 그 잡숴보시오. 교시부는 예, 생물 제품이 돼서 쓴 날부터 알깁니다.
0: 예.
1: 예.
0: 예, 선생님 소개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배달
1: 받으려
0: 합니다. 예.
1: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전번 시간에 제가 멜라토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우리 그 방송 듣는 분들은 보면은 확실히 필기람 하면서 들어갔고 예. 어떤 때는 자문이람 할 때 보면 저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송하지 그렇게 뭐 잘 알아듣겠는가 이런 생각하며 방송했는데 딱딱 적어놓고 이 질문이람 하는 거 보면 정말 숙회시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멜라토닌이라 무엇인가 잘 알아두는 게 필요합니다.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2: 네.
3: 네, 선생님 수고하신다. 저도 어제 버시 하는 먹는다. 어제 먹는 가무에 혈압도 거리 안 돼가지고 머리 어지럽고 허리 아프고 정신이 띵한다. 그리고도 원래 녹음도 왔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소리 정신이 띵하면서 이랬는데 지금 하루에 혈압약 두 번씩도 먹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지는 가무에 귀에 머리에서 자꾸만 소리 나면서 밤에 눈에 자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자꾸 소리 나니까, 그래서 이 본지 보시하는 썼는데, 지금 그런 증상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조금 있어가지고 정신 땡하면서, 머리 아프고 어지럽던 것도 많이 나가지고, 테라비아가 한 날에 두 번씩 먹던 것도, 이거는 지금 한 번씩 먹고, 그리고 화변이 닫아가지고, 하루 저녁에도 한 대여섯 번씩

0: 일어나지 했습니다.
1: 네.
0: 이렇게 끼어서 자꾸만 무리해서 소리 날까 자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지금 그게 해결되니까, 이, 어찌 좋은지 잠을 잘 자니까, 이, 아침에 깨남고 나면 이, 정신이 납니다.
1: 네.
0: 이, 그리고 심장이 안 좋아가지고, 이, 가슴이 답답하고, 침침하니, 어떤 때는 이, 두문두문 가다, 이, 숨이 아예 올라오는 것처럼 이래서, 이, 자다가도 일어나서 가슴 두드리면서 이래 됐습니다. 근데 이,
1: 그 심장이, 심장이란 이 발동기가 돌아갈 수 없는 신체가 부족해요. 심장이 기가 부족하면은 숨이 올라옵니다.
0: 그래 그렇습니까? 그래 네. 하나 일어나서 이 가슴 두드리고 이래면 한참 그러면 몸 괜찮아서 이래 되는데 지금 이 약을 먹은 다음에 그런 증상은 없어졌습니다.
1: 맞습니다. 이 약은 심장뿐만 아니라 간, 콩팥 모든 기와 혈을 보충하는 약이 되나서 이, 이 약 쓰면은 심장이 힘이 세집니다.
0: 이 예, 확실히 이 심장이 확실히 좋습니다. 이런 증상이 없으니까 나의 마음이 편안하고 이 저도 후련한 게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용서합니다. 예. 이 약 예. 먹은 게 그래서 예. 계속 쓰면 이번 할 때 얼마나 좋습니까? 예. 지수도 네. 주지, 돈도 빼주지, 그 다음에, 15가게, 15가구 주지. 이럴 때, 저기, 약이 조금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더 살려고 합니다.
1: 예, 약값은 제일 높아지는 기회입니다. 예, 전원 예. 보조금이 나가는 겁니다.
0: 예.
1: 배달 받으십시오. 배달 전화번호 알려드립시다.
0: 예, 예. 배달 받겠습니다.
2: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0: 2797번이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셔.
2: 안녕히 계십시오. 네. 말씀 주시죠.
1: 멜라토닌이란 무엇인가? 사실 우리 몸에서는 요지껏 알려진 바로 이하면 12가지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12가지 이상이죠. 예, 그런데 우리 알려진 거 보면 세로토닌이라든가 도파민이라든가 예, 엔돌핀이라든가 에스트로겐이라든가 여기에서 우리 이 멜라토닌이란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멜라토닌은 머리에 있는 대뇌에 있는 성과체라는 이런 조직에서 분비됩니다.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2: 네.
3: 네. 저는 지금 건강에 보시면 먹기 힘듭니다.
1: 네.
3: 농담에 바라시는 체벌에서
1: 효과해졌습니다.
3: 그렇습니까?
2: 네.
1: 네.
2: 가까이 대고 말씀 주시죠.
3: 예, 네, 알았습니다.
2: 네.
3: 지금 됩니까?
2: 네.
1: 네.
3: 예, 네, 단연간 바라시는 체벌에서 우리가 어지럽고 심하고 예, 안개치고
1: 예.
3: 또 뒤에서 소리나고 머리도 소리나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1: 예.
3: 벌써 많이 힘들었는데 이런 느낌이 있는데 이제 한 도로 먹었는데 그게 조금 피도가 아닌 것 같습니다.
1: 잠자고 있는 뇌세포를 깨울 수 있는 약이기 때문에 잡수자마자도 알깁니다.
3: 그렇지만 이 효과 이렇게 빠르게
1: 예. 예.
3: 아침에 일어나면 등치에 나고 예, 그다음에 말수하고 뒤에 소리 나던 것도 제출에만 들어버렸습니다.
1: 네, 그럴 겁니다.
3: 이건 계속 오래 먹어드렸죠. 예?
1: 그렇습니다. 이건 전부 우리 오장육부를 보호하는 약이기 때문에 늙음하기수록 이런 약을 써서 오장육부 기능이 좋아지면 특히 콩팥이 기능이 좋아지면 뇌조직이 좋아집니다. 예. 그래서 예. 계속 쓰십시오.
3: 예, 알았습니다. 오래 먹고 건강하겠습니다.
1: 네,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1: 뇌조직에서 분비되는 멜라토닌. 아주 중요하죠. 근데 뇌세포가 다 굳어지고 말라가고 있는데 언제 이 멜라토닌이 분비되겠습니까? 멜라토닌은 우리 한어로 하면은 褪黑素라는 겁니다. 약국 가면 褪黑素라는 거 딸로 팝니다. 예. 근데 그렇게 호르몬을 딸로 먹어서는 그 호르몬 같은 건 입 먹을 때 대단히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근뇌보신환은 예, 장기적으로 쓰다 보면은 이 성과체가 줄어들지 않고 잠자고 있던 성과체 뇌세포가 깨어나면서 멜라토닌 분비가 늘어난다. 멜라토닌이란 거는 잠을 자게 하는 호르몬입니다.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4: 예, 선생님 한 가지 물어보기죠.
1: 네.
4: 이미 중풍이 좀 왔습니다.
5: 좀 네.

0: 왔는데 손을 떨고 그 다음에 그런 뭡니까 혈압 파동이 많고 그 다음에 심장도 안 좋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찌가면 허리 다리도 계속 또 거기다 도학을 지공통까지 이렇게 아파하는데 내 근래 보지 않았으면 어떻게 하는가 내 그러는가 물어보고 예 물어봅니다 제가.
1: 네, 이런 분들이 쓰면 손 떨다는 것부터 나사집니다. 예, 어떤 사람 잿머리 뜬다, 손을 뜬다, 아, 이게 다 파킨슨병이 아니라도 이렇게 뜹니다. 이 약은 파킨슨병 환자들까지도 치료에 많이 도움이 되는 약이기 때문에 이제와 같은 이런 증상들이 하나둘 나사집니다. 빨리 써야 될 것 같습니다.
0: 예, 선생님 잘 알았습니다.
1: 네, 치료 잘 하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설명 주시죠. 네.
1: 정적으로 우리 뇌세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하루가 다르게 굳어지고 뇌세포가 말라가고 뇌조직이 위축이 오고 이래서 뇌조직이 위축이 오면 그 어간의 뇌실에서 이 공갈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러면 이 바람이 부는 것처럼 소리가 나고 어지럽고 그다음에 그 뇌조직 안에 있는 뇌수들이 또 적어지고 이러면서 뇌세포에서 생산된 노폐물이 빠지지 못합니다. 우리 뇌수를 통해서 많은 이런 그 뇌조직에서 생산된 쓰레기들도 배출합니다. 예. 그래서 정적으로 그 뇌보신환원을 나이가 들면서 특히 40대 후반부터는 써주는 게 여러 가지로 필요합니다.
2: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5대 활동 오늘까지 포함해서 4회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네, 기회를 꼭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메줄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허강일 작사, 로창선 작곡의 우리 다 함께를 준비했습니다. 아름다운 세상, 행복한 세상을 갖고 가려는 희망찬 메시지들을 담은 노래인데요. 리상길, 차미경 가수의 노래로 들으시겠습니다.

0: 신선한 공기, 푸른 하늘, 맑은 물. 이는 연결시 경륜양로원에서 느낄 수 있는 대자연의 매력입니다.
1: 농촌의 흥량을 만끽할 수 있는 이 양로원에서 합리한 가격으로 로인분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0: 아담하고 깨끗한 환경에 방마다 텔레비전,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고 화장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1: 가족 밥상이 주는 행복, 마당에 직접 재배한 야채 과일로 건강과 맛을 모두 지켜드립니다.
0: 30여 년 운영 경력을 지닌 조순족 원장님이 함께 거주하면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서의 진찰 시스템도 갖춰져 있기에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양로원입니다.
1: 특별 빈곤호에 한해서는 특수 우대도 해드립니다.
0: 지점은 연결시 47선 대암촌역 바로 앞입니다. 문의 전화는 138-4433-7517번, 138-4433-7517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연변 노래가 좋아해서 인사드리는 최래영입니다. 반갑습니다. 꽃향기가 바람결에 실려오는 날일수록 우리 가슴속에 오래오래 남은 노래 하나씩 떠올려지죠. 오늘도 정다운 연변 노래와 함께 삶의 려정, 그리움, 그리고 작은 꽃 같은 인생 이야기들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곡으로 오밀한 작사 작곡의 여행을 준비했는데요. 인생은 떠나는 길, 만나는 길, 돌아오는 길, 늘 여행 같다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노래입니다.

인생 여정 설렘을 담아 전해드린 노래 여행, 량춘하 가수가 불러드렸습니다. 여행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문득 내 안에 누군가를 발견하곤 하죠. 따스한 햇살처럼 포근한 가요, 하나하나 작사 장영남 작곡의 내 안의 그대를 김선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우리가 그리워하는 것은 바로 고향이겠죠. 계속하여 박영일 작사 최학산 작곡의 꽃동네 내 고향 연변을 준비했습니다. 꽃향기 그윽한 요즘 이계절 아름다운 연변의 자연 풍경에 더 취되길 바라면서 뒤홍관 가수의 노래로 들어보시죠.

인생 길은 그 누군가와 함께 동행하기에 외롭지 않죠. 최근 작사 박동허 작곡의 인생길 우리 함께, 안영수 마복자 가수가 부르는 이 노래는 함께하는 소중한 인연에 대한 고백입니다. 노래 함께 들어보시죠.

꽃이 피고 지는 계절,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사람, 행복을 전하는 사람이 되길 바라면서 이어서 마련한 가요, 대명숙 작사 루영근 작곡의 나는 당신의 꽃을 전해드립니다. 김소영 가수의 청아한 음색으로 만나보시죠.

이름 모를 들꽃처럼 우리의 인생도 때로는 조용히 피어나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문춘산 작사 남려령 작곡의 이름 없는 꽃, 이 노래는 화려하지 않아도 제자리에서 묵묵히 꽃 피우는 삶을 노래하고 있는데요. 리시나 가수가 그 곧 마음을 품고 불러드립니다.

삶은 요정 속에서 우리는 소중한 시간들을 만들어가고 있죠. 똑딱똑딱 늘 같은 속도로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쌓아가는 행복탑. 이어서 백진숙 작사 유춘섭 작곡의 인생시계를 한철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연변 노래와 함께한 이 시간 어느덧 마무리할 때가 다 되었네요. 끝곡으로 리명 작사 지혜선 작곡의 들끓는 해란강을 박우나 가수의 노래로 전해드리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편집의 오영란,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박유림이었습니다.

0: 계절의 흐름에 맞는 건강 비결과 자연과 어우러진 건강 이야기가 매일 여러분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사계절 양생일기.
1: 국약 결배강은 예로부터 전해져 내려온 처방인 생매금을 가감하여 만들어졌습니다. 702여 명의 의학 박사들이 수십 년간의 임상실험과 현대 최신 초음계 유체 추출 요가법 기술을 결합시켜 천연 종량제에서 활심펩타이드 성분을 추출해냈습니다. 체내에 들어가면 심장 노폐물을 빠르게 제거하고 손상됐거나 위축된 심근세포를 활성화시키며 막힌 심내혈관을 개통시켜 심장의 펌프 기능을 회복시켜줍니다. 뇌경색, 관상동맥 질환, 협심증,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가쁜 증상, 심낭염, 심박수가 고르지 않으며 가슴 통증과 식은땀이 나고 기력이 없으며 심방세동과 기외수축 등 치료에 효과적입니다. 국약 혈배강 문의 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5호 매대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건강에 도움을 드리는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아래전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0: 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0: 부탁드립니다.
1: 예, 먼저 고객 협회가 이번에 특대 우대 활동하고 있습니다. 6세트를 사면 4세트를 더 드립니다. 그럼 10세트 가게 되죠. 그럼 한 200날 동안 복용할 수 있는 양입니다. 반년 넘어

응해서 딱 싸겠다 하는 분들이 혈배강 열곽을 공장 측에서 더 드립니다. 네. 그리고 16세트에는 24세트가 따라갑니다. 그럼 40세트 가게 되죠. 제가 자꾸 강조하지만 우리 이 혈배강은 두 가지 약 조합이 돼서 세트로 나가는 겁니다. 점심에 먹는 약이 틀리고 아침 저녁을 먹는 약이 틀립니다. 예, 그럼 40세트가 간다 할 때는 약곽으로 따지게 되면 80곽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예, 그것도 우리 침을 12번 또 놔드리고 오늘 결정하는 분들도 혈배강 10곽을 또 더 드립니다. 10곽, 예, 그러면 우리 세트로 따지게 되면 5세트 더 주죠. 그리고 장례통 청림일호방 이거는 10곽 이상부터 드리는 겁니다. 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구분기를 많이 걸었다는 분들이 그래서 사적 돌아다김에 치료를 해봐도 별 효과를 못 보고 그리고 오히려 병은 점점 더 심해지고 제가 자꾸 말하지만 이 진단이가 영 중요합니다. 진단이 틀리게 되면 약 선택을 잘못할 수 있고 선택 잘못하게 되면 오히려 병이가 점점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어제 그 얘기를 하는 건 우리한테 와 지금 치료하는 분들 돌아다니며 치료해본 분들 많습니다. 예, 그래서 뭐 제프라 왔거나 뇨실금이라면 원래 없었는데 뇨실금이 막 생기거나 또 요추간판 탈출 치료를 받았는데 걸어댕길 수는 있었는데 어제는 완전히 뭐 벌벌기에서 위생실 다닐 정도로 됐거나 그 다음에 무릎관절 치료한다는 게 잘못해가지고서 뭐 집행위를 짚고 다닌다 예 이런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 그래서 꼭 진단 정확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한테 직접 문의하게 되면 제가 다 알려드립니다. 네 그래서 우리 환자분들은 그렇습니다. 병원에가 검사하는 것도 좋겠지만 예 누구나 다 첫 가면 병원에 검사합니다. 예 근데 해결책이 없죠. 어제 와서 약을 사간 분들이 우선 우리 이 방송 오래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서울병원에 가서도 검사해서 심장 검사한 게 99% 맞겠다 이래가지고 주사를 해야 된다. 그렇지만 그 아스피린 타딘가를 평생 달고 있어라 이랍니다. 기술이 아스피린이라면은 뇌과 의사들은 아스피린 못 쓰게 합니다. 근데 심혈관 방면의 의사들은 또 아스피린 평생 써라. 그래 뭐 뇌하고 심장이 뭐 다르게 공작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가늠하기 바쁩니다. 어째 뇌과 의사들은 아스피린 못 쓰게 하는가? 뇌과 의사들은 압니다. 이 아스피린이라는 게 오래 가게 되면 그 혈관이 얇아집니다. 그럼 뇌출혈 오기 사파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수술을 할 때면 보통 아스피린 달고 있는 분들은 한 달 동안 아스피린 떼라 합니다. 어제 그런가? 수술할 때 혈관이 지혈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스피린 쓰지 말라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또 타딘가 다 이게 우리 그 혈세포가 한 대 엉킬까봐 예, 그거 방지하느라고 그러는 건데 별 쓸데는 없습니다. 마지막 가서는 우리 심장 지자라는 사람들 아스피린 계속 달고 있어도 마지막에 지자하는데 또 막힙니다. 예? 그래가지고 지자를 바꿔라 이런 경향이 많고 모든 서약은 간 콤파치를 다 해칩니다. 예? 간이 나빠지게 되면 눈은 못 볼 수 있고 콤파치 나빠지게 되면 그 다음 붓기고 그 다음에 뇨실금이 생길 수도 있고 이게 다 문제 생깁니다. 그럼 남성분들은 아스피린이랑 오래 달고 있는 분들을 보게 되면 예? 마지막에 첼리시아가 점점 심해져서 소비 나가지 않습니다. 예, 이런 분들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어제 온 그분도 서울병원에 가다 검사하고 자기는 딱 주자를 하기 싫다 이럽니다. 그리고 또 중칭 그짝 병원에 가서 또 검사하고 북경병원에 가서 검사하고 말이 다 똑같습니다. 혈관의 관상동맥이 우선 90% 이상 막혔는데 주자를 해야 된다. 그래서 재방송 듣고 왔는데 우리 혈배강 쓰게 되면 주자를 할 필요 없다. 이거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우리 환자분들이 혈압약이라면 달고 있는 분들이 몽땅 혈압약 끊고 지금 이 혈배강 가족을 대체해서 지금 치료를 하고 있죠. 엄청 좋죠, 지금. 그래서 혈배강은 어째서 효과가 이렇게 좋을 수 있는가? 첫째는 무슨 중약제라 해서 되는 문제 아닙니다. 중약제가 보통 이런 효과를 못 나타냅니다. 근데 최신 기술이라는 게 영 중요합니다. 예, 500도를 둔 이런 분자로 나와가지고 모든 약제가
那당시에 이런 到底要采一个成

0: 약재를 갖다가 서리 또 700여 명 약박사들이 연구를 해내가지고 서리 제일 작은 분자로 나왔기 때문에 3분의 1에 직접 흡수될 수 있습니다. 심장 거기면 혈전 부위에 가서 직접 그걸 녹일 수 있죠. 예, 그래서 효과가 빨리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심장 주사를 이미 했다 이런 분들도 모든 이런 서약을 보통 대여섯가지를 평생 달고 있어랍니다. 뭐 리비글레이라든가 타진가라든가 이나플리라든가 사탄레이라든가 이런 약들을 계속 달고 있어랍니다. 이 서약 한 가지만 해도 우리 간을 써지게 해치는데 이런 여러 가지를 계속 달고 있다나게 되면 간이 다 나빠집니다. 예, 그래서 이걸 몽땅 끊을 수 있는 약이가 유일하게 우리 이 혈배강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혈배강 보통 여기 처방 본다 할 때 공능 주치도 영 중요합니다. 우리 공능 주치가 많습니다. 제일 첫째 뭐인가? 전신의 대사를 조절해 준다. 딱 썼습니다. 调节 전신 대사. 그리고 회복 세포 활력, 세포 활력을 회복해 준다. 그다음 심혈관 공능을 개선해 준다. 그다음에 젠노 젠신, 뇌를 건강하게 해주고 몸을 건강하게 해준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심리혈관 질병을 치료할 때 딱 심리혈관만 치료해서 되는 문제 아닙니다. 왕왕 우리 오장육부를 든든하게 해줘야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 젠신, 젠노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후증, 구번이라는 게 또 중요합니다. 구번이라는 거는 근본을 다스려줘가지고 우리 육색등지 오미자가 들어간 목적이 그겁니다. 그리고 또 비타민 E, 비타민 A하고 자지청피관. 이 자지청피관은 우리 약상에서 뭐라는가 후메큐스의 300배 효능을 나타낸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연관쇠로 이게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위에 또 우리 관심병 또 고혈지 치료한다. 이게 중요합니다. 고혈증. 그래서 우리 심장 주자라는 분들이 서약을 달고 있는 거 뛸 수 있다 얘기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뇌동맥경화를 치료한다 딱 써놨습니다. 그다음 원인성 시력감퇴 치료해준다고 써놓고 그다음 또 우리 갑상선 기능 저하 그다음 만성 원인성 기관지염 치료해준다고 서리 딱 써놨습니다. 이거는 몽땅 신경세포를 수복해주는 펩티드 그 처방이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심근세포를 수복해준다.
1: 네, 문의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0: 네, 말씀 주세요.
2: 예, 어젠가면 예전에 예, 혈배강 예, 지금 먹고 있는 환자입니다. 어젠가면 서민이 잠깐 어제 혈압도서를 그렇게 아이 되지. 그 다음에도 예, 예, 뭐랄까 머리도 계속 아프고 머리 아픈 거는 이제 생각이 되고 이전에 그 다발성비계 혈 때문에 그래서 그냥 계속 머리 아프고 또 예, 공실 부수도 있으면서도 예, 그렇기도 하고 그냥 어지럽기도 하고 예.
0: 네.
2: 그다음에 또 예, 이 뭐니까 무슨 예, 다 무슨 먹었다 하면 무슨 위고가 단단해지고 하도 아이 되고 예.
0: 맞습니다.
2: 그리고 예, 예, 그리고 그다음에 제가 예. 잠도 어째 그렇게 자지 못해가지고, 예. 또 그 다음에, 이, 심장도, 이거 가슴 답답함에, 잠깐 숨을 올라오지 않지.
0: 네.
2: 또 그 다음에, 예, 이거 뭐, 여러 가지 이런 생산만 했는데, 잠깐, 이 혈배강 먹은 다음부터, 예, 혈압약은, 그날부터, 예, 일단 혈압약은 없으리. 아이 먹고, 그, 예, 뭐가, 혈배강만 계속 먹고, 예.
0: 네.
2: 그리고 나 이 여러 가지 게 거의 다 고친 것 같지. 같이 써서 그런지, 제가 효과 더 좋은 것 같습니다.
0: 네, 네, 네.
2: 또, 예. 예, 친구 고지 하고 나가, 머리 아프게, 우리 어쩌고 그렇게 깜짝같이, 없어지고, 예. 그, 남이 하여튼 이 여러 가지 이런 걸로, 예, 예, 혈청 봤는데, 제가, 예, 머리 아픈 게 좋아서, 소화 그렇게 잘 돼가지고, 오전에 여기서 보지 못해, 먹지 못하고, 예.
0: 맞습니다.
2: 그러나 잠도 그렇게, 예, 잘 자고, 예.
0: 예.
2: 예, 이, 하여튼 이로 가실래 이러니까, 제가, 예, 점점 사람이 더 좋고, 예, 더 부드러지고, 예, 제가, 예, 예, 또 그렇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가고, 그 친구 24번 하는 그 활동이 지금 참가했습니다.
0: 예, 예.
2: 예, 겨우에 남이하고 있다가, 이따가 두 가지를 합해서 이렇게 계속 먹고 있는데, 효과를, 효과가 너무 좋아가지고, 계속 먹으려 한다.
0: 보통 우리 친구도 그렇습니다. 우리 고델로부터 내려왔는데, 친구 12번이가 기본입니다. 그리고 이 친구도, 어디 아프면 딱 거기만 놔줘서 되는 문제 아닙니다. 전신이 이런 경락을 다 열어주는 게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심침 한번 놓는 게 좀 오래 걸리기 때문에

0: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밖에 맞지 않습니다. 예? 그래 우리 잘로 다 모셔다 드리고 그래 우리 침도 그렇습니다. 12번이가 치료 단계입니다. 첫 번째 치료 단계입니다. 예? 그 다음 네. 12번호는 공고 단계입니다. 그래서 공고 단계까지 다 걸치게 되면 예, 기본상 병이가 다시 재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꾸 말하지만 침구가 들어감으로써 경락을 몽땅 열어주는 기초상에서 약 효과가 들어가게 되면 예, 맨 약을 먹기 보다 효과도 빠릅니다. 예.
1: 글쎄 그런 것 같습니다. 어제 기전에 뭐니까 앉아서 친구를 하고 이래도 그 효과 못 보던 게 제가 선생님한테 가서 친구 한 다음부터 제가 예, 효과 빠르고 한다면 예, 아니라 예, 뭐니까 여러 가지로 제가 이렇게 보수란 말입니다.
0: 그리고 제가 침을 놔줘 보니까는 예, 대부분 서약을 오래 달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예, 서약이 위를 해치는 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뭐 장룡펴 이래면 위를 아예 해친다고 자꾸 생각하는데 기실은 위를 해치는 게 직접적으로 해치는 서약이 아니고 그 서약이 들어가서 일단 간을 먼저 해칩니다. 간이란 게 위장도를 잘 움직이게 합니다. 그런데 간 경락이 또 막히게 되면 위장도가 잘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럼 변비도 생기고 무슨 먹게 되면 드직하면서 잘 내려야 갑니다. 이 침 찔러보면 안 됩니다. 우리 그 중만쇼에 거기입니다. 기다만 침 쭉 찔러보게 되면 거기 땅따납니다. 그래서 그거 보통 우리 존속들은 적이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혈배강 쓰면서 좋기는 침을 결합하게 되면 그 적을 빨리 풀어줄 수 있고 그래서 어쨌든 이런 방면을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서약이라는 게 이 위가 잘 움직이지 못하고 소화가 잘 안 됩니다. 보통. 예.
1: 하여튼 예, 이렇게 좋은 건 많은데 예, 네. 그러니까 치료를 계속 요소에 하겠습니다.
0: 예,
1: 어제 나에서 조금 이병 조정
0: 맞습니다. 예, 예, 예.
1: 예, 알겠습니다.
0: 네, 수고하십시오. 건강하세요.
2: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두 분 선생님 수고가 많습니다.
0: 예, 말씀 주세요. 예,
3: 예 저도 지금 예, 혈배강하고 건신고를 먹고 있습니다.
0: 네.
3: 예, 가슴이 그냥 답답하고, 예전 세게 두부할까요? 신조통이 있어서. 가슴이, 그래도 이렇게 막 두드려도, 막 그저 무섭게 도로 온도는 같아 아프고, 예.
0: 네.
3: 아, 그 다음에 고혈압, 고혈지도 높고, 나도 모르게 식은 땀을 자꾸 많이 흘린단 말입니다.
0: 네.
3: 그리고 저는 사수가 많아지고, 멸 수가 없고, 예. 숨이 이렇게 올라, 특히 밤에 더 합니다. 숨이 올라와서. 아, 밤낮으로 이렇게 계속 저는 이제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0: 어.
3: 예, 그러니까 여러 병원으로 다니면서 침도 맞고 점량까지 먹었는데 아, 병이 아예 났습니까?
0: 네.
3: 아예 됐다. 정말 네. 주통약을 먹었는데 그리고 선생님이 후구 선생님이 이 혈병과 친구를 결합했는데 야 정말 기적같은 효과를 봤습니다.
0: 예.
3: 정말 예. 벌써 이 주문을 이렇게 맞는 첫날에 벌써 가슴이 시원하더라고 합니다. 가슴 움켜쥐고 이래도 네. 가슴이 시원하고 아, 눈이 정신이 난단 말입니다.
0: 네,
3: 그리고 예. 마음이 편안하단 말입니다.
0: 그렇죠.
3: 이런 느낌이 든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소화계통도 좋아지고 벌써 병이 났을까 예, 얼굴 색깔도 좋아지고 혈압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0: 지금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예. 그런데 환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째서 이런 그 큰 병원에 가서 검사라며 다 하고 그 다음 마지막 가서는 별 해결책이 없답니다. 그런 말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우리인데 그분은 숨이 너무 차고, 이래 숨 쉴 때면 자꾸 가래 걸린 소리 그르렁그르렁 납니다. 그래서 이분도 병원에 가 이래 검사해서, 아 무슨 이렇게 뭐 어디 이 심장에 문제 있다 이렇게 진단이 나왔지만, 마지막에 결과는 이사가 말하는 게 뭔가, 아, 어제는 이 나이 되게 되면 숨이 찰 때도 됐지 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 즉시 뭐 무슨 뜻인가? 이 병은 치료할 방법이 없다 그 뜻입니다. 그런데 중이는 이걸 압니다. 어제 그런가? 기관지 거기에 가래가 꽉 들어찼습니다. 그래 가래 들어차게 되면 우리 기관지 호흡도가 있으니까 좁아집니다. 그러면 사람이 숨쉬는 게 영 불편하고 그다음에 그 숨쉴 때면 자꾸 가래 걸린 소리가 그렁그렁 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혈배강이가 좋다는 게 뭔가 여기면 일단 천하분이라는 약재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맥동, 오미자, 단삼, 치설 그리고 텍사 이런 약재들 들어가서 그 가래를 빨리 녹이 내보냅니다. 그래 가래를 위에 가래는 위로 내보내고 아래 가래는 수축 깊은 곳의 가래는 소변 통해서 우리 그 폐지수랑 없애는 약재 제일 좋은 약이 있습니다.

0: 핵사란 약제 제일 좋습니다. 저시 이것이가 소변 통해서 또 이런 물을 다 내보낸 작용했습니다. 그래서 폐에 물이 찼거나 심장에 물이 찼거나 이런 것들을 몽땅 끄집어 내가면서 심혈관 질병 치료해줄거나 전면적으로 치료가 잘 되는 거죠.
1: 예, 벌써 이 약이 효과 있으니까 면역력이 높아지지 않을까.
0: 당연하죠. 예, 예.
1: 예, 그리고 아무래도 맑아지고 벌써 예, 효과 있으니까 밤에 잠을 잘 잤단 말입니다.
0: 예.
1: 시원하게.
0: 그렇죠. 예. 숨이 차지 않으면 잠 잘 자죠. 예.
1: 예, 숨이 차고 잠은 벌써 잘 쓸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 정신 나도 말입니다.
0: 맞습니다. 예.
1: 예, 그리고 예, 우리 아바이도 예, 침대에서 일어 못 나왔습니다. 예,
0: 중풍 걸렸어요.
1: 말을 잘 못해서 남이 네. 알아듣기.
0: 예, 예.
1: 그리고 병원에 정말 뭐, 계속 병원 다니까 마지막에 병원에서 심장 주제를 하라지 않을까.
0: 네, 예.
1: 그 병원에서 서약도 먹고, 친구까지 하고, 아, 이런 게 정말 아닌 게 아니고, 뭐, 별다른, 친구마다도 어제 별다른 효과를 못 봤습니다.
0: 네.
1: 예. 그래서 우리 아바이랑 정말, 어제 난 죽었다 이랬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선생님이 이 질병강하고 친구 영화단 이 아이 소리를 듣고 예 아이 이번에는 친구가 질병강하고 먹고 완전히 해보고 가져왔습니다.
0: 맨바로 왔죠.
1: 조금 안 되는데. 예, 그러니까 지금 좋아서 지금 병원에 주제라는 거 주제도 아예 합니다.
0: 네, 그렇죠.
1: 예, 그리고 아이 그리고 다진가에도 아이 먹고 예.
0: 네, 예.
1: 혈압도 그저 혈압 원래 하루에 어쨌든 두 번씩 병원을 실려 가졌습니다.
0: 네, 그렇죠. 아이 좀좋아요. 예.
1: 예. 근데 지금 혈압약도 예, 완전히 끊고 예.
0: 네.
1: 지금 예, 완전히 회복되니까 지금 전에 병원을 아예 갑니다.
0: 맞습니다. 갈 필요
1: 예.
0: 없어요.
1: 야.
0: 예. 바쁘지 않은데 왜 갑니까? 예.
1: 네. 예. 그러니까 아바이 지내 기뻐서 이런 의사 어디 있고 이런 친구 어디 있는가.
0: 네. 이런 약이 좋죠. 예.
1: 예, 약이 좋고 친구 잘하고 의사 정말 진짜 의사 약이 정말 좋고 의사 의사 정말 친구 잘한다고 어디 이런 의사 있는가 하면 그러니까 이제 사는 세상이 정말 예, 좋다 합니다. 이제.
0: 네.
1: 예, 그러니까 우리 아바이 하는 말이가 그럽니다. 아이 이 선생님 친구가 뭐 연변에서 이런 뭐 유명한 친구 있는 것 같다고 이랍니다.
0: 네.
1: 그러니까 선생님 보세요. 예. 아, 친구 잘하지, 처방 잘하지, 아, 면비로 쉬러 가고, 쉬러 오고.
0: 그래.
1: 얼마나 환자들 편리합니까?
0: 제 집 가족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 예, 예. 그러니까 우리 아바이가 하는 말이가, 선생님이 전성으로 자기를 대해주니까, 자기 친구에서
0: 네.
1: 이런 효과를 받지 않을까. 이게 기적이 아닌가, 미.
0: 이게 영 중요합니다. 예.
1: 예, 그러니까 정말, 우리 영감이 하는 말이니까, 이런 선생으로 우리 또 한 번 더 중심으로 모시고, 예, 지금 더 많이 맞고, 더 많은 효과를 보고, 이번에 막 달아당기겠다.
0: 아, 좋죠. 예, 예. 될 수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예. 선생님은 정말, 예, 진심으로 우리 두 양주를 살렸다니까.
0: 예.
1: 이게 기적이 아닙니까, 예.
0: 예.
1: 예, 그 우리 아바이가 우리 두 번째 생명을 주한 선생님께 한번 중심으로 감사드립니다.
0: 예.
1: 이번에 활동에 12번 그 친구 활동에 참가하겠습니다.
0: 좋죠. 이번에 활동이
1: 예,
0: 너무 좋습니다.
1: 예. 예, 얼마나 싫어가고 싫어하지 않고.
0: 그렇죠. 예, 예.
1: 예, 얼마나 편리하고.
0: 이렇게 하는 데 없습니다.
1: 아, 병원 어디 있습니까?
0: 네, 예.
1: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예.
0: 네, 건강하세요.
2: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0: 네, 예. 말씀 네, 주세요.
3: 안녕하십니까.
0: 예, 예.
3: 예, 저는 관심병으로 앓고 있던 환자입니다.
0: 네, 예.
3: 예, 항상 숨이 차고 혈압도 정상이 되지 않고 높았다나서 땀이 심지어는 어떤 때는 180씩 오를 때도 있었습니다.
0: 네.
3: 그래부터 막, 부엌에서 일하다면 땀이 비어듯이 내리고 숨이 차고 떨리기도 하고 울음맛에도 또 잘 깨끼고
0: 네.
3: 밥숟가락도 어떤 때는 흔들흔들하며 떨궈뜨리고 이렇게 지지 못하고 뒷잔들이 켜와서 밤잠도 잘 편하게 자기 정말 힘들었던 이런 사람입니다.
0: 네.
3: 예, 근데 방송에서 선생님 이야기를 듣고 혈배강은 전신 대사를 조절하고
0: 네.
3: 세포 활력을 회복시키며
0: 네.
3: 관심병, 고혈증, 뇌동맥 경화, 런앤성, 시력감퇴,
0: 네.
3: 갑상선 기능, 감퇴로 인해서
0: 예, 예.
3: 이런 만성 런앤병 보조 역할을 하는 데 작용이 크다는 이거 알게 됐단 말입니다.
0: 네.
3: 그래 이 약을 좀 먹어보자 하고서 싸먹었습니다.
0: 네.

0: 반년 먹고 나니까 정말 이 중약이라는 거는 좀 이런 려청 이거 려청 싼 거 위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1: 맞습니다. 우리 예. 오상육부 그 세포가
0: 먹고 보니까 예. 호전이 오더라 말입니다.
1: 세포 수복하는 게 그 시간이 예. 걸립니다. 예.
0: 그래 말입니다. 그냥 반년 먹게 되니까 심장이 답답하고 숨이 차고 땀이 많이 나던 것이 기본상으로 호전되고 땀의 혈압도 정상으로 돌아와서 지압약을 좀 끊었단 말입니다.
1: 네.
0: 그리고 정신상태도 많이 호전되어 경력도 좋아지고
1: 그렇답니다. 그래서 이 수성은 이 짝의 단상, 당상과 결합해가지고 무슨 작용하는가? 칭꺼우 찌우신 쌈보랍니다. 그러니까 칭꺼우란 게 뭡니까? 그 혈관이 그런 나쁜 독소 쓰레기, 예, 이런 것들을 몽땅 청결해내갑니다. 그리고 심장을 이런 구하는 세 가지 보배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 쌈보가 직접 조합해가지고 직접 인체 내에 들어가서 신속히 작용합니다.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말씀 주세요. 예.
3: 예. 내 선생님 혈관에 혈압을 한 30년 고생했어요.
1: 네.
3: 그래서 병원을, 그 처음에 모르던, 나무 그 병원에 가서 며칠 하니까, 자꾸 넌 그 병원 나오고, 또 혈압이 아파서 불편해서 또 병원을 주워라며, 어떤 환자들은 아직도 출연하여 했어요. 나와도 다시 들어갔는데.
1: 또 들어갔는데, 예.
3: 예.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먹을까요? 그 약 먹은 날 전에부터 이뤘습니다.
1: 네.
3: 예, 요즘에 한 달이 넘는데.
1: 네.
3: 그게, 요 시간에 조금, 내 원래 병신 게 개의 되기에 나도 아마 하는 일이 조금 돌았더니.
1: 네.
3: 조금씩 혈압이 올라갑니다. 이럴 순간.
1: 아, 괜찮습니다. 우리 약은 혈관 탄력이 좋아지기 때문에 올라갔다는 또 쑥 내려옵니다. 예.
3: 예, 아이. 그전처럼.
1: 바쁘지 않죠.
3: 불편하지는 않습니다.
1: 네, 그래야 좋은 게지.
3: 이럴 순간.
1: 혈압이 올라가는 거는 머리에다 피를 공급해 주느라고 혈압이 올라가는 겁니다. 예. 너무 걱정하지 예. 마세요. 예. 무서운 건 뭔가 이런 혈압약, 서약에 대한 이런 혈압약 써가지고 혈관 벽이 얇아져가지고 혈관이 터지는 게 무섭습니다. 그런데 우리 혈배강은 혈압이 올라가도 이 혈관 탄력이 회복됐기 때문에 이 터지지 않습니다. 그래 다시 혈압이 쭉 내려옵니다. 예. 그냥 사람 편안하죠.
3: 예. 혈배강도 쓰고 있다가 뭐 이런
1: 건신고 같이 쓰고 있지
3: 예,
1: 않습니까?
3: 건신고 예. 예. 이렇게 자르면 자꾸 뭐 잊어버립니다.
1: 아, 그렇죠. 예, 예.
3: 예, 어제 저녁에 약 먹자고.
1: 예.
3: 그 여파리 나는 필요 없습니다.
1: 그 건신고를 오래 쓰느라면 거기 또 공론주치에 썼습니다. 그 기억력을 회복해준다는 거 딱 써놨습니다. 예.
3: 그 오래 먹으면 될 수
1: 있습니다. 됩니다. 예. 피 모자라 그렇죠, 머리. 예.
3: 어제 내 통, 내 병살을 먹었는데.
1: 예, 이제 내 병살 잡았죠. 근데 지금 좀 걸을 수 있습니까?
3: 먹고 있습니다.
1: 아, 예.
3: 나이, 좀 이런데 빛이 사지라면 기대기만.
1: 전면이 잘못 치료해가지고 요추원반 탈출 잘못 치료해. 지금 이 위생실 다니는 것도 벌벌 기대기지 않습니까? 예.
3: 그래. 어찌인가 보세요. 아무것도 모르시나 말지.
1: 그렇죠.
3: 요즘 예. 어제 요즘 자꾸 다리 아프다며. 예. 막대지고 세우 뭐 한다.
1: 예.
3: 그런데 나와서 공실에는 너무 내 기대기 못 쓴다.
1: 네.
3: 못할 사람이 없으니까 이랬어요. 막 또 이 낯짓어서 그래 들어놓고 낯짓에게 조금 해라고 하죠.
1: 네. 어쨌든 후에 우리 그 시간 안배를 해가지고 그럴 때 예. 한번 오세요. 제가 침 놔둘게. 예.
3: 예. 예. 그래서 이 약은 일단 저기 권신경의 내장성 체인데 좀 나이 먹으면 불편.
1: 이렇습니다. 많이 잡사 이렇어. 그 어린 애들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3: 예. 예, 난
1: 그저
3: 좀
1: 빨리
3: 나 사슴에서 많이 먹고
1: 그래 많이 잡으면 좋죠. 예. 예.
3: 선생님,
1: 예.
3: 선생님 좋은 약을
1: 아시네
3: 줘서 나는
1: 예.
3: 많이 낫습니다.
1: 많이 낫죠. 예. 예. 예. 예.
3: 선생님,
1: 예. 건강하세요.
2: 감사합니다.
1: 예.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1: 그래서 직접 그 혈액 순환 따라가지고 약의 유효 성분이가 500도르도라는 작은 분자로 됐기 때문에 이 심장 그 짝으로 들어가서 세척제처럼 거기에 그 혈관 내벽에 붙어 있는 이런 신고 약간 나쁜 이런 물.

0: 있으니 혈전이라든가 빵콰라든가 이런 것들을 몽땅 녹입니다. 그리고 혈관 내 피세포를 빨리 수복해줍니다. 이래서 혈관 탄력이 회복됩니다.
1: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의 문의 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오래된 골목에 있는 춘향의 집에 도착했다. 1층 객실 문은 열려 있었고 춘향이 문가에 서 있었다. 소모 어머니는 춘향을 반갑게 불렀다. 소모는 가슴이 떨렸다. 훔쳐보니 춘향은 눈매가 선하고 검은 머리에 윤기가 흘렀다. 소모는 어릴 적 기억이 떠올랐다. 소학교 때 춘향이 집에 온 적이 있었고 두 사람의 어머니는 서로 잘 알고 있는 사이였다. 세 사람은 방으로 들어갔다. 방은 두 구역으로 나뉘어 있었고 큰 서랍장, 사각탁자, 재봉틀, 26인치 봉황차선거가 놓여 있었다. 벽에는 부모님 사진이 걸려 있고 서랍장 위에는 십자가와 플라스틱 꽃이 놓여 있었다. 뒤쪽에는 작은 방과 다락방이 있었고 두 개의 침대가 놓여 있었다. 어머니는 춘향이 정말 예쁘다고 칭찬하며 소모에게 어떻냐고 물었다. 소모는 부끄러워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춘향은 소모에게 아직도 격투기를 연습하냐고 물었다. 소모는 오래전에 그만두었다고 답하며 어디서 들었냐고 물었다. 춘향은 환경위생소 서조와 강선에서 일할 때 배가 지나가는 길에 강둑에서 소모가 격투기하는 것을 여러 번 보았다고 말했다. 당직 반장에게는 소모가 자신의 남동생이라고 소개했다고 말했다. 어머니는 서조아의 여러 부두에 대해 춘향이 모두 알고 있다며 감탄했다. 소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골목 뒤는 서조아였고 밤배에 사이렌 소리가 울려왔다. 창문에는 먼지와 솜털이 쌓여 있었고 바람이 불면 흰 비둘기가 날아다녔다. 방 안에는 서조아의 냄새, 목화 냄새, 꽃 냄새가 섞여 있었다. 한 시간가량 앉아있다가 소모 어머니는 소모를 데리고 작별 인사를 하고 나왔다. 춘향은 소모에게 자주 놀러오라고 말했다. 소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머니가 팔을 잡아당겨 대답하라고 하자 그제야 고개를 끄덕이고 미소를 지었다. 돌아오는 길 어머니는 무척 만족해했다. 정말 좋은 인연이라고 말했지만 소모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단호히 말했다. 어머니는 자신이 이미 정했으니 따르라고 말했고 어릴 적부터 함께 자란 사이이고 춘향이 외롭기 때문에 잘 돌보아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춘향 어머니가 돌아오기 전까지 자신에게 잘 부탁한다고 당부했으니 춘향이 마음에 들어만 주면 된다고 말했다.

출근하자 본 선생이 소모에게 결혼 소식을 알고 있다며 축하해 주었다. 연상인 아내는 좋다고 말했다. 본 선생은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춘향의 사진이었다. 둥근 얼굴에 피부가 하얗고 착해 보이며 훌륭한 아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소모는 깜짝 놀랐다. 사진은 인민사진관에서 손으로 색칠한 4인치 사진이었고 내 모서리는 잘려있었다. 본 선생은 자신의 어릴 적 사진도 이렇게 찍었다고 말했다. 본 선생은 소모의 어머니가 직접 찾아와 사진을 보여주며 잘 어울리냐고 물었고 자신은 무조건 찬성한다고 웃었다. 결혼식에 꼭 참석하겠다고 말했다. 소모는 퇴근 후 격투기 선생님을 방문했다. 김매가 요리를 해주었다. 예전에는 격투기 선생님은 본 선생을 싫어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소모의 결혼을 찬성하며 일찍 식을 올려라고 권했다. 소모는 조금 취했다. 집에 돌아왔을 때는 이미 9시가 넘었다. 정문을 여는 것이 귀찮아 뒷골목으로 갔는데 뒷문이 활짝 열려 있었고 미용실에서 웃는 소리가 들려왔다. 소모가 들여다보니 아보, 호생, 은봉 세 사람이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은봉은 소모의 여자친구가 예쁘고 집도 좋다고 이야기했고 호생은 왜 자신들에게는 비밀로 했는지 물었다. 소모는 천천히 미용실 안으로 들어섰다. 세 사람은 소모가 돌아온 것을 알고 놀랐다. 은봉은 하얀 면 티셔츠를 입고 수건을 들고 있었다. 소모는 주머니에서 춘향 사진을 꺼내들고 말이 맞다며 자신은 정말 결혼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제부터 더 이상 가식적으로 굴지 말고 서로 연락할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 호생은 그게 무슨 말이냐고 당황스럽게 물었다. 소모는 원래 친형제도 아니었으니 자신은 자신의 갈 길을 갈 것이고 앞으로 만날 필요도 없다고 단호히 말했다. 아버는 소모가 술을 많이 마셨냐고 걱정했다. 소모는 자신의 생사는 자신의 마음대로이므로 이제부터 관계를 완전히 끊겠다고 선언했다. 아버와 호생은 소모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은봉은 꼼짝하지 않고 차가운 표정을 짓고 있다가 갑자기 앉아서 흐느끼기 시작했다. 소모는 미안하다고 말하며 모든 것을 여기까지 하겠다고 말했다. 이미 결정했으므로 한마디로 바꿀 수 없다고 답했다. 이 말을 마치고 소모는 마음이 아주 평온해졌다. 갑자기 아무것도 두렵지 않게 느껴졌고 모든 역경을 홀로 맞설 수 있을 것만 같았다. 소모는 천천히 우층으로 올라가 방문을 닫고 깊은 잠에 들었다.

소모가 호생 아보와 절교를 한 이후로 골목의 미용실에 낮은 평소처럼 영업을 이어갔지만 밤이 되면 고요한 침묵에 잠기게 되었다. 소모는 자신이 한 말을 그대로 지키며 호생과 아보와 진정으로 연락을 끊었다. 결혼을 한 뒤에는 이사를 가서 예전에 살던 이곳에 거의 돌아오지 않게 되었다. 소모의 어머니는 항상 눈살을 찌푸리며 걱정스러운 모습을 보였고 2층에 사는 은봉은 점점 안색이 창백해지고 체격마저 통통해져 예전의 모습을 잃어갔다. 그 사이 골목에는 또 다른 변화들이 찾아왔다. 대매매는 이미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 오직 란란만이 호생과 연락을 유지하며 자주 만나는 사이가 되었다. 어느 늦은 밤, 란란과 호생은 삼각지 공원으로 함께 걸어갔다. 란란은 미용실에 요즘 쥐가 부쩍 많아졌고 밤이 되면 문 밖에 고양이 두 마리가 항상 앉아있다고 말했다. 호생은 고양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 한가롭다고 중얼거린 뒤 요즘 소모를 만났는지 물었다. 란란은 소모를 한번 마주쳤지만 말도 걸지 않고 지나갔으며 성격이 완전히 이상해졌다고 답했다. 호생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숙였다.

그 후로부터 사흘 뒤 란다는 호생과 아보를 데리고 근처에 새로 생긴 골목으로 들어가 자신의 여자 후배인 전차표 판매원 설지를 만나러 갔다. 란다는 설지의 집은 단독 출입구가 있으며 1층부터 2층까지 나무 가구가 빠짐없이 갖춰져 있고 2층 작은 방에는 음반과 플레이어가 항상 준비되어 있다고 미리 설명했다. 세 사람은 이야기를 나누며 좁은 골목으로 들어갔다. 집 뒷문이 열리자 설지가 바로 눈앞에 나타났다. 설지는 양갈래로 따온 무리를 했고 날씬한 몸매에 해바라기 무늬 셔츠를 입고 있어 매우 우아하고 아름다운 모습이었다. 아버는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 1970년대의 상해는 공장, 야시장, 국영식품점, 식당, 각종 버스로선은 물론 환경위생소에 이르기까지 어디에서나 아름다운 여성 청년들을 쉽게 볼 수 있었다. 설지는 아버에게 먼저 인사를 건넸고 란란히 아버의 팔을 살짝 밀쳤다. 설지는 아버에게 언제 자신에게 우표를 보여줄 것이냐고 물었고 아버는 웃으며 이미 우표 수집을 그만두었다고 답했다. 설지는 그래도 요즘 새로운 우표는 없냐고 다시 물었고 아버는 제4차 5개년 계획 성공 완수를 기념하는 우표 한 세트 86장을 갖고 있다고 얘기했다. 하지만 설지는 자신은 오직 옛날 우표만 모은다고 답했다. 병고가 생겼다는 소식을 듣고 해질 무렵 무정로로 향했다. 호생의 집 문을 여는 순간 아버는 깜짝 놀랐다. 두 개의 방은 온통 먼지투성이었고 방 안에는 침대만 덩그러니 놓여있었다. 호생은 자신은 괜찮지만 형 호민의 기분이 매우 안 좋다고 말했다. 호민은 솜 이불을 꼭 감싼 채 침대에서 꼼짝도 하지 않고 있었다. 아버는 호민을 억지로 일으키고 지갑을 꺼내며 음식과 술을 사러 가라고 제안했다. 호민은 억지로 일어나 세수를 하고 아래층으로 내려가 음식을 사러 갔다. 아버는 복도에서

낡은 핏자루를 찾아 주변을 대충 쓸어냈다. 허생은 괜찮으니 쓸지 말라고 말렸지만 아버는 이사를 하는 상황이니 어쩔 수 없다고 답했다. 잠시 후 호민이 돌아왔고 조림 몇 봉지와 서양 황주 두병을 사왔다. 세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음식을 먹고 밤 7시 반까지 앉아있었다. 허생은 아버를 집까지 데려다 주었고 두 사람은 길에서 계속 횡설수설하며 취한 상태로 걸어갔다. 미용실 문은 굳게 잠겨있었고 아래에서 소모를 불러도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뒷골목으로 돌아가니 은봉이 있었다. 은봉은 호생과 아버를 알아보았고 아버가 소모의 위치를 묻자 출근해서 아직 돌아오지 않았으니 기다리지 말라고 답했다.

장편 소설 무성한 꽃 29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소설 낭독의 김란, 편집 리령, 기획 허복순,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허강일 작사, 로창선 작곡의 우리 다 함께를 준비했습니다. 아름다운 세상, 행복한 세상을 갖고 가려는 희망찬 메시지들을 담은 노래인데요. 리상길, 차미경 가수의 노래로 들으시겠습니다.

0: 죽을 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통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상,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 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연결시 길태중의 진찰부에는 10여 명의 의술이 탁월한 중이 전문가와 고급 물리치료사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국내 이름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이, 조이 및 중서의 결합, 침구, 정골, 안마, 뜸, 물리치료 등 다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화된 종합성 중이진료관입니다.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피부과, 침구과 및 보청기 검사실 등 전문과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증과는 각종 골관절 통증에 탕제, 혈의주사, 침구, 의기 등 치료법을 사용해 최상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라디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활력성 원신세기 1층에 위치해 있으며 문의 전화로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0: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부로 찾아가시죠. 30여 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보증,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포진, 전신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중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피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5점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2234번, 1884432234번입니다. 투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통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상,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 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 지킴이, 연변 신약대약방. 연변 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금평 총석에는 중국식 현대화 추진에서 어떤 변강 지역도 빠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근년래 훈촌시 마천자향 남산촌에서는 변경 지역 우세, 생태자원과 민족 특색에 립각해 산업 흥변, 산업 부민을 핵심으로 하면서 특색 농업, 정밀 심층 가공, 농업 관광 융합, 전자상거래 발전에 다원 발전의 길을 모색해내 변경촌으로 하여금 산업이 흥성하고 촌민들이 부유하며 활력이 넘치겠습니다. 귀향 창업 청년 량성경이 병아리들의 먹이, 실내 온도 통제와 백신 조사 정황을 살핍니다. 이 병아리들은 곧 산림에 풀어 사양할 예정입니다. 이 산지 양계 대상은 두 기로 나뉘어 건설되고 림지 생태 방사 모식을 취하게 되는데 1기 대상은 주로 전자동화 병아리 사양실, 사료 저장 가공실, 돌봄실, 개사 등을 건설합니다. 총 투자가 993만 원인 산지 양계 대상은 남산촌의 중요한 기둥산업으로 준공되면 보다 많은 사람들의 취업을 이끌고 촌민 1인당 수입 4만여 원 올릴 수 있습니다. 훈촌시 마천자향 남산촌 산지 양계 대상 책임자 량성룡입니다. 닭을 2만 4천 마리에서 6만 마리로 늘리고 암탉 만 마리 사용하려 합니다. 이렇게 하면 한 해 고기닭 판매액 800만 원 정도 올릴 수 있고 취업을 이끌게 되는데 작업장 6명, 장기 일꾼 5명, 림시 일꾼 20여 명을 취업시킬 수 있습니다. 남산촌은 림지 자원이 풍부해 산지 양계 대상에 편리한 조건을 마련했습니다. 남산촌에 또 총투자가 6억 8,300만 원인 훈촌시 현대시설농업 고도과학기술시범단지 대상이 건설을 다그치고 있는데 1기 공사의 시범온실에서는 과리고추모를 기르고 있습니다. 한 개 고추온실의 연간 생산

0: 수출할 수 있게 됩니다. 훈천시 현대시설농업 고도과학기술 시범단지 대상 경리 류석일입니다.
1: 本产园区落地之后,
0: 이 산업단지가 준공되면 700여 개 장기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고 채집기에는 1300여 개 림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변 현시 재배호들의 제품을 받아 동일적으로 러시아로 수출함으로써 산업으로 농업 조력, 농업 연계의 사회 효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대상은 현대화 시설 농업 재배와 관광, 견학을 결부한 농업 운영 모식을 취하고 현대화 과학기술형, 레저형, 지혜형 농업 새 경영 모식을 구축해 변경촌 산업 혁신 발전에 새 활력을 가져다 주게 됩니다. 남산촌 전자상 거래 봉사 중심, 인터넷 방송인과 서부 계획 위국 수변 프로젝트 자원 봉사자들이 특산품을 판매하는데 현재 입살, 귀버섯, 잣, 달걀 등 특산품들이 인터넷을 통해 전국 각지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2025년 천주제 간부와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은 루게로 근 100여 차례 생방송을 진행해 농산물 10만여 톤 판매했습니다. 현지에서는 여러 인터넷 인기 방송인들을 초청해 50만 명이 넘는 팬들을 끌어 연간 생방송 판매액이 5천만 원을 초과했습니다. 연변주 서부계획 위국수변 프로젝트 자원봉사자 려금항입니다. 저와 동료들은 생방송실을 실내에서 밥머리로 옮기고 오프라인 벼재배 체험 플러스 온라인 생방송 상품 판매 모식을 통해 많은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우리는 또 새농촌의 발전 변화를 적극 전시하는 한편 귀향 창업 정책을 선전해 사람들이 남산촌을 주목하도록 끌었습니다. 이 밖에 많은 관광객들이 생방송과 짧은 영상을 보고 일부러 남산촌을 방문해 전원 풍경을 체험하면서 원래 한적했던 마을이 흥성해졌습니다. 현재 남산촌은 산업이 흥성하고 대중이 안거라급하며 변경이 안정되고 공고해졌습니다. 전통 농업에서 특색 재배 양식, 초벌 가공에서 전 산업사슬 구축, 단일한 생산에서 농업 관광 융합, 오프라인 판매에서 전자상 거래로 나아가기까지 다원 산업체계는 이 변경 마을에 생기를 부여해 산업 흥성, 주민 부유, 변강 안정, 생태 미래의 신시대 변경 향촌 진흥의 아름다운 화폭을 그려냈습니다. 훈촌시 마천자양 남산촌 촌민 박선복입니다. 사업팀이 마을에 온 후 변화가 아주 크고 환경이 좋아져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지금 마을이 아주 깨끗해져 모두가 좋아합니다. 아주 행복합니다. 훈촌시 마천자양 남산촌 촌주재 간부 봉림걸입니다. 우리 촌에서는 시종 당건설 인솔을 견제하면서 산업건설에 초점을 모아 산업건설로 촌민들의 지부를 이끌고 촌민들의 행복감과 획득감을 높여 조화롭고 아름다운 남산촌을 건설하렵니다.
2: 5월 28일 우리주는 주황 제2생태환경보호독찰조에서 이첩한 제19진 군종신소신고사건 도합 4건을 전달받았는데 전화 2건, 편지 2건입니다. 그중 연결시 2건, 중점사건 1건, 영정시 2건입니다. 이번에 이첩한 신소사건 중 여러 가지 생태환경 관련 문제가 4건입니다. 그중 물 관련 사건이 1건으로 25%, 고체 폐기물 관련 사건이 1건으로 25%, 생태 관련 사건이 1건으로 25%, 기타 관련 사건이 1건으로 25%를 차지합니다.
0: 연결시 주택 및 도시농촌건설국에 따르면 연결시 BRT 2기 공사 대상이 한창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W6 입찰 구간이 7월 20일 전에 준공되고 2기 공사 전 구간이 올해 안으로 개통됩니다. 연결시 BRT 2기 공사 W6 입찰 구간은 연결시 인민로에 위치하는데 서쪽으로는 인민로와 삼꽃거리 교차 지점에서 동쪽으로는 인민로와 광진거리 교차 지점까지이며 도로 전체 길이가 2.75km입니다. 시공 내용에는 BRT 전용 차도와 정류소, 부분적 차도 확장, 전 노선 차도와 인행도 승격 개조, 도로 조명, 배전, 녹화, 부대 도관망 등 공사가 포함됩니다. 대상이 준공되면 도시구역 도로 통행 능력을 1층 높이고 도시 교통 구도를 최적화하게 됩니다. 연결시 주택 및 도시농촌건설국 도시건설과 사업일꾼 황성휘입니다. 목전 정류소 기초 및 강철 구조가 전부 완성되고 지붕 방수와 정류소 바닥

0: 구설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급수 배수 공사도 동시에 추진 중에 있고 도관 설치 작업도 안정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조명 공사도 이미 전부 끝나 연선에 148개 지능화 가로등을 설치했으며 녹화 공사는 90% 넘게 완수했습니다. 연선에 비슬나무, 살구나무 등을 심고 녹화대에 자두나무, 사비나향나무, 황금비술나무 등 관목을 심었습니다. 인도 철거 및 로면 확장은 이미 5월까지 배전 시스템 조정 시험, 아스팔트 부설, 정유소 장식을 완수합니다. 6월에는 시스템 연합 시험 조정과 검수 준비 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대상은 오는 7월 20일에 준공되고 올해 안으로 전 노선을 개통하게 됩니다. 대상이 건설되면 녹색 저탄소 도시 쾌속 공공버스 체계를 1층 완산하고 도시 환경질 제고에 조력하며 연길 시내 동부에서 서부로 통하는 도로 구간의 교통 압력을 크게 완화해 주민들의 출행 효율을 1층 높이게 됩니다.
1: 중국 검정 귀버섯의 고향인 왕청현에는 향토에 뿌리박고 개척혁신하는 한 창업자가 있습니다. 12년 내 그녀는 현지 특색 자원에 의탁해 귀버섯 산업에 몰두하며 전통 재배의 작은 특산품을 디지털화, 표준화, 브랜드화 발전의 향촌진흥 대산업으로 승격시켰는데요. 그녀가 바로 성인대 대표이며 왕청현 도원 서목이 버섯 실업유한회사 리사장인 선영방입니다. 이른 아침 선영방은 기술인원을 이끌고 각 진흥재배 온실에서 귀버섯 자람새를 자세히 살펴보고 온도, 습도와 통풍 등 환경을 검사합니다. 이 모습은 선영방이 단일의 변함없이 견제해온 사업 일상입니다. 선영방입니다. 저는 왕청 현지인입니다. 중국 검정 귀버섯의 고향이란 좋은 자원이 있으면서도 과거에는 원료를 판매하고 날씨에만 의거하는 단계에 머물면서 농민들이 한 해 동안 고생스레 일해도 수입을 별로 올리지 못해 조바심이 났습니다. 2017년에 저는 4억여 원을 투자해 귀향 창업했는데 귀버섯을 큰 산업으로 발전시켜 전민들이 이 흙토지에서 좋은 생활을 누릴 수 있게 조력했습니다. 선영방은 전통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전 산업사슬 발전 방향을 확립했습니다. 기업도 처음에 단일 제품을 경영하던 데로부터 점차 표준화 재배, 가공 선별, 저장 물류, 경로 판매, 브랜드 건설, 심층 가공, 연구 개발을 일체화한 산업 체계를 이루었습니다. 선영방입니다. 저는 전국 첫 검정귀버섯 4.0판 지능 공장을 설전적으로 건설하고 3만 5천 평방미터 작업장이 전과정 무인 작업을 실현했는데 매년 3천여만 봉지의 균봉지를 생산해내 효율이 인공 재배보다 10배 제고됐으며 균봉지 버섯 성장률이 원래 50%에서 지금은 99%로 늘었습니다. 농업 현대화 관건은 과학기술에 있고 디지털화에 있습니다. 선영방은 과감하게 지능기술과 귀버섯 산업의 심층 융합을 탐색하고 귀버섯 은행, 귀버섯 클라우드 디지털화 발전 경로를 혁신적으로 내왔습니다. 그는 정보화 플랫폼을 통해 산업 자원을 통합하고 생산 판매 연결을 실현했으며 생산, 관리, 시장, 위험 통제를 일체화한 디지털화 운행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특색 농업에서 신질 생산력을 발전시키는 데 복제와 보급 가능한 왕청 모식을 탐색해냈습니다. 선영방입니다. 성인대 대표로서 저는 계속해 고향에 뿌리내려 과학기술 창업과 표준 인솔을 견제하면서 귀버섯 산업 사슬을 구축하고 보다 많은 천민들의 증수 치부를 이끌어 왕청과 연변 고품질 발전 추동과 향촌 진흥에 힘을 기여하겠습니다.
0: 5월 30일과 31일 연변주 연결시 사업단위 공개 초빙 필답 시험이 연결해서 진행됩니다. 우리 조에서는 식사, 숙박, 출행, 유람, 쇼핑, 오락 등 면에서 수험생들을 위한 여러 가지 봉사 조치를 내봐 연결 생활 문화 관광 브랜드를 빛내고 우리 조 고효율적이고 질 높은 정무 봉사와 도시 문명 형상을 전면 전시하게 됩니다. 5월 28일부터 5월 31일 사이 수험생들은 수험증으로 연길 BRT 쾌속 공공버스와 일반 공공버스를 무료로 탑승할 수 있습니다. 시험 당일 모든 시험 장소 주변의 공공버스 선로는 10% 운송력을 증가하게 됩니다. 연길 조영천 국제공항, 연길 서역 등 곳에는 자원봉사소를 내와 수험생들에게 로선 안내, 짐 운반, 문화관광 선전 등 봉사를 제공합니다. 솜생들은 또 솜증으로 해란강 민속궁 등 33개 음식점에서 식사 시 음식값 할인 또는 특색 요리 증정

0: 봉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험장소 주변 36개 호텔에서는 수험생들에게 우대 가격, 알림, 폐실 연장, 짐 보관 등 봉사를 제공합니다. 수험생들은 또 수험증으로 중국 조선족 민속원과 연결 공룡 박물관을 무료 참관할 수 있습니다. 한편 시험기간 각 시험장소에는 봉사대를 두어 양질 취업일터, 인재지원정책, 안거보장혜택, 관광정책자문 등 내용을 추천 소개하게 됩니다. 관련 부문에서는 또 시험장소와 주변 안전보장 봉사를 강화해 수험생들의 출행 문화를 보장하게 됩니다. 연결시 교육국에서는 근일 연결시 2026년 의무교육학교 입학예비등록통지를 발부해 2026년 중소학교 입학예비등록사업이 5월 29일부터 6월 2일까지 진행되고 전 과정 온라인 등록 방식을 취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통지는 또 등록 입구, 학교 구역 검색 경로와 관련 주의사항을 공포해 정령기 학생 학부모들에게 명확한 지침을 제공했습니다. 예비 등록은 컴퓨터와 휴대폰 두 가지 조작 방식이 있습니다. 컴퓨터로는 연결시 2026년 의무교육학교 학생 모집 입학 봉사 플랫폼에 등록해 안내에 따라 정보를 등록하면 됩니다. 휴대폰으로는 위챗에서 연결교육 공식 계정을 주목하고 봉사, 학생 모집, 입학 등록 입구에서 등록하면 됩니다. 예비 등록 단계는 정보 저장만 할 수 있고 정식 등록 시에 교부 심사 버튼이 나타납니다. 등록 과정에서 학부모들은 연결시 2026년 의무교육 단계 학생 모집 입학 봉사 플랫폼 조작 안내 및 부대 영상 해설을 참고해 조작하면 됩니다. 학부모들은 엄격히 호구부, 부동산 소유권증, 출생증명 등 유효증명 서류에 따라 학생과 후견인 정보를 사실대로 등록해야 합니다. 정식 등록 시간과 학생 모집 정책, 모집 결과 등 정보는 연결교육 위챗 공식 계정 등 공식 경로를 통해 발표됩니다.
1: 성급 전문가팀이 일전 훈춘에서 과학기술로 향촌 진흥 조력 전문가 봉사 활동을 펼쳐 지방 향촌 산업 질 제고와 민생 봉사 효율 향상에 강력한 과학기술 동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성급 농업 전문가들은 훈춘시 유구 양식 산업 발전 현황에 입각해 현장 기술 양성과 지도를 했으며 소사양에서의 비곡물 사료 활용, 유구 주요 전염병 종합 예방 치료 기술 등을 중점적으로 강의했습니다. 의료 전문가팀은 훈춘시 양포만족향 동아라촌을 찾아 무료 진찰 봉사를 펼쳐 노인들의 흔한 만성 질환, 관절 질환, 일상 건강 관리 등을 둘러싸고 맞춤형 진료 건의와 건강 지도를 했습니다. 농업기술 전문가들은 여러 소사양장을 방문해 잠재적 위험 요소를 일일이 점검하고 사양 과정에서 봉착할 수 있는 기술 난제, 전염병 예방 통제, 사료 활용 등 문제에 대해 과학적인 개선 방안과 최적화 제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제 훈춘시 과학기술협회에서는 과학기술로 향촌진흥의 동력을 보태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심화하면서 성급 전문가들과 상시적으로 연계해 전문기술을 지탱으로 특색산업발전 기반을 튼튼히 하고 기초 민생봉사를 개선함으로써 향촌진흥에 1층 조력하게 됩니다.
0: 융암의 최간추린 뉴스입니다. 2026년 홍수방지 사업을 자르고자 27일 조인민정부 홍수방지 가뭄대처지휘부는 통지를 발부해 전주 주요 강하천, 대중형 저수지, 홍수방지 도시 급물막이 행정책임자 명단을 공포했습니다. 통지는 각 현세에서 실제와 결부해 강하천, 저수공사, 홍수방지 도시의 큰 물막이 행정책임자를 단계별로 확정하는 한편 현지 주요 매체를 통해 사회 공포하고 사회 감독을 받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1: 화룡시에서는 근일 2026년 상품주택 판매 촉진 정책을 공포했는데 활동기간은 10월 30일까지입니다. 여기에는 신축 상품주택 구입 시 1평방미터당 100원 기준 보조금 지급, 부동산 등기 비용 삭감, 세금 환급, 주택공제금 혜민 정책 실시 등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0: 연변 박물관에서는 지난 27일부터 폐관 시간을 연장했습니다. 개방 시간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월요일은 폐관입니다.
1: 안도현에서는 도시구역 화훼 재식 작업을 전면 가동했는데 명월로 명안거리 테랄광장, 동쪽 출구 고속도로 연선, 노혁명 근거지 풍경석 주변 등 중점 구역을 피복했습니다. 안도현에서는 6월 중순까지 화훼 30여만 포기를 재식해 도시 녹화 질을 1층 높이고 살기 좋고 관광하기 좋은 도시 환경을 조성하게 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윤일 리영화였습니다.

0: 있습니다.
1: 신시대 대학생으로서 연기의 럭화미화 행동에 참여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서로가 하나 되어 가꾸어가는 삶의 터전, 서로가 하나 되어 그려가는 행복 그림, 우리 사는 고장은 바로 사랑스런 연결입니다. 큰 도심 속에 명주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2: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상.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본 프로는 녹음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3: 안과질병 치료약품 명사방은 진례, 매미껍질, 황연, 염차전자 등 21가지 동물성 약재와 식물성 약재의 조합으로 된 OTC 치료약품입니다. 특히 진례, 매미껍질 등 진귀약재의 조합은 간을 도와 눈을 밝게 하고 심장을 도와주며 상처의 열로 나타나는 여러가지 증상과 안과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눈이 마르고 텁텁하며 바람 맞으면 쉽게 눈물이 나고 안통이 느껴지며 시력이 점점 모호하고 빛이 싫어지며 비문증, 물체가 변색돼 보이고 빗돌게 보이는 등 여러가지 안과질병 증상들을 개선시켜주며 백내장, 녹내장, 황반구 병변 및 황반변성, 당뇨합병증으로 인한 안과질병 치료에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 방송회 문의 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전희 박사 CANP는 우리 인체 생명 활동에서 없어서는 안 될 유기물로 중국 과학기술원에서 생산한 제품입니다. CANP는 주로 세포와 세포 간의 신호 전달 물질로서 CANP의 발견은 세계 과학가들로 하여금 두 번의 노벨 생리학상과 노벨 의학상을 받게 했습니다. CANP는 뇌세포와 심장 근육세포의 노화를 막아주고 우리 몸의 호르몬 분비를 조절해주고 내분비 문란으로 오는 여러 가지 신경성 질병을 예방할 수 있고 면역 계통의 기능을 높여주는 제품입니다. 지점은 연결기차 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에 됩니다.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최신 1호는 신장을 씻는 제품으로 녹혈정과 제왕단 전륙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륙완은 사슴의 살과 뼈 및 내장을 엄밀하게 씻고 지구 건조농 방법으로 만들어진 전륙건과 중약재 쇠약, 당삼, 우슬, 속지황, 보사자, 보글지, 육종용, 당귀, 선실 등 32가지 중약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신체의 정기를 돕고 건비 익기와 더불어 비장, 신장의 허함으로 나타나는 허리 다리가 시클고 나른해나며 늘 피로하고 맥이 떨어지며 추위를 쉽게 타고 소변 차수가 잦고 허탈한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신장의 양기를 돕고 실면증, 혈소판 감소증, 면역력 저하, 근경두의 회복이 필요한 증상에 도움이 됩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 501-7755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희 박사 CAMP입니다. 한 곽의 가격 498원이고요. 7곽을 사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사시면 15곽을 더 드리면서 1,500원의 현금권과 레이저 치료기 하나 드립니다. 안과 질병치료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7곽을 사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사시면 15곽을 더 드리면서 1,500원의 현금권과 레이저 치료기 하나 드립니다. 세신 1호 약품은 한 곽의 가격 698원이고요. 6곽을 사시면 4곽을 더 드리고 12곽을 사시면 12곽을 더 드리면서 1,500원의 현금권과 레이저 치료기 하나 드립니다. 이외로 방송에 문의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오이시아카로 한 곽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2-7766번, 502-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촌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선이박사 CAMP 더불어서 세신리로 콤팥을 치료해주는 젤이란 세신리로와 더불어 눈병 전문 치료약품 명서방 이 세 가지 제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선이박사 CAMP는 한 과게 가격이 498원인데요. 이번에 무대 활동 또 세 가지 특점 다시 되풀이하는데요. 첫째는 본 제품 선이박사 15각을 싸면 15각을 줍니다. 그러니까 100% 무료로 주게 되었으니까 절반 값으로 뚝 떨어지게 되었죠. 두 번째 우대 활동, 지금까지 없었던 큰 우대 활동인데요. 총 값에서 1,500원을 뺏습니다. 그러니까 1,500원 따진 잘 준다. 그렇게 되는데 이 뜻은 바로 1,500원을 빼준다. 그렇습니다. 세 번째 우대 활동 자체는 15각에 15각을 사시는 분들한테는 레이저 손목시계 치료이기를 무료로 떠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레이저 손목시계 치료이기는 너무 우수한 제품인데요. 일단 손목에 딱 끼게 되면 우리 모든 혈액이 한 대 엎혀 다니는 걸 그 한 방울 한 방울 떼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건 이미 현미경으로서 관찰 실험을 했습니다. 차기 전하고 차기 후에 찬 다음에 이 그 딱 검사해 본 것과 차기 전에 검사해 본 결과 차기 전에는 한 대 혈과 혈액과 혈액이 한 대 엎혀 다니지만 해도 이걸 30분 동안 차고 딱 그 혈액 그 유리판에 넣고 현미경에다 딱 검사했는데 한 방울 한 방울 다 떨어져 갑니다.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이렇게 사면 됩니다. 세신이로 이 제품 자체는 지금 첫째 12각에 12각들이죠. 1,500원을 빼주지요. 그리고 세 번째는 레이저 치료이기 손목시계를 들게 되어 있지요. 한 각이 698원인데 한 각은 이전에는 25번이었는데 이번에는 35 복용하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 한 달 반, 그러니까 35일간 복용하는데 한 가게 가격이 280원 잡아받게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하루에

0: 거자 한 7, 8원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 셈이 되는데요. 딱 금액으로 말하면 이렇고 거기에 또 레이저 치료기가 따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제품 명사방 이 제품 자체는 한 가게 598원인데 첫째 15가게 15가게 드리니까 절반 값으로 뚝 떨어집니다. 두 번째는 1,500원 현금권 더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뺏습니다. 총값에서. 세 번째는 레이저 치료기 손목시계를 또 드리게 되어 있으니까 한 가게 240원 자밖에 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은 뭐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명사방은 한 가게 한 달 동안 포기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는데 한 달에 249원 정도게 되면 뭐 한 뇌 포기하는 양이 8원 자밖에 되지 않으니까 눈은 치료하지 않게 되면 노는 게는 점차 시력이 떨어지다 마지막에는 실명까지 가게 되는 여러 가지 안과 질병은 바로 명서방이 책임집니다.
1: 네,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저는 쓰고 있습니다.
0: 예.
2: 네, 주소 이런 게 있어서 예, 밥을 먹으면 소화 안 되고 자꾸 속이 쓰리고 아리고 해서 예, 밥을 얼마 뭐
0: 조금 장소 움직여서 말씀하시오.
2: 네, 항상 예. 피곤하고 맥이 없었습니다.
0: 예.
2: 예, 그래서 예, 이 세심히로 쓴 다음 또 예, 소화 잘 되니 예, 밥이 맛있고 예, 밥을 잘 먹으니 맥이 나는 게 지금 알립니다.
0: 세심히로가 바로 그렇습니다. 맥이 나고 소화가 잘 되고 여러 개 방면의 공동을 동시에 쳐주는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으니까 선택이 잘 됐습니다.
2: 예, 결국 나 이게 방광염에 뇌도염이서 예, 소변 볼 때 아프고 저리고 예, 또 물소리도 소변이 찌끔찌끔하고 재채기 해도 예, 소변이 이렇게 나오고 해서 예, 아이 실수할 때 욕 많이 됐습니다.
0: 그럼요.
2: 근데 예, 이 약 먹고 지금 이 증상이 해결되니까 예, 외출해도 시름 넣고 당길 수 있어서 예, 야 정말 좋습니다. 지금.
0: 그렇죠. 콩팥이 오장을 관리하고 콩팥이 직접 비뇨계통 관리하고 골격을 관리하고 기를 관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콩팥은 오장이 제일 주요한 장기에서 기타 장기를 이끄는 이런 장기에 속합니다. 예.
2: 예, 그래, 예, 이거, 천이박살 때문에, 우리 그 남동생 한낸인데, 예, 건강검진한 게 혈지도 높고, 혈압도 높고, 혈당도 영 높아서, 예, 지금 여러 가지 약은 먹고 있는데, 어디 별로 크게, 뭐입니까, 효과 나는 게 아예 알린다며, 지금 이 천이박살 지금 먹어봤으면 하는데, 선생님과 문의해달라, 문의하고 지금 먹겠다는
0: 거. 동생 연세가 어느 계단에 계세요?
2: 60대 중반입니다.
0: 예?
2: 60대
0: 중반이면 이 제품 자체를 빨리 시작을 하세요. 그러지 않게 되면 어느 순간에 혈지도 높고 그러니까 동맥경화로 인해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이 지금 동반할 가능성이 있어서 중풍 위험에도 노출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희 박사가 심장 뇌혈관 관리에 있어서는 알아주는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중코엔의 처방이고 특히 심장 뇌혈관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청춘미마의 발견이고 생명과학의 최신 돌파성 제품이고 장숙이라는 데는 바로 지구를 두 바퀴 반 감을 만한 혈관 관리가 제일 생존을 오래 할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데 기본으로 나타나는 문제에 속하는데 이걸 풀어주는 게 바로 천희 박사입니다.
2: 아 그렇든가 이제 들려는 우리 활동도 좋고 하니까 예 우리 활동에 상관 이 두 가지 양지
0: 예. 그렇게 하세요. 네. 예, 배달 전화번호 네. 501-7766번에 전화하세요.
2: 예,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0: 건강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네, 저는 명세방 쓰고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예.
3: 눈이 항상 깔깔하고 눈이 피지고, 예.
0: 아, 눈이 깔깔하고 피지고, 예.
3: 바람 맞으면 눈물 난단 말입니다.
0: 예.
3: 그래도 이 순간 많이 좋아지고, 예. 그리고 물질이 부옇게 보인단 말입니다.
0: 백내장입니다.
3: 예, 백내장은 물질이 부옇게. 그게 지금 많이 좀더 빤하게 보이고.
0: 대단합니다. 예. 그런 효과를 본다는 게.
3: 겹쳐본다면 겹쳐서, 예. 한 예. 개를 막 물질 겹쳐보니 이게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0: 예.
3: 그, 이게 또 야면체에서 밤에 잘 못 봤습니다. 사람이 앞에와 있는지 뭔데 사람은 사람인지 잘 알기지 않았는데. 이것도 많이 좋아하셨습니다.
0: 많은 안과 질병의 시작이 야맹증부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를 견제하면 야맹증부터 해결받지 않을 이유가 거의 없습니다. 예.
3: 제 능력을 많이 써봤지만 이 명사발 정말 능력 중에 정말 최고야겠는데.
0: 알았습니다. 모두. 예. 예.
3: 그래 이번에 활동할 때 15곡 싸고 하나 물어보고 천이 박사에 저희 옆집 할머니 중포에 왔어요.

0: 그래도 안전하지 못하, 식사하려도 자꾸 흘리고 해. 그런다 말, 그런다 말은 예. 중풍 환자가서 어떻겠습니까?
1: 그 환자한테는 천일 박사가 너무 잘 어울립니다. 예, 예. 천일 박사를 쓰라 하세요. 빨리 오늘부터 시작하게 되면 중풍 후유증이 점차 정상으로 돌아오는 이전에 들으셨죠. 여기서 73세의 미국 신경외과 박사가 10년 루에 앉았던 거 1군 제품이 바로 천일 박사라 했습니다. 천일 박사 CMP를 했으니까 이 제품 자체 그 할머니가 빨리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0: 천일 박사 활동합니까?
1: 활동합니다. 천일 박사는 지금 7가게 5가구 주고 한 가게에 498원인데 15가게 15가구 주고 두 번째는 1,500원을 빼주고 세 번째는 레이저 손목 치료 이기를 씁니다.
0: 예, 활도 좋습니다.
1: 예, 예 좋습니다. 예, 그 예, 할머니가 예. 15가구 사라 하세요. 그러면 15가구 주고 1,500원 빼줍니다. 예. 예. 501-7766에 전화하면 됩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1: 예, 건강기원입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수고 많으십니다. 예. 나는 천일 박사 어머니 1년 석 달 썼습니다.
1: 아, 그래요? 예.
3: 이 서간에 선생님 강의하셔서 인사에 노벨상 두 개 받았다지. 아우야, 무슨 어라제 무슨 일세 다간지 뭐 이런 약좀 좀 먹고서 좀 봐야 되겠다고. 그래서 무지 닦고 싸서 먹은 게 먹어서 사흘 만에 정신 맑아집니다, 선생님.
1: 예.
3: 예, 그리고 예. 차차차 열 보름 숨나 한다 이랬으면 아까 예. 그 다음에 기인이 이제 벌써 빨리 돌아서 모두 확 알리는 게.
1: 빨리 알리죠. 예.
3: 예, 알게도 선명하게 알긴다 말다 깨뜨버리 알리니네. 예. 제설이거든 한 숨 났을까 예. 제설이 알기 때다. 그리고 정신 이 머리가 예. 항상 어제 선생님 나는 머리 남은 골이 따가보면 옆이 아파. 이내 나는 꼭대기 그렇게 열이 나면 아프다 말입니다.
1: 정수리 부분이 예. 원래는
3: 예, 그게. 꼭대기 예. 이미 구댕긴 예. 여자들이. 예. 꼭대기 그냥 그 따가봐서 그래서 그래서 약이란 게 무슨 이 무슨 치료 합니까 무슨 약이 치료 합니까 그렇게 해서 그 수돗물이 깊고 찬물이 되니까 약간 찬물인 게 아니라 시게 찬물 나고
1: 그거 그래요?
3: 손을 내고 이제 아까 물을 제쳐서 꼭대기만 제친다
1: 그 정도의 단계 심장열이 심장열이 세졌습니다.
3: 그 약이를
1: 그게 물리적인 방법입니다. 물리적인 냉각 방법입니다. 그렇죠.
3: 예, 근데 이게 어쨌든 이게 천일 박사가 그래서 인간의 약은 아닙니다, 정말.
1: 그렇습니다.
3: 아니, 그래서 사흘 뭐 정신 막아지지 한숨 나르시까나 아니, 그다음에 이게 그다음에 기억력이 돌아서야 보다 어떤 일년 속달을까 예. 완전히 전부 사람이 기억력입니다. 예, 이리 둘은 정말 생각 못했습니다. 이렇게 완전 약이 이렇게 좋을 줄은.
1: 예.
3: 이번 우리 활동이 뭡니까? 이 손아병은 코 해준다는데
1: 예.
3: 맞습니까?
1: 그렇습니다. 이번에 우리 할 때 축사합니다. 15가게 15가게 1,500원은 빼주고 손목 레이저 치료 이기를 줍니다. 손목 시계 레이저 치료
3: 이기. 치료 이기도 좋습니다.
1: 너무 좋습니다. 그거 예. 끼고
3: 입기가 끼고. 어찌 감히 끼고 아마 빠이 힐을 쓰나 용도할 텐데. 머리도 따뜻해나고 발이 손발 찬 것도.
1: 머리가 찬 것도. 머리가 뜨거운 것도 해결받습니다. 이제.
3: 예. 그 무슨 약 먹으면 아이 그 자리로 그게. 아이 그 손발 따뜻해나겠습니까?
1: 그렇죠.
3: 그래. 예. 이건 용도 없습니다. 하가리 두번씩니까 습질 않지 손발 시린 게도 안 낫지. 이번 우리 하더니 선생님이 참가하자 그랬다. 우리도. 농세도 같이 쓰자고 그랬는데
1: 그렇게 하세요. 이번 우리 활동 잘 이용하실 만합니다. 501-776번에 전화하면 됩니다.
3: 네. 예, 수고하셔서
1: 예, 건강기원입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4: 최신 1호는 신장을 씻는 제품으로 녹혈정과 제왕단 전록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록완은 사슴의 살과 뼈 및 내장을 엄밀하게 씻고 지구 건조동 방법으로 만들어진 전록근과 중약재 쇠약, 당삼, 우슬, 속지황, 보사자, 보글지, 육종용, 당귀, 천실 등 32가지 중약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신체의 정기를 돕고 근비 익기와 더불어 비장, 신장의 허함으로 나타나는 허리 다리가 시끌고 나를 내라며 늘 피로하고 맥이 떨어지며 추위를 쉽게 타고 소변 차수가 잦고 허탈한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신장의 양기를 돕고 실면증, 혈수판 감소증, 면역력 저하, 근경두의 회복이 필요한 증상에 도움이 됩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 501-7755번입니다.

0: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지금 많은 분들이 세신 1호 보온 제품 쓰시고 여러모로 종합적으로 좋은 효과를 거두셨다는 분들이 기본으로 되어 있는데요. 세신 1호라는 이 제품 자체는 이름 그대로 컴파츠를 씻어주는 젤이라 하는 이런 뜻인데요. 컴파츠의 젤이라 하는 이런 뜻으로 대하면 되겠습니다. 이 제품 자체의 공능 주체로 놓고 말하게 되면 기혈을 보충해줍니다. 그러면서 컴파츠 양을 도와주고 기혈 부족으로 나타나는 가슴이 두근거리고 불면증이 심각하고 허리다리가 시끌고 양리가 생기고 남성들 가운데서는 양리가 생기고 요정이 생기고 그리고 혈소판 감소증 등으로 인해서 피하가 얼룩덜룩 이렇게 지거나 면역력 저하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을 개선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본 제품 자체는 갑을로 나누는데요. 녹혈증하고 그리고 전녹근 이렇게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녹혈증은 사슴이 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제품 자체는 먼저 드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남성들 가운데서는 먼저 녹혈증 드시고 그 다음에 나을 이쪽에 전녹근 드시고 다시 돌아와서 녹혈증 드시고 이렇게 하면 더 좋고 여성들도 이렇게 해도 되고 이쪽에 전녹근 먼저 드시고 그리고 그 이쪽 녹혈증 후에 드셔도 되는데요. 아무튼 이 제품 자체는 그 녹혈증, 전녹근 그리고 32가지 진기 중약제가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중약제는 보통 중약제 아닙니다. 여기에 포함된 중약제들로 놓고 말하게 되면 주약에 지금 어떤 분들은 쉽게 추위를 타는 분들이 계시고 상하가 체온이 잘 조절되지 어떤 분들이 이제 위에서 말씀한 것처럼 제일 정수리 부분이 너무 뜨거워나고 어떤 분들은 또 손끝 발끝이 너무 저려나고 이게 모두 순환 장애를 의미하게 되었는데요. 하나는 신선부조 이렇게도 말하게 되는데 콤팟하고 그리고 심장이 이게 제대로 조화가 잘 되지 못하면서 뜨거운 피가 머리에 올라가거나 혹은 또 손끝 발끝에 신경말처까지 피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거나 이거는 콤팟이 충분하게 이만한 열조소를 제대로 해주지 못하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게 되어 있겠습니다.
0: 네, 잠시만요. 문의사나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저는 심장이 아예 좋아가지고 심장 박동이 고르지 못하고 또 쉽게 놀라고 가슴에 계속 돌을 지지 누른 것 같고 어떤 게 또 쏙쏙 찌르기도 하고 그랬댔습니다. 그리고 또 다발성적인 색이 있었으니까 계속 머리가 어지럽고 휑하고 안개 낀 것 등등 시야이 나고 이랬는데 지금 이 천이 박사를 먹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석 달 넘어 먹었는데 효과 확실히 좋은 것 같습니다.
1: 그래요? 예.
2: 예, 걔가 제일 좋은 게 뭐인가 하면 지금 것도 아침에 일어나면 고라니 말수한 느낌이 들고 그런 정신이 나고 기분이 난단 말입니다. 그리고 심장이 계속 지지 누른 것처럼 답답하고 쉽게 놀라고 그런 박동이 고르지 못하던 게 그게 많이 안정되고 어서는 많이 이렇게 뭐니까 환허된 것 같습니다. 지지 누른 돌을 내려놓은 것
1: 같습니다. 그렇죠.
2: 예, 그래서 용 기분이 좋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문의합시다. 우리 남편도 체내세이고 관절도 나쁘고 또 혈압도 좀 높고 또 그런 게 이 세심히 이뤄가면서 이 방면이 좋답니다. 소변도 작고 량이 적고 자수가 많고 하니까 밤에 쉬지도 못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심히 이뤄 좋다는데 이런 환자들이 더 잡으면 좋습니까?
1: 이제 집에 남편분이 세신이로 빨리 시작하면 빨리 효과를 보게 되겠습니다. 이 제품 자체가 그런 데 쓰는 제품입니다. 많은 분들이 쓰시고 지금 전열선 때문에 밤에 이제처럼 그렇게 소변 차수가 작고 여러모로 불편하던 분들 기신의 전열선이 콤파츠 해치는 그런 질병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골격모병 그리고 이제처럼 소변의 문제 심지어 시간이 지나가면 귀에서 소리가 나고 이럴 수도 귀가 슬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신이로가 남성 여성 포함해서 아주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고 이게 또 중코면의 원사의 처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석박사 도사의 처방에 속하게 되어 있으니까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으니까 세신이로 빨리 선택하는 게 남성분이 많고 여사분은 이제 천이박사 CMP 이 제품 자체가 너무 잘 어울리는 제품 아니겠는가 그렇게 인정합니다.
2: 예. 예,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1: 건강 기원합니다.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0: 제대로 설명드리고 있는 쉐신이라 이 제품 자체는 믿고 쓰시겠다며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그 근거라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자신있게 이게 이 제품의 효과가 아주 좋다고 말할 수 있는가 하면 첫째, 이 제품 자체는 중코위원회 원사의 처방입니다. 석박사 도사의 처방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중코위원회를 하게 되면 자연과학의 제일 최고방에 속하는 이런 기구가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그 원사의 처방에 속하게 되어 있으니까 믿음성이 확실하게 있고, 그리고 여기에 포함된 갑, 을, 그리고 여기에 32가지 중약재를 하나하나 분석해 보게 되면 빨리 원기를 보충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드시게 되면 우리는 많은 분들이 기맥이 떨어지고 다리가 천근이고 어디 나가서 걸자하게 되면 다리가 무거워서 한 발 떼는 게 얼마 가지 못하고 한 2, 30m 가나만 하고 또 앉은 자리부터 벌써 나가 찾고 이럴 수 있습니다. 이 세신이로 이 제품 자체를 견제 시선이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름, 그러니까 우리 발음으로 된 이름입니다. 시성이 허락하게 되면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콤팥이 든든해집니다. 그러면서 여기 32가지 또 중약재가 포함됐고 로켈정하고 전로권, 특히 전로권 이 제품 자체는 전로권하고 로켈정은 다른 처방이 없습니다. 이 처방이 특수성입니다. 전로권하고 로켈정, 그러니까 로켈정이 들어갔는데 사슴이 피하고 사슴이 전반으로 되어 있는 이 성분 자체가 인류에게 머리끝부터 발끝대리까지 모든 공능을 조절해주고 새로운 세포가 빨리 되고 소화가 잘 되고 그리고 눈이 잘 배우고 정신이 나고 잠을 잘 자게 하고 그리고 여기 부선 종양 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면서 감각 콤팥을 도와주는 이런 성분이 여기에 들어갔습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저도 지금 천희 박사 이걸 쓰고 있는데 나는 머리가 항상 흉함에 그다음 기억력이 주요할 기억력이 없단 말인데 그래서 이 약을 선택했었는데 야, 정말 아니라 한 달 쓰니까 기억력이 돌아서다 말입니다.
0: 전희 박사는 우수한 제품입니다. 세포의 신호를 세포 내에 전달해서 모든 불평형을 병행으로 이끌어주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2: 예. 예, 그리고 머리가 심하던 게 있는 사람도 없고, 그 혈압도 온정되면 이렇게 약 맞아 좀 다른다만. 예. 그리고 이 세신 이론은 문제는 집에 집사람이가 지금 이거 쓰고 있는데 항상 저 귀에서 소리가 습전 소리 자꾸 나고
0: 콤팥이 상당할 정도로 허합니다.
2: 그러면 또 허리 아파지 다리 아파지 이래서 소변 차수가 빈번하다만 합니다. 그래서 이거 세신이론을 썼는데 벌써 한 달 약간 분할했을까네 귀에서 소리가 이정사가 없어지면서 소변 차수가 악인다만 합니다.
0: 그렇죠.
2: 그래서 어떤 대따를 쓰니까는 완전히 지금 소변 정상으로 돌아왔다만.
0: 예.
2: 그래, 이 두 가지 약을 지금 둘 다 같이 지금 우리 한지식 이 둘이 같이 있습니다. 이 약이 우리가 지금 둘 다 맞는다만 합니다.
0: 예.
2: 그래서 이분의 활동에 좀 참가해서 좀 배달을 받게 됩니다.
0: 그렇게 하셔. 이 제품 자체는 선택이 잘 됐으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제품 두 분이 아주 선택이 잘 됐으니까 이번에 우대할 때 또 특수하지 않습니까? 5017766에 전화하면 됩니다.
2: 네, 알았습니다.
0: 건강기원합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0: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세신이로 이 제품 자체는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이 제품 자체는 중국 과학원에서 낸 처방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요. 93년 전세기 93년도에 이 장수촌에 내려와서 장수 조사하고 논문과 더불어 처방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여기 내려와 보니까 8, 90세가 정간의 주요한 노동력이었습니다. 여기는 뭐 도시하고 머니까 자기들로 산약을 캐고 산나무를 뜯고 그리고 산근 짐승을 뭐 제때 약처럼 이렇게 가공해서 드시고 이렇게 하니까 여기에 지금 정간의 노동력이 이제 그럴 뿐만 아니라 90세의 우리 말하는 할아버지지 90세의 할아버지가 특작까지 했다는 이게 논문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품 자체는 콤팥이 완전히 든든해지게 되어 있고 그리고 쉽게 추위를 타는 이런 데 해결하는 육종용이라든지 바지텐이라든지 이건 주약의 원선주양 콤팥이 양을 돋아주는 역할을 하면서 그리고 많은 쉽게 추위를 타거나 국부가 너무 따갑거나 너무 차거나 이걸 조절해주는 역할하는 성분이 들어갔는가 하면

0: 저는 닦은 백술이라든지 네. 혹은 여기 예, 여러 가지 우수한 성분들이 포함됐기 때문에 여러분들 쓰면 꼭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1: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우리와 세상의 관계를 탐구하는 문학의 창. 시대와 삶에 던지는 질문과 답. 우리 글, 우리 문화를 담아내는 문학살롱.

안녕하세요. 문학살롱에서 인사드리는 이세준입니다. 집중력이 낮아지면 산만해지고 이해력이나 암기력, 심지어 판단력까지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집중할 수 있습니까? 라는 궁금증에 대한 답을 이 책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저자는 명문대학교 상위 10%의 학습법을 분석하며 공부 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발견했는데 바로 무리하지 않고 즐기는 집중이라고 합니다. 집중력은 노력이나 정신력의 문제가 아니라 기술이라고 밝히며 이 책에서 하기 싫은 마음을 하고 싶은 행동으로 바꾸는 다양한 방법들을 보여줍니다. 이 기술들이 터득한다면 집중이 필요한 모든 순간 자신의 생각대로 삶을 주도적으로 변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책과 음악에 집중해보는 시간, 음악 책을 만나다 계속하여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집중할 수 있습니까를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집중의 즐거움을 극대화하는 열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중 대부분은 해본 뒤에야 가치를 알게 됩니다. 사랑, 헌신, 공부, 운동 등 자신이 경험해보지 않은 일은 즐겁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시작해야 즐거움을 깨닫게 되고 반복함으로써 좀 더 앞으로 나아가고 싶어집니다. 즐거움은 실천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하는 가치입니다. 이런 즐거움을 좀 더 쉽게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은 아웃풋을 내보내는 것입니다. 단순히 읽거나 배우는 것은 인풋입니다. 아웃풋은 지식이나 정보를 스스로 행동으로 옮겨보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아웃풋은 지식을 얻기 위해 책을 보는 행위에서 나아가 책으로 얻은 지식을 일상생활에 접목해보거나 자신의 문제에 대입해 해결해보려는 것입니다. 스포츠로 비유하자면 이론을 배울 수는 있어도 직접 느껴보지 않으면 몸에 익힐 수 없습니다. 헤엄을 잘 치려면 물속에 들어가서 자신의 팔다리를 휘저으며 물의 압력을 느껴봐야 합니다. 그렇게 물에 익숙해지면 수영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행동으로 형태를 만들어가야 집중의 즐거움을 알게 됩니다.

완벽한 집중을 위한 필수 준비물, 아웃풋. 아웃풋은 보다 완벽한 집중을 위해서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다음에 예시를 보면 어느 쪽이 더 집중이 잘 될까요? 수학교과서 읽기,

문제 풀기. 하필 예시가 수학이라 공감이 안 될지도 모르겠네요. 어쨌든 읽는 것은 수동적인 자세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러나 집중하기 위해서는 능동적인 자세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신이 직접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교과서 읽기가 인풋이라면 문제 풀기는 아웃풋의 과정입니다. 연구를 통해 밝혀진 바로는 사람은 읽거나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 문제를 풀거나 설명할 때 더 집중을 잘합니다. 인풋 단계에서 무엇에 주목해 책을 읽을지, 어디에 에너지를 투입하면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지를 결정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책을 읽는다거나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은 아무래도 이만큼 했다는 기준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일기를 쓸 때 친구와 30분간 대화했다라고 쓰지는 않을 겁니다. 친구와 이야기하며 좋은 시간을 보냈다 정도로는 쓸 수 있겠죠. 그러나 아웃풋은 확실한 형태를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수학 문제 풀기에 집중했다면 일기장이나 공부 플래너에 오늘은 수학 문제 10개를 풀고 9개를 맞췄다라는 식으로 쓸 수 있을 겁니다. 눈앞에 알기 쉬운 증거가 남아있죠. 이처럼 아웃풋은 해야 할 일과 내가 한 행동의 결과가 명확하기 때문에 아웃풋을 기준으로 목표를 설정하면 달성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인풋과 아웃풋을 이해하기 위해 더 쉬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수학책을 30쪽부터 3장 읽고 오세요라고 숙제를 했다고 가정해봅시다. 3장 정도야 쉽게 읽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후다닥 대충 넘기며 읽어버리고 누군가는 암기할 수 있을 정도로 시간을 들여 읽어올 것입니다. 똑같은 일도 사람에 따라서 생각하고 이해하는 범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풋이 가진 치명적인 단점입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수학책 30쪽에 나온 문제 3개를 풀어오세요라고 했다면 어떨까요? 100명이 있다면 100명 모두 똑같이 이해하고 같은 문제를 풀어올 것입니다. 읽기, 듣기와 비교해보면 풀기, 쓰기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명확하게 알기 쉽고 결과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명문대생에게 가장 집중이 잘 되는 과목은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보니 실제로 가장 많은 응답이 나온 과목이 수학이었습니다. 문과나 이과 같은 전공과 관계없이 수학은 많은 사람들에게 집중하기 좋은 과목으로 인식되고 있었습니다. 수학이 아웃풋을 전제로 한 과목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학에 자신 없는 학생들이 성적을 높이고 싶을 때 수학 문제집을 많이 풀어보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인풋이 많은 과목보다 아웃풋이 많은 과목이 더 집중하기 쉽습니다.

아웃풋은 뇌를 가동하는 최고의 수단이다. 아웃풋이 집중에 더 좋다는 것은 뇌과학으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무언가를 배우려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펜과 노트를 준비합니다. 기록해야 더 오래 기억에 남고 복습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적지 않고 머리로만 생각해서 배울 수 있는 사람은 기억력이 비상한 천재가 아닌 이상 없습니다. 아웃풋은 오감을 잘 활용하는 일입니다. 펜을 들고 있는 손의 조각, 눈으로 노트에 쓰인 글자를 따라가는 시각, 자신의 목소리로 따라 읽을 때의 청각 등 오감 가운데 세 가지를 가장 많이 활용합니다. 미술이나 건축, 실험, 요리 같은 분야에서는 미각과 후각도 중요한 아웃풋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암기할 때는 쓰고 말하면서 외워야 머릿속에 오래 남는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쓰고 말하는 행위 자체가 아웃풋입니다. 여러 감각을 사용할 때 인간은 실천하고 있

라는 감각을 직접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보거나 읽는 것은 멀리 방관자의 입장에서도 할 수 있지만 쓰거나 말하는 것은 자신이 주체가 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아웃풋, 즉 쓰고 말하는 것이 더 집중이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웃풋을 다른 말로 풀이하면 능동적인 상태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집중이 어려운 사람이 집중하기 위해서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는 자세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능동성이라는 요소는 아웃풋 없이 설명할 수 없습니다. 수동적인 자세에서는 무엇을 배우든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가 어렵기 때문에 능동적으로 몸과 머리를 써야 합니다. 스스로 움직이지 않으면 아웃풋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무엇이든 문장을 써보세요라는 말을 듣고 글을 쓰지 못하는 사람은 수동적인 자세에 갇혀있는 상태입니다. 무엇을 쓸까? 어떤 구성으로 써야 할까? 참고가 될 만한 문장이 뭐가 있을까 고민하지 않으면 한 문장도 제대로 쓸 수 없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렇게 수긍하며 의문이나 다음 단계를 고민하지 않으면 아무리 훌륭한 수업이나 자문도 잠시 스쳐가는 바람에 지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능동적인 자세를 갖고 내 머리와 몸으로 생각하고 움직여야 가장 쉽고 빠르게 집중할 수 있습니다. 뇌가 활발히 가동하는 상태가 되도록 말입니다.

집중해서 확실한 성과를 내려면 아웃풋을 어떻게 늘릴 것인가를 고민해봐야 합니다. 인풋을 아웃풋으로 전환하는 세 가지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읽거나 듣는 쪽에 무게를 두지 말고 문제를 풀고 설명하는 일의 비중을 늘림으로써 더 완벽하게 몰입할 수 있습니다. 책을 읽거나 이야기를 듣거나 다른 사람이 시키는 일을 따르는 것은 인풋입니다. 인풋을 아웃풋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스스로 생각하는 힘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대화하거나 회의할 때 아,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이건가?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찾아봅니다. 중요한 단어가 무엇인지 찾아보는 능동적인 행위는 집중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또한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게 뭘까? 지금 이 얘기에서 말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뭐지? 이런 식으로 스스로 질문을 찾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무작정 휩쓸리지 않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지식을 늘리거나 배우려 할 때는 자기 이해에서 끝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도 설명할 수 있도록 정리하는 것이 공부 효율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실제로 지식이 얼마나 늘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뇌과학의 진보로 30년 뒤 지식의 양을 측정하는 기술이 나올지도 모르겠지만 적어도 지금은 불가능합니다. 자신이 가진 지식의 양이나 질을 측정하는 가장 적절한 기준은 설명할 수 있는가의 여부입니다. 내가 이해한 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는가 또는 그런 자료를 만들 수 있는가 이 질문을 가슴에 품고 있으면 단순한 인풋도 아웃풋으로 발전할 수 있고 빠르게 몰입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추천하는 방법은 메모에 그치지 않고 파워포인트나 일러스트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글로 설명하는 것보다 이미지로 정리할 때 머릿속에 더 오래 남고 다른 사람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작업하면서 실수하기 쉬운 부분을 찾아 아웃풋의 완성도를 높입니다. 능동적으로 손과 머리를 써서 말하거나 공부해도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얻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반복되면 익숙해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런 상태도 집중으로 볼 수 있지만 무의식적인 상태에서는 실수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틀리거나 놓치기 쉬운 부분을 미리 예상해보고 일명 실수 매뉴얼을 만들어서 예방하는 것입니다. 공부로 따지면 문제집을 푼 뒤 틀린 답을 정리해서 나만의 오답 노트를 만드는 것과 같은 방식입니다. 그러면 어떤 실수나 문제에도 당황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최선의 결과를 위해 아웃풋을 시각화하라. 아웃풋을 활용해 집중력을 지속시키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집중하기 위해서는 목표 설정이 중요하다고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예를 들어 세상 읽기보다 문제 3개 풀기가 결과에 더 효과적인 것처럼 아웃풋을 시각화하면 내가 해야 할 일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아웃풋을 시각화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장 큰 목표를 분명하게 정한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내가 정말로 이루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고찰하고 거기서부터 거슬러 내려오면 효과적으로 목표를 계획할 수 있습니다. 2. 목표를 위해 해야 할 큰 과제를 2개에서 3개로 정대한다. 책 읽는 습관 만들기, 수학 문제 많이 풀기, 기획서 완성하기 등 목표 달성을 위해 지속해야 할 중간 과제나 해야 하는 일의 방향성을 정합니다. 셋, 큰 과제에 구체적인 숫자를 넣어 작은 과제로 만든다. 매일 책 10장 읽기, 매일 수학 문제 10개 풀기, 기획서에 들어갈 연구 사례나 참고할 디자인 10개 찾기 등 큰 과제를 이루기 위해

내가 꼭 해야 할 일들을 정해 나갑니다. 4. 작은 과제의 기한을 정한다. 자기 전 책 10장 읽기, 아침밥을 먹기 전에 수학문제 10개 풀기, 이번 주 금요일까지 PPT로 기획서 완성하기 등 작은 과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침을 정합니다.

자신이 설정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큰 과제, 작은 과제로 세분화하면 해야 할 일이 명확하게 보이기 때문에 집중력을 더 오래 끌고 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한 달, 일주일, 하루 등 구체적으로 주기를 나누면 실천하기가 수월해집니다. 다음은 필수는 아니지만 추가하면 더욱 결과가 좋아지는 방법입니다. 5. 작은 과제 아웃풋의 양을 늘린다. 가능하면 작은 과제 아웃풋을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작은 과제 능동적인 상태가 될 수 있는 아웃풋이 적다면 과제를 다시 쓰거나 추가함으로써 분량을 늘릴 수 있습니다. 6. 작은 과제를 하나씩 실천한다. 이제 남은 것은 실천입니다. 작은 과제가 목표 기간에 맞춰 완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마치면 별도로 표시해둡니다. 이런 작은 과제가 모이면 큰 과제가 완성됩니다. 7. 모든 과제를 끝냈다면 미션 클리어. 성취의 즐거움을 만끽하고 이때 경험을 살려 다른 일에도 자신있게 도전해보세요. 작은 과제를 모두 끝마치면 큰 과제도 자동적으로 완료돼서 목표를 달성하게 됩니다. 이처럼 자신이 해야 할 일과 하고 싶은 일을 목표로 연결하면 어떤 일이든 만족스럽게 이룰 수 있습니다. 과제를 세세하게 나눠 한 단계씩 진행하다 보면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인식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자신이 당면한 눈앞의 실질에 대해 긍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작, 실천, 실행이 쉬워집니다. 게다가 이 방법은 즐거움을 찾는다는 측면에서도 특화되어 있습니다. 경험해보기 전에는 내가 무엇에 즐거움을 느끼고 잘할 수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낮은 기대치와 다르게 막상 해보니 의외의 재미를 발견할 수도 있고 목표를 향해 노력하는 일을 즐겁다고 느낄지도 모릅니다. 별다른 어려움 없이 무리하지 않고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은 목표를 향해 노력하는 행위 자체에서 즐거움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타고난 기질과 지능에 상관없이 목표를 완수하는 순수한 즐거움과 성취를 일찍 경험한 사람일지 모릅니다. 하기 싫어도 해야 하는 일뿐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일에도 집중되지 않는다면 이 방법을 통해 목표를 세분화해보길 추천합니다. 그러면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단발적인 노력에서 끝나지 않고 지속가능한 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웃풋이 불편한 사람도 있다. 일부 지역 수업 장면에 보면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손을 들고 발표하려는 모습이 무척 인상적입니다. 네 하고 당당하게 손을 드는 것은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는데 스스럼이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 일부 수업 환경을 보면 적막이 흐를 때가 많습니다. 선생님이 누가 의견을 말해볼까요? 라고 해도 용기 있게 손을 들지 못합니다. 신중한 만큼 다른 사람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는 자신의 의견을 말하기보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을 편안하게 생각하고 혼자 책을 읽거나 혼자 고민을 해결하려는 사람이 많습니다. 주장을 통해 아웃풋을 내는 것보다 조용히 자신의 내면 안에서 정리하고 정리하기를 즐기죠. 아웃풋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모르는 사람은 이제 없을 겁니다. 다만 아웃풋을 낸다는 것은 인풋보다도 허들이 높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다면 이 책처럼 집중력을 높이는 방법을 소개할 필요가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물론 수백 명의 명문대생은 아웃풋을 통해 최고의 성과를 이뤘습니다. 나는 자랑하기 위해 이 책을 쓴 것이 아닙니다. 누구라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 썼습니다. 남들보다 아주 약간 소심하거나 신중하거나 자신감이 없는 사람들에게 내가 해냈어라는 짜릿한 기분을 느끼게 해주고 싶습니다.

것입니다. 아웃풋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인풋보다 허들이 조금 높다는 단점을 상쇄하고도 장점이 훨씬 많다는 점을 강조해서 말하고 싶습니다. 아웃풋은 현실적으로 말로 설명할 수 있고 기록이나 점수나 물건으로 과정과 결과를 남길 수 있으며 단단한 형태가 되어 나를 더욱 빛나는 존재로 만들어줍니다. 나도 아웃풋을 이해하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한번 경험해보니 생각만큼 어렵지 않은 일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책으로 써보자고 결심했을 뿐인데 벌써 12권을 출간한 작가가 됐습니다. 처음에는 한 줄을 쓰는 것도 힘들었지만 아웃풋이 즐거워지면서 지금은 거침없이 쓸 수 있는 수준이 됐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한 걸음만 내딛어 보세요. 단 한 걸음만으로도 여러분의 세상이 파노라마처럼 넓게 펼쳐질 것입니다.

제4장 내 집중력을 높이는 법. 왜 지금 집중력 점검이 필요한가? 집중력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아직 한 가지 과정이 남아있습니다. 바로 초집중 기술의 3단계인 점검입니다. 내가 제대로 집중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파악하는 기술을 익힐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무리하지 않은 집중의 핵심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스르륵 빠지게 되는 집중입니다. 어떤 일에 집중하고 있을 때는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와, 나 지금 엄청 몰입했어 라고 느끼는 순간은 거의 없습니다. 즉, 능동적인 자세로 집중하고 있는 상태는 여간에서는 의식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중력 점검이 필요합니다. 심리적인 영향으로 단발적인 집중을 반복하고 있거나 생각과 달리 쉽게 빠져나오게 되는 얕은 집중일 상태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점검을 통해 내가 온전히 집중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만약 집중이 깨지거나 지속되지 않은 상황이 목격된다면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돌아볼 대상은 집중의 질뿐만 아니라 자기 이해도 포함됩니다. 반추를 통해 자신에 대한 이해를 심화해 나감으로써 더욱 능동적인 자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자기 이해를 통해 알게 되는 것들. 본문 시작 전에 자신의 성향을 파악하는 간단한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두 번째 테스트의 결과를 기억하시나요?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사람들은 두 가지 패턴으로 나뉩니다. 바로 신중파와 행동파입니다. 신중파는 단어 그대로 조심성이 많습니다. 할까 말까? 실패하면 어쩌지? 내가 정말 잘할 수 있을까? 일의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에 고민하느라 실천하기까지 비교적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일단 시작하면 누구보다 깊게 집중해서 일을 빠르게 수행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시작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결단을 빨리 내리는 기술을 반복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행동파는 일을 생각하기보다 즉시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입니다. 실천은 빠르지만 막상 시작한 뒤에는 지속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전하는 것에 흥미를 느끼기 때문에 생각만큼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의욕이 급격히 저하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작심삼일이 가장 많은 유형이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실천의 허들이 낮기 때문에 첫 번째 단계까지는 쉽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해내는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작은 단계를 여러 개 만들어두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어느 명문대 입시에 두 타입에 관한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두 개의 속담 중에서 자신에게 더 필요한 조언을 고르고 그 이유를 서술하시오. 1. 도약하기 전에 잘 생각하라. 2. 주저하면 기회를 잃는다. 이 문제는 능동적인 자세를 갖는 데 중요한 힌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행동파라면 전자의 조언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행동하기 전에 신중하게 고민해보면 어려움이 생겨도 쉽게 포기하지 않는 내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신중파라면 후자의 조언이 좀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논리는 행동한 뒤에 생각하기로 하고 우선 집중해야 할 대상을 재빠르게 파악해서 실행에 옮긴다면 좀 더 효율적으로 결과를 도출할 것입니다. 초집중 기술은 누구라도 쉽게 집중에 빠져들 수 있도록 만든 유용한 수단이지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집중력은 사람의 행동만큼이나 심리적 측면에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사람의 성향에 따라 집중의 질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검이라는 자기 이해를 통해 개인의 성향이나 집중하는 유형을 알면 더욱 효과적으로 빠져들 수 있습니다. 나를 아는 것만큼이나 효과적인 자기 개발은 없다. 아웃풋은 집중력을 지속하게 만드는 뇌

엔진인만큼 자신의 역량과 숨은 가능성을 발견하는 데 꼭 필요한 수단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형태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아웃풋은 자신을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야에 대해 내가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테스트입니다. 분야에 관련된 문제를 쉽게 볼 수 있다면 필요한 지식을 습득한 정도라고 볼 수 있고 분야에 관련된 상식을 누군가에게 설명할 수 있다면 더 높은 수준의 지식을 습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아웃풋의 결과로 객관적인 시각을 갖게 됩니다. 공부나 시험뿐 아니라 성격이나 자기 이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에 대해 완벽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이해하고 있는지, 무엇을 인지하거나 의식하고 있는지에 관한 평가는 독자적인 행위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일이기 때문에 오히려 보이지 않는 것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집중과 직결된 자기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는 아웃풋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내가 이렇게 행동했다는 건 역시 이게 신경 쓰이는 거구나. 의도한 건 아니지만 괜찮은 결과가 나왔네. 내가 이런 걸 잘하나? 이런 식으로 아웃풋을 되돌아봄으로써 자기 이해를 심화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아는 것만큼 재능이나 능력을 빠르게 높이는 효과적인 방법이 없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모습을 완벽하게 볼 수 없습니다. 자신의 전체 모습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거울을 사용하면 아주 손쉽게 가능해집니다. 마찬가지로 자신을 잘 이해하고 싶다면 나에게 맞는 방법으로 온전히 집중하는 즐거움을 경험하고 싶다면 아웃풋이라는 거울을 적극적으로 사용해 보세요.

네, 문학살롱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집중할 수 있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재준이었고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장작 침례방은 서장 지역에서 몇백 년의 역사를 기록을 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서장약으로서 국내의 수십 명 구기급 전문가들이 15년 동안 연구를 거쳐서 현대적인 고신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중약입니다. 장약 침례방은 해발이 4,500m 이상이 되는 설상고원지구의 야생약재와 새로운 치료방법 파핵용지효소,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하여 신체에 막힌 곳을 뚫어주고 영해시켜주며 통하게 하는 방법과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줌으로써 손상된 대뇌신경망을 소통시켜주고 신경전달을 제대로 해주는 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장약침례방은 기와 혀를 보충해줄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경화, 관심병,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뇌위축 등 질병에 뚜렷한 효과가 있고 뇌동맥경화,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리고 황황해하며 흉부 압박감,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럽고 무겁거나 사지가 저리고 입과 눈이 삐뚤어지면서 언어장애가 있고 반신불소, 걸음걸이가 원을 그으며 걷거나 팔을 굽히기 힘들고 정신이 흐리멍텅한 증상, 침을 흘리고 음식을 넘기기 힘든 증상, 대소변 장애가 있거나 편탄 마비 증상을 잘 치료합니다. 판매 지점 연결시 상강중의관 원천성 슈퍼마켓, 지금의 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떨어진 곳, 문의 전화 2417979, 2417979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아래 허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도움의 말씀 부탁합니다.
1: 네, 우리 활동에 대해 말씀드립시다. 예, 예, 이번 그 이벤트 우리 활동 5월 31일까지 딱 하게 됩니다. 예, 예, 이제 며칠 안 남았죠. 예, 이 장약 심리방 한과기 가격은 330원입니다. 예, 예, 이번 이 우리 활동에 장약 심리방 17곽을 사시는 분들 6개월 드시고도 9일 더 드실 수 있는 양을 더 드립니다. 예, 17곽이 원래 5,610원인데 예, 총금액에서 현금 1,610원을 감해드리기 때문에 4,000원에 살 수 있습니다. 예, 예, 상대적으로 이번에 우리 활동 아주 크지요. 예, 현금을 감해주지 않습니까? 예, 현금을 감해주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없습니다. 예, 예, 다종 비타민 또 드립니다. 예, 세과그 드리는데 예, 이 세과기면 반년 드실 수 있습니다. 예, 예, 이 그 비속인데 이 비속은 신진대사를 촉진시켜주고 몸이 허약한 분들이 드시면 빨리 처설 수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구강계양이 있기 때문에 몹시 고생하시고 있는 분들이 있으시면 좋은 회복을 가져올 수 있죠. 예, 예, 그리고 눈이 떨고 넣는 눈약인데 예, 그 이 눈약이 성분이 정말 아주 좋습니다. 예, 황금 응담분 추출물이 들어갔고 금은화 추출물하고 진주가루 추출물, 예, 예, 그리고 장홍화 추출물, 또 야생에서 자란 국화 추출물하고 구기자 추출물, 예, 결명자 추출물을 주요 원료로 만든 이런 눈약입니다. 예, 이런 눈약을 세곽 드리는데 이 세곽이면은 석 달 동안은 눈에 떨고 넣을 수 있습니다. 예, 예, 아주 이게 성분이 좋은 눈약이죠. 예, 예, 36곽을 사시는 분들 7,128원이 살 수 있기 때문에 예, 원래 이 가격이 11,880원입니다. 예, 그런데 예, 7,128원이 사면은 4,752원이 달하는 혜택을 볼 수 있죠. 예, 그리고 약은 13개월 하고도 5일 더 드실 수 있는 이런 양을 더 드립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우리 활동 현금 4,752원 이 감해주는 것만큼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그 외에도 가치가 999원이 달하는 러시아 야생해삼 바다에서 직접 건져 올려서 말린 겁니다. 예, 이런 야생해삼 그 한 세트를 더 드립니다. 예, 이번 깜짝 우대 활동이 예, 그 5월 31일까지 하게 되는데 생방송에 참가해가지고 문의하시고 참가하신다 할 때 번약 세곽을 더 드립니다. 예, 예, 이 번약 세곽을 더 드리는 게 이번 우리 활동에서의 포인트입니다. 예, 예, 이번 우리 활동에 참가하실 분들 241-7979번으로 전화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예, 우리 이 장약 심리방이라 할 때 예, 어혈을 풀어줄 수 있는 이런 약입니다. 예, 어혈이라 할 때 혈액이 정상적으로 순환하지 못해가지고 뭉쳐있는 나쁜 피를 말하죠. 예, 예, 이런 나쁜 피는 시간이 얼마간 지나면 지방이나 노폐물이 들어붙으면서 덩어리로 뭉치게 됩니다. 예, 이런 덩어리들은 영양분하고 산소 공급을 저해하죠. 예, 그래서 혈관과 몸이 여기저기에서 염증하고 통증을 유발시킵니다. 예,
0: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걸려왔는데요.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저는 예, 20년 동안 예, 또 뭐 20년 동안 혈압약을 먹고 사는 환자입니다.
1: 예,
2: 예, 관심병이어서 예, 항상 숨이 차고 왼쪽 가슴이 이렇게 바늘로 찌르는 것처럼 예, 아플 때도 있고, 그리고 저기나 뒤 딴 게 이게 개와가지고서 예, 반드시 눕지 못했습니다.
1: 예,
2: 또 뇌경색이 와가지고서 예, 뇌경색이나 이런 진단도 또 이렇게 받아가지고서 예, 얼굴이 면풍이 와서 예, 웃을 때도 저기나 뭔가 얼굴이 당기고 깨고 또 마목이 오고
1: 예,
2: 그래가지고서 저 뭔가 예, 엄청 이렇게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1: 예,
2: 그래서 예, 반년 동안 예, 침도 맞고 청약도 먹고 병원약도 많이 먹었는데 예, 확실한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1: 아, 예, 예,
2: 그러다가 서장약 이 강의를 들으면서 예, 그 많은 약 중에서 이 약이 내 마음에 와서 딱 닿더라 말입니다.
1: 예.
2: 그래서 이 약을 먹기 시작했는데 예, 입이 한쪽으로 비뚤어지고 이렇게 마모기 오고 땅 기우면서 바늘로 찌르는 것을 아프던 이런 증상이 차츰 이렇게 나사지는 게 알리더라 말입니다.
1: 예.
2: 예, 그래가지고 여덟 달 반 동안을 예, 이 약을 먹고 20년 동안 먹던 혈압약을 예, 끊어버리고 이 장약만 먹고 있는데 예, 혈압 조절이 형달되고 있습니다.
1: 예.
2: 예, 지금 이 약만 먹고 예, 숨도 차지 않고 왼쪽 가슴이 바늘로 찌르는 것처럼 이렇게 아프던 이런 증상도 나사지고 뒷잔등이 겨우 반드시 눕지 못했는데 예, 지금 반드시 눕어 잘 수 있다 말입니다.
1: 예.
2: 예, 그래가지고 예, 뭔가 단에서 며칠 전에 예, 건강검진 하려 해서 건강검진 한 게 예, 혈지, 혈당, 혈압이 다 정상으로 나왔을 때다.
1: 아, 예.
2: 예, 그래 예, 나는 예,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나는 예, 이 약을 얼마나 선택을 잘했는지 모른다 말입니다.
1: 아하, 그렇죠. 예, 선택을 예, 잘하셨죠.
2: 예, 기쁜 겁니다.
1: 예.
2: 그래 우리 둘은 예, 이 약만 먹고 있습니다. 하루에 세 번씩 딱딱.
1: 예, 좋죠. 예. 예.
2: 그래 아무 약이나 예, 다른 약 하나도 먹는 게 없습니다.
1: 아, 예. 그런데 이 약만 잡사도 됩니다 원래.
2: 예, 그런데 예, 효과가 영 좋다 말입니다.
1: 예.
2: 그래서 우리 활동마다 예, 약을 싸가지고 우리 둘이 저기나 뭔가 계속 예, 이 약만 먹으면서 예, 건강을 지키고 예, 앞으로도 계속 이 약만 먹으려고 합니다.
1: 그렇게 하십시오. 예.
2: 예, 병원을 모르니까 나 예,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아, 그렇죠. 예.
2: 네. 그 문의 하나 합시다.
1: 예.
2: 우리 동생은 예, 뒷잔등이 너무 이렇게 뜨거워가지고 힘들답니다.
1: 예. 아.
2: 예, 이런 사람이 이 약을 먹으면 이런 증상이 어떻게 좋아지겠습니까?
1: 아, 이 뒷잔등이 그렇게 많이 뜨겁다는 거는 이 체내의 습열이 심하고 기혈 운행이 잘 안 돼 그렇습니다. 이 우리 이 장약 심해방 볼 때 습을 빼주는데 소홍화라든가 홍경천 아, 우슬하고 황기가 배합이 아주 잘 됐지요. 예. 그리고 열을 빼주는데 또 담남성이라든가 지룡 당기가 배합이 잘 됐습니다. 예. 그 습열을 빼주는데 그 이만한 훌륭한 이런 약재가 많지 않습니다. 예. 이 장약 심리방에는 또 기혈 운행이 잘 되게 할 수 있는 이런 성분들이 또 들어갔는데 예. 홍경천이라든가 또 황기라든가 당귀라든가 청궁이라든가 소홍화가 들어갔기 때문에 예. 쓰시면은 아, 그, 이, 너무 그, 뒷잔등이 뜨거워 나서 그러던 예. 분들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 예. 그분이 쓰는 게 좋겠습니다. 예.
2: 예, 된다면 배달받아 쓰겠답니다.
1: 예, 배달받아 쓰시려면은 예. 241-7979번으로 전화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2: 예, 알겠습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3: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저는 이 장약 심리방에 먹기 전에 허약인 고혈압약을 26년 동안 먹고 살았습니다.
1: 예.
4: 혈압약을 어떨 때는 세 가지씩 먹을 때도 있었습니다. 2년 후 장약 심리방 먹으면서 예, 몇 가지 먹던 혈압약도 예, 여덟 달 만에 끊어버리고 예, 이 장약만 먹고 있는데 예, 혈압 조절이 그렇게 잘 됩니다.
1: 아, 예.
4: 신경성으로 예, 귀에서 소리나 예, 10여 년간 고생했는데 예, 반년 먹고 완전히 소리 나지 않아 너무 좋습니다.
1: 그렇죠. 예.
4: 예, 그리고 연변 병원에가 검사한 것이 다발성 뇌결석이라 합니다.
1: 아, 예.
4: 그래서 그런 뒤에 머리 안에 안개 낀 것 같고, 예, 가만히 누워있어도, 예, 귀 빙빙 돌아가는 것 같거든, 귀 안이 납니다.
1: 아, 예.
4: 예, 그런데 이 약 먹으면서, 예, 머리 어지럼증이 인차 이뤘습니다.
1: 원래 인차 그 나사지입니다, 어지럼증이. 빨리 나사지.
4: 예, 지금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 바짝 나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그렇죠, 예.
4: 그리고 얘 얼굴에 검정 버섯이 많았습니다.
1: 예.
4: 그런데 얘 이약 쓰면서 얘 검정 버섯이 없어지고 얼굴색이 좋아지면서 얘 보는 사람마다 다 예뻐졌단다.
1: 아, 예.
4: 내가 이약을 선택한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1: 선택이 그렇게 많은 약 중에서 선택을 잘하셨죠.
4: 예. 예. 나는 얘 며칠 전에 배달받아 왔습니다.
1: 예.
4: 우리 로인 대학에 다니는 얘 친구한테 이번 우대 활동 방문하면 예, 약을 3각이나 더 준다 하니까 예, 떨려서 방송을 못하겠다 하면서 예, 남편이 그자 3개를 놓은 환자이고 예,
1: 예.
4: 몸이 가렴증도 있고 예, 밤에 소변이 많아서 예, 약을 사주셨는데 그렇게 좋더란다.
1: 아, 많이 좋아질 게임다 그거.
4: 예, 그래서 예, 좋아질 때 예, 좀 더 쓰겠단다.
1: 예, 더 쓰시려면 그분 보고 예, 241-7979번으로 전화하라 하십시오. 예, 병원에 가셔도 되는데 병원에 가시려면은 상강중이진찰부 2층 따팅으로 올라오셔가지고 동쪽으로 한 10m 직진에 가게 되면은 왼쪽에 중이내과 3이라고 쓰여지는 간판이 보입니다. 예, 중이내과 내과 3이 찾아가면 됩니다. 예,
4: 알겠습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3: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두 분 선생님들 수고 많습니다.
1: 예, 안녕하십니까.
5: 예, 저도 당약 심리방 오랫동안 먹는 환자입니다.
1: 예.
5: 저는 이 약으로 정말 건강 찾았습니다.
1: 예.
5: 얼마나 이 약에 감사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선생님께도 감사드리고. 저는 이렇게 이 약 쓰기 전에는 이 기혈 부족이 심해가지고 혈압도 60에 80이 돼가지고
1: 예.
5: 항상 그래도 정말 기혈 부족으로 어지럽고 머리 아프고 맥이없고 하면서 그래다 나중에는 이렇게 한번 내경색이 왔는데 그때는 그나마 기억력이 없고 잠 못 자고 그 다음에 머리 어지럽고 그 다음에 이렇게 기억이 안 되고 이래서 그래도 그래 근데 대차 오니까 그 다음에는 병원에가 도름 주원할까 누워서 일어나기도 바쁘고 된소 출입도 정말 병원에서 열이 아들 때 주원하고 나와서는 남이 도움이 없으면 걸을 수 없었습니다.
1: 아, 예. 출입도. 중풍
5: 그래다가
1: 그렇지.
5: 많은 이 병원 저 병원 이 의사 저 의사 찾아다니면서 참 친척 친우들이 소연을 하는 이 병원 다 찾아다녔지만은 그 다음에 좋은 약 좋다는 약은 다 써왔지만은 그도 얼마쯤 치료되고 또 안 되더란 말입니다.
1: 원래 그 중풍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어느 만큼 치료되고
5: 내가 실망한 나머지가 예. 그 다음에는 선생님 강의 도중에 이게 소장약이 옛날에도 소장약이 좋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걔가 띄우지 못해 써보지는 못했단 말입니다.
1: 예, 약재들이 또 그렇게 야생약재래나 좋고 약재의 배합이 또 아주 잘 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5: 예, 이거 고산지대 4500 이상의 야생약재고 과학가들 15년 연구라고 활성산소도 많이 가지고 나오는 이런 이야기를 예. 하니까 공농조치가 딱 중풍 후유증 치료한다고 아예 이렇게

0: 모든 그런 관심병 다 치료한다니까, 아, 이 약 쓰면 내 딱 병이 해탈될 것 같은 그런 기분이더라면, 자식들은 어떤 그만하라고, 서로 어떤, 아이, 그래서 어찌겠는가, 서로 서로 많이 쏘떼는가 하다,
1: 예.
0: 병이 해탈될 것 같더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자식 반대도 말 하고, 고집 쓰고 쓰기 시작했는데.
1: 어서 5년 넘었습니다, 벌써.
0: 예,
1: 5년 이 두 달 뒤 어서는 올라가는데 5년 두 달
0: 두 달 채 어서 쓰고 있는데 내 정말 첫날에 선생님이 강의를 끝이 나서 내 정말 전화 쳐가지고
1: 그때부터 쓰지
0: 채통 먼저 싸서 쓰기 시작하기 아이고 얼마 좋아지겠습니까 머리소리 오지럽던 증상이 차츰차츰 해결되던 게 아, 거기서 오니까 밥도 조금씩 먹던 뭐 밥 먹을 수 있고 야, 맥이 막
1: 지금 병원에 입에 나야 하고 사니까 좋지 않을까
0: 아, 지금은 내 심장도 쓰자라는 사람인데 정말 이 중한 심장병에 걸려서 우리 남편도 그렇고 그 사람은 계속 땀 손에다 쥐고 쉰다 했습니다. 저는 꼭 자다 잘못될 사람이라고 자식들도 어찌다 소리 명절이 외지에 있다 오게 되면 야 어머니를 무시해봐서 하지 못하겠다 이제 그러니까 소리치고 막 그래서 숨이 떡 섰다는 또 팍 몰아시고 하니까나
1: 아.
0: 그래든 게 지금은 얼마 편안했었겠습니까 이 여름이 돌아오면 무시해봐가지고 빈혈이 심하지 기혈이 혈압이 낮지 하니까 여름에는 맥이 없어 딱 이러도 못 나고 그 다음에 지내 입기 기혈 부족일까 손발이 아래는 시리고 또 우는 더우고 뒷머리는 땀이니라 목을 뚝뚝 떨어지고 이렇게 그래놓을까 사람이 지쳐서 누워 이러면
1: 심장이 그게 나쁜 사람한테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그게
0: 체중이 그 다음에는 아예 더 혈압이 이래든지 이 약품이 지금은 체중도 우선은 90근 다 되지 아예 그런 혈압도 정상되지 병원 모르고 살지 야 아예 병원이 이사가 자기 병 고치면 최고 이사라는데 내 병 고쳤으니까 나는 내가 반신 잘못 쓰고 질질 끊고 다니고 얼굴 눈이 다 덮이지
1: 그렇지
0: 얼굴 막이 온 게 다 해결받았지 택들 둔 것도 이유 없지 하니까 정말 이 약은 내게 있어서는 정말 최고의 약이 같습니다.
1: 그렇죠.
0: 이것까지 한 약 써봤지만 이만큼 좋은 약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도 과학이 발달하니까 더 좋은 약이 나올 수 있겠는지 옛날부터 예. 아예 좋은 약 제가 좋은 그런
1: 맞습니다. 약과, 좋은 효과를 낳지 않습니까?
0: 효과를 나타낸다.
1: 예. 그래 이 약은 아주 또 특별한 약이지 그러니까 다른 약에
0: 내가
1: 비해서
0: 지나들 것 같아요. 5,400m 이상 아이 되는 아이 그런 공경 손이 들어가지 아까 도와줄 수밖에 없고 이게 손이 보시오 아이 뚫어주고 녹여주고 통하게 하지 않나
1: 맞습니다 예.
0: 예 관상동맥 맥힌 게 열어줄 수밖에 없대 그
1: 관상동맥이 딱 치료된다고 쓰여 있는 이야기입니다
0: 예 세계 상에서 제일 좋은 활성화 효소의 신경대 행제요 세포수목 써야 할까 이게서 더 바랄 게 뭐 있을까 나는 정말 지금이 원래 신체 역량하던 사람이 정말 잘 먹고 잘 자고 기억력이 돌아가지고 하니까 매일매일 맥이 나고 사는 게 정말 사는 기분 나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1: 그렇죠.
0: 이 세상에 나를 정말 이 생명 가져다 두한테 생명 가져다 줬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활동에도 남원도 정말 이제까지 5년 이상 방송 들어보면 제 통도는 활동은 처음입니다.
1: 없었습니다. 예,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0: 그래서 나는 제일 선물 이렇게 또 20날에 저를 배달받아 이날에 그 지금 들고 복용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도우니까 우리 친구 남편이가 간질배 해가지고 한 달에 세 번씩 놓고 유엔 입에 나오는 저 사람이 우리 친구가 지쳐 죽겠더라 하면 이래야 부모니까 우리 친구 심장이 욕 나쁘단 말입니다. 근데 이거 무슨 3년가량 썼는데 너무나 그것도 효과 좋아가지고 나중에 그 한 번씩 이렇게 쓰러지고 나면 기억력이 손상돼가지고 예.
1: 아 그렇습니다. 이 신경계통 질병이 질병입니다. 신경계통으로 예. 나타나는 질병입니다.
0: 그래서 예. 너무 지금 도와줘가지고서 내 어제 전화 온 거 그랬지. 야 이번에 활동 이제까지 없던 활동 5년 내 입 먹었지만 이 5년 이상 먹었지만 활동이 없는 활동인데 우린 배달받았는데 눈에는 오지겠네요. 아, 계속 먹길래 우리 둘 다 먹길래 싸겠다 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용돈 배달해달라.
1: 아, 예. 그 예, 241-7979번으로 전번에 그때 이전에 갔던 그 집으로 가면 되죠. 예?
0: 예, 맞습니다.
1: 예, 예. 알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2: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당약 심해방을 먹는 환자입니다.
1: 예.
3: 저는 예, 심장병이 좀 엉뚱합니다.
1: 예.
3: 아, 심장병이 있어서 예, 항상도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하고 예, 막 그 쪼여지는 것처럼 아프고 그리고 거기다 어떤 냄새까지도 보이는 왔다 가니까 그래서 입이 발작한다 하면 그것도 1년 몇 번씩은 입원을 해야만이 그래서 임시 구급하고 그래 나오면 또 밥먹이 오고 밥먹이 오고 하는 게 이 상약 심해방을 먹은 다음에는 이 입원하는 이 이번 약은 지금 안 합니다.
1: 그, 이 약은 근데 이, 이,

0: 나이 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약을 잡습니다.
1: 네. 어디 이런 약이 이게 신기한 약이 있을까? 그리고 난 또 예, 지난 놓고 나서는 입원하니까 돈도 얼마나 많이 달래겠을까?
0: 그렇지.
1: 지금 지라도 옆에 사람도 고생을 시키고 예. 그리고 또 난 또 혈압이 높아서 고혈압 환자입니다. 그래서 한 30년 동안 그 혈압약 먹은 혈압약 두고 또 서약을 먹어야 서약을 한 가지 두 가지 하다가 마음이 세 갈래 놓고 이 당뇨신대방을 먹은 다음에 내 혈압조절이 어떻게 잘 되는지 이 약만 먹는데 당뇨약만 먹는데 혈압조절이 그래서 잘 되지
0: 이 원래 잘 되는 약입니다 이 약이
1: 혹시 뭐 약을 딸밤만 해라냐 또 떼어주고서 혈압조절이 너무 잘 될까냐 너무 신기합니다 그래서 나는 야 이 시면에 좀 시중에 혈압약 이런 약이 어디 있을까 이 약밖에 지금 아니니까
0: 그렇죠.
1: 예. 그러면서 뭐 얼마나 신기하고 좋은지 모르겠지. 정신 안 돼요. 그러면 지랄이 아예 올라가 찍고 나쁜 게 아야 보고 예. 요지름증이 맞은 것도 아예 나는데 그래서 나네 이번에 우리 이 둘이 같이 먹길래 대단한 것 같아. 이런 활동이 또 얼마나 좋을까.
0: 이번에 우리 활동이 또, 특별히 좋죠. 예.
1: 생각도 더 준다지.
0: 예, 예 맞습니다.
1: 예, 그래서 야 이게 야생약재로 서장이 그런 고산지구 서산 야생약재로 만들어 그런지 하필 확실, 야 효과가 어느 약보다 확실합니다.
0: 맞습니다, 이 약이 그러네요.
1: 정말 이 약을 들을 전장은 이제까지만 처음 만났지. 지금 난 너무 좋았네. 우리 올케인데 올케 어찌 평시가 난 숨이 차단다. 근데 그 신사 나쁘겠지. 그리고 난 또 가슴이 통쇄난다. 앞쪽 가슴이 통쇄난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난 병원에 가 검사하면 병원에서 검사하는 결과는 관상동맥이 60% 막혔답니다. 그런 효과 그리 바빠한다. 뭐.
0: 예.
1: 그래서 이런다. 야 이런 사람 이 약 먹으면 어떻게 하는가 자꾸 문의해달랍니다.
0: 아, 예. 이 관상동맥이 한 70% 이상이 한 75% 이렇게 막히게 되면은 현대의학에서는 지자를 넣으라고 권장합니다. 예, 예 우리 장약심 예방 보면은 관상동맥 경화를 딱 치료해준다고 약과기 치료범이 딱 그 적혀있는 이런 약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관상동맥 경화를 치료해주는 데서 거신도가 아주 높은 이런 약이죠. 예. 그리고 우리 장약 심리방 볼 때 혈질을 내려주고 혈전을 녹여주고 예. 예. 그리고 어혈도 풀어주는 이런 그런 약입니다. 예. 그리고 관상동맥이 흐뜰흐뜰한 이런 잡질이 이런 막혀있는 이런 흐뜰흐뜰한 잡질들을 녹여낼 수 있는 이런 성분으로 해서 예. 소홍화라든가 또 예. 지룡이라든가 소목하고 또 당귀 예. 우슬이 들어갔기 때문에 왼쪽 가슴이 통쇄난다거나 숨이 그 심장이 나빠가지고 숨이 많이 찬다거나 이런 증상들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관상동맥이 혈류량을 우리 이 약은 높여줘가지고 관상동맥이 막히지 않게 혈액이 충분히 흐르게끔 하죠. 예. 그런 약이기 때문에 그 우리 이 장약심 예방을 쓴다면은 아 그 지자 이 변두리에 갔던 이런 분들도 지금 지자를 넣지 않고 아주 무난히 그 보내고 있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예. 예. 이 약을 추천드립니다. 예, 그분한테.
1: 예.
0: 예.
1: 지금 이번에 또 활동들이 좋다. 시각도 준다.
0: 얼마나 좋습니까? 예. 예, 이번에 이렇게 세곽시 더 주는 이런 일이 없었지니까 처음입니다. 예.
1: 여기까지 없었지.
0: 예, 2417979번으로 전화하십시오. 예.
1: 2417979번. 네.
0: 맞습니다. 예.
1: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는 12여 년간 계속 혈압으로 고생하던 환자입니다. 그래서 혈압도 약 많이 써봤고, 또, 심장도 아주 좋고요. 예. 그리고 변비도 있고, 불면증도 있고, 여러 가지로 고생 많이 했습니다.
0: 예.
3: 그래서 친구 소개로 선생님 강의를 듣게 되고, 또 이 약을 접수하게 됐는데, 지금 그럼 1년 6달, 7달 먹었습니다.
0: 예.
3: 이렇게 먹으면서 약 1달 반 만에, 선생님과 문의하고 때도 괜찮겠다 해서 떼봤는데 지금까지 혈압이 다시 반탄한 적이 없습니다.
0: 아, 예.
3: 그래도 큰 시름 나는지 부여할까봐 얼마나 근심한가.
0: 아, 그렇죠. 그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예.
3: 뭐, 제일 겁이 나는 게 그게 알고 뭔가,
0: 예.
3: 그런데, 예. 그래서 어떤 혈압은 완전 시름 놓고 어떤 것을 이약 장보하자는 생각으로 계속 주고 먹고 있는데 저 심장이 아주 좋아서 실리부치도 있고 자꾸 놀라고 항상 이제 가슴이 불안하고 도로 누른 것처럼 이렇게 그래 됐습니다. 그런데 그 증상도 많이 없어지고 지금은 안착된 느낌이 있고 예. 그 남이 어디 기침소리 말소리도 놀라서 남 불편할 때가 많았단 말입니다. 이 얼마나 망신스럽습니까? 그랬는데 그게 지금 없고 없고의 안착된 느낌이고.

0: 잠 못 자서 세네 번씩 일어났거나 아침 일어나 고리가 띵 하고 했는데 지금은 예, 밤에 그래서 한 번이나 두 번 일어나면 통잠 잔단 말입니다.
1: 예, 좋은 일이죠. 예,
0: 예, 교육 경비 있어서 예, 정말 잘못하면 막 빼개지고 피도 흐르고 이랬어요. 근데 없어져가지고 예, 하루에 한 번씩 이틀에 한 번씩 이렇게 변을 볼 수 있단 말입니다.
1: 아, 예, 그래서
0: 예, 이미 이거 배달 받아서도 장보하자고 그랬는데 내가 이렇게 좋아지니까 어른이 용한 거 터입니다.
1: 예.
0: 혈압 높고 심장도 아이 좋고 위도 아이 좋습니다.
1: 예.
0: 주말에다 했더니 내 이렇게 좋아진 거 보고 이번에 또 시각 더 주고 활도 이리 좋다니까 언니 오늘 자기 싸겠다고 예 36가 배달 받겠답니다.
1: 아, 예, 어서는 우리 어디 우리 활동 지금 무슨 끝이 난다 예 31일까지 딱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번 우리 활동을 잘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예 2417979번으로 전화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예.
0: 네, 2417979 잘 알았습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1: 아, 예, 우리 이 장약 심리방어는, 아, 어혈을 풀어줄 수 있는 이런 약입니다. 예, 예, 어혈을 풀어줄 수 있다고 딱 약과기 그 주치공룡에 밝혀놓은 이런 약이죠. 예, 예, 결국 이 어혈이가, 아, 대뇌로 올라가는 혈관이 통로를 막는다 할 때 두통이 생깁니다. 예, 그리고 어지럼증도 발생하고 완전히 차단된다 할 때는 뇌의 산소와 영양소 공급이 안 되면서 중풍이 발생할 수 있죠. 예, 예. 때문에 중풍이라 할 때는 어혈 제거로 만두의 그 아주 그 치료가 잘 될 수 있습니다. 예. 예, 우리 장약 심리방어는 어혈도 풀어주고 또 막힌 모세 혈관을 수복시켜주는 작용도 하고 또 혈액 순환을 원활하게 해서 체력을 높여준다. 예, 예 그리고 중풍으로 인해서 힘이 없다거나 어지럽고 귀에서 소리가 나는 이런 증상도 좋아지게 할 수 있죠. 예.
2: 네, 잠시만요. 예.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3: 수고 예. 많으십니다. 예, 저 심리방 쓰는 환자인데요.
1: 예.
3: 네, 지금 내가 좀 말 이상할 겁니다.
1: 예, 아, 괜찮습니다.
3: 아, 양해하세요.
1: 예, 예 괜찮습니다.
3: 예. 예. 그러니 옛날에 심장이 너무너무 나빠가지고 볼렁거리고 놀라고 이래고 밤에 자다가도 숨이 올라오고 돼서 자다가도 10번, 20번씩 안 잤다가 또 누워 자고 이런 고생 많이 했습니다.
1: 예.
3: 그냥 죽는 걸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가슴에 이 저기 입을 원래 못 놨습니다.
1: 어.
3: 심지어 막 눌리우면 소리.
1: 눌리우는 것 같아 그렇지 뭐.
3: 예. 예. 예. 그래 눌리면 얼른 숨 쉬지 못해서 입을 원래 못 놓고 이렇게 내려놔야 됐습니다.
1: 아.
3: 근데 이번에 선생님 이 방송 내 잘 듣는다 말입니다. 무슨 방송이나.
1: 예.
3: 그 멤버 선생님 강의를 한 것도 그 내 병이 딱 맞는 것 같아서 내 구약 쓴 게 엄청 효과 많이 봐가지고 소리 한 1년 쓰고 소리 또 경제 때문에 좀 막 1년 끊었습니다.
1: 아,
3: 예, 네. 그래 그 두루두르게 한 1년 또 보냈지요. 그런데
1: 예.
3: 또 마침 우리 영감 또 저기 지난해 작년께 10월 달에 녹음이 와가지고 그랬는데 내 옛날에 효과 좋으니까나 저기 우리 아저씨 쓰기도 하고 선생님 몇 발 또 강의를 하는 것도 들으니까 또 이제부터 더 좋은 강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주는 것도 36가게 36가게 줄 때 그때입니다.
1: 아, 또 예전에는 예. 그게 한 곽에 그 280알이 담겼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그때 36가게 36곽 줄 때는 60알이 담겼단 말입니다. 한 통이.
3: 예.
1: 예. 그리고 지금은 100알이 담겼습니다. 한 통에. 이렇게 규격이
3: 다르다. 담겼을까?
1: 예. 규격이 다르다 말입니다. 이게. 이번에는 또 이게 100알이 담겼습니다. 또. 옛날에는 280알. 예. 그러니까나 이 손님이 그때 쌀 때는 60알이 담긴 거 쌀 때입니다.
3: 아, 그래. 손님숙하게
1: 예. 예, 맞습니다. 그때 짐이.
3: 예, 그래. 손님에서 그때 쌌는데, 그때 해서 지금 우리 병 가면은 정상적인 사람에 대해서 그동안 활동 어찌 잘하는 또 오늘 너무 기분이 좋아 죽겠습니다.
1: 그렇죠.
3: 그래 나 영감 나시니까 나도 또 같이 먹습니다.
1: 같이 잡으면 좋습니다. 연세의 잼가 우선이
3: 이게 영감 좋아지고 나도 또 심장이 많이 좋아지고 고생 아야 한다.
1: 그렇죠. 예.
3: 예, 꿈도 자꾸 꿈에 죽은 사람만 보고 자꾸만 이상하고 떨어지는 꿈이라 자꾸 꾸고 무서워 자지 못하던 게 이 약 쓴 다음부터 그게 없고 예.

0: 효과가 없지 정도 난 좀 한 입을 담아 말하겠습니다.
1: 아, 예. 우리 어서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예. 그래서 예. 예.
0: 그래. 예, 근데 또 다시 주문할까네.
1: 예, 그래. 2417979번으로 전화하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3: 복경 시간으로 12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조현애입니다. 군춘시 마천자향 남산촌에서는 산업 흥변, 산업 부민을 핵심으로 특색 농업, 정밀 심층 가공, 농업 관광 융합, 전자상 거래 발전에 다원 발전의 길을 모색해내 변경촌으로 하여금 산업이 흥성하고 촌민들이 부유하며 활력이 넘치겠습니다. 연결시 BRT 2기 공사 전 구간이 올해 안으로 개통될 예정입니다. 성인대 대표이며 왕청년 도원 소목이 버섯 실업연회사 리사장인 손영방은 전통 재배의 작은 특산품을 디지털화, 표준화, 브랜드화 발전의 향촌지능 대산업으로 승격시켰습니다. 습금평 총서기는 중국식 현대화 추진에서 어떤 변강 지역도 빠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근년 내 훈촌시 마천자향 남산촌에서는 변경 지역 우세, 생태 자원과 민족 특색에 립각해 산업 흥변, 산업 부민을 핵심으로 하면서 특색 농업, 정밀 심층 가공, 농업 관광 융합, 전자상 거래 발전에 다원 발전의 길을 모색해내 변경촌으로 하여금 산업이 흥성하고 촌민들이 부유하며 활력이 넘치겠습니다. 귀향 창업 청년 량성경이 병아리들의 먹이, 실내 온도 통제와 백신 조사 정황을 살핍니다. 이 병아리들은 곧 산림에 풀어 사양할 예정입니다. 이 산지 양계 대상은 두 기로 나뉘어 건설되고 림지 생태 방사 모식을 취하게 되는데 1기 대상은 주로 전자동화 병아리 사용실, 사료 저장 가공실, 돌봄실, 계사 등을 건설합니다. 총 투자가 993만 원인 산지 양계 대상은 남산촌의 중요한 기둥산업으로 준공되면 보다 많은 사람들의 취업을 이끌고 촌민 1인당 수입 4만여 원 올릴 수 있습니다. 훈촌시 마천자향 남산촌 산지 양계 대상 책임자 량성룡입니다. 달걀 2만 4천 마리에서 6만 마리로 늘리고 암탉 1만 마리 사용하려 합니다. 이렇게 하면 한 해 고기닭 판매액 800만 원 정도 올릴 수 있고 취업을 이끌게 되는데 작업장 6명, 장기 일꾼 5명, 림시 일꾼 20여 명을 취업시킬 수 있습니다. 남산촌은 림지 자원이 풍부해 산지 양계 대상에 편리한 조건을 마련했습니다. 남산촌의 또 총투자가 6억 8,300만 원인 훈촌시 현대시설농업 고도과학기술시범단지 대상이 건설을 다그치고 있는데 1기 공사의 시범온실에서는 꽈리 고추모를 기르고 있습니다. 한 개 고추온실의 연간 생산액은 32만 원 정도인데 향후 고추와 도마도 두 가지 품종을 대량 생산한다면 현지 소비시장을 만족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러시아, 일본, 한국 등 나라에도 수출할 수 있게 됩니다. 훈촌시 현대시설농업 고도과학기술 시범단지 대상 경리 류서길입니다. 이 산업단지가 준공되면 700여 개 장기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고 채집기에는 1300여 개 림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변 현시 재배호들의 제품을 받아 동일적으로 러시아로 수출함으로써 산업으로 농업 조력, 농업 연계 사회 효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대상은 현대화 시설 농업 재배와 관광, 견학을 결부한 농업 운영 모식을 취하고 현대화 과학기술형,

이소형 지혜형 농업 새 경영 모식을 구축해 변경촌 산업 혁신 발전에 새 활력을 가져다 주게 됩니다. 남산촌 전자상 거래 봉사 중심, 인터넷 방송인과 서부 계획 위국 수변 프로젝트 자원 봉사자들이 특산품을 판매하는데

0: 큰 100여 차례 생방송을 진행해 농산물 10만여 톤 판매했습니다. 현재에서는 여러 인터넷 인기 방송인들을 초청해 50만 명이 넘는 팬들을 끌어 연간 생방송 판매액이 5천만 원을 초과했습니다. 연변조 서부계획 위국수변 프로젝트 자원봉사자 려금항입니다. 저와 동료들은 생방송실을 실내에서 밥머리로 옮기고 오프라인 벼재배 체험 플러스 온라인 생방송 상품 판매 모식을 통해 많은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우리는 또 새농촌의 발전 변화를 적극 전시하는 한편 귀향 창업 정책을 선전해 사람들이 남산촌을 주목하도록 끌었습니다. 이 밖에 많은 관광객들이 생방송과 짧은 영상을 보고 일부러 남산촌을 방문해 전원 풍경을 체험하면서 원래 한적했던 마을이 흥성해졌습니다. 현재 남산촌은 산업이 흥성하고 대중이 안거라급하며 변경이 안정되고 공고해졌습니다. 전통 농업에서 특색 재배 양식, 초벌 가공에서 전 산업사슬 구축, 단일한 생산에서 농업 관광 융합, 오프라인 판매에서 전자상 거래로 나아가기까지 다원 산업체계는 이 변경 마을에 생기를 부여해 산업 흥성, 주민 부유, 변강 안정, 생태 미래의 신시대 변경 향촌 진흥의 아름다운 화폭을 그려냈습니다. 훈촌시 마천자양 남산촌 촌민 박선복입니다. 사업팀이 마을에 온 후 변화가 아주 크고 환경이 좋아져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지금 마을이 아주 깨끗해져 모두가 좋아합니다. 아주 행복합니다. 훈촌시 마천자양 남산촌 촌주재 간부 봉림걸입니다. 우리 촌에서는 시종 당건설 인솔을 견제하면서 산업건설에 초점을 모아 산업건설로 촌민들의 지부를 이끌고 촌민들의 행복감과 획득감을 높여 조화롭고 아름다운 남산촌을 건설하렵니다.
1: 5월 28일 우리주는 주왕 제2생태환경보호 독찰조에서 이첩한 제19진 군종 신소 신고 사건 도합 4건을 전달받았는데 전화 2건, 편지 2건입니다. 그중 연결시 2건, 중점사건 1건, 영정시 2건입니다. 이번에 이첩한 신소사건 중 여러가지 생태환경 관련 문제가 4건입니다. 그중 물 관련 사건이 1건으로 25%, 고체 폐기물 관련 사건이 1건으로 25%, 생태 관련 사건이 1건으로 25%, 기타 관련 사건이 1건으로 25%를 차지합니다.
0: 연결시 주택 및 도시농촌건설국에 따르면 연결시 BRT 2기 공사 대상이 한창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W6 입찰 구간이 7월 20일 전에 준공되고 2기 공사 전 구간이 올해 안으로 개통됩니다. 연결시 BRT 2기 공사 W6 입찰 구간은 연결시 인민로에 위치하는데 서쪽으로는 인민로와 삼꽃거리 교차 지점에서 동쪽으로는 인민로와 광진거리 교차 지점까지이며 도로 전체 길이가 2.75km입니다. 시공 내용에는 BRT 전용 차도와 정류소, 부분적 차도 확장, 전 노선 차도와 인행도 승격 개조, 도로 조명, 배전, 녹화, 부대 도관망 등 공사가 포함됩니다. 대상이 준공되면 도시구역 도로 통행 능력을 1층 높이고 도시 교통 구도를 최적화하게 됩니다. 연결시 주택 및 도시농촌건설국 도시건설과 사업일꾼 황성휘입니다. 목전 정류소 기초 및 강철 구조가 전부 완성되고 지붕 방수와 정류소 바닥 부설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급수 배수 공사도 동시에 추진 중에 있고 도관 설치 작업도 안정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조명 공사도 이미 전부 끝나 연선에 148개 지능화 가로등을 설치했으며 녹화 공사는 90% 넘게 완수했습니다. 연선에 비슬나무, 살구나무 등을 심고 녹화된 자두나무, 사비나향나무, 황금비술나무 등 관목을 심었습니다. 인도 철거 및 로면 확장은 이미 전부 마무리됐고 지금 진행 중인 것은 로면 아스팔트 부설 작업입니다. 이 대상은 올해 3월 15일에 공사를 재개하는데 5월까지 배전 시스템 조정 시험, 아스팔트 부설, 정류소 장식을 완수합니다. 6월에는 시스템 연합 시험 조정과 검수 준비 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대상은 오는 7월 20일에 준공되고 올해 안으로 전 노선을 개통하게 됩니다. 대상이 건설되면 녹색 저탄소 도시 쾌속 공공버스 체계를 1층 완선하고 도시 환경질 제고에 조력하며 연길 시내 동부에서 서부로 통하는 도로 구간의 교통 압력을 크게 완화합니다.

0: 강화해 주민들의 조랭 교류를 일층 높이게 됩니다.
1: 중국 검정기버섯의 고향인 왕청현에는 향토에 뿌리박고 개척 혁신하는 한 창업자가 있습니다. 10인을 내 그녀는 현지 특색 자원에 의탁해 기버섯 산업에 몰두하며 전통 재배의 작은 특산품을 디지털화, 표준화, 브랜드화 발전의 향촌진흥 대산업으로 승격시켰는데요. 그녀가 바로 성인대 대표이며 왕청현 더원 소목이버섯실업유한회사 리사장인 손영방입니다. 이른 아침 손영방은 기술위원을 이끌고 각 진흥재배 온실에서 귀버섯 자람새를 자세히 살펴보고 온도, 습도와 통풍 등 환경을 검사합니다. 이 모습은 손영방이 단일에 변함없이 견제해온 사업 일상입니다. 손영방입니다. 저는 왕청 현지인입니다. 중국 검정기버섯의 고향이란 좋은 자원이 있으면서도 과거에는 원료를 판매하고 날씨에만 의거하는 단계에 머물면서 농민들이 한 해 동안 고생스레 일해도 수입을 별로 올리지 못해 조바심이 났습니다. 2017년에 저는 4억여 원을 투자해 귀향 창업했는데 귀버섯을 큰 산업으로 발전시켜 전민들이 이 흙토지에서 좋은 생활을 누릴 수 있게 조력했습니다. 선영방은 전통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전 산업사슬 발전 방향을 확립했습니다. 기업도 처음에 단일 제품을 경영하던 데로부터 점차 표준화 재배, 가공 선별, 저장 물류, 경로 판매, 브랜드 건설, 심층 가공, 연구 개발을 일체화한 산업 체계를 이루었습니다. 선영방입니다. 저는 전국 첫 검정기버섯 4.0판 진흥 공장을 설선적으로 건설하고 3만 5천 평방미터 작업장이 전과정 무인 작업을 실현했는데 매년 3천여만 봉지의 균봉지를 생산해내 효율이 인공 재배보다 10배 제고됐으며 균봉지 버섯 성장률이 원래 50%에서 지금은 99%로 늘었습니다. 농업 현대화 관건은 과학기술에 있고 디지털화에 있습니다. 선영방은 과감하게 지능기술과 귀버섯 산업의 심층 융합을 탐색하고 귀버섯 은행, 귀버섯 클라우드 디지털화 발전 경로를 혁신적으로 내왔습니다. 그는 정보화 플랫폼을 통해 산업 자원을 통합하고 생산 판매 연결을 실현했으며 생산, 관리, 시장, 위험 통제를 일체화한 디지털화 운행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특색 농업에서 신질 생산력을 발전시키는 데 복제와 보급 가능한 왕청 모식을 탐색해냈습니다. 선영방입니다. 성인대 대표로서 저는 계속해 고향에 뿌리내려 과학기술 창업과 표준 인소를 견제하면서 귀버섯 산업 사슬을 구축하고 보다 많은 천민들의 증수 치부를 이끌어 왕청과 연변 고품질 발전 추동과 향촌 진흥에 힘을 기여하겠습니다.
0: 5월 30일과 31일 연변주 연교시 사업단위 공개 초빙 필답 시험이 연결해서 진행됩니다. 우리 조에서는 식사, 숙박, 출행, 유람, 쇼핑, 오락 등 면에서 수험생들을 위한 여러 가지 봉사 조치를 내봐 연결 생활 문화 관광 브랜드를 빛내고 우리 조 고효율적이고 질 높은 정무 봉사와 도시 문명 형상을 전면 전시하게 됩니다. 5월 28일부터 5월 31일 사이 수험생들은 수험 중으로 연결 BRT 쾌속 공공버스와 일반 공공버스를 무료로 탑승할 수 있습니다. 시험 당일 모든 시험 장소 주변의 공공버스 선로는 10% 운송력을 증가하게 됩니다. 연길 조영천 국제공항, 연길 서역 등 곳에는 자원봉사소를 내와 수험생들에게 로선 안내, 짐 운반, 문화관광 선전 등 봉사를 제공합니다. 수험생들은 또 수험증으로 해란강 민속궁 등 33개 음식점에서 식사 시 음식값 할인 또는 특색 요리 증정 봉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험 장소 주변 36개 호텔에서는 수험생들에게 우대 가격, 알림, 폐실 연장, 짐 보관 등 봉사를 제공합니다. 수험생들은 또 수험증으로 중국 조선족 민속원과 연결 공룡 박물관을 무료 참관할 수 있습니다. 한편 시험 기간 각 시험 장소에는 봉사대를 두어 양질 취업 일터, 인재 지원 정책, 안거 보장 혜택, 관광 정책 자문 등 내용을 추천 소개하게 됩니다. 관련 부문에서는 또 시험 장소와 주변 안전보장 봉사를 강화해 수험생들의 출행 원활을 보장하게 됩니다. 연길시 교육국에서는 그늘 연길시 2026년 의무교육학교 입학예비등록통지를 발부해 2026년 중소학교 입학예비등록 사업이 5월 29일부터 6월 2일까지 진행되고 전 과정 온라인 등록 방식을 취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통지는 또 등록 입구, 학교 구역 검색 경로와 관련 주의사항을 공포해 정령계 학생 학부모들에게 명확한 지침을 제공했습니다. 예비 등록은 컴퓨터와 휴대폰 두 가지 조작 방식이 있습니다. 컴퓨터로는 연결시 2026년 의무교육학교 학생 모집 입학 봉사 플랫폼에 등록해 안내에 따라 정보를 등록하면 됩니다. 휴대폰으로는 위챗에서 연결교육 공식 계정을 주목하고 봉사 학생 모집 입학 등록 입구에서 등록하면 됩니다. 예비 등록 단계는 정보 저장만 할 수 있고 정식 등록 시에 교부 심사 버튼이 나타납니다. 등록 과정에서 학부모들은 연결시 2026년 의무교육 단계 학생 모집 입학 봉사 플랫폼 조작 안내 및 부대 영상 해설을 참고해 조작하면 됩니다. 학부모들은 엄격히 호구부, 부동산 소유권증, 출생증명 등 유효증명 서류에 따라 학생과 후견인 정보를 사실대로 등록해야 합니다. 정식 등록 시간과 학생 모집 정책, 모집 결과 등 정보는 연결교육 위챗 공식 계정 등 공식 경로를 통해 발표됩니다.
1: 성급 전문가팀이 일전 훈춘에서 과학기술로 향촌진흥조력 전문가 봉사활동을 펼쳐 지방 향촌 산업 질 제고와 민생 봉사 효율 향상에 강력한 과학기술 동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성급 농업 전문가들은 훈춘시 유구 양식 산업 발전 현황에 입각해 현장 기술 양성과 지도를 했으며 소사양에서의 비곡물 사료 활용, 유구 주요 전염병 종합 예방 치료 기술 등을 중점적으로 강의했습니다. 의료 전문가팀은 훈춘시 양포만족향 동아라촌을 찾아 무료 진찰 봉사를 펼쳐 노인들의 흔한 만성질환, 관절질환, 일상건강관리 등을 둘러싸고 맞춤형 진료 건의와 건강지도를 했습니다. 농업기술 전문가들은 여러 소사양장을 방문해 잠재적 위험 요소를 일일이 점검하고 사양 과정에서 봉착할 수 있는 기술 난제, 전염병 예방 통제, 사료 활용 등 문제에 대해 과학적인 개선 방안과 최적화 제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제 훈춘시 과학기술협회에서는 과학기술로 향촌진흥의 동력을 보태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심화하면서 성급 전문가들과 상시적으로 연계해 전문 기술을 지탱으로 특색산업 발전 기반을 튼튼히 하고 기초 민생 봉사를 개선함으로써 향촌진흥에 1층 조력하게 됩니다.
0: 융암의 최간추린 뉴스입니다. 2026년 홍수방지 사업을 자르고자 27일 조인민정부 홍수방지 가뭄대처지휘부는 통지를 발부해 전조 주요 강하천, 대중형 저수지, 홍수방지 도시 급물막이 행정책임자 명단을 공포했습니다. 통지는 각 현세에서 실제와 결부해 강하천, 저수공사, 홍수방지 도시의 큰 물막이 행정책임자를 단계별로 확정하는 한편 현지 주요 매체를 통해 사회 공포하고 사회 감독을 받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1: 화룡시에서는 근일 2026년 상품주택 판매 촉진 정책을 공포했는데 활동기간은 10월 30일까지입니다. 여기에는 신축 상품주택 구입 시 1평방미터당 100원 기준 보조금 지급, 부동산 등기 비용 삭감, 세금 환급, 주택공제금 혜민 정책 실시 등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0: 연변박물관에서는 지난 27일부터 폐관 시간을 연장했습니다. 개방 시간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월요일은 폐관입니다.
1: 안도현에서는 도시구역 화훼 재식 작업을 전면 가동했는데 명월로 명안거리 테랄광장, 동쪽 출구 고속도로 연선, 로혁명 근거지, 풍경석 주변 등 중점 구역을 피복했습니다. 안도현에서는 6월 중순까지 화훼 30여만 포기를 재식해 도시 녹화 질을 1층 높이고 살기 좋고 관광하기 좋은 도시 환경을 조성하게 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윤일 리영화였습니다.
2: 신시대 대학생으로서 연계 녹화미화 행동에 참여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서로가 하나 되어 가꾸어가는 삶의 터전, 서로가 하나 되어 그려가는 행복 그림. 우리 사는 고장은 바로 사랑스런 연변입니다.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3: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1: 매주 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허강일 작사, 로창선 작곡의 우리 다 함께를 준비했습니다. 아름다운 세상, 행복한 세상을 갖고 가려는 희망찬 메시지들을 담은 노래인데요. 리상길, 차미경 가수의 노래로 들으시겠습니다.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리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0: 두골패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패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종이는 좋지만 좋은 종이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상강종이관에서는 좋은 종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상강종이관은 약 10년의 발전과 축적을 거쳐 성시급 명종이 및 중이학파 책임자 20여 명을 모았습니다. 중이관은 새로운 진료 방식으로 시민들에게 우수한 종약을 처방해드리고 고품질의 중이학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 연길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되는 곳, 연계전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0: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0: 신선한 공기, 푸른 하늘, 맑은 물. 이는 연결시 경영양로원에서 느낄 수 있는 대자연의 매력입니다.
1: 농촌의 흙냠을 만끽할 수 있는 이 양로원에서 합리한 가격으로 노인분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0: 아담하고 깨끗한 환경에 방마다 텔레비전,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고 화장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1: 가족 밥상이 주는 행복, 마당에 직접 재배한 야채 과일로 건강과 맛을 모두 지켜드립니다.
0: 30여 년 운행 경력을 지닌 조순주 원장님이 함께 거주하면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서의 진찰 시스템도 갖춰져 있기에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양로원입니다.
1: 특별 빈곤호에 한해서는 특수 우대도 해드립니다.
0: 지점은 연결시 47선 대암촌역 바로 앞입니다. 문의 전화는 138-4433-7517번, 138-4433-7517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연변 노래가 좋아해서 인사드리는 최래영입니다. 반갑습니다. 꽃향기가 바람결에 실려오는 날일수록 우리 가슴 속에 오래오래 남은 노래 하나씩 떠올려지죠. 오늘도 정다운 연변 노래와 함께 삶의 려정, 그리움, 그리고 작은 꽃 같은 인생 이야기들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곡으로 오밀한 작사 작곡의 여행을 준비했는데요. 인생은 떠나는 길, 만나는 길, 돌아오는 길, 늘 여행 같다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노래입니다.

인생 여정 설렘을 담아 전해드린 노래 여행, 양춘하 가수가 불러드렸습니다. 여행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문득 내 안에 누군가를 발견하게 마죠. 따스한 햇살처럼 포근한 가요, 하나하나 작사 장영남 작곡의 내 안의 그대를 김선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우리가 그리워하는 것은 바로 고향이겠죠. 계속하여 박영일 작사 최학산 작곡의 꽃동네 내 고향 연변을 준비했습니다. 꽃향기 그윽한 여름, 이계절. 아름다운 연변의 자연 풍경에 더 취되길 바라면서 뒤홍관 가수의 노래로 들어보시죠.

인생 길은 그 누군가와 함께 동행하기에 외롭지 않죠. 최근 작사 박동허 작곡의 인생길 우리 함께, 안영수 마복자 가수가 부르는 이 노래는 함께하는 소중한 인연에 대한 고백입니다. 노래 함께 들어보시죠.

꽃이 피고 지는 계절,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사람, 행복을 전하는 사람이 되길 바라면서 이어서 마련한 가요, 대명숙 작사 루영근 작곡의 나는 당신의 꽃을 전해드립니다. 김소영 가수의 청아한 음색으로 만나보시죠.

이름 모를 들꽃처럼 우리의 인생도 때로는 조용히 피어나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문춘산 작사 남려령 작곡의 이름 없는 꽃, 이 노래는 화려하지 않아도 제자리에서 묵묵히 꽃 피우는 삶을 노래하고 있는데요. 리시나 가수가 그 곧 마음을 품고 불러드립니다.

삶은 요정 속에서 우리는 소중한 시간들을 만들어가고 있죠. 똑딱똑딱 늘 같은 속도로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쌓아가는 행복탑. 이어서 백진숙 작사 유춘섭 작곡의 인생시계를 한철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연변 노래와 함께한 이 시간 어느덧 마무리할 때가 다 되었네요. 끝곡으로 리명 작사 지혜선 작곡의 들끓는 해란강을 박운하 가수의 노래로 전해드리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편집의 오영란,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박유림이었습니다.

모든 가정의 건강과 행복을 전하고 쉽고 유익한 건강 정보로 일상을 지키는 시간. 건강한 삶을 천가만호에 지금 함께하세요.

0: 동충 하초는 고원의 눈 산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 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 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조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리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리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

0: 안녕하십니까? 류 선생님과 함께하는 동충하초에 대한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여러 가지 증상에 대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1시 30분 전으로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발효 동충하초 경분 특별 이벤트 소개해드립니다. 6곽 사시면 4곽을 드리고 남경 동인당 블루베리 옆황소 3곽, 코엔자임 Q10 3곽 드리고요. 9곽 사시면 11곽을 드리고 남경 동인당 블루베리 옆황소 5곽, 코엔자임 Q10 5곽을 드립니다. 18곽을 사시는 분들께는 23곽을 드리고 남경 동인당 블루베리 옆황소 5곽, 코엔자임 Q10 5곽 드리고 추가로 599원 가격에 칼슘 철 아연 셀레늄 단백분 2통 더 드립니다. 행사 기간 동안 매일 전화로 예약하시는 선착순 10분에게는 198원 가격에 고가 선물 세트 2세트 드립니다. 행사 기간은 5월 20일부터 30일까지고요. 연변 지역은 무료로 배송해 드립니다. 방송 외 문의 전화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발효 동충하초 균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발효 동충하초 균분 우대 활동 30까지이기 때문에 이제 할 날이 남았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 우대 활동은 발효 동충하초 균분을 더 드리면서 남경 동인당에서 생산한 영양 보충제 엽황소하고

0: 난 어제 근육이가 많이 소모되는 것 같다. 이런 분들이거나 혹은 고기를 드시지 못하고 또 채소나 과일을 골고루 드시지 못하거나 치아가 나쁘거나 이런 분들에게 아주 좋습니다.
1: 잠시만요.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예. 난 이 동중아 줬으니까 이 난 당뇨 합병증 있어서 영 고생했습니다.
0: 네.
2: 그런데 그게 다 이렇습니다.
0: 네.
2: 이 당뇨 합병증로 발바닥에다 뭐 떡 붙인 것 같고 발이 저리고 시리고 하던 게 그게 다 없어집니다.
0: 네.
2: 예. 그리고 심장이 나빠서 심장이 계속 후두둑하고 눈이 떨긴 것 같은 게 그것도 또 이롭지. 심장이 나쁘니까 혈압이 높아서 내 혈압이 아침에 먹고 저녁에 먹었습니다. 그런 게 한 반년 먹으니까 저기 아침만 먹었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지금 며칠에 한 번씩 드문드문 먹습니다. 혈압도. 한 1년 남아 먹으니까 여전히 혈압약도 드문드문 먹어도 됩니다.
0: 네.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2: 예. 예. 그리고 항상 머리가 헐떡하고 정신이 안 나던 게 머리도 맑아지고 지금 정신이 납니다.
0: 네.
2: 그래지 소화 안 돼서 밥 바로만 먹겠던 게 밥이 맛있으니까 정신 완전히 납니다. 지금.
0: 네.
2: 예. 그래서 어떤 하도 저기 이틀밖에 없으니까 내 지금 쌀려고 전화드립니다.
0: 예. 2836-0666번에 연결하십시오.
2: 예, 고맙습니다.
0: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3: 여보세요.
0: 예, 얘기하셔.
3: 네, 저도 동창하서 바르게 먹은 지역은 2년 반 넘습니다.
0: 예.
3: 네, 지금 계속 먹는데 할머니가 저를 제일 해결하기 힘들었던 게 해결됐습니다.
0: 네.
3: 불쌍히 다 어지럽고 메스럽고 머리 아프고 처음에 이게 일증살 지금 없어지고 위가 또 나빠가지고 써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진단이 별로 크게 무슨 검사를 하면 그게 있어서 위험이다 이랬는데 거기에 대한 게 그게 무슨 크게 병을 약하고 무슨 청약도 먹고 뭐 어째도 어째 조금만 음식을 조심하고 조금 더 먹거나 조금 단단한 게나 이런 거 먹으면 또 이제 소화 아이디어고 음식부터 딱 맥힌 것들이면 그래든지 그게 지금 없었어요.
0: 네.
3: 밥을 좀 더 먹어도 괜찮고 어떤 때는 식사에다 먹으면 어쨌든 더 먹게 되면 또 어떻게 했는가 그랬는데 와서 이틀날 아침에 벌써 아침 먹기 바쁘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게 이렇습니다. 밥맛이 없으니 영 아이 같은지 지금은 그러니까 밥도 잘 먹고 그러니까 소화도 다 잘 되고 하니까 밥도 좀 더 먹게 되니까 밥내기도 나고 정신이 난단 말입니다. 네. 이 동승화천은 정말 우리 백성들께서 보험 주는 정말 옛날에 형제들이 먹는 것을 신선불로 쳐라지 이게서 정말 신선불로 쳐다 그래서 어쨌든 이기저기 여러 가지 아픈 거 다 해결된단 말입니다.
0: 네.
3: 지금 이렇게 다리 많이는 아예 파지만 조금씩 아프기 시작했는데 이거 먹으면서부터 이력서진단 말입니다.
0: 예, 관절이 아픈 것도 이렇죠. 예.
3: 그래서 또 그것도 나사지지 머리 아프고 형하던 것도 이렇고 이거 우선 사와되고 뭐 밥 먹을 수 있고 하니까 아 이게 정말 그런 고산에서 정말 겨울에는 벌레되고 여름에 핫도되고 이거 아니란 환경 속에서도 다른 외구나 정말 이래가 사람도 이 모든 걸 아픈 거 해결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처음에는 이거 정말 간신반에 해서 무슨 이따가 방금 약 써다시 그랬던 기준 무슨 되겠는가 이랬는데 이거 내가 써보니까 확실히 이건 정말 볼만한 정말 약입니다.
0: 네.
3: 그래서 계속 먹으려고 놔두어서는 아쉽 너무 이제야 무슨 이제 더 좋은 약이 어디 있고 또 병원이 이름에 뺏어서 서약 땡기고 거기서 서약 주고 어쨌든 그게 또 싫다고 말입니다. 땡기랑 갖고 하는 게. 그래서 이걸로 그래서 모든 거 해결되니까 그래서 크게 다른 약을 생각하지 말고 이게 약이 얼마인지 모른다고 해서 좋다는 건

0: 사람들이 다 살아나고 지금 다 없었는지
1: 네.
0: 같이 지금 그래 없었는데 이 동생 하초 이 발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더 효과 나는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0: 그래서 그런 계속 다른 데 무슨 약을 생각하지 말고 그런 것도 계속 내가 건강 찾아는 생각이 듭니다.
1: 예.
0: 이 활동 참가해서 잘 지내고 내신 전화지.
1: 예. 그런 분들이 자꾸 약을 써도 안 되고 우선은 80대 되고 이런 분들은 이 우선 먼저 이 소화 효소 분비가 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우리 동충 하초는 인체의 모든 효소 분비를 촉진시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소화 기능부터 회복이 되면서 염증도 제거하고 뇌 기능도 활성화되고 여러 가지로 지금 많은 효과를 본다. 그리고 오래 쓸수록 효과도 좋고 지금이 또 열아드까지 23과거 드리면서 엽황소하고 교십도 드리고 단백분 국화 이렇게 드립니다. 예, 2830666번에 연결하십시오.
0: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예.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3: 네, 수고하신다.
1: 예.
3: 저도 동순하초를 먹습니다. 어제 먹는 가무에 나는 혈압도 그리 안 돼가지고 녹음까지 있어가지고 항상 머리 어지럽고 골이 아프고 정신 땡하면서 이랬댔습니다. 이래서 먹고 그 다음에 심장도 안 좋아가지고 가슴이 두근두근 뛰면서 황당하면서 또 기운 것처럼 이랬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밤에 자다가 심장이 숨이 꽉 막힌 것 같아서 깨어나가지고 가슴 두드리면서 이래 욕세를 했습니다. 그래다가 한참 욕세를 하면 그 다음에는 잠을 자고 이랬습니다. 그리고 위도 위병이 있는 데다가 만성 위병이 있는 데다가 위축성 위험까지 있어가지고 밥 먹기도 싫고 밥을 먹으면 소화도 안 되고 민지 꼬집어서 딱 내키는 것 같으면서 이랬댔습니다. 이래 여름에는로 좋은 것도 고상해가지고 약이란 약은 많이 먹었습니다. 여기저기 좋다는 약은 그랬는데도 안 되다가 이 동순 하초가 신기한 약이고 고산지대에서 자라고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자란 이런 신기한 약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지 30배도 발효시킨 약이 돼가지고 발효 균균이 돼가지고 효과가 좋다고 해서 먹었는데 확실히 효과가 좋습니다. 이래 모든 면이 골이 아프고 골이 대응하며 정신 아이 나고 이러던 게 혈압 때문에 혈압이 오르내리며 이러던 게 이게 나사졌습니다. 하루에 혈압이 하고 두 번씩 먹던 게 지금은 미술에 한 번씩 먹어도 괜찮습니다.
1: 네.
3: 예. 그리고 가슴이 이래 꽉 막히는 것 같은 미술이 그래도 증상은 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속이 침침하고 답답하고 이런 것도 이제는 많이 해결되고 있습니다.
1: 네.
3: 그리고 관절이 나빠가지고 소리 층계를 오르내리자면 무릎에서 딱딱 소리 나면서 영 아파서 고상이 됐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구정사이 없어져서 마음대로 층계로 3초 이래놓으니까 마음대로 오르내릴 수 있는 게 영 좋습니다. 약이 30배로 저기 약이 다른 약보다 효능이 좋다고 하루에 한 번만 먹으니까 영 편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약은 한 날에 두세 번씩 먹으면 먹었던지 아이 먹었던지 어떤 때는 먹고 소리도 또 곱질러서 더 먹고 이래 됐는데 이거는 한 번 먹으니까 얼마나 편리하겠습니까? 그리고 심장이 온정되니까 밤을 잘 자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하고 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약이가 좋은 약이니까 계속 먹으러 갔습니다. 이 이야기가 정말 생명을 구하는 생명초라는 게 정말 말이 맞습니다. 어떻게 이야기 좋은지 효과가 확실히 좋습니다. 이제는 늙음하게 다른 약을 당기면서 이것저것 싸먹지 말고 이 한 가지 약을 계속 먹으려고 합니다. 이번 활동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활도에 참가해가지고 약을 사려고 합니다.
1: 활도에 내일까지입니다. 2830666번에 연결하십시오.
3: 알겠습니다.

0: 수고하세요.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0: 네, 전화입니까?
2: 맞습니다.
0: 선생님은 대속 수건만 쓴다.
2: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좋냐고 소개를 해서 용콤 쌉니다.
2: 예.
0: 나도 동승하토를 쓰고 용도 쓴다.
2: 예.
0: 동승하토를 쓰기 전에는, 예, 아이, 체중도 100군도 아이 돼요.
2: 네.
0: 100군. 딸랑말랑하네. 어린은 아이, 좀 더 오래 써놓고, 체중이 100군 5군.
2: 예.
0: 그래서 예, 용도 쓴다. 밥도 잘 먹어놓고 기운도 달라지 혈압이 정상이 되니 고라이 말수하지 항상 유쾌한 이런 감을 느낍니다.
2: 예.
0: 어쨌든 고라이 상쾌하니까 좋대 그모니까.
2: 예.
0: 그다음에 이전이 병원에 가서 라자이머니 심장이 이래 뚝 섰다가 뚝 이렇게 뛴다 합니다. 이상.
2: 예.
0: 예, 원래 순통 쪽을 이렇게 뛰어야 되는데 예. 그러던 게 그것도 아무런 일이 이렇답니까.
2: 예. 예.
0: 이사 말하는 게 어제는 순수롭게 잘 뛴다 읽겠다.
2: 네.
0: 왜 마음 사이 얼마나 기쁩니까?
2: 네.
0: 이래 한 가지 한 가지 동승하토를 먹을까에 한 가지 한 가지 내비에 다 없애주다 한단 말입니다.
2: 네.
0: 이래 예, 용도습니다. 무릎이 왼쪽이 아프던 게 또 오른쪽 또 아프겠다. 그러던 게 동승하토를 먹으니 어제는 양쪽 다 이렇어서 충기를 거저 마음대로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
2: 예.
0: 이래고 각항할 때에 다 잘 상관한다.
2: 예. 예.
0: 어디 가나 거저 걸음을 잘 걸어놓거나.
2: 예.
0: 이래 할 때에 참가해서 예, 나도 좀 싸다 그럽니다. 예. 어떤 활동 시간도 많지 않다는데.
2: 예. 활동 내일 같습니다.
0: 예. 이렇게 예. 좋을 때 예, 싸고 우리 동체 온 게 예, 싸가지고 가겠답니다.
2: 네. 예. 맞습니다. 이번에 그래는 분들이 많습니다.
0: 예. 그렇겠고.
2: 예.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0: 예, 선생님은 계속 수고하십시오.
2: 예, 건강하십시오.
0: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동충 하초는 고원의 눈 산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 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 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 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 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 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 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초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 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 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2: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3: 예, 이 러인 고혈압에 대해 설명드립시다. 우리 러인 분들이 고혈압 보면은 가장 큰 특징은 이 수축기 혈압이 높게 나타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2: 네.
3: 바로 우회 혈압은 높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이 수축기 혈압, 바로 우회 혈압은 점차적으로 오르지만 이완기 혈압은 오히려 낮아지는 이런 경향을 보입니다.
2: 네, 왜 그런 거죠?
3: 예, 그래서 이 혈관 탄성이 떨어지고 점차적으로 혈관벽이 딱딱해지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2: 아, 네.
3: 예, 그래서 젊은 성인에 비해서 이완기 혈압은 낮고 수축기 혈압은 높은 경우가 흔합니다.
2: 네, 잠시만요. 예.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3: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나도 동청하수 발효동부를 쓰고 있습니다.
3: 네.
4: 나는 예, 병이 많은 사람입니다. 혈압으로부터 고도의 심장기 고동 쓰이니까 고도 관절에 어디는 아예 아픈 게

0: 아팠습니다. 어깨 별로 근육도 없지. 고생이 많나 그랬습니다. 눈도 보험에 잘 안 보이지. 이래서 약을 많이 써봤습니다. 약을 많이 써서 그때는 좀 난가 돌아가서 또 재발하고 그랬습니다.
1: 예.
0: 그래서 무슨 약 써야 되겠나 생각하던 그때 선생님들 동초관서로 강의라는 것도 있고 이 동초관서 옛날부터 탄소를 많이 들었지만 직접 써는 못 봤는데 그랬네. 이번에도 약이나 써보자고 지적을 했는데 정말 약은 효과 나는지 알린다 말입니다.
1: 예.
0: 이 약은 또 4,500m 되던 이런 악렬한 고온지대에서 겨울에는 볼일로 여름에는 불러서라고 예. 뭐 발효시킨 이런 약에 대해서 그런 정말 효과도 좋고 예, 정말 먹기도 좋고 하루에 한 번씩 먹기도 얼마나 편리합니까? 예.
1: 네.
0: 그리고 효과가 너무 빨라. 난 정말 약은 신기한 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 네.
0: 예. 그래 예, 그렇게 위나 보고서 밥도 못 먹겠던게 지금 소화가용 잘 됩니다. 약을 먹을 거예요.
1: 네,
0: 그리고
1: 맞습니다.
0: 지금 밥을 잘 먹습니다. 밥을 잘 먹고는 맥이 나지. 심장도 그렇게 고도의 심장을 고생했는데 심장도 지금 많이 도와줬습니다. 심장 뛰는 자수도 0.1달러 돌아왔고 혈압도 0.1달러 돌아왔고 모든 방면에 지금 많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활동기간도 며칠 안 남았지 하니까 나는 이 약을 좀 계속 써보려고 해. 이 활동을 때문에 조금씩 써옵니다.
1: 네.
0: 그 끝나기 전에 조금 려고 전화 올립니다.
1: 예, 2830666번에 연결하십시오.
0: 네, 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예, 그렇지만 우리 지금 혈압이 진단 표준을 본다 할 때에는 여전히 동일합니다. 예, 수축기 혈압은 140 이상이고 이완기 혈압은 90 이상이면은 고혈압으로 진단합니다. 예, 그리고 노인 분들을 보면은 이 자율신경계의 항상성 유지 능력이 떨어져서 젊은 성인들보다 혈압 변동이 더 크고 또 기립성 저혈압 혈압이 높다가도 훌 일어나면은 내려가면서 또 머리가 어지러워서 좀 넘어갈 것 같은 이런 현상도 또 나타납니다.
2: 네.
1: 예, 그리고 식후 저혈압이 더 잘 생깁니다. 예, 우리 식후에는 이 혈액이 흐름이 위장도로 가면서 뇌에 다 공급하는 이런 혈액이 모자랍니다.
2: 네.
1: 예, 그렇기 때문에 노인분들은 소화 기능이 떨어졌다 하는 분들은 이 소식하는 게 또 좋습니다. 예, 그리고 혈관 단성이가 감소하고 자율신경계 반응이 둔해지면서 수면 중에 혈압도 충분하게 내려가지 않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2: 네.
1: 예, 바로 밤에 혈압이 떨어지지 않고 올라간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집에서 혈압보다 또 병원에 가면 혈압이 더 높은 이런 현상들이 많죠.
2: 네, 그렇죠.
1: 지금 대부분 집에서는 다 혈압 쟁기죠. 지금 혈압이든 혈당이든 다 재있는데 병원에 가면은 혈압이 더 높다. 예, 이럴 때에도 예, 우리 이럴 때는 혈압을 재있는 이 방법이가 또 아주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심내혈관 질환이 있거나 당뇨병과 같은 이런 질환이 동반되기 쉽고 또 고혈압 치료는 예, 일단 2차성 예방 효과가 더 큽니다.
2: 네.
1: 예, 그래서 노인분들은 약물이 대사하고 배설이 늦어지면서 부작용도 잘 생기고 또 오래 지속되는 예, 이런 점도 아주 중요합니다.
2: 네.
1: 예, 이 뜻인 즉 약물이 부작용이 쉽게 생기고 한번 아프면 쉽게 잘 낫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2: 네.
1: 예, 그리고 우리 고혈압이 종류로 보면은 원인에 따라서는 크게 1차성하고 또 2차성 두 가지로 또 나눕니다. 예, 우리 1차성 고혈압은 본태성 고혈압이라고 하는데 이 원인이 뚜렷하게 밝혀지지 않는 경우가 또 많습니다.
2: 예.
1: 그리고 예, 발병률을 보면은 전체 고혈압이 90% 내지 95%가 1차성 고혈압에 속합니다. 예, 즉 바로 나이가 들면서 점차적으로 발생률이 높아지고 가족력이 있거나 혹은 예, 좀 짜게 드시는 분 이런 분들이거나 이런 지역에서 더 흔하게 나타납니다. 예, 우리 지금 조선 분들은 예, 좀 짭짤하게 드시는 게 옛날부터 좀 습관됐죠. 예, 그러기 때문에 지금 고혈압이 잘 치료 안 되는 분들이 저염식부터 시작.

0: 하는 게 좋습니다. 예, 그리고 2차성 고혈압은 다른 질환이라든가 약물 때문에 생기는 이런 고혈압으로서 전체의 고혈압이 5% 내지 10%를 차지합니다. 예, 바로 신장 질환이 있거나 부신 종양이 있거나 혹은 수면무호흡증, 예, 또 일부는 선천성 심장 질환이 있는 분들이 2차성 고혈압이 발생합니다. 예, 그리고 갑작스럽게 발생하고 혈압이 더 높게 나타나는 것이가 2차성 고혈압에서는 또 이게 특점입니다. 예, 그 원인을 본다 할 때에는 여러분들이 혈관은 나이가 들수록 두꺼워지고 딱딱해지면서 탄성이 줄어들어서 혈압 상승하고 에, 고혈압 발생에서 아주 중요한 이런 영향을 미칩니다. 예,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고혈압 위험이 커지면서 가족력이 있으면은 고혈압 발생률이가 예, 더 높아집니다. 예, 그리고 체질량 지수가 증가할수록 고혈압 발생 가능성이 더 커집니다. 예, 이건 좀 혈지가 높은 분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신체 활동이 적으면은 고혈압 발생 가능성이 더 커지고 흡연, 예, 좀 담배를 너무 많이 피우는 분들도 혈압 상승하고 합병증 위험이가 좀 증가합니다. 예, 때문에 지금 우리 염분 섭취로 인해서 혈관 내 체액이 증가해서 혈압이 상승하거나 혹은 통증이라든가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서 혈압이 또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1: 네.
0: 예, 그리고 비만은 예, 우리 주 비만으로 인한 예, 이런 고혈압 보면은 수면 무호흡 증상이 좀 특별히 싫어하는 사람들은 말합니다.
1: 네.
0: 예, 그러면 치료하지, 이런 분들은 치료하지 않으면은 고혈압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심장 합병증까지 발생합니다.
1: 네.
0: 예, 이때는 우리 지금 증상을 보면은 두통이 위주죠. 그리고 두통도 발생하면서 화도 나고 또 혈압이 오르거나 실제로 급성 고혈압성 위기 상황을 제외하면은 대부분 또 두통이 없이도 발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1: 네.
0: 예, 때문에 나는 이런 범위에 속한다 혹은 연세가 있다. 예, 이런 분들은 예, 우리 발효 동충 하초 균분을 드신다 할 때에는 혈액 속에 쌓인 나쁜 콜레스테롤이라든가 혹은 중성 지방을 제거하면서 혈관 혈액을 깨끗하게 하고 혈관 탄성을 높여주면서 혈압 조절에서도 아주 뛰어난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1: 네.
0: 예, 그리고 우리 전통적으로 보면은 예, 이 발효 동충 하초 균분은 예, 이 심장을 건강하게 하고 심내 혈관 질환 발생이라든가 예, 혹은 예, 염증이라든가 관절 질환 그리고 화도 방지하는 이면에서는 아주 특별한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1: 네.
0: 예, 때문에 지금 우리 발효 동충 하초 균분후 예, 오래 쓰신 분들은 지금 혈압약에 대한 이 조절 효과가 또 아주 좋습니다.
1: 네, 마칠 시간인데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즐거움 속에 느껴보는 그 시절 그 추억. 그대의 소중한 추억을 소환해주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1: 추억의 노래가 정다운 것은 노래를 부르면서 울고 웃었던 우리의 시절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 시절이

이 아름다운 것은 함께 그 세월을 지내온 누군가와의 사연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들과 함께 여러분의 추억과 감성을 소환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래영입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우리의 추억이 살아 숨쉬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첫 곡으로 김세형 작사 김동진 작곡의 행복한 그 시각을 그려봅니다. 준비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잠시 눈을 감고 행복한 그림을 떠올려보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행복한 그 시각을 생생하게 그려주는 멜로디 백오키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1990년대 장작된 석화 작사 지혜선 작곡의 한 줄기 햇빛 보내드립니다. 한 줄기 햇빛이 들어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밝고 따뜻해집니다. 평범한 일상 속 가장 아름다운 선물 같은 노래죠. 김향울 양춘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기쁨도 슬픔도 함께 나누고 서로 의지하는 마음. 그것이 진짜 행복이겠죠. 서로의 마음을 나누자는 따뜻한 가요. 원어연 작사 송기화 작곡의 마음을 나누세요. 보내드립니다. 리설령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김명근 작사, 안계린 작곡의 보리차 보내드립니다. 몸을 따뜻하게 녹여줄 수 있는 보리차 한잔하고 가실까요? 구련옥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김옥일 작사 작곡의 자주자주 가보세요 보내드립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자주 연락하고 자주 찾아가야 정이 변하지 않겠죠. 그리운 것과 그리운 사람에게 전하는 마음 김청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유소 한동호 작사, 이성재 작곡의 천금 같은 오늘 보내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소중한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오늘을 소중히 살아가자는 가요 함께 들어보시죠.

집안의 향기를 가득 채우던 매주, 그 속에 담긴 정성과 추억을 노래한 가요입니다. 소박하지만 깊은 정이 느껴지는 매주, 박장길 작사 김문철 작곡의 매주 보내드립니다. 최성동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고 만남도 있고 이별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이 인생입니다. 인생의 의미와 소중함을 돌아보는 가요. 황성문 작사, 김창근 작곡의 인생은 보내드립니다.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 한 시간, 오늘도 좋은 추억 하나 쌓으셨나요? 항상 추억의 멜로디로 여러분 곁에 찾아가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여매 노래 감상은 여러분이 편안한 일상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옥천입니다. 작곡은 문춘산 작사 리윤도 작곡의 고양이 향기입니다. 넌도록 박두렁이의 슬며있는 흙냄새, 어머니 밥상의 정겨운 도장국 냄새, 그리고 고양이 향기가 바람을 타고 전해집니다. 이철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맞는 행복 누려가셔야합니다. 누구나 바라는 맞는 행복. 오래오래 건강하고 즐겁게 사는 소원을 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마법자 사과수가 불러드립니다.

이번 노래는 김성수 작사, 한정자 작곡의 소중한 당신입니다. 세상에 사람은 많아도 내게는 하나밖에 없는 그대. 일상에 지쳐있고 살았던 소중함을 다시 일깨워주는 고백입니다. 리흥일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계속해서 김혜자 작사, 박일총 작곡의 상모춤 내 고향 자랑이입니다. 빙글빙글 돌아가는 상모, 흥겹게 울려 퍼지는 장구 소리, 신명나는 춤사위로 뽑는 내 고향이 자랑스러운 멋을 노래합니다. 한선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다음 곡은 한능룡 작사 작곡의 화초실 멜로디입니다. 햇살 가득한 화초실, 푸른 잎과 곤 꽃들 사이로 흐르는 잔잔한 선율, 도심 속 평화로운 위로를 전하는 곡입니다. 김선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번 노래는 김학성 작사, 류영근 작곡의 물입니다. 생명의 근원, 맑고 부드럽지만 바위도 뚫는 인내, 물처럼 살아가는 지혜를 노래합니다. 김희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박영일 작사, 허순자 작곡의 내 고향 하얀 마을입니다. 아침 햇살 아래 비춰지는 하얀 벽이 집. 깨끗하고 정겨운 내 고향의 모습이 눈앞에 그려지는 노래입니다. 이진아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0: 오늘도 좋은 추억 쌓으셨나요? 연변가의 정답 멜로디로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안홍천,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1: 나에게 독서란 더 나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참 고마운 존재인 것 같아요. 사실 기억하고 표현하고

0: 상상을 하는 건 사람의 본능이나 다름없잖아요. 하지만 독서를 하게 되면 이런 소중한 능력들의 향상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1: 나에게 독서란 가장 좋은 스승을 만나서 나라는 제자가 성장 발전하는 과정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2: 독서는 나에게 생활입니다. 다양한 경험을 선물하고 제자리보다는 앞으로 나아가게 등을 떠밀어주는 힘입니다. 독서가 있어서 항상 자신한테 배포유했고 자신을 선대했습니다. 함께 독서해요.
3: 여러분에게 독서는 어떤 것입니까? 독서를 통해 우리는 성장하고 힘을 얻으며 더 나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독서가 일상이 되는 삶을 갖고 갑시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본 프로는 로금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2: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나는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 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동화 아교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중약제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 약입니다. 동화 아교 건뇌보신화는 1771년

황제가 사용했던 건센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 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잊고 살기 쉬운 일상 건강팁을 알아보는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리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1번입니다. 먼저 우대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건뇌 보신환 한 곽의 가격 498원입니다. 7곽 구매하시면 5곽을 더 드리고 추가로 심장 질병에 도움을 드리는 코엔자임 Q15곽을 드립니다. 15곽 구매하시면 15곽을 더 드리고 코엔자임 Q15곽을 함께 드리는 동시에 1,000원 상품권을 추가로 드리며 이번 활동에 직접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방송 전화에 참여하여 예약하고 주문하시면 사은품으로 코엔자임 Q10 한 곽을 추가로 증정해 드립니다. 네, 우대 활동 오늘까지 포함해서 나흘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세한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오늘 시간 역시 우리 동화아교제약공장에서 만든 건뇌보신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말로 하니까 동화아교제약공장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산둥 둥어어조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특히 우리 그 출장이라 많이 가는 분들 보면은 비행장에 가든 또 어디 우리나라 각지 외지에 가든 한족말로 돼 있으면서 산둥을 관리하는 기업이다 해서 우리 양치라고 하는데 이름에 무슨 다른 점이 있는가 하면은 약이 질량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이 약에 들어가는 그 약의 질량, 약이라서 다 똑같은 건 아닙니다. 중약은 예를 들어서 황견 하면은 황견이라면도 좋고 나쁘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약을 해본 분들이 더 압니다. 그래서 약의 질량, 그 다음에 그 효능 이걸 보증해 줄 수 있는 것이 유명한 제약공장이다 이 말입니다. 건뇌보신환 하면은 25가지나 되는 진귀한 중약재가 들어갔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여러 가지 약 가운데서도 지인화라는 인동이라고도 부릅니다. 우리 학명으로는 인동이라고 부르는데 이 약은 청열 해독하고 그러니까 우리 몸에 허열이 있을 때 그 허열을 없애는 약이다 이 말입니다. 때문에 몸에 허열이 있어서 나는 무슨 약 못 씁니다 이런 분들 아무 근심하지 마시고 음과 양이 평형을 잡아줄 수 있는 약이기 때문에 좋은 성분은 우리가 이용해 쓰고 또 그 약으로 오는 부작용은 없앨 수 있게끔 이렇게 지인화를 비롯해서 음양 평형을 잡아주는 약이 골고루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계랍니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2: 나도 지금 건뇌보신환으로서 먹고 있습니다.
1: 네.
2: 네, 먹은 후부터는 뭔가 머리 어느 날 휑하고 정신이 안 나고 남의 정신이 살다시피 했습니다.
1: 네.
2: 그리고 가끔씩은 뭔가 우울증 증상이 나타나는지 많이 마음이 우울하고
1: 맞습니다.
2: 숨도 두근두근 거리고 사람을 만나기도 싫어하고 모든 데서 다니기 싫어했댔습니다.
1: 네.
2: 그러더니

0: 먹고서는 한 여러 한 넉 달 먹었는데 증상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저는 머리도 많이 막아졌습니다. 지금
1: 머리 맑아지고 항상 마음이 우울하고 예. 기분이 아주 좋고 뭐 이 여러 가지 심류문란도 나타나고 심근증도 오고 예. 이러던 분들 그게 싹 치료되는 약입니다.
0: 예, 그리고 이제 아이 모두 싫어서 많이 치료 혼자 있기도 했댔습니다. 괜찮은 게 모두 네. 올라갈 수 있습니다.
1: 예.
0: 예, 그리고 잠부터 자지 못해서 전해기면 가슴이 답답하면서 잠 잠을 잤댔단 말입니다. 그렇다
1: 그렇죠. 그렇단 말입니다.
0: 예, 마음이 그나 불안하고 이렇게 불편하든지 요즘엔 이제 가슴은 편안하습니다. 아침에나 피곤하지 않습니다.
1: 네.
0: 그래서 또 낮이나 밤이나 귀에서도 소리 나는 거 세게 나는데 그냥 약간 소리 그냥 난단 말입니다. 근데 그 증상이 지금 네. 없어졌습니다. 완전 없어졌습니다. 귀 소리 나도.
1: 귀에서 소리 나는 것도 치료됩니다.
0: 예.
1: 네.
0: 그리고 지방간이 있으면서 그냥 소화도 안 되고 맥이 많이 없었댔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눈도 깔깔하고 많이 눈이 건조했댔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좀 건조하던 것도 많이 나졌습니다. 눈도 많이 막아진 감이 많이 난다. 그래 낫던다 네. 난다. 예. 눈을 확 튀는 감이 난다.
1: 네.
0: 그래 맥도 나고 정신 나는 게 확실하게 알릴 때다.
1: 네.
0: 먹어보니까 큰 건조에서 나은 약이 다르긴 다를 때다.
1: 나를 쓴다 이 약은 효과 네. 잡수면 잡수수록 효과 잘 알기는 약입니다.
0: 네. 그래, 몇 달 동안 먹으니까, 예, 그냥 날마다 계속 여기 아팠다, 저기 아팠다 하던 게, 아침에 그냥 나서지는 게 알리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내 지금,
1: 네.
0: 약이 내는데, 정말 딱 많은 약이구나 해서, 내 지금, 오늘도 또 배달해서 먹다 그랬다.
1: 콩팥이 좋아진다는 거는 골가병이 자기 절로 따라서 나서지는 겁니다. 예. 예. 계속 쓰십시오.
0: 예, 오늘 또 배달하겠습니다.
1: 네, 그렇게 하십시오.
0: 예,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우리 활동이 진남지 않았습니다. 예. 이번 달 말일 것이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래서 이번 보조금이 나가는 우대 활동이기 때문에 잘 이용하시라 하고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기혈부족에 대해서 말씀드립시다. 나는 항상 가슴이 두근다근거리고 잠이 아여고 머리가 어지럽고 입은 마르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는데 이거 무슨 약을 써야 되는가 이렇게 자문하는 분들 적지 않습니다.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2: 네.
3: 예, 건네 보조하는 수능 환자입니다. 저는 어떤 석 달 썼습니다. 왜냐하면 머리가 그 동맥경화가 심해서 예, 혈압 조절이 받아야 되고 항상 머리가 터지는 것 같고 어림쥐 나고 예, 그리고 소화가 안 되고 입안이 뜨겁고 자세히 아예 아픈 데 없습니다. 그리고 맥이 네. 없습니다. 어찌 그런지 그리고 소변이 작고 손발이 시리고 이랬습니다. 그러던 사회 선생님 강의 듣고 건네보수 왔었는데 하나하나 소실되고 있습니다. 우선 먼저 예, 머리가 흐릿흐릿한 게 맑아지고 예, 그리고 건만증이 심하던 게 지금 생각이 많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1: 맞습니다. 그거 중요합니다.
3: 예. 지인의 열쇠를 건마에다 욕구도 자꾸만 열쇠를 찾고 들어와 찾고 나가 찾고 해서 아이 그래 열쇠를 몇 개를 패했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네. 소화가 아이 돼 그래 이발 쓰고 뭐 매나니 아이 선이 나빠 그런데 소변은 어째 그렇게 닿습니까?
1: 그렇죠. 선씨 콩팥이 허야 그렇습니다.
3: 그래 그렇습니까?
1: 네. 그 100% 콩팥이 허해서 소변이 작고 소변에 염증이 오고 소변이 시원하지 못하고 그렇습니다.
3: 예, 그래, 실수할 때도 욕만 했습니다. 그러던 게, 오전에, 많이 봐서, 한두 번씩 보고 하고, 아침에, 저녁에 잘 자고 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하고, 얘 몸이 헷갈아진다. 이렇게, 엉금망근에서 누워서 일어날 줄 모르던 게, 오전 활동하고 있습니다.
1: 네.
3: 그러니까 얼마 좋습니까? 이래 활동도 좋고 아이 신장에 영양제 휴식도 준다지 이럴 적에 활동에 참석했어요. 좀
1: 휴식은 늙음하게 네. 다 잡수면 좋습니다. 예?
3: 그렇죠.
1: 예.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 활동이 좋습니다.
3: 네. 감사합니다.
1: 배달 받으십시오. 배달 전화번호 불러드리겠습니다.
2: 네. 네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3: 2797번이
2: 네.
3: 네 알겠습니다.
2: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1: 기와 혈이 부족으로 인해서 심장이 두근다근 빨리 뛰고 그다음에 잡으러면 아이고 피부가 자꾸 가렵다거나 우리 기침을 많이 한다거나 소화가 안 된다거나 이게 다

0: 보상육부의 충분한 기와 혈이 공급이 못 돼서 오는 질병입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자, 두컴이 보시라는 분은 감사합니다. 나는 네. 이 학생이 되니 혈압도 저리가 어찌 바로 안 되니 많이 날 머리 아프지 오지금 머리에서 소리 나는지 귀에서 소리 자꾸 나지 이 생각 그러니 잠이 아요. 기억력도 없어. 기억력도 너무 네. 없어가지고 난 피명할까봐 고민했습니다. 지네. 네. 그래가지고 마음은 놀고도 불안하고 있고도 굉장히 침침하고 울증도 오는 것 같고 사람 만나기도 싫고 이래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유심히 약을 많이 써봤지만
0: 진짜 그런 증세 있다가 그 치매가 오는 겁니다. 조기 증상이 다 있었습니다. 치매 올 조기 증상이 다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2: 그래서 건의보수 안 썼는데 몇 달 안 썼는데 이 증상들이 하나 더 나아지지 않습니까? 이 기억력이 따라와서 뭐 이거 아예 뿐입니다. 지난 이거 먹었어야 정말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나이 그렇게 마음이 불안하던 것도 나 잠도 잘 자고 요즘에 머리 어리다는 증상 된다고 웃으면 또 혈압도 들이 잘 됩니다.
0: 맞습니다.
2: 잠을 잘 자다가 아침에 정신이 나지. 또 위나빠 밥은 먹던 게 밥을 잘 먹고 이러니까 맥이 나지. 얼마나 이야기 좋은지도만 안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뼈도 아프지 사변 차수 딱 하던 게 그 증상도 좀 내가 좋은 거 보고 내 주부리 내 틀어진 이런 증상이 있습니다. 그래 내
0: 다 있습니다. 늙음하게 다 있습니다. 그런 증상.
2: 자기도 이거 양이 좀 써보겠다는 그래. 우리 오늘 둘이서 좀 우대할 땐 그냥이든 좀 여자수가고 둘이 배달 받으려고 전화 올립니다.
0: 그렇죠. 이 보조금이 나갈 때 싸면 엄청 묵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2: 고맙습니다.
0: 치료 잘하시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0: 네. 우리 이런 치료상에서 그렇게 약은 많이 써도 아이들은 실면증이 치료되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불안하고 머리가 어지럽고 눈이 아물아물대고 이게 다 주로 피가 부족할 때 이렇습니다. 특히 자꾸 가렵은 사람들이 뒷잔등이 가렵든 어느 팔다리가 가렵든 가렵다는 거는 우리 피부에 끄증 혈이 공급되지 못해 그렇습니다.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3: 저도 건네 보시나 쓰고 쓴데 쓴 지는 한 달 안 돼서 근데 효과 좀 알립니다 이게.
0: 알기 시작하죠.
3: 네. 속에다가 그거 하루 종일 대회에서 번반 지금 그거 두 번 세 번 조금 낫긴 낫습니다. 그리고 허리 아픈 게 많이 좋아지고 소화하던 게 또 소화도 잘 되고 다리 아픈 게 또 다리도 안 아프고 기억력이 좀 돌아가는 것 같더랍니다.
0: 그렇죠.
3: 변비도 심한데 변비도 조금 낫고 이제 조금 하고 아긴단 말은 그래도 이번에 활동할 때 일국각사도 실례해서 안 되겠습니까?
0: 일국각사도 다수각도 드립니다. 교식도 드리고 잘 이용하십시오.
3: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0: 네. 이래서 치료상에서 이 건네보신환은 제약이 있고 그 약이 조합이가 잘 되어 있고 진기한 약재만 많이 들어간 게 아닙니다. 어떤 약재가 들어가서 어떤 약재가 더 작용을 더 발휘할 수 있겠는가 이런 조제 원칙을 우리 군천좌실이란 조제 원칙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중연히 거기에 따라서 만들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두중도 들어갔습니다. 천우술이 들어갔습니다. 구변이 들어갔습니다. 이런 약들이 들어가면은 우리 그 고가병이 쉽게 낫습니다.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0: 모르피라메.
1: 네, 여보세요.
4: 예, 수고하십니다.
1: 네. 네.
4: 저도 지금 건네 보상한 지금 준비하거든요. 한 열 분합니다.
0: 네.
4: 근데 지금 다양한 게 지금 금상기 그 머리가 신남에 때부터 됐잖아. 능력이란 게 자꾸 없고 귀에서 소리 나오고 허리 아프고 몸에 좀 자고 이런 증상.

0: 그 기기 작성에서 보니까 지금 그 작성을 나사된 게 있어서 그게 소리나는 게 중요하다만
1: 네.
0: 그러면서 지금 법인 차수가 발전한 게 안 됐을 것이고 거리는 지금 약간씩 있으라고 남남남
1: 네.
0: 그러면서 법인이 여기에 약간씩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래까 이게 지금 나도 이야기 할 수 있는 범에서 보는 건 이야기란 건 오래 써서 나쁜 게 아니라 벌써 나쁜 거니 이야기 약간 써서 나쁜 게 아니다만
1: 그 말은 맞습니다. 며칠 안 써봐도 네. 어 이야기 내병이 맞구나 벌써 써보면 그런 증상들이 완화되는 게 아긴단 말입니다.
0: 네. 이렇게 이래니까 어쨌든 이야기 이 새로운 이야기는 이렇게 나올 때는 또 이게 지하공장에 다 정말 이제 생각할 것 같습니다. 어떤 이야기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말씀 주시죠.
1: 근해보시나 하면은 이런 기와 혈, 기문 기, 혈임의 혈을 다 보충할 수 있게끔 약이 진기한 약재가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혈하고 기가 부족해서 오는 질병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것도 우리 런앤에 들어서면서 혈이 부족한가 하면은 그 부족한 혈조차 순환 못하죠. 그 순환 못하는 제일 원인이가 기부족입니다. 기는 피를 밀어주는 힘이다 이 말입니다. 때문에 에 견내보신하니가 25가지나 되는 중약제가 들어간 게 이 원인입니다. 기와 혈을 다 보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명약입니다.
2: 네, 알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3: 연기 입간 구복액은 예로부터 신선초라고 불리우는 오색령지를 주요 원료로 하고 구기자 교고람 등 진견 중약제에서 진액만 추출해 만든 액체로 된 OTC 구약입니다. 주로 간의 독소를 해독시키고 간세포를 새세포로 재생시키면서 B형 간염, C형 간염 등 간염과 간경화, 지방간의 조울뿐만 아니라 눈이 잘 보이지 않은 백내장, 황반변성, 시신경 위축, 안구건조증의 좋은 약입니다. 흑지, 백지, 정지, 적지, 황지 등 오색령지가 들어감으로써 신경쇠약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과 각종 심장병, 머리 어지럼증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현대 선진적인 제약기술을 이용해 중약제에서 주요 성분만 추출해낸 고농도 액체로서 흡수율이 높고 독특한 국약 비준번호 B20으로 나온 OTC 약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천역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방송 후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2: 네, 선생님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오늘 역시 우리 연기관 구복액에 대해서 설명 드립시다.
2: 네.
1: 일단 저희들 연기관 구복액은 우리 그 효능에 똑똑히 밝힌 바와 같이 여러 가지 효능을 갖고 있지만 제가 계속 드리는 말씀이지만 처음에 쓴 효능이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무슨 효능이 있다고 밝혔는가 보면은 일단 간과 콩팥을 자양해준다. 자양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꼭 병이 걸린 다음에 그걸 막 소염제라든가 진통제라든가 뭐 이렇게 치료하는 것보다 본래 갖고 있는 기초상에서 더 강하게 만들어지고 병이 걸리지 않게끔 보양해주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 약은 오래 쓰게 되면은 콩팥을 자양해주고 간을 양간해주고 그 다음에 몸이 허한 걸 보충하는 부식 허하다는 게 우리 몸이 허약한 걸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몸이 약하다 하면 보약을 써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처럼 간과 콩팥을 자양해주면서 몸이 허한 걸 보충해주는 약이다 이 말입니다. 일단 우리 몸에서 간하고 콩팥은 이 오장육부의 생리평형을 잡아주는 데서 아주 중요한 작용을 합니다. 물론 손톱끝 하나

0: 우리 칼 하나가 우리 몸에서 중요하지 않은 건 없습니다. 다 제작용이 있단 말입니다. 그 중에서도 간하고 콩팥, 비장은 많은 일을 합니다. 특히 우리 보통 사람들이 많이 앓고 있는 신선부조라는 게 있습니다. 신선부조라는 게 무슨 증상이 나타난가 하면은 위는 뜨겁고 아래는 냉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 병이 있으면. 콩팥하고 심장이 생지평형이 깨진 걸 말합니다. 심장은 오행학에서 보면은 불에 속합니다. 화입니다. 이 콩팥은 수에 속합니다. 물입니다. 물과 불은 상극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상극이가 상극대로 계속 가면은 우리 몸은 건강을 유지할 수 없죠. 우리 이 오장육부의 생지평형이 잘 잡아줘야 된다 하는 게 바로 심장하고 콩팥이 관계를 말합니다. 만약시 이 심장하고 콩팥이 무죠 사이가 나쁘다 이럴 때는 위는 덥고 아래가 냉해집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계랍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2: 어머니가 지방간 듣고 당남들이 앉아야 항상 이게 썩고 그게 소화 안 되고 해. 그리고 옆구리를 켜면서 밥맛이 없잖아요. 밥을 먹지마라. 여기 나이가 없습니다. 이러더니.
0: 예.
2: 그러다 이 성장관이 듣고 이렇게 있고 구매하고 먹고 있는데 조금은 소화 잘 되고 기름진 음식 먹으면 이전에 속이 몇쩍 그러면 이 증상 좀 이렇습니다.
0: 예.
2: 네. 밥맛이 당연히 밥 잘 먹으면 나이 나고 이 약 먹고 병원에 검사를 했는데 잠에도 정상수치로 나오고 그렇게 범사변이 잦았는데 다이어트까지 봤습니다. 범사변은
0: 범사변 잦던 사람들이 이 약 쓰고 많이 나사렀던 분들 죽지 않습니다.
2: 그래도 구하여 쓴다부터 범사변에 아줌마 한 번 내지 혹시 두 번 본다 했습니다. 이래. 그러니까 참 제대로 아침에 일어나면 맑이 나지 정신 나오게
0: 이 약은 꾸준히 쓸 수 있는 약입니다. 예. 계속 쓰게 되면은 지금보다 또 더 좋은 효과 봅니다.
2: 와, 그래도 나는 이번에도 네. 또 배달 받겠습니다. 예.
0: 배달 전화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1: 네.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2: 501-2797번에?
1: 네. 2797번입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우리 신선부절한 어떤 증상이 있는가? 위는 덥고 아래는 냉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 중에서는 두한 종열이란 말이 있습니다. 두, 머리 두자입니다. 머리는 차고 족, 발이죠. 발에는 열 해야 사람이 건강하다 이 말입니다.
1: 네.
0: 한종열.
1: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네.
3: 네, 지금 우리 이모가 영지 입간 구멍에 쓰고 있는데 병원에 가 검사라니까 강경화 복수 10초랍니다. 그래서 선생님 강의를 이거 열심히 듣고 지금 어제는 반면 썼습니다. 반면 쓰니까 그렇게 소화되지 않고 맥이 없고 몸이가 자꾸 붓기던 게 어제는 많이 내렸다 제니까 그게 좋아 나십니다. 네. 그리고 얼굴 색깔이 항상 누렇던 증상이 지금 많이 벗어졌답니다. 그러니까 이 약을 쓰니까 효과를 아주 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 눈도 그저 부었더니 지금 눈도 좋아지는 게 확실히 알기고 몸이가 그렇게 약하던 게 지금 밥이 맛이 없어 그렇게 하던 게 너무 잘 먹어도 됐습니다. 소화도 잘 되고 개우 잠을 잘지 못해 고사했는데 잠도 영 잘 잔답니다. 그래서 이번에 쓰고 너무 좋으니까 이거 계속 쓰겠답니다. 그래 오늘이 배달 됐다고 그래 전화 드린답니다.
0: 예, 우대활동, 이, 반값으로 내려가는 우대활동 계속 있습니다. 예, 잠깐.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말씀 주시죠.
0: 우리가 덥다 하면은 마릅니다. 마를 뿐만 아니라 머리가 항상 휑합니다. 요리 몽땅 우여와 찼다 말입니다. 머리. 우이라는 게 어딥니까? 머리라 말입니다. 이래서 목도 마르고, 입도 마르고, 눈도 마르고, 머리가 항상 휑합니다. 우리 더우면 어떻습니까? 집이 갑자기 덥거나 바깥이 여름이 와서 더울 때면 정신이 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계속 이

0: 우리가 몽땅 위로 올라옵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두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네.
2: 예, 예, 수고 많습니다.
0: 예.
2: 예, 나는 깐님 뭐 구별수고 여자 정말 많이 합답하셨습니다. 우리 여심이 시에서 와서 이 촌에 시시검사인데 어제 화암당 가보니까 야, 수치에서 정상 수치 다 됐습니다. 야,
0: 어찌
2: 구별이 제대로 됐습니다. 야, 선생님 네. 정말 감사합니다. 야, 내 이야기 네. 아니면 정말 오늘 이날이 없습니다. 야, 내 정말 네. 그들이 많이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야, 수고 속과 없어하다 선생님 강의를 하니까 그때부터 시작했는데 야, 정말 어찌 기쁘지 정말 나가봅시다. 어제 환단 딱 찾고 집에 오는 길이
0: 네, 그렇죠. 건강 네. 좋아졌다는 것 말해서 온 일이 어디 있을까.
2: 그래, 이런다. 그 선생님, 야, 오늘 밤에 정말 좋아졌습니다. 어찌 기쁘지. 그래서 아, 정말 이야기 정말 효과가 좋습니다. 이런 이야기 없습니다. 선생님.
0: 그렇죠. 용지라는 게 이게 미천가지 네. 중약제 가운데서도 제일 좋은 이야기입니다. 까네.
2: 예, 예, 그래서 내 그 이야기, 아, 보는 너무도 좋았어요. 내 정말, 야, 오늘, 천하 어때, 거기까지도 어찌나 거기였습니까, 예. 그래서 예. 내 이야기 계속 복용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0: 예. 날, 계속 복용하십시오, 예.
2: 예, 예, 예. 아, 선생님, 예. 정말 이 소약을 아셔서 감사합니다. 난 정말 선생님,
0: 예,
2: 나의 두 번째 생명이 은인입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0: 예, 건강하십시오.
2: 예, 선생님, 건강하세요.
1: 네. 예. 안녕히 계십시오. 네, 설명 주시죠.
0: 우리 물리학적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이물의 물이라며 보면은 찬물하고 더움을 섞어 놓으면은 찬물이 밑에 갑니다. 그래서 손을 엿봐서 어? 물이 다 따뜻했네? 이러고 보면은 더 깊이 엿보면 밑에는 차단 말입니다. 우리 몸에 열도 그렇습니다. 열이 있으면 이런 걸 허열이라고 하죠. 쓸데없는 열을 말합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5대 활동 나흘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조당위 석인 호가복의 주재하에 28일 중대대상 진척정황 전문주재회보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호가복은 습금형 총서기가 길림성 당위 정부사업회보청 취시한 종료연설 정신을 깊이 관찰하고 연변발전의 단계적 특징을 정확히 파악하며 대상 관건을 확고부동하게 견지하면서 사로를 혁신해 막힌 곳을 뚫고 여러 조치로 병목제약을 타파해 연변발전대국에 관계되는 중대대상이 조속히 진전되도록 추동함으로써 경제 고품질 발전을 추동하고 연변 도약 추월을 다그치는 데 기세를 축적하고 에너지를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회의에서 도나씨, 왕청현, 안도현, 도문시 당위 주요 책임자와 주정부 관련 부문 주요 책임자들이 연길공항 이전 건설, 왕청 전하 양수에너지 축적발전소, 안도대사하 양수에너지 축적발전소, 도나 타라하 양수에너지 축적발전소, 도나 목단강 철도, 장백산 생태관광 전용산, 호림 장춘 천연가스관 연길지선,

도나시 녹색 수소 알코올 화학공업 연합 생산, 도나시 200메가와트 에너지 축적 발전소, 연변 석현 쌍록 초산 섬유소 승격 개조 등 연변 발전 대국에 관계되는 10개 중대 대상의 최신 진척 정황을 회부했습니다. 이러한 중대 대상들은 기초시설, 청정에너지, 정밀화학공업, 문화관광 등 분야를 아우릅니다. 현재 대상 전 단계 사업은 전반적으로 순조롭게 진척되고 있고 부분적 대상은 이미 돌파적인 진전을 거뒀습니다. 이러한 대상들이 육속 락착되고 다그쳐 실시됨에 따라 우리 주가 산업구조를 1층 최적화하고 기초시설 단점을 보완하며 민생복지를 증진하는 데 강대한 동력을 주입하게 됩니다. 회보를 청취하는 동안 호가복은 대상 진척 정황을 일일이 묻고 존재하는 문제에 대해 함께 상의하고 연구 판단했으며 해결책을 함께 연구했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중대 대상은 유효 투자를 확대하고 경제 장성을 견인하는 강력한 엔진이자 산업 발전을 촉진하고 발전 후속력을 증강하는 중요한 버팀목이며 민생 단점을 보완하고 대중 생활질을 높이는 객관적 요구입니다. 도약 초월을 다그쳐 실현하고 선진 발달 지역과의 격차를 줄이는 희망과 관건은 대상이 있습니다. 각 현시와 부문에서는 중대 대상이 전조 경제사회 발전에 미치는 중대 의의를 깊이 인식하면서 연변 장기적 발전에 관계되는 높이에 서서 대상을 기획 추진해야 합니다. 대상 건설을 제약하는 어려운 부분을 조시하고 신속히 복기 분석해 문제 원인을 정확히 찾아내고 실행 가능한 해결 방법을 조속히 내놓음으로써 중대 대상 건설이 전면적으로 기세를 올리고 건설 속도를 내며 조속히 가시적 성과를 내도록 추동해야 합니다. 전담반 추진을 견제해야 합니다. 한계 대상, 한계 전담반, 부문 간 협동 연동 기재를 엄격히 실시해 되도록 일찍 추진하고 빨리 추진해야 합니다. 상급 부문과의 소통, 연결을 1층 강화하고 정기적으로 관련 부문을 조직해 수속 처리, 용지 보장, 융자 수요 등 관건 문제를 상의하고 연구 판단함으로써 모든 고리마다 전담 역량이 지켜보고 매개 임무마다 구체적인 사람에게 실시되도록 확보해 전담반에 긴밀히 틀어지고 신속히 처리하는 사업 자세로 대상의 속도 제고와 빠른 진척을 가져와야 합니다. 역량을 집중해 난관을 공략해야 합니다. 각 현시와 대상 인솔단의 주요 책임자들은 주동적으로 앞장서서 협조하고 전 과정을 추적 감독해야 하며 뒤처진 부분에 대해 등록, 종결, 관리를 실행하고 리반 심사 비준, 토지 징수 철거, 림지 징수 등 사업을 함께 추진해 대상이 조속히 착공, 건설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대상을 정밀하게 기획해야 합니다. 국가에서 내수 잠재력을 깊이 발굴하는 정책 창구기를 예민하게 포착해 수로망, 도시 지하 도관망, 신형 전력망, 물류망, 연산망, 차세대 통신망 등 일련의 중대 기초시설 대상을 다그쳐 기획하고 비축해야 합니다. 대상 론증 관문을 엄격히 다잡고 대상 성숙도를 높이는 데 힘써 대상이 순조롭게 신청되고 성공적으로 락착되도록 확보함으로써 유효 투자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해 후속력을 축적해야 합니다. 주급 관련 지도일꾼, 조직 속 관련 부문과 단위 주요 책임자, 각 관련 현시 당위 주요 책임자, 정부 분관 책임자들이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습금평 총서기는 중국식 현대화 추진에서 어떤 변강 지역도 빠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근년 내 훈촌시 마천자향 남산촌에서는 변경지역 우세, 생태자원과 민족특색에 립각해 산업풍변, 산업부민을 핵심으로 하면서 특색농업, 정밀 심층 가공, 농업 관광 융합, 전자상거래 발전에 다원 발전의 길을 모색해내 변경촌으로 하여금 산업이 흥성하고 촌민들이 부유하며 활력이 넘치겠습니다. 귀향 창업 청년 량성경이 병아리들의 먹이, 실내 온도 통제와 백신 조사 정황을 살핍니다. 이 병아리들은 곧 산림에 풀어 사양할 예정입니다. 이 산지 양계 대상은 두 기로 나뉘어 건설되고 림지 생태 방사 모식을 취하게 되는데 1기 대상은 주로 전자동화 병아리 사용실, 사료 저장 가공실,

0: 훈촌시 마천자양 남산촌 산지양계대상 책임자 량성룡입니다.
1: 샹총 24,000只.
0: 닭을 24,000마리에서 6만마리로 늘리고 암탉 만마리 사양하려 합니다. 이렇게 하면 한 해 고기닭 판매액 800만원 정도 올릴 수 있고 취업을 이끌게 되는데 작업장 6명, 장기일꾼 5명, 림시일꾼 20여명을 취업시킬 수 있습니다.
1: 临时工 20余人.
0: 남산촌은 림지 자원이 풍부해 산지 양계 대상에 편리한 조건을 마련했습니다. 남산촌에 또 총투자가 6억 8,300만 원인 훈촌시 현대시설농업 고도과학기술 시범단지 대상이 건설을 다그치고 있는데 1기 공사의 시범온실에서는 꽈리 고추모를 기르고 있습니다. 한 개 고추온실의 연간 생산액은 32만 원 정도인데 향후 고추와 도마도 두 가지 품종을 대량 생산한다면 현지 소비시장을 만족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러시아, 일본, 한국 등 나라에도 수출할 수 있게 됩니다. 훈촌시 현대시설농업 고도과학기술 시범단지 대상 경리 류서길입니다. 이 산업단지가 준공되면 700여 개 장기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고 채집기에는 1300여 개 림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변 현시 재배호들의 제품을 받아 통일적으로 러시아로 수출함으로써 산업으로 농업 조력, 농업 연계 사회 효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대상은 현대화 시설 농업 재배와 관광, 견학을 결부한 농업 운영 모식을 취하고 현대화 과학기술형, 레저형, 지혜형 농업 새 경영 모식을 구축해 변경촌 산업 혁신 발전에 새 활력을 가져다 주게 됩니다. 남산촌 전자상 거래 봉사 중심, 인터넷 방송인과 서부 계획 위국 수변 프로젝트 자원 봉사자들이 특산품을 판매하는데 현재 입살, 귀버섯, 잣, 달걀 등 특산품들이 인터넷을 통해 전국 각지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2025년 천주제 간부와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은 루게로 근 100여 차례 생방송을 진행해 농산물 10만여 톤 판매했습니다. 현지에서는 여러 인터넷 인기 방송인들을 초청해 50만 명이 넘는 팬들을 끌어 연간 생방송 판매액이 5천만 원을 초과했습니다. 연변조 서부계획 위국수변 프로젝트 자원봉사자 려금항입니다. 저와 동료들은 생방송실을 실내에서 밥머리로 옮기고 오프라인 벼재배 체험 플러스 온라인 생방송 상품 판매 모식을 통해 많은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우리는 또 새농촌의 발전 변화를 적극 전시하는 한편 귀향 창업 정책을 선전해 사람들이 남산촌을 주목하도록 끌었습니다. 이 밖에 많은 관광객들이 생방송과 짧은 영상을 보고 일부러 남산촌을 방문해 전원 풍경을 체험하면서 원래 한적했던 마을이 흥성해졌습니다. 현재 남산촌은 산업이 흥성하고 대중이 안거라급하며 변경이 안정되고 공고해졌습니다. 전통 농업에서 특색 재배 양식, 초벌 가공에서 전 산업 사슬 구축, 단일한 생산에서 농업 관광 융합, 오프라인 판매에서 전자상 거래로 나아가기까지 다원산업체계는 이 변경마을에 생기를 부여해 산업 흥성, 주민 부유, 변강 안정, 생태 미래의 신시대 변경 향촌 진흥의 아름다운 화폭을 그려냈습니다. 훈촌시 마천자양 남산촌 촌민 박선복입니다. 사업팀이 마을에 온 후 변화가 아주 크고 환경이 좋아져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지금 마을이 아주 깨끗해져 모두가 좋아합니다. 아주 행복합니다. 훈촌시 마천자양 남산촌 촌주재 간부 봉림걸입니다. 우리 촌에서는 시종 당건설 인솔을 견제하면서 산업건설에 초점을 모아 산업건설로 촌민들의 지부를 이끌고 촌민들의 행복감과 획득감을 높여 조화롭고 아름다운 남산촌을 건설하렵니다.
2: 5월 28일 우리주는 주황 제2생태환경보호 독찰조에서 이첩한 제19진 군종신소 신고 사건 도합 4건을 전달받았는데 전화 2건, 편지 2건입니다. 그중 연결시 2건, 중점 사건 1건, 영정시 2건입니다. 이번에 이첩한 신소 사건 중 여러 가지 생태 환경 관련 문제가 4건입니다. 그중 물 관련 사건이 1건으로 25%, 고체 폐기물 관련 사건이 1건으로 25%, 생태 관련 사건이 1건으로 25%, 기타 관련 사건이 1건으로 25%를 차지합니다.
0: 연결시 주택 및 도시 농촌 건설국에 따르면 연결시 BRT

0: 2기 공사 대상이 한창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W6 입찰 구간이 7월 20일 전에 준공되고 2기 공사 전 구간이 올해 안으로 개통됩니다. 연결시 BRT 2기 공사 W6 입찰 구간은 연결시 인민로에 위치하는데 서쪽으로는 인민로와 삼꽃거리 교차 지점에서 동쪽으로는 인민로와 광진거리 교차 지점까지이며 도로 전체 길이가 2.75km입니다. 시공 내용에는 BRT 전용 차도와 정류소, 부분적 차도 확장, 전오로선 차도와 인행도 승격 개조, 도로 조명, 배전, 녹화, 부대 도관망 등 공사가 포함됩니다. 대상이 준공되면 도시구역 도로 통행 능력을 1층 높이고 도시 교통 구도를 최적화하게 됩니다. 연결시 주택 및 도시농촌건설국 도시건설과 사업일꾼 황성휘입니다. 목전 정류소 기초 및 강철 구조가 전부 완성되고 지붕 방수와 정류소 바닥 부설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급수 배수 공사도 동시에 추진 중에 있고 도관 설치 작업도 안정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조명 공사도 이미 전부 끝나 연선에 148개 지능화 가로등을 설치했으며 녹화 공사는 90% 넘게 완수했습니다. 연선에 비슬나무, 살구나무 등을 심고 녹화 자두나무, 사비나향나무, 황금비술나무 등 관목을 심었습니다. 인도 철거 및 로면 확장은 이미 전부 마무리됐고 지금 진행 중인 것은 로면 아스팔트 부설 작업입니다. 이 대상은 올해 3월 15일에 공사를 재개하는데 5월까지 배전 시스템 조정 시험, 아스팔트 부설, 정류소 장식을 완수합니다. 6월에는 시스템 연합 시험 조정과 검수 준비 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대상은 오는 7월 20일에 준공되고 올해 안으로 전 노선을 개통하게 됩니다. 대상이 건설되면 녹색 저탄소 도시 쾌속 공공버스 체계를 1층 완선하고 도시 환경질 제고에 조력하며 연길 시내 동부에서 서부로 통하는 도로 구간의 교통 압력을 크게 완화해 주민들의 출행 효율을 1층 높이게 됩니다.
1: 중국 검정기버섯의 고향인 왕청현에는 향토의 뿌리받고 개척 혁신하는 한 창업자가 있습니다. 10인을 내 그녀는 현지 특색 자원에 의탁해 귀버섯 산업에 몰두하며 전통 재배의 작은 특산품을 디지털화, 표준화, 브랜드화 발전의 향촌진흥 대산업으로 승격시켰는데요. 그녀가 바로 성인대 대표이며 왕정현 도원 서목이버섯 실업유한회사 리사장인 손영방입니다. 이른 아침 손영방은 기술인원을 이끌고 각 진흥재배 온실에서 귀버섯 자람새를 자세히 살펴보고 온도, 습도와 통풍 등 환경을 검사합니다. 이 모습은 선영방이 단일의 변함없이 견제해온 사업 일상입니다. 선영방입니다. 저는 왕청 현지인입니다. 중국 검정기버섯의 고향이란 좋은 자원이 있으면서도 과거에는 원료를 판매하고 날씨에만 의거하는 단계에 머물면서 농민들이 한 해 동안 고생스레 일해도 수입을 별로 올리지 못해 조바심이 났습니다. 2017년에 저는 4억여 원을 투자해 귀향 창업했는데 귀버섯을 큰 산업으로 발전시켜 전민들이 이 흙토지에서 좋은 생활을 누릴 수 있게 조력했습니다. 선영방은 전통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전 산업사슬 발전 방향을 확립했습니다. 기업도 처음에 단일 제품을 경영하던 대로부터 점차 표준화 재배, 가공 선별, 저장 물류, 경로 판매, 브랜드 건설, 심층 가공, 연구 개발을 일체화한 산업 체계를 이루었습니다. 선영방입니다. 저는 전국 첫 검정기버섯 4.0판 진흥 공장을 설전적으로 건설하고 3만 5천 평방미터 작업장에 전과정 무인 작업을 실현했는데 매년 3천여만 봉지의 균봉지를 생산해내 효율이 인공 재배보다 10배 제고됐으며 균봉지 버섯 성장률이 원래 50%에서 지금은 99%로 늘었습니다. 농업 현대화 관건은 과학기술에 있고 디지털화에 있습니다. 선영방은 과감하게 지능기술과 귀버섯 산업의 심층 융합을 탐색하고 귀버섯 은행, 귀버섯 클라우드 디지털화 발전 경로를 혁신적으로 내왔습니다. 그는 정보화 플랫폼을 통해 산업 자원을 통합하고 생산 판매 연결을 실현했으며 생산, 관리, 시장, 위험 통제를 일체화한 디지털화 운행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특색 농업에서 신질 생산력을 발전시키는 데 복제와 보급 가능한 왕청 모식을 탐색해냈습니다. 선영방입니다. 성인대 대표로서 저는 계속해 고향에 뿌리내려 과학기술 창업과 표준 인솔을 견제하면서 귀버섯 산업 사슬을 구축하고 보다 많은 천민들의 증수 치부를 이끌어 왕청과 연변 고품질 발전 추동과 향촌 진흥에 힘을 기여하겠습니다.
0: 5월 30일과 31일 연변주 연결시 사업단위 공개 초빙 필답 시험이 연결해서 진행됩니다. 우리 조에서는 식사, 숙박, 출행, 유람, 쇼핑, 오락 등 면에서 수험생들을 위한 여러 가지 봉사 조치를 내봐 연결 생활 문화 관광 브랜드를 빛내고 우리 조 고효율적이고 질 높은 정무 봉사와 도시 문명 형상을 전면 전시하게 됩니다. 5월 28일부터 5월 31일 사이 수험생들은 수험 중으로 연결 BRT 쾌속 공공버스와 일반 공공버스를 무료로 탑승할 수 있습니다. 시험 당일 모든 시험 장소 주변의 공공버스 선로는 10% 운송력을 증가하게 됩니다. 연결 조영천 국제공항, 연결 서역 등 곳에는 자원봉사소를 내와 수험생들에게 로선 안내, 짐 운반, 문화관광 선전 등 봉사를 제공합니다. 수험생들은 또 수험 중으로 해란강 민속궁 등 33개 음식점에서 식사 시 음식값 할인 또는 특색 요리 증정 봉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험 장소 주변 36개 호텔에서는 수험생들에게 우대 가격, 알림, 폐실 연장, 짐 보관 등 봉사를 제공합니다. 수험생들은 또 수험 중으로 중국 조선족 민속원과 연결 공룡 박물관을 무료 참관할 수 있습니다. 한편 시험 기간 각 시험 장소에는 봉사대를 두어 양질 취업 일터, 인재 지원 정책, 안거 보장 혜택, 관광 정책 자문 등 내용을 추천 소개하게 됩니다. 관련 부문에서는 또 시험 장소와 주변 안전 보장 봉사를 강화해 수험생들의 출행 원활을 보장하게 됩니다.
1: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윤일 리영화였습니다.
2: 덕분에 즐거웠습니다.
3: 덕분에 행복합니다.
2: 덕분에 잘 됐습니다.
3: 감사와 긍정의 한마디 덕분에.
2: 사랑과 배려의 한마디 덕분에.
3: 훈훈한 향기 넘치는 이 한마디는 아름다운 세상, 행복한 세상을 열어가는 첫걸음입니다.

0: 그림 속의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0: 지역 사회 가장 빠른 정보 교류의 장 연변 라디오 조선호 방송 정보광장. 정보광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최선의 편리를 도모해 드립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보광장 프로 시간입니다. 이 시간 진행을 맡은 한미선입니다. 저희 프로는 매일 오후 3시 20분부터 4시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부동산 소식부터 구인구직, 일상생활에서 나눔까지 다양한 정보들을 교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56-1111번과 256-1112번 두 대의 전화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소중한 정보 받겠습니다. 4시 전까지 정보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신선한 공기, 푸른 하늘, 맑은 물. 이는 연결시 경륜양로원에서 느낄 수 있는 대자연의 매력입니다.
1: 농촌의 흙냠을 만끽할 수 있는 이 양로원에서 합리한 가격으로 로인분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0: 아담하고 깨끗한 환경에 방마다 텔레비전,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고 화장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1: 가족 밥상이 주는 행복, 마당에 직접 재배한 야채 과일로 건강과 맛을 모두 지켜드립니다.
0: 30여 년 운행 경력을 지닌 조순주 원장님이 함께 거주하면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서의 진찰 시스템도 갖춰져 있기에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양로원입니다.
1: 특별 빈곤호에 한해서는 특수 우대도 해드립니다.
0: 지점은 연결시 47선 대암촌역 바로 앞입니다. 문의 전화는 138-4433-7517번, 138-4433-7517번입니다.
1: 정보광장에서 방송되는 정보의 진실성과 각종 권리 침해 행위 및 교육상방 기간에 발생한 분규에 대한 법적 책임은 정보 제공자가 모두 지게 됩니다. 정보광장에서는 법률과 법규를 위반하는 내용의 정보를 발표할 수 없습니다. 광범한 청취자들께서 정보를 이용하실 때 정보의 진실성을 꼭 확인해 불필요한 손해를 미연에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2: 네, 연길시 종관천 서쪽현에 위치한 1층 영업집을 세줍니다. 면적은 180여 평방미터이고 널찍한 앞마당이 있습니다. 식당, 회사, 미용원,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기에 아주 적합합니다. 연락번호 138-4436-6118번, 138-4436-6118번입니다. 연길시 발전에 위치한 헝다 입힌 북적현 기렵 2층에 영업집을 세줍니다. 면적은 140여 평방미터입니다. 음식점, 와인바, 맥주집, 불고기점, 커피숍 등을 운영하기에 적합합니다. 연락번호 1583470233번, 1583470233번입니다. 원연결시 창성시장 부근에 위치한 2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82평방미터이고 침실 두 칸이 있습니다. 연락번호 1566275007번, 1566275007번입니다. 연결시 북대 위치한 대우화원 아파트의 집을 세줍니다. 면적은 45평방미터이고 6층 집에 4층 집입니다. 남북방향으로 된 집인데요. 햇빛도 잘 들어오고 앞뒤에 창문이 있어 통풍이 잘 되며 겨울철에는 특히 열공급이 좋아 추운 걱정이 전혀 없습니다. 연락번호 1384478-6990번, 1384478-6990번입니다. 룡정에 있는 천우가원 아파트의 집을 팔거나 세줍니다. 면적은 55평방미터이고 7층 집에 4층 집입니다. 남북방향에 주방과 객실, 침실이 있고요. 장식도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지리적인 위치도 좋고 천연가스를 사용하며 매층에 두 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사계절 햇빛도 잘 들어오고 통풍도 잘 되며 겨울철에는 열공급이 매우 잘 됩니다. 연락번호 1321433-4118번, 1321433-4118번입니다. 네, 연길시 하남가 천지로에 위치한 개원공관 아파트의 9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95평방미터 조금 넘고요. 집안의 가전기물이 구전합니다. 깔끔하게 장식을 했기에 손댈 것 없이 바로 입주할 수 있습니다. 연락번호 1804330-0029번, 1804330-0029번입니다.
1: 산업의 길을 적극 개척하여 연변 경제 발전에 조력합시다.

나무가 모여 숲이 되고 미소가 모여 웃음이 됩니다. 숲이 우거지면 새들이 날아들고 인문 환경이 좋으면 벚님들이 찾아옵니다. 풀한 포기 나무 한 그루 꽃 한 송이라도 아끼고

사랑합시다. 생태연변 건설에 앞장서고 따뜻한 미소와 친절한 봉사로 반겨주는 당신은 연변의 얼굴입니다.

0: 네, 먼저 전화 한 통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1: 농촌에 있는 백돌집합니다.
0: 네.
1: 집점은 더문시 령성 과수농장 가족사택이고 줄집이고 정관집입니다.
0: 네.
1: 면적은 34평방 조금 안 됩니다.
0: 네.
1: 양철기와 세기 말고 집 안팎을 새로 장식했고 백돌 토성도 하고 백돌 창고도 있습니다.
0: 네.
1: 채소 식물밭도 넉넉히 있습니다.
0: 네.
1: 가야강이 가까운 데서서 물고기도 잡을 수 있고 수도물이 삼지물이고 깨끗하고 공기도 좋은 고장입니다.
0: 네.
1: 산나물도 야산에서 많습니다. 구유 토지여서 냉이 변경이 능력할 수 있습니다. 연락번호 138-9433
0: 네.
1: 네. 3616번입니다.
0: 그래요? 알겠습니다. 잘 적었습니다.
1: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2: 매일 오후 3시 20분에서 4시까지 초단파 102.3MHz로 방송되는 정보광장은 여러분께서 유용한 정보를 무료로 교류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정보광장에서는 부동산 소식부터 구인, 구직, 일상생활에서 나눔까지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 방송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보광장 무료 열선 전화는 256-1111번과 256-1112번입니다.

0: 네, 반자립 가능한 할머니를 돌봐줄 수 있는 가사 도우미를 구합니다. 지역은 연길이고요. 숙박을 해야 합니다. 연락번호 182-4335-8227번 182-4335-8227번입니다. 네, 연길시 철남에 위치한 천신서구역에 3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62평방미터 조금 안 되고요. 남북이 통한 집이라서 통풍이 잘 되고 햇빛이 잘 들어옵니다. 북쪽현에는 물건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고요. 네, 야시장도 가까워서 생활하기에 아주 편리합니다. 연락번호 156-0050-9121번 156-0050-9121번입니다. 연결시 북대에 위치한 대우화원 아파트의 4층 집을 팔거나 세줍니다. 면적은 43평방미터 조금 넘습니다. 집안이 아주 깔끔하다고 합니다. 연락번호는요, 139-4339-4745번, 139-4339-4745번입니다. 주목재시장 남쪽현에 있는 집을 세줍니다. 단층 집은 100평방미터이고 2층 집은 4,500평방미터입니다. 마당 면적은 3,000평방미터인데요. 공장 건물로 사용하기에 아주 적합하다고 합니다. 연락번호는요. 155-2678-3177번 155-2678-3177번입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정보 받습니다.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1: 예, 집을 팔거나 실수를 합니다.
0: 네.
1: 집 위치는 대화원이고,
0: 네.
1: 4층이며 43평 좀 넘습니다.
0: 네.
1: 집은 아주 깨끗합니다. 연결 전화는 네. 139-4339-4745번입니다.
0: 4745번. 알겠습니다. 잘 적었습니다.
1: 예, 수고하세요.
0: 네. 네, 연결시 신흥광장 부근에 있는 3층 집을 세줍니다. 면적은 30평방미터 좌우 되고요. 그리고 단칸방도 세주려고 합니다. 면적은 20평방미터 조금 넘습니다. 5층이고요. 교통이 편리하고 거주 조건이 아주 우월하다고 합니다. 연락번호는요, 132-2443-8797번, 132-2443-8797번입니다. 한 여성분이 출퇴근 가능한 일자리를 구하려고 합니다. 연락번호 136-4433-2559번 136-4433-2559번입니다. 연결시 하남에 위치한 만익도매 시장 부근에 5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70평방미터입니다. 이외에 연길시 북대에 위치한 고성화원 아파트의 1층 집도 팔려고 합니다. 면적은 50평방미터입니다. 받을 가격은 150,000원입니다. 연락번호 1884473-3898번 1884473-3898번입니다.
2: 파란 하늘에서 하얀 구름이 동동 떠다닙니다. 맑은 물에서 고기들이 유유히 헤엄을 칩니다. 나비들이 울긋불긋 꽃을 찾아 날아듭니다. 새들이 울창한 숲을 찾아 깃을 칩니다. 파란 하늘 맑은 공기, 푸른 산 맑은 물, 자손반대에 전해줘야 할 소중한 유산입니다. 우리가 가꾼 환경에서 우리의 후손들이 마음껏 웃으며 뛰놀게 합시다.

네. 알뜰하고 깨끗한 가사 도우미 한 분을 구하려고 합니다. 지역은 용정입니다. 연락번호 1394470

9386번, 1394470, 9386번입니다. 연령이 50세 이상 되는 분들에게 노래, 무용, 손풍금, 색스폰, 북등 악기를 무료로 배워드린다고 합니다. 기초가 없어도 괜찮고요. 남녀 제한 없습니다. 연락번호 138-4339-4748번, 138-4339-4748번입니다. 노문시 룡성과수농장 가족주택에 줄집을 팝니다. 중간집이고요. 면적은 34평방미터 조금 안 됩니다. 양철기와는 새로 바꿨습니다. 벽돌 창고도 있고요. 여름에 남새가 꿀터밭이 넉넉합니다. 가야강이 가까워서 낚시질하기에도 편리하고요. 수돗물은 샘물이라고 합니다. 국유토지여서 명리변경도 가능하고요. 연락번호 1389433-3616번, 1389433-3616번입니다. 연결시 북대에 위치한 대우화원 아파트의 4층 집을 팔거나 세웁니다. 면적은 43평방미터 조금 넘습니다. 연락번호는요, 1394339-4745번, 1394339-4745번입니다.

지역 사회 가장 빠른 정보 교류의 장 연결 라디오 조선호 방송 정보광장. 정보광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최선의 편리를 도모해드립니다.

0: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매일 오후 3시 20분부터 4시까지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정보광장 프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일상생활의 다양한 정보들을 교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두 대가 열려져 있는데요. 256-1111번과 256-1112번 두 대 전화를 4시 전까지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전화 한 통 걸려왔습니다. 계속해서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1: 예, 수고하십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그 집을 팔려고 그러는데.
0: 네.
1: 위치는 하나 오완이 피사수상 근처입니다.
0: 네.
1: 7층 집에 5층이고.
0: 네.
1: 면적은 70평이에요.
0: 네.
1: 그리고 다만 저는 북대 고성화원의 집인데.
0: 네.
1: 그 7층 집에 1층이고.
0: 네.
1: 면적은 50평입니다.
0: 네.
1: 받을 가격은 한 15만 받자 합니다.
0: 네.
1: 연락처는 요빠빠.
0: 네.
1: 4473.
0: 네.
1: 3864입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잘 적었고요.
1: 예. 수고하세요.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2: 신선한 공기, 푸른 하늘, 맑은 물. 이는 연결시 경농양로원에서 느낄 수 있는 대자연의 매력입니다.
3: 농촌의 흥량을 만끽할 수 있는 이 양로원에서 합리한 가격으로 로인분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2: 아담하고 깨끗한 환경에 방마다 텔레비전,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고 화장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3: 가족 밥상이 주는 행복, 마당에 직접 재배한 야채 과일로 건강과 맛을 모두 지켜드립니다.
2: 30여 년 운행 경력을 지닌 조순족 원장님이 함께 거주하면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서의 진찰 시스템도 갖춰져 있기에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양로원입니다.
3: 특별 빈곤호에 한해서는 특수 우대도 해드립니다.
2: 지점은 연결시 47선 대암촌역 바로 앞입니다. 문의 전화는 138-4433-7517번, 138-4433-7517번입니다.

6.1 국제아동절을 맞아 어린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명절 시장 질서를 규범화하기 위해 일전에 연길시 시장감독관리국에서는 어린이들이 즐겨 찾는 연길 공룡왕국, 학교 주변 문구점, 식품 상점 등 업체에 대한 안전검사를 전개했습니다. 집법일꾼들은 우선 학교 주변의 문구점, 식품 상점 등 업체의 영업허가증, 식품 경영허가증 완비 여부, 물품 구입 판매 경로, 판매 식품 유효기간, 음료수 등 식품 제조 판매 업체의 위생상태, 소독 실시 여부를 까그니 검사하고 학생들이 즐겨 찾는 학용품, 장난감 등 상품 품질이 기준에 부합되는지를 엄격히 검사했습니다. 집법일꾼들은 또 공룡왕국을 찾아 식품과 놀이기구의 안전에 대해 검사했습니다. 또 공룡왕국 내 식품 음료수 판매 상가의 책임자들이 건강증명서를 소지했는지 식품 보관 상태 및 청소, 소독 상태에 대한 검사도 진행했습니다. 한편 오락설비 전문가를 초청해 현장 강의를 진행해 공룡왕국의 놀이기구 설비 관리 담당자와 현장 사업일꾼들에게 위험요소, 운영 규정 및 주의사항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인생의 긴 도로에서 우리의 가슴을 넉넉히 채워줄 독서. 그것은 즐거움이고 멋입니다. 꿈을 이룰 수 있는 길입니다. 전민 독서, 연변 라디오 방송과 함께합니다.

맛과 멋의 연길, 맛으로 여는 중국 연길 10대 미식 공모 활동이 정식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최종 꼬치구이, 냉면, 불고기, 김치, 순대, 떨솥 비빔밥, 닭곰, 설탕, 찰떡, 삼계탕이 명단에 올랐습니다. 이번 전민이 참여하는 미식 오디션은 짧은 시간 내에 인터넷에서 수많은 관심과 이목을 끌었습니다. 전민 추천에서 50가지 연길 음식이 후보로 추천되고 대중의 투표를 거쳐 최종 10대 미식이 선정됐습니다. 이번 활동에는 만여 명이 참여해 10만여 표를 투표했습니다. 관광객과 시민들은 미식 추천관으로 변신해 자신이 선호하는 연길 음식을 응원하고 연길의 미식의 도시라는 명함장을 빛나게 했습니다.

0: 덕분에 즐거웠습니다.
1: 덕분에 행복합니다.
0: 덕분에 잘 됐습니다.
1: 감사와 긍정의 한마디 덕분에,
0: 사랑과 배려의 한마디 덕분에,
1: 훈훈한 향기 넘치는 이 한마디는 아름다운 세상, 행복한 세상을 열어가는 첫걸음입니다.

0: 다양한 먹거리, 볼거리로 유명한 이곳. 짙은 전통 문화가 숨쉬는 따뜻하고 행복한 도시. 여기는 연길입니다.
1: 아름다운 도시 연길은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일전에 호남성 상담시에서 개최된 2026년 중국 관광 상품 대회 시상식에서 우리 주 기업의 상품이 은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번 전국 도시 창의 뢰물 설계 대결에서 길림성에서 추천한 관광 상품은 두터운 문화 내

않고 상징적, 창의적인 설계와 훌륭한 품질에 힘입어 국내 560개 입선작 가운데서 금상 1개, 은상 1개, 동상 1개를 획득했습니다. 그중 연변 비향커피 봉사 유한회사에서 연구개발 및 출시한 연미 인삼커피 피부관리 세트가 은상을 수상했습니다. 연미 인삼커피 피부관리 세트는 혁신적으로 인삼커피, 커피 마스크팩과 휴대용 컵으로 구성되었으며 음용 피부관리, 일상 사용의 전체 시나리오 소비 체험을 구축하고 길림 문화관광 상품의 차별화, 품질화 발전 방향을 생동하게 구현했습니다. 중국관광협회에서 주최한 2026년 중국관광상품대회는 올해 핵심 주제를 도시 창의림을 설계로 정했으며 현재 국내 관광상품 분야에서 규모가 크고 전문성이 강한 대회입니다.

0: 가능하세요?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1: 문명한 언어를 사용합니다.
0: 교통 질서를 잘 지키고 쓰레기를 아무 곳에나 버리지 않습니다.
1: 문명한 행동에 앞장섭니다.
0: 사랑과 긍지를 안고 멋진 미래 설계도를 그려가는 연변.
1: 아름답고 향기로운 사람들이 모여 행복한 꿈들을 꽃피워 갑니다.

아침이면 새들의 지속임 소리가 정다운 이곳, 싱그런 사과 배꽃 향기가 그윽한 이곳, 정신한 공기에 마음까지 상쾌해가는 이곳, 문명하고 아름다운 이곳, 화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 더욱 매력적입니다. 이곳이 바로 우리 모두의 삶의 터전이요, 아름다운 미래가 약속된 곳, 연변입니다.

매일 양치질을 하는데 왜 이가 썩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매일 양치질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수십 년 동안 지속된 오래된 양치 습관이 처음부터 잘못됐을 수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양치 후 바로 헹구는 습관 과연 옳을까요? 네, 전문가에 따르면 바로 헹구지 않는 것이 치아 보호에 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를 닦고 나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컵을 들어 물로 입안을 몇 번 헹구고 뱉어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 더할 나위 없이 정상적인 동작으로 인해 치약 속에 가장 귀중한 치아 보호 성분인 불소가 제 기능을 발휘하기도 전에 무자비하게 씻겨 나간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과학적 방법은 무엇일까요? 2023년 중화구강의학회는 양치 후 거품만 뱉어내고 입을 헹구지 말아야 한다고 명확히 지적했습니다. 이는 치약 속의 불소화합물이 치아 범랑질을 견고하게 하고 세균과 산성 침식을 효과적으로 막아내며 심지어 초기의 미세한 충치를 복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불소는 효과적인 보호층을 형성하기 위해 치아 표면에 잠시 머물러야 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양치 후 물로 입안을 헹구면 아직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불안물을 깨끗이 씻어내어 치아 보호 효과가 바로 0이 됩니다. 물로 헹구지 않으면 중독되지 않을까요? 이에 대해 전문가는 불소는 인체 건강에 필수적인 미량 원소로서 사실 우리의 식수와 공기 중에 모두 불소가 포함되어 있기에 불소를 무서워할 필요가 없으며 치약 속의 불소 함량은 중독 수준에 도달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래 다음과 같은 양치 방법을 추천합니다. 양치 후 먼저 여분의 거품을 뱉어냅니다. 그 다음 급하게 입을 헹구지 말고 불소 화물의 시간을

좀 줘야 합니다. 이 몇 분 동안 세수하고 스킨케어 제품을 바르고 머리를 빗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입에 남아있는 것이 정말 불편하다면 5분 후에 입안에 물을 조금 머금고 가볍게 헹군 다음 뱉어내면 됩니다.

0: 네, 중고 휠체어 한 대를 팔려고 합니다. 연락번호 138-4336-3587번, 138-4336-3587번입니다. 연길해관 남쪽현에 있는 6층 집을 세수입니다. 면적은 65평방미터이고 침실 한 칸이 있습니다. 집안에는 가전기물이 고전합니다. 연락번호 138-4339-5613번, 138-4339-5613번입니다. 네, 학원에서 사용하던 중고 선풍금을 팝니다. 성인용과 학생용이 다 있습니다. 연락번호 138-4339-4748번, 138-4339-4748번입니다. 네, 빈집에 창고를 관리해 줄 수 있는 분을 찾습니다. 지역은 연길이고요. 연락번호 188-4433-6551번, 188-4433-6551번입니다. 사용하다 남은 대량의 기저귀를 필요한 분들께 무료로 드리려고 합니다. 연락번호 138-9439-9338번, 138-9439-9338번입니다.
1: 신선한 공기, 푸른 하늘, 맑은 물. 이는 연결시 경농양로원에서 느낄 수 있는 대자연의 매력입니다.
2: 농촌의 흙냠을 만끽할 수 있는 이 양로원에서 합리한 가격으로 노인분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1: 아담하고 깨끗한 환경에 방마다 텔레비전,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고 화장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2: 가족 밥상이 주는 행복, 마당에 직접 재배한 야채 과일로 건강과 맛을 모두 지켜드립니다.
1: 30여년 운행 경력을 지닌 조순족 원장님이 함께 거주하면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서의 진찰 시스템도 갖춰져 있기에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양로원입니다.
2: 특별 빈곤호에 한해서는 특수 우대도 해드립니다.
1: 지점은 연결시 47선 대암촌역 바로 앞입니다. 문의 전화는 138-4433-7517번, 138-4433-7517번입니다.
3: 신시대 대학생으로서 연길 로컬미화 행동에 참여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서로가 하나 되어 가꾸어가는 삶의 터전, 서로가 하나 되어 그려가는 행복 그림. 우리 사는 고장은 바로 사랑스런 연결입니다.
0: 네, 정보광장 프로 여기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본 프로는 녹음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3: 사진은 모래밭에서 자라는 가시나무 열매를 뜻하며 사막에서 유일하게 자라는 식물로 그 생명력은 놀라울 정도로 강인합니다. 사지에는 428가지 천연 영양활성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세계의 최고 영양식품으로 불리웁니다. 사지에 포함된 성분 및 그 조성비례는 인체가 소유한 성분과 잘 어울리면서 부작용이 없는 가장 완미한 식품이며 자연이 인류에 내린 선물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캉카이 사지 원액은 인체 각 기관 세포의 대사를 촉진하고 혈압과 혈질을 조절하며 소화 계통에 유익합니다. 간과 콩팥을 도와주고 종합 면역력을 높여주며 눈을 밝게 하고 노화를 지연시켜줍니다. 또한 당뇨병과 같은

내분 비물라를 조절해주고 건강한 호흡계통을 유지하게 하며 심리혈과 세포의 활성화를 촉진해줍니다. 수면의 질이 낮거나 경력이 감퇴되고 면역력이 낮으신 분들, 쉽게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 자주 밤샘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강타의 싸지 원액을 복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기차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매대입니다. 문의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싸지 원액입니다. 한 곽의 가격 124원이고요. 30곽을 사시면 30곽을 더 드리고 60곽을 사시면 70곽을 더 드리면서 1,500원의 현금권과 레이저 치료액이 하나 드립니다. 안과 질병치료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7곽을 사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사시면 15곽을 더 드리면서 1,500원의 현금권과 레이저 치료액이 하나 드립니다. 이외로 문의 전화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오이시아카로 한 곽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천 1층 우기대 앞방 2호 매대입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오늘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사지원외과 더불어 눈병 전문 치료약품 명서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사지원의 한 과게 가격이 1배 24원인데요. 이번에 특수한 우대 활동이 진행된다는 걸 여러분들한테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하나는 60각을 싸면 70각을 드립니다. 원래는 60각에 60각 드리는 이만하게 담은 큰 우대 활동이었는데 이번에는 첫째 60각에 70각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우대 활동은 지금까지 없었던 우대 활동인데요. 보통 현금권은 1,000원을 줬는데 이번에는 1,500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값에서 1,500원을 빼주게 되어 있고 세 번째 우대 활동이라면 레이저 치료이기 손목시계 이걸 또 한 건을 무료로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지원액을 이번에 사시게 되면 뭐 5년 10년 더 길게 복용하셔도 아주 우수한 제품으로서 널리 알려진 모래밭에 자란 가시나무 열매 2억 3천만 전의 제일 고로한 식물이 장수 식물이 그 가시나무 열매에서 달린 이 제품 자체 이번에 우대할 때 특수하게 진행되니까 여러분들한테 충분하게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눈병 치료약품 명서방은 598원인데요. 한각은 30일 동안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15각을 싸면 15각 첫째 100% 무료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큰 우대활동이죠. 두 번째 우대활동이라면 1,500원 현금권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총값에서 감합니다. 세 번째는 레이저 치료이기 손목시계 이걸 또 드리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레이저 치료이기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뇌과에서는 꽤나 계시는 걸 알고 있는데요. 이 제품 자체는 손목에다 딱 오전에 한번 30분, 오후에 한번 30분 이렇게 끼고 나면 혈액이 원래는 뭉쳐다니던

이 혈액이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져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순환장애로 손끝이 저리거나 발끝이 저리거나 머리가 뻥해지거나 기억이 잘 되지 않거나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난다. 혈압이 조절받지 못하거나 이런 건 모두 동맥경

0: 가지 문제가 고혈당, 고혈압, 고혈지가 해결받는가며, 그 외에도 이 제품 자체를 드시면서 손목 그 레이저 치료 이기 그 시계를 딱 차게 되면, 이전에 여러분들 그 인사에 있는 분들도 계시겠는지 모르겠지만 해도 이거 쓰기 전 레이저 치료하기 전에 피를 한 방울로 딱 그 당뇨 검사를 할 때 그것처럼 유리판에 딱 넣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거 반 시간 한 다음에 그것도 딱 한 방울 찍어서 유리판에 넣고 현미경으로 보게 되면 완전히 두 사람으로 보입니다. 하기 전에는 한 대 엉켜 다니지만 해도 한 다음에는 한 방울 떨어져 다니는 걸 볼 수 있으니까 이번에 기회가 여러분들한테는 확실하게 보통 기회인 게 아니라 확실한 기회로 차려지게 되었으니까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네,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2: 나도 지금 40원에 거서는 1년 거의 되게 먹고 있습니다.
0: 예.
2: 늘상 혈압이 높아, 온종일 잘 안 되고, 뭔가 머리가 그냥 싱하고, 여기 숙군지가 그냥 쑥쑥 찌르면서 근질근질 거리만 일 많이 이랬댔습니다.
0: 아, 예, 예.
2: 그리고 목 대퇴도 뻣뻣하고, 이런 증상이 요즘에 많이 나아졌습니다.
0: 아, 그마다 바로 순환 이상입니다. 순환 장애입니다. 예.
2: 예. 그리고 경동맥이 빵칼이 있다 합니다. 근데 그것도 지금 전번에 검사받았다. 경동맥이 빵칼이 많이 작아졌다면 이랬대요.
0: 그럴 겁니다. 이제 점차 견제하면 그게 완전히 제거될 겁니다. 제가 신심 있게 예. 이야기합니다. 예.
2: 그리고 가슴이 그냥 두근거리고 저녁이면 이렇게 얼마나 뻗치면 잠을 잘 못 잤댔습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잠을 너무 잘 자고 있습니다. 가슴 너무 편안하니까 나.
0: 예, 그렇죠.
2: 그리고 또 먹어보니까 나, 이게 과민성 체질이 졌을 때다.
0: 아, 그렇습니다. 심지어 화장품 반응이 있거나 예. 어지간하면 뭐 바깥에 그 자외선 반응이 있거나 이런 분들도 예. 이 제품 쓰시게 되면 해결받았다는 분들이 예.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2: 나는 뭔가면 좀 고민이 치질되나서 이렇게 해삼 같은 거 못 먹었댔는데
0: 아, 물고기 유형 예. 해삼 같은
2: 이런 거 뭐 예. 요즘에 계속 먹을 수 있습니다. 먹어들었을 때다.
0: 어, 그렇죠.
2: 예.
0: 바로 그렇습니다.
2: 예. 이렇게 예. 너무 좋습니다. 먹었다. 예. 그러고 또 이 뭔가 뭐 민서방 농약도 쓰고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예.
2: 예. 내내장이 있어 눈이 좀 뿌옇게 보이고, 예. 좀, 얼빠나게, 빤하지만 뿌옇게 보이게 됐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많이 좋아지고. 근데 또, 눈물 지내놔서 바깥에 나고, 빛이 씻고, 눈물 지내놔서 눈 뜨지 마시고, 그냥 이리 안경 걸지 않으면 바깥에 나 못 댕기게 됐습니다.
0: 예.
2: 근데 요즘에는 이 약 먹은 후부터는, 민서방 농약 먹은 후부터는, 안경 알 거라도 바깥에 나가도 어렸을 때 눈이 쌤을 그러지 않고 눈물 아예 났대다. 많이 좋아졌어요.
0: 그렇죠. 예, 예, 예.
2: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강의라는 뭔가 레이저 기계를 배달 받았는데 그것도 너무 좋습니다, 지금.
0: 아, 그래요? 예, 예.
2: 딱 그 손목 아침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딱 타고 있을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0: 그렇죠.
2: 혈당도 조절이 잘 되고 있지. 혈압이 온종일 잘 되지. 너무 좋습니다. 머리도 막아지고 너무 좋습니다. 다
0: 그렇죠.
2: 받아야지 약간, 예. 예. 그래서 내지 오늘 두 가지 이야기 너무 좋으니까 또 조금 더 배달 받다 그럽니다.
0: 그렇게 하셔. 이번에 이 제품 네. 자체는 특수한 네. 우대 활동이니까 보통 네. 내외 간에 형제 간에 이웃 간에 함께 쓰시는 분들도 꽤나 계시고 있으니까 5017766에 전화 나오면 무료 배달이 가능합니다.
2: 네. 5017766번입니다.
0: 그럼요. 예. 네.
2: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네, 안녕하세요.
3: 예, 제가 45년하고 먹고 있습니다.
0: 예.
3: 난 이제는 저기 1년 넘어 먹었습니다.
0: 아, 그래요? 예.
3: 예, 그랬거든요. 많은 면에서 지금 효과가 대대해졌습니다.
0: 예.
3: 예, 소변이 잦아가서 난 이거 젊었을 때부터 그랬는데 소변이 자꾸 예, 급하고 그 다음에 저리고 아프다던게 이래서 정말 이걸 해서 고생 많이 했습니다.
0: 아. 고파지허해서 그렇습니다.
3: 이 예. 약도 많이 썼습니다.
0: 예.
3: 그런데 먹을 때는 낫다도 또 이내 발작한단 말입니다.
0: 그럼요.
3: 그러니까 지금 이 사시원하고 먹은 다음부터는 지금 발작해야 한다면요.
0: 아, 그렇죠. 이게 로경이 다섯 배 효과니까 로경은 콤파치다 이 정도 거지. 로경이 다섯 배 효과라면 콤파치 그만큼 든든하게 해주는 역할하는 성분이 바로 사지원액이라는 걸 말하게 됐으니까 콤파치 든든해야 이제처럼 그런 증상의 개선을 가져옵니다.
3: 예, 그리고 소변 차수가 좀 줄어들까 예. 다음 피가 잘 수 있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0: 아, 예.
3: 그리고 저 위 나빠서 소화에 대해 밥만 먹던 게 좀 소화 잘 되니까 예, 밥 잘 먹고 맥도 나고 예. 그리고 이 혈압이 난 바도 심했습니다. 자꾸 올라갔다.

0: 일 갔다 하면서 이래든지 그래도 영 많이 불안하고 영 저기
1: 그렇죠. 이 제품이 예, 예. 은행 잎이 20배 효과입니다. 병원에 가게 되면 누르꾸름한 거 점적주사 맞는 게 있죠. 그게 바로 은행 잎에서 분리 추출한 거 점적주사 맞는데 그 효과의 20배 효과를 하게 되었으니까 예. 심장과 뇌혈관에는 우수하죠. 예.
0: 예, 그래놓고 나 지금 저기 혈액 운동 잘 되니까 나 우지럼증이 그려나던 것도 우지럼증이 아니나 경력이 없어 그러던 게 경력이 좀 많이 돌아섰습니다.
1: 어, 그렇죠.
0: 예, 결국 면역력이 올라가 그런지 감기 그려던 게 감기를 아예하고 이 기침가래가 좀 심해서 그러던 게 이게 완전히 없어도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예.
0: 그리고 손발이 차서 나는 영쪽이 구생마이하고의 수율이 세게 됐습니다.
1: 네.
0: 저는 이동사 형도 이렇지 않을까? 그리고 얼마 전인지 모르겠습니다.
1: 그렇죠. 음양 조절이 잘 되고 순환장애가 풀리게 됐으니까 추위가 어디든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순환이 제대로 되게 되면 그렇게 추워하지 않습니다. 예.
0: 네. 제 약을 먹어보니까 야, 확실히 구멍에 대든지 흡수도 빠르고 안전하고 효과도 좋고 해서 계속 쓰려가고 명사방도 지금 내가 쓰고 있는데 나는 이 눈이 고기도 살아나고 자꾸 가렵기도 하고 제도 머리 보이고 이러면서 자꾸 바람아도 눈물도 나고 하던데 이중사에 좀 많이 나서졌습니다.
1: 그렇죠. 예예.
0: 결국 눈이 고기 살아나던데 그게 많이 줄어드니까 얼마나 편안한지 모르겠습니다.
1: 예, 여기 눈병 치료에서는 명사방이 다 이 정도로 인정받습니다.
0: 예, 그 백내장도 이손 보고 많이 맑아졌습니다.
1: 그렇죠.
0: 난 좀 아예 이 저기 원래 정도에서 더하지 않아도 좀 많이
1: 그것도 큰 치료죠. 예.
0: 예. 근데 이제 이손 보고 좀 많이 맑아졌으니까 좀 병이 많이 났습니다.
1: 그게 예 보통 효과 아닙니다. 예.
0: 예, 그래 여러 면을 이렇게 효과 좋으니까 예, 계속 쓰려고 하고 또 들어보니까요 우리 할 때 영조했을 때다 예.
1: 그렇습니다. 특수한 할 때입니다. 예.
0: 예. 선물도 좋고 약도
1: 많이 주고 또 현금 빼주고 예.
0: 예 이랬잖아 약이 조금 있어도 예 좀 더 숨들여 넣겨서 약 좀 배달받자고 그린다.
1: 예, 배달자라보다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3: 예, 45년 지금 쓰고 있습니다.
1: 예.
3: 오늘 예, 이거 쓰기 전에는 예, 이 당뇨 있으면서 맥이 똑 떨어지고 예, 심장 후두루루하다 보니 다리도 폴랑 내리하는 것처럼 그래 됐습니다. 그래서 예. 예, 너무 맥이 없지, 그다음 소화 이제 밥을 못 먹겠지. 이래서 이 45년 지금 쓰고 있는데. 우선, 예, 이 식이용 돌아서서 밥을 잘 먹습니다.
1: 그렇죠. 예, 예.
3: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다리 구도 폴랑 따에 내려하는 것처럼 그래던 게 지금 맥이 나서 그게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예, 이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던 게 그게 지금 예, 가끔 가다도 어떤 때는 숨이 올라와 봐서 예, 좀 힘들었는데 지금 그런 증세 없어졌습니다.
1: 이 제품 자체는 길게 견지하시게 되면 아주 시간적인 국한성이 엄밀하지 않게 되어 있으니까 길게 복용할 수 있는 우수한 제품인데 심장과 뇌혈관에는 알아주는 우수한 제품입니다. 예.
3: 예, 그러니까 예, 혈압 조절도 잘 되지, 혈당 조절도 잘 되지. 여름에는 좋습니다. 겨울에 면서방도 지금 예, 백내장에 들어와서 이 당뇨 있으니까 백내장이라고 진단받은 지 오란 거 약 별로 예, 쓴다 하면 알았을 때만 예. 지금 있잖아, 예, 영 눈이 앞에 솔열 딱 쳐놓은 것처럼 보이지 않아서. 그랬는데, 이 명서방이든 한 6달 쓰니까, 나의, 비닐이 쭉 벗겨진 것 같은다.
1: 그게 보통 효과 아닙니다. 예. 서약으로는 대체하기 어려울 겁니다. 수술을 제외하고는 백내장은 서유에서는 다른 방법이 크게, 현실적인 방법이 적거나 거의 없는데, 이 제품 자체가 그거 벗긴다는 게 보통 약으로 대체하기 없는 우수한 효과입니다. 예.
3: 예, 네, 예, 이 눈약이라면 저만의 아이스 우고도 그래요. 그도 가만히 있을 때 약을 주니까 그렇게 빨리 효과 보. 이 사람에게도 같이 있으니까 나의 더 빨리 효과 보는 것 같아요.
1: 너무 현명하게 선택했습니다. 식전에 사지원에 식후에 명서방 이렇게 하게 되면 눈을 구할 뿐만 아니라 전방 건강을 회복하는 데는 아주 기회를 잘 만들었습니다.
3: 네, 용 빨리 효과 난다. 그래, 네, 이번에 그 뇌자 치료기계 선물시켜 준다니까 네 하나 더 선물 받아서 좀 그냥 계속 쓰자고 그런다.
1: 좋은 기회.

0: 겁니다. 이거 써보시게 되면 놓칠 수 없는 기회라 이거 깊이 느끼게 되어 있을 겁니다. 501-776을 개선해내세요.
1: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0: 네, 건강기원입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3: 네, 집에 남편분이 폐기종으로 입원한 후부터 진짜가 많이 거약해지고 얘기 없어하고 감기 자주 걸리고 감기 걸리면 기침 계속 있고 가래도 오고 이랬습니다. 그리고 네. 이 감기가 지나가는 감기랑 감기는 다 걸리고 밥맛이 없고 했는데 친구 소개를 해서 아직 원예로 좋다해서 소개를 했는데 어제는 한 거의 넉 달 갔었는데 효과가 참 좋습니다.
0: 어, 그럼요.
3: 예, 그러니까 이 감기 자주 걸리는 게 그거 많이 나서지고 예. 지나간 것도 많이 나서 맥이 수선 돌아서서 맥이 없던 게 맥이 있으니까 예. 식사도 하고 제가 정서도 도와주고 예. 참 이야기에 우리 나이 있는 분들이 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0: 그렇습니다.
3: 예, 그래서 이번에 활동 좋다가 예. 싸서 예. 또 활동도 좋다가 우리 둘 다 먹자고 예. 이번에 또 싸자고 됩니다.
0: 그렇게 하셔. 아주 선택이 잘 됐으니까 이 제품 자체 428가지 영양 활성소 인삼역행이 5~6배 효과 은행잎이 20배의 효과 엽산이 포함되었고 미량원소감 이렇게 좋은 제품 자체는 국제 사지대회가 열려서 이 제품 쟁탈전이 날 정도로서 우수한 제품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보게 되었으니까 선택이 잘 됐으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 네, 감사합니다.
0: 네,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0: 제대로 설명드리고 있는 사지원의 좋기는 이제 어느 분이 말씀하시다시피 식전의 사지원의 그리고 40대 중후반부터 특히 60대 중후반부터 쌓여서는 여러 가지 암과 질병이 우리를 시력이 떨어지는 데로부터 심지어 어느 정도에 가게 된 당망증 같은 것은 실명으로 갈 수도 있고 심막 색소 변성도 실명을 위주로 하는 그런 무서운 질병에 속하는데 명서방 이 제품을 결합해서 복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식전의 싸지원의 식후의 명서방 이 정도 드시게 되면 여러분들 눈을 구할 뿐만 아니라 머리끝부터 발끝에 이르기까지 나이가 들면서 여러 가지 건강 이상을 풀어주는 데는 실을 놓고 쓸 수 있는 우수한 제품이니까 적극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추천합니다.
2: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4: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 틉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5: 어떤 분이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하면서 꿈에 대한 에피소드를 하나 들려줬는데요. 꿈을 적어오라는 숙제를 받고 대부분의 친구들이 여러 가지 직업을 적어냈을 때 유일하게 꿈을 문자형으로 써서 낸 친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박또박한 글씨로 적힌 그 친구의 꿈은 바로 이거였다고 하죠. 내가 나로 사는 것. 남달랐던 그 친구는 지금쯤 그 꿈을 이루었을까요? 아무래도 평생 이루어나가야 할 꿈인 것 같은데 말이죠. 내가 나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상처를 견뎌야 할까요? 그래도 늘 별처럼 끝없이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는 평생의 꿈이 있다는 건 참 행복한 일일 겁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주부 클럽. 저는 이금입니다.

가족의 건강을 책임진 주부님들께 도움이 되는 시간, 가족을 위한 엄마들의 건강 밥상 코너입니다. 음식의 효능 및 식이요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음식은 소라입니다.

바다의 깊은 풍미와 꼬들꼬들한 식감을 자랑하는 소라는 예로부터 훌륭한 타우린 공급원이자 대표적인 저지방 고단백 보양식재료로 사랑받아왔어요. 봄부터 초여름까지

가장 맛이 좋은 제철소라는 수분이 대부분을 차지하면서도 우리 몸에 꼭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과 미네랄이 응축되어 있는 영양보고라고 합니다.

소라에는 아미노산의 일종인 타우린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타우린은 간세포의 재생을 촉진하고 세포막을 안정화해 간의 해독 기능을 돕는 핵심 성분입니다. 우리가 피로를 느낄 때 체내에 쌓이는 젖산의 분비를 억제하고 에너지 대사를 활성화해 만성 피로를 회복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알코올분해 과정에서 생기는 독성 물질인 아세트알데히드의 배출을 도와 숙취 해소에도 매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소라는 100g당 열량이 약 90kcal 안팎으로 매우 낮은 반면 단백질 함량은 높아 체중 조절을 하는 사람들에게 완벽한 단백질 공급원이 되는데요. 이 소라에 포함된 불포화 지방산은 혈중 유해한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전을 예방하여 고혈압, 동맥경화, 뇌졸중 등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하는 데 기여한다고 합니다. 아울러 체내 나트륨을 배출해주는 칼륨 성분도 풍부해 혈압 조절과 붓기 완화에 도움을 준다고 하네요.

소라이는 전반적인 두뇌 기능을 활성화하는 불포화 지방산인 DHA가 풍부하다고 하는데요. 이 DHA는 뇌세포막을 형성하는 주요 성분으로 기억력 향상과 인지 기능 개선에 도움을 주어 성장기 어린이나 수험생은 물론 노년층의 치매 예방에도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또한 설아에 다량 들어있는 아르기닌 성분은 면역세포를 활성화하고 혈관을 확장해 내려가는 혈류량을 늘려 두뇌 활동을 원활하게 돕는데요. 설아에 함유된 비타민 A와 타우린은 망막 형성을 돕고 시력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현대인들이 자주 겪는 안구 건조증을 완화하고요. 야맹증 예방 및 시력 저하를 막아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이에 더해 아연, 철분, 구리 같은 필수 미네랄이 풍부해 면역 시스템을 강화하고 외부 바이러스나 세균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는 저항력을 길러준다고 하네요.

는 적혈구 생성에 필수적인 철분과 비타민 B12가 풍부하게 들어있어 허약한 여성이나 임산부에게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어지럼증과 빈혈 증상을 예방하고 개선한다고 합니다. 또 다량의 미네랄 성분들이 피부세포의 전환주기를 돕고 신진대사를 촉진해 탄력있고 깨끗한 피부를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소라는 영양가가 매우 높지만 이 특정 부위를 잘못 섭취하면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독성을 지니고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요. 일부 소라류의 타액선과 내장에는 테트라민이라는 신경독소가 포함됐습니다. 소라를 삶은 후 반으로 갈라 양쪽에 붙어있는 하얗거나 황색을 띠는 콩알 모양의 타액선을 물리적으로 완전히 제거하고 드셔야 합니다.

설화의 내장은 고소한 맛이 일품이지만 봄철 산란기에는 폐류독소를 축적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요. 위장이 약하거나 면역력이 떨어지는 분들, 그리고 알레르기 체질인 분들이 내장을 과다 섭취하면 알레르기성 두드러기나 급성 장염, 그리고 복통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몸통 위주로 섭취하시고요. 내장은 버리는 게 안전하다고 합니다. 소라는 상하기 쉬운 폐류이므로 살아있는 신선한 걸 잘 구별해내는 요령이 필요합니다. 살아있는 소라는 껍질 안쪽의 살을 만졌을 때 안으로 꽉 들어맞게 쑥 움츠러들거나 운이 닫히듯 단단하게 닫히는데요. 살이 껍질 밖으로 흐물거리고 나와있거나 자극을 줘도 움직임이 없다면 이미 죽었거나 신선도가 많이 떨어진 겁니다. 또한 껍질이 깨지지 않고 단단하며 색이 선명한 게 좋다고 하는데요. 신선한 설화는 껍질 입구로 보이는 살의 단면이 하얗고 맑은 빛을 띠며 점액질이 과도하게 뿜어져 나와 점도가 높은 건 피하는 게 좋다고 하네요.

소라는 구매 즉시 선지를 보관해야 신선도를 유지하고 독소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습니다. 소를 이용해 소라 껍질 표면의 이물질을 박박 닦아내고 냄비에 소라가 잠길 정도로 물을 붓고 비린내를 잡을 된장 한 숟가락과 청주를 넣은 다음 소라 입구가 아래로 향하게 하여 약 15분에서 20분 동안 푹 삶아줍니다. 삶아진 소라를 꺼내 몸통 부분을 세로로 1등분한 뒤 상단 부분에 위치한 두 개의 타액선을 떼어내서 버리고 소분해 냉동 보관하면 되겠습니다. 가급적으로 한 달 내로 드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쫀득쫀득한 식감의 소라. 우리 가족의 건강식단에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오늘의 두 번째 코너로 소라를 활용한 음식과 그 식이요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번째 레시피로 소라 초무침입니다. 삶은 소라살 300g, 오이, 양파, 당근, 미나리, 양배추, 고추장, 고춧가루, 식초, 올리고당, 다진 마늘, 참기름과 통깨를 준비해 주세요. 삶아서 침샘을 완전히 제거한 소라살은 먹기 좋게 얇게 편으로 썰어 준비합니다. 오이 반개와 당근 반의 반개는 반으로 갈라 어슷썰기 해주고요. 양파 반개와 양배추 두 장을 채 썰어줍니다.

미나리 한 줌은 4, 5cm 길이로 일정하게 잘라 채소와 아삭한 식감을 살립니다. 그릇에 고추장 3숟가락, 고춧가루 1숟가락, 식초 3숟가락, 올리고당 2숟가락, 다진 마늘 1숟가락을 섞어서 매콤새콤한 양념장을 만들어주세요. 설화살과 손질한 채소들을 한 대 넣고 양념장을 부어 손끝으로 힘을 빼고 살살 버무려줍니다. 양념이 골고루 배면 마지막으로 참기름과 통깨를 둘러 고소한 풍미를 더해 마무리합니다. 소면을 삶아 곁들이면 훌륭한 일품 요리가 되겠죠?

이어서 소라 버터구이입니다. 삶은 소라살 250g, 통마늘 8알, 대파, 양송이 버섯, 버터, 올리브유, 굴소스, 소금, 후춧가루와 파슬리를 준비해주세요.

손질된 소라살은 버터가 잘 배어들 수 있도록 도톰하게 깍둑 썰기를 하거나 한입 크기로 썰어냅니다. 통마늘은 편으로 얇게 썰고 대파 한 대와 양송이 버섯 3개도 소라와 비슷한 크기로 썰어서 준비해주세요.

달궈진 팬에 올리브유 한 숟가락을 두르고 편 마늘을 먼저 넣어 약불에서 노릇하게 볶아 마늘향 기름을 냅니다. 마늘향이 올라오면 버터 두 숟가락, 소라살과 대파, 양송이 버섯을 모두 넣고 센 불로 올려 빠르게 볶아주세요. 소라가 노릇해지면 감칠맛을 더할 굴소스 한 티스푼과 소금 한 꼬집, 후춧가루를 약간 뿌려 간을 맞춰줍니다. 버터의 고소함이 재료에 코팅되면 불을 끄고 파슬리 가루를 솔솔 뿌려 완성합니다.

네, 세 번째 레시피로 소라 장조림입니다. 삶은 소라살 400g, 꽈리고추, 홍고추, 통마늘, 물, 간장, 맛술, 올리고당, 설탕, 다시마와 생강을 준비해 주세요. 소라살은 간장 양념이 속에 잘 배도록 한입 크기로 도톰하게 썰어둡니다. 꽈리고추는 깨끗이 씻어 꼭지를 떼고 양념이 잘 스며들도록 포크로 콕콕 찔러 구멍을 내거나 반으로 자릅니다. 마늘은 그대로 사용하고 홍고추 한 개는 송송 썰어 준비합니다. 냄비에 물 2컵, 간장 8숟가락, 맛술 3숟가락, 설탕 1숟가락, 다시마 1장, 생강 슬라이스 2쪽을 넣고 먼저 한 소끔 끓여 조림장을 만듭니다. 끓어오르면 다시마를 건져내고 썰어둔 소라살과 통마늘을 넣어 중불에서 10분간 졸여줍니다.

국물이 점차 줄어들고 소라의 갈색빛이 돌면 꽈리고추, 홍고추, 올리고당 두 숟가락을 넣고 3, 4분간 더 졸여 고추의 향을 입혀주세요. 불을 끄고 식힌 뒤 반찬통에 담아 냉장 보관해 드시면 되겠습니다.

몸에 좋은 식단으로 가족의 건강을 챙기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더 도움이 되는 건강식단으로 여러분을 찾아뵐게요.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오늘의 마지막 곡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에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편집의 김은조, 진행의 이금이었습니다.

0: 편안하고 알찬 노년 생활을 위한 안내, 실용적인 정보와 따뜻한 조언, 노년 생활 가이드.
1: 본 프로는 녹음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0: 백자방 구보객은 야생의 진균 약재 중에서 성공적으로 분리 추출한 세포 생명 활성 성분으로서 간과 신장의 대사를 통해 혈액 순환 과정에 온 몸에 전달하면서 인체 각 기관의 노화 병변된 세포를 회복시켜 활기를 되찾아 줍니다. 1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백자방 구보객은 백근의 천연 약재에서 100배로 농축하여 얻은 고농도 요효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매일 잠자기 전 10ml 한 병만 복용하면 노화 과정에서 생긴 병변의 세포를 빠르게 회복시켜줍니다. 혈압과 혈당을 조절하고 심장 뇌혈관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차원에서 정신이 나지 않고 불면증, 건망증과 더불어 눈이 잘 보이지 않고 귀가 잘 들리지 않으며 귀에서 소리가 나고 일찍 흰머리가 나며 간 신장 부족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대한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1: 투골테는 구봉약과 외용약으로 된 여러가지 골격통을 치료해주는 OTC 국약입니다. 구봉약은 복방개미 활락해

줄이라고 하는데 중국 발명 특허를 받은 제품으로 흑개미, 청풍 등 진구, 방귀 성분으로 조성되었습니다. 근육이 편해지고 경락을 통하게 하며 풍한습을 몰아냅니다. 또 관절의 심한 통증과 더불어 붓고 굽히고 펴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죽을 때는 풍습성 관절염, 경추염, 견주염, 허리근육 손상, 요추간판 탈출,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붓고 변형되며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과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구복과 외용이 결합된 제품으로 확실한 효과가 있는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오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촌 1층 오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박 선생님과 함께하는 백자방 구복액과 토골태에 대한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5시부터 5시 30분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궁금하신 점이나 여러 가지 증상에 대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도대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활동 소개해드립니다. 노인성 질환 치료 제품 백자방 구복액은 10곽 사시면 9곽 드리고 20곽 사시면 25곽을 드리고요. 구복과 외용이 결합된 골관절 질환 치료 제품 토골테는 7곽 사시면 5곽을 드리고 15곽 사시면 20곽을 드립니다. 방송에 문의하시고 주문하시는 분들께는 OEC 한 곽을 드립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전 맞은편 오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5기 약방 3호 매대입니다. 방송 외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백자방 구복액과 더불어 두골대 이 두 가지 제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백자방 구복액 두골대 이번에 특수한 우대 활동이 진행됩니다. 평소에 비해서 퍼센트를 많이 높게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회를 잘 파악하시기 바라는데요. 백자방 구복액 한 곽의 가격이 398원입니다. 이 제품 자체는 20각에 25각을 드리게 되어 있으니까 이때 한 각의 평균 가격은 170원 자밖에 되지 않습니다. 백자방 구복액은 장수 100년 제품 자체로서 널리 알려지는 아주 우수한 논인계에 들어서서 여러 가지 질병을 관리함에 있어서는 전 사회적인 인정을 받는 우수한 제품 자체에 속합니다. 두골대 제품 자체는 지금 한 각의 가격이 490원인데요. 24일간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15각에 20각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크게 우대활동을 벌인 적이 없는데요. 이번에는 여러분들한테 좋은 기회를 마련하게 되었는데 한 각의 평균 가격이 200원 자밖에 되지 않습니다. 두골대는 구복 외용 결합하는 차원에서 국가 발명 특허를 받은 중고 파밍 전리가 있는 이런 제품 자체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발명 특허는 충분한 임상 실험을 많이 거치고 나온 이런 제품 자체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속으로부터 겉으로 겉으로부터 속으로 드시고 바르고 마사지 해주겠다며 어중간한 논인에 들어서서 힘든 질병 가운데서도 관절통을 해결해주는 데는 보증이 좋은 우수한 제품이 바로 두골대가 아니겠습니까? 이래서 이번에 가격적으로도 많이 싸지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단 드시고 바르고 해주겠다면 마사지까지 해주겠다면 어중간한 관절통은 해결받지 않을려고

수가 없을 정도로 우수한 제품이 바로 투골테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소개하게 되어있으니까 501-775번에 전화하면 문전 무료 배달이 가능합니다. 제대로 설명드리고

0: 단삼 이런 성분들은 모두 천연 약재로서 조성되어 있으면서 이 제품들 자체의 종합적인 공능 주치로 놓고 말하게 되면 간과 콧받이를 도와주는 차원에서 상초, 중초, 하체를 골고루 도와주는 이런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으면서 100근을 농축해서 한근으로 만들어진 약 힘이 여질다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약 힘이 센 이런 제품 자체에 속하면서 그 특점 자체는 바로 성도 화신 과학기술 집단 유한회사에서 만들어진 제품 자체에 속하면서 하루에 한 번만 딱 드시되 그것도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한 번만 딱 빨달러 빨아들이고 양치질을 하면 됩니다. 이 제품 자체는 드시기도 편리하고 한 번 드시는데 두 번, 세 번 그 이상으로 드시는 그런 약 효과를 충분하게 나타낼 수 있으면서 기본으로서 간의 부담을 덜고 간을 도와주고 콧받이를 도와주고 상초에서는 폐경락, 심장경락을 도와주고 중초에서는 비위를 도와주게 돼 있고 하초에서는 콧받이를 도와주는 차원에서 노인성 질병을 해결해주는 데는 여러 가지 약을 쓸 필요가 없이 한 가지 제품으로서 여러 가지 효과를 보는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황차 여기에 포함된 백자반 구박액 성분 자체는 한 가지 한 가지 분석해 보게 되면 우리로 하여금 완전히 믿고 내 몸 관리를 맡길 수 있는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특히 제하수화란 성분 자체는 제하수화란하게 되면 제라는 것은 하수어를 익혀서 말려와서 다시 그 만들어진 제품 자체에 속하는데 간과 콧받이를 도와줍니다. 정신이 나겨하고 그리고 조혈 공능을 도와줍니다. 머리가 검게 되고 수염과 머리가 빨리 헤는 걸 막아줄 뿐만 아니라 근육과 골격이 든든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제하수어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인양호란 성분이 포함됐는데요. 이 성분 자체가 콧받이 양을 돌아섭니다. 콧받이는 아주 양이 그 충족해야 되는 건데요. 이러면 콧받이 그 양이 허하게 되면 여러 가지 질병의 골격, 통, 그리고 소변이 불편하고 추위를 습게 타고 이런 걸 불러올 수 있는데 이 제품 자체는 콧받이 양을 돌아주면서 근육과 골격을 든든하게 하고 풍한 습을 몰아내는 차원에서 관절통을 해결하는 우수한 성분으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1: 잠시만요.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2: 아, 저는 무릎이 지내 아파서 지금 두 번째로 쓰고 있습니다.
0: 예.
2: 예, 지뱅이 짓거리를 잘 걷지 못한다.
0: 예.
2: 조금 걸었다고 해서 쉬우시고 그랬는데 두 번째로 쓰니까 예. 아, 지금은 어제는 지뱅이 짓자 걸어 무너지면서 걸어다닐 수 있었나.
0: 예.
2: 아, 선생님, 두 골대가 이리 효과도 없고, 또 써서 쓰라고 그랬나?
0: 아, 그렇게 하시죠. 두 골대는 믿고 쓰시게 되면, 관절통을 해결받지 않을 이유가 기본 없습니다. 국가 발명 특허를 받았기 때문에 선택이 잘 됐으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2: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는 저기 104만 900 어선에 넉달 연계 썼습니다.
0: 아, 그래요?
3: 예, 야, 이 약이 써보니까 효과가 정말 다른 약은 나도 옛날에 많이 썼는데 그것보다 얼마 효과 빠르고 좋습니다. 네.
0: 그렇죠. 백자반 구박액은 믿고 맡기게 되면 여러 가지 노인성 질병을 해결하는 데는 전 나라적으로 많은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는 우수한 제품 자체에 속합니다.
3: 예, 항상 내 귀에서 전기 소리가 자꾸만 나오고 두 놈이 따라 전기 소리 나오게 한날에도 몇 번씩 정기선 날지 몰랐습니다, 옛날에.
0: 예, 예, 예. 콤파치가 하니까, 그렇죠.
3: 예, 그러니까 얼마나 신경질 나고 그랬는지. 그리고 또 뭐 그런가 하게 되게 되면, 아, 내, 어찌 아침에 딱 일어나면 일어나기 싫고, 이제, 이 사각이 그냥 매겼고, 예. 딱 앉으면 앉은 자리에 그냥 앉아있고 싶고, 그랬습니다.
0: 원래 그게 기혈 부족이고 원기 부족입니다. 콤파치 양이 부족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 원래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 잠을 잘 잤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면 새로운 힘이 솟고 정신이 맑아지고 유쾌하고 이래야 되겠는데 그게 바로 몸이 여러 가지 나타내는 몸이 저하가 되는 그런 신호입니다.
3: 그리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손발이 항상 손발이 그냥 차갑습니다. 차갑습니다.
0: 아, 예, 예.

0: 금량 조설이 잘 되지 않습니다. 예, 예.
1: 그리고 전력 선비대라는 게 또 있어가지고. 아, 전화기 그만, 저희 이전엔 조금씩이도 뭐 한 세 번씩, 두 번씩 보는 게, 제 이제 나이 먹으면 여섯 번, 일곱 번씩 본단 말이야, 바로.
0: 아, 그게 큰 문제입니다. 예.
1: 예, 마구기까지 못 자재입니까?
0: 그렇죠, 못 자재. 다 자는 거죠, 그러면. 여섯, 일곱 번 일어나면.
1: 예, 그러니까 사람이 더 바쁘고, 예, 낮엔 정신 안 나고, 내겪고 이랬는데, 이거 지금 쓴다면, 예, 귀에서 전기 소리 나는 게 완전 없어지고, 그 다음에 있자입니까? 잠도 잘 자고, 지금 소변도 활산하게, 그래서 한 마을 찌개가도 두 번 보고, 보통 한 번씩 봅니다, 어제는.
0: 예. 그렇죠.
1: 예. 잠도 잘, 어제는 뭐, 활산하게도 한 6시간씩 자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이 나고, 급분하고, 예. 뭐, 그리고 손발에 시리든 게 지금 이게 해결됐습니다. 마이 오노납니다, 지금.
0: 그렇죠. 예, 예. 신경말 척거지 순환이 잘 정상으로 된다는 걸 말하고, 음양 조절이 잘 된다는 걸 말합니다. 예.
1: 예, 그래서, 야, 이 약을 써보고 이렇게 좋으니까, 나, 아, 이거 얼마 오래 안 썼는데, 벌써 효과가 이렇게 잘 나고, 우선 넉 달 걸 쓰잖아. 완전히 지금의 기본.
0: 그러죠. 사람 예. 바뀌는 걸 느끼죠. 예. 예.
1: 다리가 나가, 걸어도 예, 힘이 나고, 뭐, 완전히 아프거나, 뭐, 허리 아프거나, 이런 적도 완전히 없습니다.
0: 그렇죠. 예, 예.
1: 예. 그래, 이 소원이 오늘 보니까 또 특별히 활동이 또 하고, 예, 이러니까, 네. 저래 오늘 20가 그 배달 받겠죠.
0: 예, 보통 15각 쓰면은 그 15각을 주게 되기 때문에는 두걸 때는 15각에 20각 그리고 백자방 구박에 그 20각에 20각을 보통 주면 많이 주는 건데 이번에는 20각에 25각을 주게 되어 있으니까 많이 한 2천에 내지 더 여러분들한테 혜택으로 가는 겁니다.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502-775번에 연락하세요.
1: 예,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수고하십니다, 선생님.
0: 예, 안녕하세요.
3: 그, 나는 백자가 어떤 신지어 람다 두 개를 좀 쓰고 나가, 나가 걸음 모두 다리 내시고서 엄차게 옵니다.
0: 어, 두 개 백날 썼으니까, 예, 예, 일곱 달 썼어요.
3: 약 먹지 않고 이 약 딱 한 가지만, 야, 어찌 좋은지 모르겠어.
0: 예.
3: 다 두 번, 세 번씩 먹지 않고 먹고 다.
0: 그렇죠.
3: 약은.
0: 예.
3: 이거는 저녁에 자기 전에 딱 한번 먹고, 무슨 신심 갖게 되거나, 어쨌든 저녁에 여기 반 시간 전에 한 번만 딱 요거는 복용할 때는, 잠을 세게 도와주고 잠을 잘 자게 하겠다. 여러 시간.
0: 그렇죠. 바로 그렇죠.
3: 아니, 먹고 나면 거기서 무슨 한 10분이나 15분인데 뭐 벌써 자버려 와서 못 사겠습니다.
0: 예, 예.
3: 그래, 아침에 일어나면, 그 다음에 밤이 서면은 한 번에 일어납니다.
0: 예.
3: 근데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 팍떠도 살이 왜, 몸이 거기서 다 원래는 거기서 먹었고, 거기서 이 깨대로 다 아프게 되는데, 일어나면 정신이 나까, 이 어머니 맥이 나까 아픈 데 없다 말입니다.
0: 예.
3: 예. 예, 그래, 이게 뭡니까? 어쨌든 이게 백자바의 용 좋습니다. 맥이 나고 밥을 잘 먹게
0: 잠 잘 자게 하고
3: 이 예. 머리 용 먹어봤더니 머리 용 가벼워집니다.
0: 아 그럼요 맞습니다. 예예 예, 예.
3: 약은 이제 맥 다리 맥이 없고 기다면은 아니 누구 말이 다리 맥이 없는 게 늙어지는 게 낫지다.
0: 아 그렇죠. 예예
3: 예. 근데 이 백내 장수약이 우리 언니들이 이야기 숨이해서 뭐 다리 맥이 없으면 나가 운동도 잘하면 운동도 아, 생명이 난데 그래
4: 허리진 먹고 있습니다.
0: 예.
4: 네 허리진에 아파서 예 돌아눕기도 바쁘고 또 이게 무릎 관절이 아파서 예 야 이 무릎이 통증이 났을 걸 꽤 영 힘들었습니다.
0: 예.
4: 그런 게 이게 두벌패는 먹고 바르고 한 게 야 지금 효과 진해 영 좋습니다.
0: 아 그래요.
4: 아무리 먼 거리 걸어도 다리 아픈 줄은 모릅니다. 허리 아픈 줄은 모르고.
0: 예.
4: 야, 정말, 그랬는데, 이전에는, 예, 이런 약이, 모르다나 못 쓰고서 수탄 관절약을 먹었는데, 썼는데, 예, 위로 손상해서, 예, 먹고도, 예, 먹다가도 위 아파서 막 버리고 했는데, 이 약은, 예, 오히려 위를 도와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0: 아, 그럼, 많은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 예, 예. 또 보니까, 예, 이 삐래서 막 삐 아픈 약에는 이 약이 아무래도 최고 약인 것 같습니다.
0: 예, 국가 발명 특허를 받은 제품 자체가 이 제품이 거의 처음이나 다름없을 겁니다. 그런데 황차 발명 특허를 받은 그만한 효과가 충분하게 이 처방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죠. 예.
4: 예, 맞습니다. 그래, 예, 우리 남편이 지금 그 뭐가 백자방 고백이 지금 쓰고 있는데, 예. 뭐니까 자꾸 어디든 찌이 난다지 소변도 자꾸 소화도 안 되고 그래서 백자방 900 먹고 있는데 이 약 먹은 다음에 혈압도 돌다 되니까 어디든 찌이 안 나고 좋아하는 게 좋아서 저거 저기 이게 예 전입서 비자라서 소변이 시원이 아이나 고생인데 이 양반은 소변형 시원이 형 잘 나가니까 예 잠을 잘 자니까 사람이 머리만 저기 이튿 아침에 머리 말고 이제 정신 안 담다지.
0: 아 그럼요. 예예.
4: 네 그래 우리는 이 두 가지 약도 다 해봐서 그러니까 이번 주 오대 활동을 돌 때.

0: 지금 두 가지하고 바람보다 계속 꾸준히 쓰다 그럽니다.
1: 그렇게 하세요. 보통 내관이 나이 비슷하게 올라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노화성 질병이 그 퍼센트도 비슷하게 올라갈 수 있으니까 이번에 소개하는 백자방구박의 두골타기 제품 자체는 노년에 여러모로 불편한 걸 풀어줘서 100세 시대로 가는 우수한 제품으로서 널리 알려지니까 실은 놓고 쓰시기 바랍니다.
0: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1: 네, 건강하세요.
2: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안녕하세요.
3: 저도 백자방 구박약을 쓰고 있습니다.
1: 아, 예.
3: 예, 이 콩팥이나 봤어, 예. 영양 옆구리 무지 가면 아프고, 예, 설변 자주 보고, 어떤 때 설변 안 나는데, 지금 양 옆구리 무지 가지 않고, 예, 설변 영 시원하게 잘 나가고, 다시 아이 봅니다.
1: 예.
3: 또 등다리 등기 정살이 돼서, 이게 뭡니까? 땀에만 팠습니다. 근데 땀에도 정살이 됐습니다.
1: 이게 간과 콩팥을 도와주는 데는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선택이 너무 우수합니다. 예.
3: 예. 이것도 다몽을 짜서, 예. 그래서 안테마 부타로 먹어야 되는데, 다몽을 좀 용달 쌉니다.
1: 그렇죠. 예, 예.
3: 또 소리 나면 기살 아이들도 있는 게, 계속 소리 나지 않고, 예, 기용달 들린다.
1: 바로 그렇습니다. 이 제품이 공능 주체에 그만한 게 다 포함됐습니다. 실면증하고 건망증 해결받고, 그리고 귀에서 소리 나고 눈이 아물거리고 이런 문제가 해결받게 되어 있다고 선택이 너무 잘 됐습니다.
3: 이거 선생님이 당뇨병이 더 좋습니다.
1: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혈당 조절이 되고 혈압이 조절받고 그렇다고 모두 말씀하고 있죠.
3: 예.
1: 아, 혈당 조절이 되고 있죠.
3: 예. 정상입니다.
1: 아,
3: 그렇죠. 몇 달 썼습니다.
1: 예.
3: 흰물이 많던지 잘 나온 게 싹 검은 물이 되어 올라옵니다.
1: 이제 하소라는 게 숫자는 머리라는 수, 오라는 거는 검어진단 말은 머리가 검어지는 이런 성분이 여기 들어갔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밑으로 뾰족뾰족 나오는 머리는 검은 머리가 나오더라. 그렇게 하는 분들도 계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 제품 자체는 콩팥이 양을 도와주면서 콩팥이 원기를 돋아주는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그 모든 체질을 올려주게 되어 있으며 건강과 젊음으로 가는 좋은 제품 자체가 바로 백자방 구박약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3: 그리고 선생님 심장도 용서하십니다.
1: 아, 그럼요. 예, 예, 그렇죠.
3: 몽골이고 답답하던 게 그게 또 이렇습니다.
1: 그렇죠. 조화보다 좋아지는 거죠. 예.
3: 선생님 어느 배나 고판단에서 먹어 썼습니다.
1: 그렇죠. 예, 예. 오장을 든든하게 했습니다. 오장육부. 예.
3: 아, 이거 선생님이랑 20각 받은 26각 씁니다. 예.
1: 백자방 구박약은 이번에 20각을 그 사게 되면 25각을 줍니다. 예.
3: 아, 25각. 예, 예.
1: 예, 한 각에 398원입니다. 이 정도 하게 되면 평균 가격이 170원 정도 받게 되지 않습니다.
3: 네, 거의 높습니다.
1: 아, 그렇죠. 우수한 제품인데, 예.
3: 감사합니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4: 예, 백자방 구복에 그 수는 한 점다. 저는 당뇨 종합을 인해 혈당, 혈지, 무슨 혈압 조절이 다 아이돼서 예, 어느 느리가 흐릿하고 소화가 아이되고 그냥 입안이 쓰겄고 그랬습니다. 그래던 차에 선생님 강의 듣고서 이 백자방 백년 장수 약이 되거든지 효과도 영 빠릅니다. 그리고 또 하루에 한 번씩 먹고 학강에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그렇죠. 구박약에 대한 효과가 빠릅니다.
4: 시간 놓고 먹으면 어느까지 잠들었는지 모르고 소변도 그리 잤던 게 아이고 저 한두 번 많이 두 번 봐서 한두 번 보고 하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자고 일어나거나 정신하고 활동 못하던 게 활동할까나 그저 새 생명 찾은 것 같아 정신하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막 날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예.
4: 예, 그리고 두골피에는 저는 아이 자식이 다 아파서 그것도 정말 진정 못하고 계속 누워있고 안장 뭉개고 이랬는데 두골피에는 먹고 바르고 마사지하고 그리고 소화를 자극하겠는가 한 게 계속 위를 자극하겠고 예, 소화가 잘 되고 밥 잘 먹고 예, 근도 불어나고 몸도 헷갖고 얼마
1: 그렇죠.
4: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예. 예, 이제도 또 활동하고 들어왔습니다.
1: 잘하시네요. 예.
4: 예. 그 늙막에 앉아있으면 근육이 다 쫄아들고 어떻게 하겠어요.
1: 그렇죠.
4: 그래 활동하고
1: 절대 안 됩니다.
4: 그 지상에도 예, 예. 좋으니까.
1: 그렇죠.
4: 예, 그래 예. 활동이 솔직히 배달받자고 두 가지 다 배달받겠습니다.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4: 감사합니다.
2: 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투골태는 구봉약과 외용약으로 된 여러 가지 골격통을 치료해주는 OTC 국약입니다. 구봉약은 복방개미 활락캡슐이라고 하는데 중국 발명 특허를 받은 제품으로 흑개미, 청풍 등 진구, 방귀 성분으로 조성되었습니다. 근육이 편해지고 경락을 통하게 하며 풍한습을 몰아냅니다. 또 관절의 심한 통증과 더불어 붓고 굽히고 펴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투골태는 풍습성 관절염, 경추염, 견주염, 허리근육 손상, 요추간판 탈출,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붓고 변형되며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과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구복과 외용이 결합된 제품으로 확실한 효과가 있는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오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촌 1층 오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투골테이 제품 자체는 이름 그대로 골격에 빨리 투과하는 우수한 제품으로 되어 있는데요. 구복과 외양이 결합됐기 때문에 보통 관절통은 노인성 질병 가운데서는 많이 괴로움과 더불어서 여러분들한테 뭐 승민자 윈둑이나 말이 생명은 움직이는 데서 온다. 그리고 또 우리 민간에서 하는 말은 걸을 때까지 인상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걸지 못하게 되면 너무 힘들어지는데 이 제품 자체 약각에 있는 큰 글씨로는 복방 개미 활락 캡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약각의 글씨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복방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개미를, 흑개미를 위주로 한 여러 가지 몇 가지 제품으로 조합된 활락이라는 것, 경락을 수통시켜주는 그 캡슐이다. 이 뜻이 속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이 제품 자체는 중국 발명 특허를 받은 제품 자체로서 그 발명 특허를 받은 뒤의 첫 줄에는 여러 가지 풍습성 관절을 치료하는가 하면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엄중한 이런 질병을 치료해주는 우수한 국가 발명 특허를 받은 제품이다. 이 정도까지 우쭐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면 관절통 가운데서 잘 치료되지 않고 마디마다 손가락 마디마다 이렇게 불어나면서 통통을 겸하는 무서운 질병에 속하는데 자가 면역계통을 남들이 나를 침범하는가 해서 오해하고 자기절로 자가 면역계통을 많이 타격하는 이런 무서운 질병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진단이 나오거나 증상이 나타난다면 잘 치료가 되지 않고 무서운 이런 질병에 속하는데 이렇게 제일 무서운 관절통을 앞에다 놓고 발명 특허를 받은 이런 제품 자체에 속하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많은 관절 치료 제품들이 수중에 나오게 되어 있지만 해도 이 제품 자체는 아주 발명 특허를 받은 독수한 제품인데 특히 흑개미를 중심으로 해서 경락이 잘 수통시켜주는 차원에서 우리가 지금 관절통이 생기는 원인 자체는 어디에 있는가? 경락이 잘 수통되지 못하고 막혔기 때문에 우리에게 통증으로서 전달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품 자체는 여기에 명확하게 제기되어 있지만 해도 흑개미라는 성분 자체는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본초 강목에서 흑개미는 현만 그때는 마리가 제일 힘센 이런 동물이었으니까 그때 그 본초 강목이 나올 때는 개미를 아주 우수한 마리다 이렇게 이름을 짓기도 했겠습니다. 그러면서 매개 개미 다리 6개가 있는데 매개 한 개 다리마다 몇 천 개의 발등 몇백 개도 아닙니다. 여기에 그 역사 기록에 나온 걸 보게 되면 몇 천 개의 발동기 역할을 하게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개미는 힘이 얼마나 센가 하면 백근이 사람이 3,500대의 자동차를 움직이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흑개미 그 총 역할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흑개미가 들어가면서 콤파치 양을 돋아주고 간을 돋아주는 차원에서 해독 지통의 역할을 하는 게 흑개미 역할에 속합니다. 그리고 흑개미가 여기에 포함된 성분

0: 필요한 70여 가지 영양 성분을 포함하고 있고 콩팥을 든든하게 해주는 미형 운동 영양 버물거라 이렇게도 되어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여기 흑개미는 콩팥을 도와주고 간을 도와주고 해독 지통 역할을 하는 성분이 들어갔는가 하면 칭펑탕이라는 성분 자체는 경락을 잘 수통시켜줍니다. 그리고 소변이 잘 통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풍한습을 몰아내는 역할을 하는 게 칭펑탕이라는 성분에 속하게 되어 있으면서 이게 친주란 성분 자체는 직접적으로 관절이 통통을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습열을 제거해 주면서 굽혔다 폈다 하는 이 관절마디가 우리 보통 관절통은 그 부종을 동반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 습열을 쳐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관절을 마음대로 폈다 굽혔다 해도 동통을 제할 수 있는 우수한 성분이 들어갔고 방귀란 성분 자체는 혈압을 온정시키면서 소염 역할까지 할 수 있는 우수한 성분이 여기 포함됐기 때문에 두골태는 관절 치료 제품에서는 완전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국가 발명 특허의 좋은 제품으로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1: 마칠 시간인데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동료가 있는 곳은 행복과 기쁨이 샘솟습니다. 오늘도 동요나라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볼까요? 안녕하세요. 동요나라에서 인사드리는 리나입니다. 6일 아동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명절은 우리 어린이들에게 단순히 신나게 놀고 선물을 받는 날을 넘어 당당한 미래의 희망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응원받는 의미 깊은 날입니다. 오늘은 6일 아동절을 맞아 즐거운 동요와 함께 우리들이 미래의 희망으로 성장하기 위해 어떤 마음을 키워야 할지 알아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오영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최나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우리는 행복한 어린이를 오늘의 첫 곡으로 보내드립니다.

우리가 먼저 배워야 할 것은 바로 자신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입니다. 모든 어린이는 저마다 다른 모습과 장점을 가지고 태어나는데요. 그림 그리기를 잘하는 친구, 노래 잘 부르는 친구, 동물 아끼는 친구, 글을 잘 쓰는 친구 모두 다르지만 그 모든 모습이 다 소중하고 빛난답니다. 공부가 조금 서툴다고 해도 다른 친구보다 조금 느리다고 해도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각자의 속도로 조금씩 성장하고 자신의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가장 첫 번째 배움입니다. 다음으로 배울 소중한 마음은 서로 배려하고 나누는 마음입니다. 6일 아동절날 혼자만 행복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주변 친구들과 함께 웃고 나누는 것이 진짜 행복인데요. 가지고 있는 장난감을 친구와 함께 놀고 맛있는 간식을 나눠 먹으며 친구가 힘들거나 슬플 때 따뜻하게 위로해주는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배려의 마음을 키워줍니다. 또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는 마음이 꼭 필요한데요.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행동하는 친구를 비판하기보다는 이해하고 감싸는 마음을 길러야 합니다. 구윤봉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장영남 선생님께서 곡을 지신 동요 꽃밭 하나 만들래를 보내드립니다.

할 것은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웃고 배우고 놀 수 있는 것은 부모님과 선생님 그리고 주변 어른들의 노력과 사랑 덕분인데요. 부모님은 매일 우리를 따뜻하게 돌보고 보호해 주시며 선생님은 지식과 올바른 마음가짐을 가르쳐 주십니다. 6.1 아동절을 맞아 그동안 고마웠던 마음을 담아 따뜻한 인사 한마디, 작은 편지 하나로 감사함을 표현해보는 것도 아주 좋은 배움이 될 것입니다. 김학연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황학근 선생님께서 곡을 지신 동요 봄을 찾아내기를 보내드립니다.

또한 6일 아동절은 꿈을 키우고 다짐하는 날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마음속에는 이루고 싶은 소중한 꿈들이 가득 있을 겁니다.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 나라를 지키는 군인, 지식을 가르치는 선생님, 발명에 몰두하는 과학자. 어떤 꿈이든 모두 소중하고 멋집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루하루 꾸준히 배우고 호기심을 가지고 세상을 탐구하며 포기하지 않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6일 아동절을 계기로 자신의 꿈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고 앞으로 열심히 노력해야겠다는 다짐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배울 점은 올바른 어린이로 성장하는 자세인데요. 수업 시간에는 집중해서 공부하며 약속은 꼭 지키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 것이 바로 올바른 어린이의 모습입니다. 규칙을 잘 지키고 주변 환경을 아끼며 동식물까지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면 더욱 멋진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김응룡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태욱단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우리네 꽃명절 노래 부르자를 보내드립니다.

6일 아동절, 우리 친구들은 예쁜 선물을 받거나 즐거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그 모든 순간들을 통해 배우는 소중한 의미들을 잊지 말고 마음속 깊이 간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친구를 배려할 줄 알며 어른들의 따뜻한 마음에 감사할 줄 알고 꿈을 향해 조금씩 노력하는 착하고 씩씩한 어린이로 매일매일 성장해 나간다면 우리 친구들은 언제나 이 세상의 밝은 희망이 될 것입니다. 김등만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정정문 선생님께서 곡을 지신 동요, 우리 명절 6일 아동절을 보내드리며 오늘의 동요 나라를 여기에서만 줄이겠습니다.

0: 이 시간 프로편집의 리룡 선생님, 제작의 원미란 선생님이었습니다.
1: 파란 하늘에서 하얀 구름이 동동 떠다닙니다. 맑은 물에서 고기들이 유유히 헤엄을 칩니다. 나비들이 울긋불긋 꽃을 찾아 날아듭니다. 새들이 울창한 숲을 찾아 깃을 칩니다. 파란 하늘 맑은 공기, 푸른 산 맑은 물, 자손반대에 전해줘야 할 소중한 유산입니다. 우리가 가꾼 환경에서 우리의 후손들이 마음껏 웃으며 뛰놀게 합시다.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허강일 작사, 로창선 작곡의 우리 다 함께를 준비했습니다. 아름다운 세상, 행복한 세상을 갖고 가려는 희망찬 메시지들을 담은 노래인데요. 리상길, 차미경 가수의 노래로 들으시겠습니다.

0: 두골패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패는 폭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 후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노년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해 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1: 종이는 좋지만 좋은 종이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상강종이관에서는 좋은 종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상강종이관은 약 10년의 발전과 축적을 거쳐 성시급 명종이 및 중이학파 책임자 20여 명을 모았습니다. 중이관은 새로운 진료 방식으로 시민들에게 우수한 종약을 처방해드리고 고품질의 중이학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 연길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되는 곳, 연계전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0: 두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류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오래된 골목에 있는 춘향의 집에 도착했다. 1층 객실 문은 열려 있었고 춘향이 문가에 서 있었다. 소모 어머니는 춘향을 반갑게 불렀다. 소모는 가슴이 떨렸다. 훔쳐보니 춘향은 눈매가 선하고 검은 머리에 윤기가 흘렀다. 소모는 어릴 적 기억이 떠올랐다. 소학교 때 춘향이 집에 온 적이 있었고 두 사람의 어머니는 서로 잘 알고 있는 사이였다. 세 사람은 방으로 들어갔다. 방은 두 구역으로 나뉘어 있었고 큰 서랍장, 사각탁자, 재봉틀, 26인치 봉황차선거가 놓여 있었다. 벽에는 부모님 사진이 걸려있고 서랍장 위에는 십자가와 플라스틱 꽃이 놓여 있었다. 뒤쪽에는 작은 방과 다락방이 있었고 두 개의 침대가 놓여 있었다. 어머니는 춘향이 정말 예쁘다고 칭찬하며 소모에게 어떻냐고 물었다. 소모는 부끄러워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춘향은 소모에게 아직도 격투기를 연습하냐고 물었다. 소모는 오래전에 그만두었다고 답하며 어디서 들었냐고 물었다. 춘향은 환경위생소 서조와 강선에서 일할 때 배가 지나가는 길에 강둑에서 소모가 격투기하는 것을 여러 번

보았다고 말했다. 당직 반장에게는 소모가 자신의 남동생이라고 소개했다고 말했다. 어머니는 서조아의 여러 부두에 대해 춘향이 모두 알고 있다며 감탄했다. 소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골목 뒤는 서조아였고 밤배에 사이렌 소리가 울려왔다. 창문에는 먼지와 솜털이 쌓여 있었고 바람이 불면 흰 비둘기가 날아다녔다. 방 안에는 서조아의 냄새, 목화 냄새, 꽃 냄새가 섞여 있었다. 한 시간가량 앉아있다가 소모 어머니는 소모를 데리고 작별 인사를 하고 나왔다. 춘향은 소모에게 자주 놀러오라고 말했다. 소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머니가 팔을 잡아당겨 대답하라고 하자 그제야 고개를 끄덕이고 미소를 지었다. 돌아오는 길 어머니는 무척 만족해했다. 정말 좋은 인연이라고 말했지만 소모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단호히 말했다. 어머니는 자신이 이미 정했으니 따르라고 말했고 어릴 적부터 함께 자란 사이이고 춘향이 외롭기 때문에 잘 돌보아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춘향 어머니가 돌아오기 전까지 자신에게 잘 부탁한다고 당부했으니 춘향이 마음에 들어만 주면 된다고 말했다.

그날 출근하자 본 선생이 소모에게 결혼 소식을 알고 있다며 축하해 주었다. 연상인 아내는 좋다고 말했다. 본 선생은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춘향의 사진이었다. 둥근 얼굴에 피부가 하얗고 착해 보이며 훌륭한 아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소모는 깜짝 놀랐다. 사진은 인민사진관에서 손으로 색칠한 4인치 사진이었고 내 모서리는 잘려있었다. 본 선생은 자신의 어릴 적 사진도 이렇게 찍었다고 말했다. 본 선생은 소모의 어머니가 직접 찾아와 사진을 보여주며 잘 어울리냐고 물었고 자신은 무조건 찬성한다고 웃었다. 결혼식에 꼭 참석하겠다고 말했다. 소모는 퇴근 후 격투기 선생님을 방문했다. 김매가 요리를 해주었다. 예전에는 격투기 선생님은 본 선생을 싫어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소모의 결혼을 찬성하며 일찍 식을 올려라고 권했다. 소모는 조금 취했다. 집에 돌아왔을 때는 이미 9시가 넘었다. 정문을 여는 것이 귀찮아 뒷골목으로 갔는데 뒷문이 활짝 열려 있었고 미용실에서 웃는 소리가 들려왔다. 소모가 들여다보니 아보, 호생, 은봉 세 사람이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은봉은 소모의 여자친구가 예쁘고 집도 좋다고 이야기했고 호생은 왜 자신들에게는 비밀로 했는지 물었다. 소모는 천천히 미용실 안으로 들어섰다. 세 사람은 소모가 돌아온 것을 알고 놀랐다. 은봉은 하얀 면 티셔츠를 입고 수건을 들고 있었다. 소모는 주머니에서 춘향 사진을 꺼내들고 말이 맞다며 자신은 정말 결혼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제부터 더 이상 가식적으로 굴지 말고 서로 연락할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 호생은 그게 무슨 말이냐고 당황스럽게 물었다. 소모는 원래 친형제

이제부터 관계를 완전히 끊겠다고 선언했다. 아보와 호생은 소모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은봉은 꼼짝하지 않고 차가운 표정을 짓고 있다가 갑자기 앉아서 흐느끼기 시작했다. 소모는 미안하다고 말하며 모든 것을 여기까지 하겠다고 말했다. 이미 결정했으므로 한마디로 바꿀 수 없다고 답했다. 이 말을 마치고 소모는 마음이 아주 평온해졌다. 갑자기 아무것도 두렵지 않게 느껴졌고 모든 역경을 홀로 맞설 수 있을 것만 같았다. 소모는 천천히 우층으로 올라가 방문을 닫고 깊은 잠에 들었다.

소모가 호생 아보와 절교를 한 이후로 골목의 미용실에 낮은 평소처럼 영업을 이어갔지만 밤이 되면 고요한 침묵에 잠기게 되었다. 소모는 자신이 한 말을 그대로 지키며 호생과 아보와 진정으로 연락을 끊었다. 결혼을 한 뒤에는 이사를 가서 예전에 살던 이곳에 거의 돌아오지 않게 되었다. 소모의 어머니는 항상 눈살을 찌푸리며 걱정스러운 모습을 보였고 2층에 사는 은봉은 점점 안색이 창백해지고 체격마저 통통해져 예전의 모습을 잃어갔다. 그 사이 골목에는 또 다른 변화들이 찾아왔다. 대매매는 이미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 오직 란란만이 호생과 연락을 유지하며 자주 만나는 사이가 되었다. 어느 늦은 밤, 란란과 호생은 삼각지 공원으로 함께 걸어갔다. 란란은 미용실에 요즘 쥐가 부쩍 많아졌고 밤이 되면 문 밖에 고양이 두 마리가 항상 앉아있다고 말했다. 호생은 고양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 한가롭다고 중얼거린 뒤 요즘 소모를 만났는지 물었다. 란란은 소모를 한번 마주쳤지만 말도 걸지 않고 지나갔으며 성격이 완전히 이상해졌다고 답했다. 호생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숙였다.

그 후로부터 사흘 뒤 란란은 호생과 아보를 데리고 근처에 새로 생긴 골목으로 들어가 자신의 여자 후배인 전차표 판매원 설지를 만나러 갔다. 란란은 설지의 집은 단독 출입구가 있으며 1층부터 2층까지 나무 가구가 빠짐없이 갖춰져 있고 2층 작은 방에는 음반과 플레이어가 항상 준비되어 있다고 미리 설명했다. 세 사람은 이야기를 나누며 좁은 골목으로 들어갔다. 집 뒷문이 열리자 설지가 바로 눈앞에 나타났다. 설지는 양갈래로 따온 머리를 했고 날씬한 몸매에 해바라기 무늬 셔츠를 입고 있어 매우 우아하고 아름다운 모습이었다. 아버는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

1970년대 이상에는 공장, 야시장, 구경식품점, 식당, 각종 버스로선은 물론 환경위생소에 이르기까지 어디에서나 아름다운 여성 청년들을 쉽게 볼 수 있었다. 설지는 아버에게 먼저 인사를 건넸고 란란히 아버의 팔을 살짝 밀쳤다. 설지는 아버에게

언제 자신에게 우표를 보여줄 것이냐고 물었고 아버는 웃으며 이미 우표 수집을 그만두었다고 답했다. 설지는 그래도 요즘 새로운 우표는 없냐고 다시 물었고 아버는 제4차 오개년 계획 성공 완수를 기념하는 우표 한 세트 86장을 갖고 있다고 얘기했다. 하지만 설지는 자신은 오직 옛날 우표만 모은다고 답했다. 서로 낯선 사이라고는 하지만 설지는 오히려 이야기를 끊지 않고 계속 이어갔다. 랜다는 후생을 이끌고 2층으로 올라가 음악을 듣기 시작했고 아보와 설지는 1층에서 바둑을 두었는데 판세는 계속 비길 정도로 팽팽했다. 아보와 호생은 근처 식당에 가서 만두를 먹었다. 아보는 호생에게 좀 마음을 열라고 하면서 소모가 화를 냈던 그날 호생이 오히려 웃고 떠들며 은봉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던 점을 지적했다. 호생은 그건 너무 속상해서 억지로 웃은 것이라고 답했다. 이후 아버는 호생이 집에 병고가 생겼다는 소식을 듣고 해질 무렵 무정로로 향했다. 호생이 집 문을 여는 순간 아버는 깜짝 놀랐다. 두 개의 방은 온통 먼지투성이었고 방 안에는 침대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호생은 자신은 괜찮지만 형 호민의 기분이 매우 안 좋다고 말했다. 호민은 솜 이불을 꼭 감싼 채 침대에서 꼼짝도 하지 않고 있었다. 아버는 호민을 억지로 일으키고 지갑을 꺼내며 음식과 술을 사러 가라고 제안했다. 호민은 억지로 일어나 세수를 하고 아래층으로 내려가 음식을 사러 갔다. 아버는 복도에서 낡은 핏자루를 찾아 주변을 대충 쓸어냈다. 호생은 괜찮으니 쓸지 말라고 말렸지만 아버는 이사를 하는 상황이니 어쩔 수 없다고 답했다. 잠시 후 호민이 돌아왔고 조림 몇 봉지와 서양 황주 두 병을 사왔다. 세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음식을 먹고 밤 7시 반까지 앉아있었다. 호생은 아보를 집까지 데려다 주었고 두 사람은 길에서 계속 횡설수설하며 취한 상태로 걸어갔다. 미용실 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아래에서 소모를 불러도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뒷골목으로 돌아가니 은봉이 있었다. 은봉은 호생과 아보를 알아보았고 아보가 소모의 위치를 묻자 출근해서 아직 돌아오지 않았으니 기다리지 말라고 답했다.

장편 소설 무성한 꽃 29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소설 낭독의 김란, 편집 리룡, 기획 허복순,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우리와 세상의 관계를 탐구하는 문학의 창. 시대와 삶에 던지는 질문과 답. 우리 글, 우리 문화를 담아내는 문학살롱.

안녕하세요. 문학살롱에서 인사드리는 이세준입니다. 집중력이 낮아지면 산만해지고 이해력이나 암기력, 심지어 판단력까지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집중할 수 있습니까? 라는 궁금증에 대한 답을 이 책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저자는 명문대학교 상위 10%의 학습법을 분석하며 공부 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발견했는데 바로 무리하지 않고 즐기는 집중이라고 합니다. 집중력은 노력이나 정신력의 문제가 아니라 기술이라고 밝히며 이 책에서 하기 싫은 마음을 하고 싶은 행동으로 바꾸는 다양한 방법들을 보여줍니다. 이 기술들이 터득한다면 집중이 필요한 모든 순간 자신의 생각대로 삶을 주도적으로 변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책과 음악에 집중해보는 시간, 음악 책을 만나다 계속하여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집중할 수 있습니까를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집중의 즐거움을 극대화하는 열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중 대부분은 해본 뒤에야 가치를 알게 됩니다. 사랑, 헌신, 공부, 운동 등 자신이 경험해보지 않은 일은 즐겁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시작해야 즐거움을 깨닫게 되고 반복함으로써 좀 더 앞으로 나아가고 싶어집니다. 즐거움은 실천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하는 가치입니다. 이런 즐거움을 좀 더 쉽게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은 아웃풋을 내보내는 것입니다. 단순히 읽거나 배우는 것은 인풋입니다. 아웃풋은 지식이나 정보를 스스로 행동으로 옮겨보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아웃풋은 지식을 얻기 위해 책을 보는 행위에서 나아가 책으로 얻은 지식을 일상생활에 접목해보거나 자신의 문제에 대입해 해결해보려는 것입니다. 스포츠로 비유하자면 이론을 배울 수는 있어도 직접 느껴보지 않으면 몸에 익힐 수 없습니다. 헤엄을 잘 치려면 물속에 들어가서 자신의 팔다리를 휘저으며 물의 압력을 느껴봐야 합니다. 그렇게 물에 익숙해지면 수영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행동으로 형태를 만들어가야 집중의 즐거움을 알게 됩니다.

완벽한 집중을 위한 필수 준비물, 아웃풋. 아웃풋은 보다 완벽한 집중을 위해서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다음의 예시를 보면 어느 쪽이 더 집중이 잘 될까요? 수학 교과서 읽기, 수학 문제 풀기. 하필 예시가 수학이라 공감이 안 될지도 모르겠네요. 어쨌든 읽는 것은 수동적인 자세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러나 집중하기 위해서는 능동적인 자세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신이 직접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교과서 읽기가 인풋이라면 문제 풀기는 아웃풋의 과정입니다. 연구를 통해 밝혀진 바로는 사람은 읽거나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 문제를 풀거나 설명할 때 더 집중을 잘합니다. 인풋 단계에서 무엇에 주목해 책을 읽을지, 어디에 에너지를 투입하면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지를 결정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책을 읽는다거나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은 아무래도 이만큼 했다는 기준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일기를 쓸 때 친구와 30분간 대화했다라고 쓰지는 않을 겁니다. 친구와 이야기하며 좋은 시간을 보냈다 정도로는 쓸 수 있겠죠. 그러나 아웃풋은 확실한 형태를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수학 문제 풀기에 집중했다면 일기장이나 공부 플래너에 오늘은 수학 문제 10개를 풀고 9개를 맞췄다라는 식으로 쓸 수 있을 겁니다. 눈앞에 알기 쉬운 증거가 남아있죠. 이처럼 아웃풋은 해야 할 일과 내가 한 행동의 결과가 명확하기 때문에 아웃풋을 기준으로 목표를 설정하면 달성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인풋과 아웃풋을 이해하기 위해 더 쉬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수학책을 30쪽부터 3장 읽고 오세요라고 숙제를 냈다고 가정해봅시다. 3장 정도야 쉽게 읽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후다닥 대충 넘기며 읽어버리고 누군가는 암기할 수 있을 정도로 시간을 들여 읽어올 것입니다. 똑같은 일도 사람에 따라서 생각하고 이해하는 범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풋이 가진 치명적인 단점입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수학책 30쪽에 나온 문제 3개를 풀어세요라고 했다면 어떨까요? 100명이 있다면 100명 모두 똑같이 이해하고 같은 문제를 풀어올 것입니다. 읽기, 듣기와 비교해보면 풀기, 쓰기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명확하게 알기 쉽고 결과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명문대생에게 가장 집중이 잘 되는 과목은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보니 실제로 가장 많은 응답이 나온 과목이 수학이었습니다. 문과나 이과 같은 전공과 관계없이 수학은 많은 사람들에게 집중하기 좋은 과목으로 인식되고 있었습니다. 수학이 아웃풋을 전제로 한 과목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학에 자신 없는 학생들이 성적을 높이고 싶을 때 수학 문제집을 많이 풀어보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인풋이 많은 과목보다 아웃풋이 많은 과목이 더 집중하기 쉽습니다.

것은 뇌를 가동하는 최고의 수단이다. 아웃풋에 집중해 더 좋다는 것은 뇌과학으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무언가를

배우려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펜과 노트를 준비합니다. 기록해야 더 오래 기억에 남고 복습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적지 않고 머리로만 생각해서 배울 수 있는 사람은 기억력이 비상한 천재가 아닌 이상 없습니다. 아웃풋은 오감을 잘 활용하는 일입니다. 펜을 들고 있는 손의 조각, 눈으로 노트에 쓰인 글자를 따라가는 시각, 자신의 목소리로 따라 읽을 때의 청각 등 오감 가운데 세 가지를 가장 많이 활용합니다. 미술이나 건축, 실험, 요리 같은 분야에서는 미각과 후각도 중요한 아웃풋으로 작용. 미각과 후각도 중요한 아웃풋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암기할 때는 쓰고 말하면서 외워야 머릿속에 오래 남는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쓰고 말하는 행위 자체가 아웃풋입니다. 여러 감각을 사용할 때 인간의 실천하고 있다는 감각을 직접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보거나 읽는 것은 멀리 방관자의 입장에서도 할 수 있지만 쓰거나 말하는 것은 자신이 주체가 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아웃풋, 즉 쓰고 말하는 것이 더 집중이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웃풋을 다른 말로 풀이하면 능동적인 상태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집중이 어려운 사람이 집중하기 위해서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는 자세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능동성이라는 요소는 아웃풋 없이 설명할 수 없습니다. 수동적인 자세에서는 무엇을 배우든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가 어렵기 때문에 능동적으로 몸과 머리를 써야 합니다. 스스로 움직이지 않으면 아웃풋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무엇이든 문장을 써보세요라는 말을 듣고 글을 쓰지 못하는 사람은 수동적인 자세에 갇혀있는 상태입니다. 무엇을 쓸까? 어떤 구성으로 써야 할까? 참고가 될 만한 문장이 뭐가 있을까 고민하지 않으면 한 문장도 제대로 쓸 수 없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렇게 수긍하며 의문이나 다음 단계를 고민하지 않으면 아무리 훌륭한 수업이나 자문도 잠시 스쳐가는 바람에 지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능동적인 자세를 갖고 내 머리와 몸으로 생각하고 움직여야 가장 쉽고 빠르게 집중할 수 있습니다. 뇌가 활발히 가동하는 상태가 되도록 말입니다.

집중해서 확실한 성과를 내려면 아웃풋을 어떻게 늘릴 것인가를 고민해봐야 합니다. 인풋을 아웃풋으로 전환하는 세 가지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읽거나 듣는 쪽에 무게를 두지 말고 문제를 풀고 설명하는 일의 비중을 늘림으로써 더욱 완벽하게 몰입할 수 있습니다. 책을 읽거나 이야기를 듣거나 다른 사람이 시키는 일을 따르는 것은 인풋입니다. 인풋을 아웃풋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스스로 생각하는 힘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대화하거나 회의할 때 아,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이건가?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찾아봅니다. 중요한 단어가 무엇인지 찾아보는 능동적인 행위는 집중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또한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게 뭘까? 지금 이 얘기에서 말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뭐지? 이런 식으로 스스로 질문을 찾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무작정 휩쓸리지 않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지식을 늘리거나 배우려 할 때는 자기 이해에서 끝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도 설명할 수 있도록 정리하는 것이 공부 효율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실제로 지식이 얼마나 늘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뇌과학의 진보로 30년 뒤 지식의 양을 측정하는 기술이 나올지도 모르겠지만 적어도 지금은 불가능합니다. 자신이 가진 지식의 양이나 질을 측정하는 가장 적절한 기준은 설명할 수 있는가의 여부입니다. 내가 이해한 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는가 또는 그런 자료를 만들 수 있는가 이 질문을 가슴에 품고 있으면 단순한 인풋도 아웃풋으로 발전할 수 있고 빠르게 몰입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추천하는 방법은 메모에 그치지 않고 파워포인트나 일러스트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글로 설명하는 것보다 이미지로 정리할 때 머릿속에 더 오래 남고 다른 사람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작업하면서 실수하기 쉬운 부분을 찾아 아웃풋의 완성도를 높입니다. 능동적으로 손과 머리를 써서 말하거나 공부해도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얻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반복되면 익숙해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런 상태도 집중으로 볼 수 있지만 무의식적인 상태에서는 실수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틀리거나 놓치기 쉬운 부분을 미리 예상해보고 일명 실수 매뉴얼을 만들어서 예방하는 것입니다. 공부로 따지면 문제집을 푼 뒤 틀린 답을 정리해서 나만의 오답 노트를 만드는 것과 같은 방식입니다. 그러면 어떤 실수나 문제에도 당황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최선의 결과를 위해 아웃풋을 시각화하라. 아웃풋을 활용해 집중력을 지속시키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집중하기 위해서는 목표 설정이 중요하다고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예를 들어 3장 읽기보다 문제 3개 풀기가 결과에 더 효과적인 것처럼 아웃풋을 시각화하면 내가 해야 할 일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아웃풋을 시각화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장 큰 목표를 분명하게 정한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내가 정말로 이루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고찰하고 거기서부터 거슬러 내려오면 효과적으로 목표를 계획할 수 있습니다. 2. 목표를 위해 해야 할 큰 과제를 2개에서 3개로 정리한다. 책 읽는 습관 만들기, 수학 문제 많이 풀기, 기획서 완성하기 등 목표 달성을 위해 지속해야 할 중간 과제나 해야 하는 일의 방향성을 정합니다. 3. 큰 과제에 구체적인 숫자를 넣어 작은 과제로 만든다. 매일 책 10장 읽기, 매일 수학문제 10개 풀기, 기획서에 들어갈 연구사례나 참고할 디자인 10개 찾기 등 큰 과제를 이루기 위해 내가 꼭 해야 할 일들을 정리해 나갑니다. 4. 작은 과제의 기한을 정한다. 자기 전 책 10장 읽기, 아침밥을 먹기 전에 수학문제 10개 풀기, 이번 주 금요일까지 PPT로 기획서 완성하기 등 작은 과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침을 정합니다.

자신이 설정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큰 과제, 작은 과제로 세분화하면 해야 할 일이 명확하게 보이기 때문에 집중력을 더 오래 끌고 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한 달, 일주일, 하루 등 구체적으로 주기를 나누면 실천하기가 수월해집니다. 다음은 필수는 아니지만 추가하면 더 결과가 좋아지는 방법입니다. 5. 작은 과제 아웃풋의 양을 늘린다. 가능하면 작은 과제 아웃풋을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작은 과제 능동적인 상태가 될 수 있는 아웃풋이 적다면 과제를 다시 쓰거나 추가함으로써 분량을 늘릴 수 있습니다. 6. 작은 과제를 하나씩 실천한다. 이제 남은 것은 실천입니다. 작은 과제가 목표 기간에 맞춰 완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마치면 별도로 표시해둡니다. 이런 작은 과제가 모이면 큰 과제가 완성됩니다. 7. 모든 과제를 끝냈다면 미션 클리어. 성취의 즐거움을 만끽하고 이때 경험을 살려 다른 일에도 자신있게 도전해보세요. 작은 과제를 모두 끝마치면 큰 과제도 자동적으로 완료돼서 목표를 달성하게 됩니다. 이처럼 자신이 해야 할 일과 하고 싶은 일을 목표로 연결하면 어떤 일이든 만족스럽게 이룰 수 있습니다. 과제를 세세하게 나눠 한 단계씩 진행하다 보면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인식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자신이 당면한 눈앞의 실질에 대해 긍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작, 실천, 실행이 쉬워집니다. 게다가 이 방법은 즐거움을 찾는다는 측면에서도 특화되어 있습니다. 경험해보기 전에는 내가 무엇에 즐거움을 느끼고 잘할 수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낮은 기대치와 다르게 막상 해보니 의외의 재미를 발견할 수도 있고 목표를 향해 노력하는 일을 즐겁다고 느낄지도 모릅니다. 별다른 어려움 없이 무리하지 않고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은 목표를 향해 노력하는 행위 자체에서 즐거움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타고난 기질과 지능에 상관없이 목표를 완수하는 순수한 즐거움과 성취를 일찍 경험한 사람일지 모릅니다. 하기 싫어도 해야 하는 일뿐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일에도 집중되지 않는다면 이 방법을 통해 목표를 세분화해보길 추천합니다. 그러면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단발적인 노력에서 끝나지 않고 지속가능한 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일부 지역 수업 장면을 보면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손을 들고 발표하려는 모습이 무척 인상적입니다. 네 하고 당당하게 손을 드는 것은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는 데 스스럼이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 일부 수업 환경을 보면 적막이 흐를 때가 많습니다. 선생님이 누가 의견을 말해볼까요? 라고 해도 용기 있게 손을 들지 못합니다. 신중한 만큼 다른 사람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는 자신의 의견을 말하기보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을 편안하게 생각하고 혼자 책을 읽거나 혼자 고민을 해결하려는 사람이 많습니다. 주장을 통해 아웃풋을 내는 것보다 조용히 자신의 내면 안에서 정리하고 정비하기를 즐기죠. 아웃풋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모르는 사람은 이제 없을 겁니다. 다만 아웃풋을 낸다는 것은 인풋보다도 허들이 높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다면 이 책처럼 집중력을 높이는 방법을 소개할 필요가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물론 수백 명의 명문대생은 아웃풋을 통해 최고의 성과를 이뤘습니다. 나는 자랑하기 위해 이 책을 쓴 것이 아닙니다. 누구라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 썼습니다. 남들보다 아주 약간 소심하거나 신중하거나 자신감이 없는 사람들에게 내가 해냈어라는 짜릿한 기분을 느끼게 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아웃풋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인풋보다 허들이 조금 높다는 단점을 상쇄하고도 장점이 훨씬 많다는 점을 강조해서 말하고 싶습니다. 아웃풋은 현실적으로 말로 설명할 수 있고 기록이나 점수나 물건으로 과정과 결과를 남길 수 있으며 단단한 형태가 되어 나를 더욱 빛나는 존재로 만들어줍니다. 나도 아웃풋을 이해하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한번 경험해보니 생각만큼 어렵지 않은 일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책으로 써보자고 결심했을 뿐인데 벌써 12권을 출간한 작가가 됐습니다. 처음에는 한 줄을 쓰는 것도 힘들었지만 아웃풋이 즐거워지면서 지금은 거침없이 쓸 수 있는 수준이 됐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한 걸음만 내딛어 보세요. 단 한 걸음만으로도 여러분의 세상이 파노라마처럼 넓게 펼쳐질 것입니다.

제4장 내 집중력을 높이는 법. 왜 지금 집중력 점검이 필요한가? 집중력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아직 한 가지 과정이 남아있습니다. 바로 초집중 기술의 3단계인 점검입니다. 내가 제대로 집중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파악하는 기술을 익힐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무리하지 않은 집중의 핵심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스르륵 빠지게 되는 집중입니다. 어떤 일에 집중하고 있을 때는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와, 나 지금 엄청 몰입했어 라고 느끼는 순간은 거의 없습니다. 즉, 능동적인 자세로 집중하고 있는 상태는 여간에서는 의식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중력 점검이 필요합니다. 심리적인 영향으로 단발적인 집중을 반복하고 있거나 생각과 달리 쉽게 빠져나오게 되는 얕은 집중의 상태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점검을 통해 내가 온전히 집중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만약 집중이 깨지거나 지속되지 않은 상황이 목격된다면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돌아볼 대상은 집중의 질뿐만 아니라 자기 이해도 포함됩니다. 반추를 통해 자신에 대한 이해를 심화해 나감으로써 더욱 능동적인 자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자기 이해를 통해 알게 되는 것들. 본문 시작 전에 자신의 성향을 파악하는 간단한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두 번째 테스트의 결과를 기억하시나요?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사람들은 두 가지 패턴으로 나뉩니다. 바로 신중파와 행동파입니다. 신중파는 단어 그대로 조심성이 많습니다. 할까 말까? 실패하면 어쩌지? 내가 정말 잘할 수 있을까? 일의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에 고민하느라 실천하기까지 비교적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일단 시작하면 누구보다 깊게 집중해서 일을 빠르게 수행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시작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결단을 빨리 내리는 기술을 반복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행동파는 일을 생각하기보다 즉시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입니다. 실천은 빠르지만 막상 시작한 뒤에는 지속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전하는 것에 흥미를 느끼기 때문에 생각만큼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의욕이 급격히 저하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작심삼일이 가장 많은 유형이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실천의 허들이 낮기 때문에 첫 번째 단계까지는 쉽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해내는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작은 단계를 여러 개 만들어두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어느 명문대 입시에 두 타입에 관한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두 개의 속담 중에서 자신에게 더 필요한 조언을 고르고 그 이유를 서술하시오

요약하기 전에 잘 생각하라. 2. 주저하면 기회를 잃는다. 이 문제는 능동적인 자세를 갖는 데 중요한 힌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행동파라면 전자의 조언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행동하기 전에 신중하게 고민해보면 어려움이 생겨도 쉽게 포기하지 않는 내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신중파라면 후자의 조언이 좀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논리는 행동한 뒤에 생각하기로 하고 우선 집중해야 할 대상을 재빠르게 파악해서 실행에 옮긴다면 좀 더 효율적으로 결과를 도출할 것입니다. 초집중 기술은 누구라도 쉽게 집중에 빠져들 수 있도록 만든 유용한 수단이지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집중력은 사람의 행동만큼이나 심리적 측면에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사람의 성향에 따라 집중의 질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검이라는 자기 이해를 통해 개인의 성향이나 집중하는 유형을 알면 더욱 효과적으로 빠져들 수 있습니다. 아는 것만큼이나 효과적인 자기개발은 없다. 아웃풋은 집중력을 지속하게 만드는 뇌의 엔진인 만큼 자신의 역량과 숨은 가능성을 발견하는 데 꼭 필요한 수단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형태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아웃풋은 자신을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야에 대해 내가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테스트입니다. 분야에 관련된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다면 필요한 지식을 습득한 정도라고 볼 수 있고 분야에 관련된 상식을 누군가에게 설명할 수 있다면 더 높은 수준의 지식을 습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아웃풋의 결과로 객관적인 시각을 갖게 됩니다. 공부나 시험뿐 아니라 성격이나 자기 이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에 대해 완벽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이해하고 있는지, 무엇을 인지하거나 의식하고 있는지에 관한 평가는 독자적인 행위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일이기 때문에 오히려 보이지 않는 것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집중과 직결된 자기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는 아웃풋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내가 이렇게 행동했다는 건 역시 이게 신경 쓰이는 거구나. 의도한 건 아니지만 괜찮은 결과가 나왔네. 내가 이런 걸 잘하나? 이런 식으로 아웃풋을 되돌아봄으로써 자기 이해를 심화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아는 것만큼 재능이나 능력을 빠르게 높이는 효과적인 방법이 없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모습을 완벽하게 볼 수 없습니다. 자신의 전체 모습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거울을 사용하면 아주 손쉽게 가능해집니다. 마찬가지로 자신을 잘 이해하고 싶다면 나에게 맞는 방법으로 온전히 집중하는 즐거움을 경험하고 싶다면 아웃풋이라는 거울을 적극적으로 사용해 보세요.

문학살롱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집중할 수 있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재준이었고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이었습니다. 6일 국제 아동절이 즈음하여 5월 29일 성당이 상무위원이며 주당이 서긴 호가봉은 연결시 향량 유치원 연결시 연하소학교를 찾아 소년 아동들을 위문하고 주당위와 주정부를 대표해 전주 소년 아동들에게 명절 축복을 보냈으며 교육 일선에서 부지런히 일하는 광범한 교원들과 교육 3.1군들에게 진심 어린 위문을 전했습니다. 호가봉은 전주 소년 아동들이 습근병 총석에 간곡한 가르침을 명심하고 어릴 때부터 당의 말을 듣고 당을 따르며 온전한 지향을 수립하고 지식을 잘 배우며 심신을 강하게 단련해 조국에 보답하고 고향을 건설하는 기동감으로 성장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1957년에 세워진 연결시 향량유치원은 운영 저력이 깊고 교수 특색이 선명해 명성이 자자한 전통 있는 유치원입니다. 호가본 선으로 미술창의관, 과학기술관 등 기능구역에 들어가 프로그래밍 요희, 모래 그림 창작 등 특색 수업을 흥미진진하게 관람하고 주변에 몰려든 아이들에게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건네면서 아이들이 보여준 동심과 풍부한 상상력을 거듭 칭찬하고 그들에게 명절 축복과 함께 정성껏 준비한 명절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호가본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유치원 교양원은 아이들이 어린 시절 가장 부드러운 수호자이자 가장 친밀한 성장 동반자입니다. 이 일은 평범해 보이지만 모든 학부모의 간절한 기대를 짊어지고 있어 일이 힘들고 책임이 태산 같습니다. 광범한 교양원들이 유아의 심신 성장 법칙을 다루고 보육과 교양을 똑같이 중시하며 교양을 즐거움 속에 녹여내 아이들이 생활을 사랑하고 노동을 사랑하며 취미를 키우고 좋은 습관을 기르도록 인도하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이 놀이 속에서 배우고 동심을 유지하면서 성장을 하여 그들이 근심 걱정 없고 행복하며 즐거운 어린 시절을 보내게 해야 합니다. 연결시 연하소학교를 찾은 호가봉은 교정 환경을 살피고 의학예술과 노동미학실천 과정을 참관했으며 아이들과 교류를 하면서 그들이 학습에서 진보하고 즐겁게 생활하며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추구했습니다. 학교 교수청사에서 호가봉은 학교에서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 교육사업을 전개한 정황 소개를 청취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5천여 년의 길고 긴 문명 발전 과정에서 우리나라 여러 민족은 공동으로 조국의 광활한 강토를 개척을 했고 통일적인

0: 다민족 국가를 공동 창조했으며 휘황한 중국 역사를 공동으로 엮었고 찬란한 중화 문화를 공동 육성했으며 위대한 민족 정세를 공동으로 기원했습니다. 전주 각급 각종 학교에서는 신시대 당의 민족사업 새로운 단계적 특징을 정확히 파악하고 공통성 증진이라는 방향을 긴밀히 둘러싸고 사상정치 수업의 정신고취, 인재육성 역할을 확실하게 발휘해야 합니다. 학생들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 광활하고 아름다며 풍요로운 땅에서 여러 민족 인민은 모두 하나의 공통터전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중국이며 모두 하나의 공동신분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중화민족이며 모두 하나의 공동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중국인이며 모두 하나의 공동꿈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시련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설명해 줘야 합니다. 이로써 학생들이 유아시기와 학생시대부터 올바른 역사관, 민족관, 국가관, 문화관을 확고히 수립하도록 교육 인도해 어릴 때부터 당당하고 영광스러우며 자부심 있는 중국인이 되려는 뜻을 세우게 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소년아동은 조국의 미래이자 주한민족의 희망입니다. 소년아동 성장에 관심을 가지고 인민이 만족하는 교육을 잘 운영하는 것은 당위와 정부에 밀어버릴 수 없는 책임입니다. 전주 각급 당위 정부에서는 소년아동과 소순대 사업에 관한 습근병 총석의 중요한 원서를 깊이 관찰하고 당과 국가를 위해 인재를 육성하는 것을 기원지하며 소년아동에 대한 지식 전수, 능력 배양, 가치관 형성 등 재반 사업을 동괄적으로 들어주어 조국의 미래와 민족의 희망을 잘 교육하고 기원해야 합니다. 각급 각종 학교에서는 덕으로 인재를 양성하는 근본 임무를 단단히 다잡아 교수 내용을 일층 풍부히 하고 교수지를 제고해 덕지체 미로가 전면 발전한 사회주의 건설자와 후계자를 더 많이 양성해야 합니다. 광범한 교원들은 교육사업에 대한 열애를 시종 유지하고 알쓸모를 인재를 길러내며 아이들이 성장하는 길에서 인솔자가 되어 그들이 인생의 첫 단추를 잘 꿰도록 돕고 학생들이 보국 강국의 큰 뜻을 세우고 책임을 다하는 분투자가 되게 인도해야 합니다. 주당의 상무위원이며 연결시 당위 서기인 왕길보, 부주장 정권, 조직속 관련 부문과 연결시 정부 주요 책임자들이 상소란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1: 주 16기 인대 상무위원회 제30차 회의가 5월 29일 연길에서 소집됐습니다. 주 인대 상무위원회 주임 최홍성, 부주임 림송, 왕추국, 리수옥, 리연신, 비서장 리경문 및 주인대 상무위원회 위원 도합 35명이 회의에 출석했습니다. 제1차 전체 회의는 리연신이 사회했습니다. 회의는 습근평 총서기가 중공정 정치국 제25차 집단학습시에 한 중요 연설 정신을 전달 학습했습니다. 회의는 부주장 윤조휘가 한 중민정부의 연변조선족 자치주 기상재해방어조례 수정초안에 관한 설명과 전주 사회축구 지속발전 촉진 정황에 관한 보고, 연변조선족 자치주 기상재해방어 조례 수정 초안에 관한 주 16기 인대 농업 및 농촌위원회 심의 의견 보고, 주 본급 2026년 재력 예산 배치 정황에 관한 주민정부 보고, 2025년 생태환경 정황 및 생태환경보호 목표 완수 정황에 관한 주민정부 보고, 주 중급인민법원 원장 주초봉이 한 전주 인민배심원 사업정황보고, 연변조선족 자치주 자치조례, 연변조선족 자치주 민족단결진보촉진조례 관철실시 및 민족단결진보 사업전개 정황에 관한 주인대 상무위원회 조사연구소의 조사연구보고, 연변주 기상재해 방어사업에 관한 주인대 상무위원회 조사연구소의 조사연구보고, 현향 량급 인민대표대회 기박금 선거사업 실시 의견 초안 작성 정황에 관한 주인대 상무위원회 설명, 개별 대표 대표 자격에 관한 주인대 상무위원회 대표 자격 심사위원회 보고 초안, 그리고 인사 인면 관련 정황 설명을 청취했습니다. 분조 회의에서 회의 참가자들은 관련 사항을 심의했습니다. 제2차 전체 회의는 최홍성이 사회했습니다. 회의에서는 현향 량급 인민대표대회 기박금 선거사업에 관한 연변조선족 자치주 인대 상무위원회 실시 의견, 홍경의 주인민정부 주장 직무 사직 청구를 접수할 때 관한 주인대 상무위원회 결정, 개별 대표의 대표 자격에 관한 주인대 상무위원회 대표 자격 심사위원회 보고 및 인사 임면 사항을 표결 채택.

했습니다. 회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법에 따라 기상재해방호 조례를 수정하는 것은 재해방지, 감소, 구조사업에 관한 습근평 청석의 중요지시 정신을 깊이 관찰하는 구체적인 행동이자 우리 주 기...

0: 장점과 약점 보완에 초점을 맞춰 사회 축구 사업의 질 제고와 승격을 전력 추동해 새로운 단계로 오르게 해야 합니다. 생태 보호 정치 책임을 견결히 짊어지고 더욱 높은 표준, 더욱 실속 있는 조치로 생태 안전 장벽을 튼튼히 구축해야 합니다. 인민 배심원 사업 제도를 꾸준히 최적화하고 대원 능력 건설을 강화해 사법 사업이 기층에 더욱 다가가고 민심에 더욱 와닿게 해야 합니다. 민족 단결 진보 및 기상재해 방어 등 방면에 관한 조인대 상무연회 조사연구소의 조사연구 보고를 참답게 연구하고 성과 실시를 잘 다잡아야 합니다. 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습니다. 정치 위치를 확실하게 높이고 기바꿈 선거의 재반규를 교정을 엄격히 준수하며 법과 규정에 따라 직책을 이행해야 합니다. 량환 기바꿈 선거 기풍을 공동으로 수호해 기바꿈 선거 사업이 평온하고 질서 있게 원만히 완수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부주장 윤조휘, 주중급인민법원 원장 주초봉, 주민검찰원 검찰장 리흔, 중공연변조 교류검사위원회 연변조 감찰위원회와 조직석 관련 부문 주요 책임자, 주인대 상무연회 관련 부서 주임, 부주임, 기관 당위 부서기, 주인대 상무연회 기관 주재 교류검사 감찰조 책임자와 부분적 인대 대표들이 회의에 열석했습니다.
1: 아래 홍경의 사직 청구를 접수할 때 관한 연변조선족 자치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결정을 반성해드리겠습니다. 2026년 5월 29일 연변조선족자치조 제16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0차 회에서 제대 중화민공화국 지방각급인민대표대회와 지방각급인민정부 조직법의 관련 규정에 근거해 연변조선족자치조 제16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0차 회의는 홍경의 연변조선족자치조 인민정부 주장 직무 사직 청구를 접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0: 아래 연변조선족자치조 제16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9호 공고를 방송해드리겠습니다. 연변조선족자치조 제16기 인민대표대회 대표 홍경은 사업 변동으로 연변주를 떠났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각급인민대표대회 대표법 관련 규정에 따라 홍경의 대표 자격이 자동으로 중지됩니다. 도나시인대상무위원회는 선금강, 량문일, 양혜빈의 연변조선족자치조 제16기 인민대표대회 대표 직무 사직 청구를, 용정시 인대상무위원회는 주춘래의 연변조선족자치조 제16기 인민대표대회 대표 직무 사직 청구를, 화룡시 인대상무위원회는 송광일의 연변조선족자치조 제16기 인민대표대회 대표 직무 사직 청구를, 원청현 인대상무위원회는 정목홍의 연변조선족자치조 제16기 인민대표대회 대표 직무 사직 청구를, 안도현 인대상무위원회는 장영봉, 정철의 연변조선족자치조 제16기 인민대표대회 대표 직무 사직 청구를 접수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각급인민대표대회 대표법 관련 규정에 따라 상기 8명의 대표 자격을 중지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각급인민대표대회 선거법 관련 규정에 따라 장영봉, 선금강의 연변조선족자치조 제16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 직무, 정목홍의 연변조선족자치조 제16기 인민대표대회 사회건설위원회 위원 직무를 상응하게 중지합니다. 연변조선족자치조 제16기 인민대표대회 대표 명액은 327명인데 이번에 개별 대표의 대표 자격이 변동된 후 연변조선족자치조 제16기 인민대표대회 실제 대표 수는 304명입니다. 이에 특별히 공고합니다. 연변조선족자치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2026년 5월 29일
1: 아래 연변조선족자치조 인대 상무위원회 인면 명단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2026년 5월 29일 연변조선족자치조 제16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0차 회에서 제대 태희의 주중급인민법원 민사재판 제2정 정장 직무를 해임합니다. 리연봉의 주중급인민법원 재판위원회 위원 재판원 직무를 해임합니다. 리영우의 주민검찰원 검찰위원회 위원 검찰원 직무를 해임합니다. 림천을 주민검찰원 검찰원으로 임명합니다. 전일수를 조민 검찰원 검찰원으로 임명합니다.

0: 정선이를 주민검찰원 검찰원으로 임명합니다. 김음을 주민검찰원 검찰원으로 임명합니다. 왕옥박을 주민검찰원 검찰원으로 임명합니다. 6월 내에 연결시 인민검찰원 검찰장 직무해임을 비준합니다. 림천의 훈천시 인민검찰원 검찰장 직무해임을 비준합니다. 정일수의 도문시민검찰원 검찰장 직무해임을 비준합니다. 리용무의 훈천시 인민검찰원 검찰장 임명을 비준합니다.
1: 주인대 상무연회는 29일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학습관철 전문당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주인대 상무연회 당조석이며 주임인 최홍성이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을 깊이 관철 실시해 중화민족의 응집력과 구심력을 증강하는 데서 모범을 보이자를 제목으로 전문 지도를 했습니다. 최홍성은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의 립법 배경, 중대의의, 핵심 요의와 관철 실시 경로를 체계적으로 해독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표시했습니다.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의 제정은 민족사업을 강화 개진할 때 관한 습근평 청석의 중요 사상과 당주왕의 결책 포치를 깊이 관철 실시하는 중대 조치이고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중화민족 공동체 건설 추진에 절박한 요구입니다. 또 마음과 힘을 모아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하고 여러 민족 공동 번영 발전을 추동하는 현실적인 수요이고 전면 의법 치국 방략을 관찰하고 법치 궤도에서 민족 사무 지리 체계와 지리 능력 현대화를 추진하는 객관적인 요구이며 100년에 한 번 있을 대변혁에 대응하고 중화민족 응집력을 증강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최홍성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연변은 전국 민족 단결 진보 시범주로서 앞장서서 연변 조선족 자치주 자치 조례를 수정하고 연변 조선족 자치주 민족 단결 진보 촉진 조례를 제정해 국가립법을 위해 연변 방안을 제공하고 연변 경험을 기여했습니다. 민족 단결 진보 촉진법을 관철 실시하는 것은 책임이 중대하고 사명이 영광스러운 바 전주 각급 인대상무연회에서는 반드시 앞장서서 먼저 행동해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주당부의 견강한 령도 아래 정밀한 입법으로 근간을 다지고 국가법률 더하기 자치조례 더하기 전문조례의 립체화 법치체계를 다그쳐 구축하며 법규의 제정, 수정, 폐지, 해석을 통괄적으로 추진해 법치의 통일과 원활한 연결을 확보해야 합니다. 고효율적인 감독으로 실시를 촉진해야 합니다. 문제 발견, 교부 정돈 시정, 되돌아보기, 폐쇄 순환고리 기재를 구축하고 집법 검사, 전문 주제 질문, 추적 감독 처리 등 방식을 종합적으로 운영해 민족 단결 진보 촉진법 및 지방 조례가 전면적으로 락착돼 효과를 보도록 추동해야 합니다. 교육, 의료, 사회보장, 향촌진흥 등 민생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강성 감독을 강화하며 공공봉사 균등화를 추동함으로써 민심 소통으로 민족 단결의 정감적 근간을 튼튼히 해야 합니다. 대표의 직책리행으로 합력을 모아야 합니다. 천명 대표 전개마을 사회구역 진입 주제 활동을 심화하고 대표의 집, 기층 립법 연계점 등 플랫폼에 의탁해 대중의 언어로 법률과 정책을 선전하고 연변의 민족 단결 이야기를 잘 들려줌으로써 여러 민족 대중이 한마음으로 같은 방향으로 힘을 내도록 인솔해 연변 고품질 발전을 추동하는 강대한 합력을 결집해야 합니다. 주인대 상무연회 구성인은 부분적 주인대 대표 및 기관 간부들이 전문 당 수업에 참가했습니다. 5월 29일 우리주는 주왕 제2생태환경보호독찰조에서 이첩한 제20진 군중신서신고사건 도합 7건을 전달받았는데 그중 전화 1건 편지 3건입니다. 그중 연결시 1건, 중점사건 1건, 도라시 3건, 왕청현 1건, 중점사건 1건, 안도현 2건입니다. 이번에 이첩한 신서사건 중 여러 가지 생태환경 관련 문제가 7건입니다. 그중 고체 폐기물 관련 사건이 1건으로 14.3%, 생태 관련 사건이 6건으로 85.7%를 차지합니다.
0: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리영화 서태문이었습니다.
2: 이곳은 가장 인기 있는 관광 도시 중의 하나입니다.
3: 이곳은 색다른 민속 전통과 아름다운 미풍 양속이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0: 도심 속의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0: 열린 방송 라디오 시대.
1: 열린 방송 라디오 시대.
0: 생활 플러스.
1: 생활 플러스.

0: 생활 플러스에서 인사드리는 김이란입니다.
1: 요즘 피부 고민으로 힘드시죠?
2: 연주 피부병 병문이 피부병 환자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1: 연결시 건공수학교 맞은편에 위치한 연주 피부병 병원은 진료, 연구, 예방, 재활을 일체화한 현대적인 의료기관입니다.
2: 국내외 최신 의료 설비를 갖추고 있고 첨단 기술로 치료를 하기에 치료 기간이 짧고 효과가 탁월합니다.
1: 환자 중심으로 쾌적한 환경과 량질 봉사를 제공하며 풍부한 경험을 가진 국내 유명 피부 전문의들이 친절하게 치료합니다.
2: 수술, 유전자, 면역요법 등 중세의 결합 방법으로 각종 난치성 피부 질환과 의난성 피부 질환까지 효과적으로 치료해드립니다.
1: 연조 피부병 병원 문의 전화 0433-895-8888번 0433-895-8888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2: 건강한 피부, 연조 피부병 병원이 함께

네, 오늘은 바삭바삭한 식감과 고소한 맛으로 우리 사랑받는 아몬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효능은 바로 뇌 건강과 기억력 향상입니다. 아몬드의 풍부한 비타민 E와 리보플라빈은 두뇌 활동을 촉진하고 신경세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아몬드를 꾸준히 섭취하면 기억력과 인지능력이 개선될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심혈관 건강지킴입니다. 아몬드의 불포화 지방산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유지하는 데 탁월합니다. 또한 마그네슘과 칼륨이 혈압 조절에 도움을 주어 심장병 예방에 기여합니다. 세 번째로 피부와 뼈 건강을 꼽을 수 있습니다. 아몬드의 풍부한 비타민 E는 강력한 항산화제로 피부 노화를 늦추고 자외선 손상으로부터 보호합니다. 또한 아몬드 한 줌에는 우유 한 컵에 맞먹는 칼슘이 들어있어 뼈 건강에도 좋습니다. 네 번째는 체중 관리와 혈당 조절입니다. 아몬드의 식이섬유와 단백질은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과식을 방지합니다. 또한 혈당 지수가 낮아 당뇨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아몬드를 드실 때 껍질째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껍질의 항산화 성분인 플라보나이드가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하루 권장 섭취량은 약 20g에서 20알 내지 25알, 즉 한 줌 30g 정도이며 너무 많이 먹으면 열량 과도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0: 염분이나 설탕이 첨가된 가공 아몬드보다는 생 아몬드나 볶은 아몬드가 건강에 더 좋습니다. 지금까지 작은 알갱이 속에 큰 건강을 담은 아몬드의 효능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1: 현대인이 수여하는 다양한 생활 정보와 독특한 생활 비법을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2: 편안함과 여유로움 속에서 생활의 질을 제시해주는 생활 플러스.
1: 다채롭고 행복한 삶을 위한 쉼터, 생활의 충전소로 되겠습니다. 생활 플러스.

0: 이미지 관리는 내가 스스로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이 더위에 지친 모습이 아니라 여름을 즐기는 여유로운 모습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이 여름철에 이미지를 관리한다는 것이 단순히 외적인 관리 이상으로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네, 오늘 생활플러스에서는 GFA 국제이미지관리사 림청화 선생님을 모시고 우리 여름철 이미지관리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이 덥고 습한 여름 날씨는 땀, 자외선, 모발 손상 등 다양한 이미지 고민을 불러옵니다. 겨울보다 옷이 가벼워지고 피부 노출이 많아지는 계절인 만큼 우리 여름철에 특히 신경 써야 할 이미지 관리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1: 네, 여름철이면 일단 자외선 방지가 가장 중요하고 우선입니다.
0: 네.
1: 자외선 방지에서는 우리가 화장품을 이용하여 선크림을 발라주거나 네. 아니면 도구를 이용하여 모자, 네. 뭐 선글라스, 양산 이런 방법으로 자외선 방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0: 네.
1: 그리고 얇은 외투, 우리 흰색을 우선으로 생각을 하시고
0: 네.
1: 요즘에는 기능성 발토시 온도를 네. 뭐 1도 아니면 2도를 낮춰주는 제품도 많습니다.
0: 네.
1: 네. 그리고 우리가 그 첫 번째 순서가 방지이고 보양을 유지해주면서 평소에 우리가 좀 더 뭐 보습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 복귀를 하는 이런 기능성 제품을 써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는 우리 화장품 이외에 보건품 하루에 뭐 하나씩 먹어주면 자외선 방지가 되는 그런 기능성 제품도 있습니다.
0: 네. 그렇네요.
1: 네.
0: 네. 한마디로 우리 자외선 방지가 첫 번째 순서다. 네, 다음으로
1: 맞습니다.
0: 보양 유지를 우리 평소에 해주면 더 좋다. 이렇게 우리 정화를 지을 수가 있겠습니다.
1: 네.
0: 너무 짧거나 너무 얇은 옷은 이미지에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더위에 두꺼운 옷을 입을 수도 없고요. 시원하면서도 단정하고 품이 있어 보이는 여름 이 패션의 기본 원칙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하십니까?
1: 네, 우선 직업에 따라서 우리가 짧거나 얇은 옷이 이미지에 영향이 될 수 있기도 하고
0: 네.
1: 특정 직업에서는 자기만의 개성이나 패션을 표현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0: 네. 네,
1: 여기서도 역시 기능성 옷이 많습니다.
0: 네.
1: 우리가 겨울에 얇으면서도 더 따뜻해지는 옷이 있듯이
0: 네.
1: 여름에도 시원한 촉감을 느낄 수 있는 기능성 옷이 있습니다.
0: 네.
1: 네, 옷이 두께나 기장이 더워서 피하고 싶다 할 때
0: 네.
1: 우리가 액세서리 귀걸이로 뭐 반지, 팔찌 이런 옥이나 돌 아니면 유리 네. 류형의 액세서리가 여름에도 환영을 받기도 합니다.
0: 네. 네.
1: 그리고 우리가 그 좀 순면으로 된 이런 재질의 옷을 선택하면 두껍지도 않고 그리고 너무 덥지도 않은 옷 재질을 우선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0: 그러네요.
1: 단정해보고 싶다 했을 때 우리가 여성분들은 우리가 그 긴 모양에서는 우리가 가슴 위까지 오는 것을 추천하고
0: 네.
1: 팔 기장은 우리가 그 반팔 우리가
0: 네.
1: 그 여기 팔꿈치 위에 네. 한 5cm 정도까지 좀 더 단정해 볼 수 있고 우리가 치마 아니면 바지라 했을 때 단정해 보이는 기장이가 무릎이나 무릎 이하까지 오면 다 가능합니다.
0: 네, 네. 그렇네요. 이 여름철에 그 흰색 옷은 가장 인기 있으면서도 민감한 아이템이죠.
1: 네.
0: 이 속비침, 땀자국, 얼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속옷 선택법과 관리 팁은 무엇인가요?
1: 네, 우리가 속옷 선택에서 우리가 우선으로는 모양을 봤을 때

0: 면으로 된 끈 티셔츠 우리가 개미셜이라 하여 네. 저것보다 조금 더 기장이 길고 우리가 뭐 비치는 흰색을 입어도 노출이 되지 않는 저것이 네.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저것을 선택할 때 우리가 재질을 떠나서 디자인을 떠나서 우리가 네. 완전히 흰색이나 검정색보다 살색을 입어주었을 때 네. 우리가 비침이 덜 합니다.
1: 그렇네요. 네.
0: 그리고 흰색으로 했을 때 우리가 두께나 재질, 향원사라는 재질이 있는데 우리가 네. 땀을 흘려도 자국이 나지 않고 여름에 다른 재질에 비하여 더 시원한 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냥 단점이라면 그냥 고가 제품인 것 빼고는 다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은 우리 비단 재질이 뭐 100% 비단이 아니더라도 네. 우리가 좀 더 여름에 시원하게 입을 수 있는 재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네. 특히 여름에 인기가 많고 시원한 촉감이 있는 동시에 얇은 두께지만 네. 비침이 적습니다.
1: 네. 네. 그렇네요. 네, 이 향원사라 하면 한어로 향윈사.
0: 네, 향윈사.
1: 네, 네. 네,
0: 천연적인 흰색이기도 그렇죠. 하고 천연적인 그런 소재라서 여름에 특별한 인기가 많은 원인이가 우리가 땀이 났을 때 네. 그것을 땀 냄새가 나면 옷을 세탁을 해야 되는데 이 재질은 네. 세탁을 안 하고 네. 우리가 통풍되는 곳에 놓았을 때 원상복귀가 된다고 합니다.
1: 그렇네요. 네,
0: 세탁을 거의 뭐 1년, 2년에 안 해도 괜찮다는 네, 얘기도 있습니다.
1: 그렇죠. 그 직접 그 만드는 그 과정 공예도 틱톡에서 보았는데요. 네. 확실히 그런 여러 차례의 그 네. 가공을 걸치면 꼭 비싸죠.
0: 맞습니다. 네,
1: 비싸지만 그만큼 좋다. 맞습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시원해 보이고 우리 피부톤도 밝게 만들어주는 여름철 추천 색상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반대로 여름에 피해야 할 색상에 대해 좀 얘기 주시겠습니까?
0: 네, 일단 우리가 여름철의 추천 색상은 밝은 톤입니다.
1: 네.
0: 어두운 색상보다 여름의 시안으로 보았을 때 시원하다는 네. 색상을 우선으로 찾게 됩니다.
1: 네. 네,
0: 예를 들면 우리가 흰색을 입었을 때 네. 네, 똑같은 태양 아래에 있었을 때 검정색이가 좀 더 더운 아. 네,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때문에 우리가 오늘의 햇빛이 가장 이렇게 좀 세고 덥다 뭐 이런 날에는 우리가 어두운 색상을 피해주면 좋습니다.
1: 네.
0: 검정색만 생각하는데 우리 검정색 보다 우리 뭐 네이비,
1: 네.
0: 남색 이런 네. 색 어두운 색을 전부 다 피했을 때 우리가 좀 더 시원한 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1: 네.
0: 네, 시안으로 보았을 때 우리가 감각적으로 한 1도 정도 차이가 납니다.
1: 네. 네,
0: 예를 들면 우리가 똑같은 색에서 연핑크, 연하늘이라고 하였을 때 피해야 되는 색상이 반대로 우리가 어두운 빨간색, 네. 어두운 하늘색. 네, 연녹색 연보라 제가 오늘 입고 온 옷도 연보라색인데 네. 햇빛에 노출되었을 때 광을 덜 흡수하기도 하고
1: 네.
0: 빨간색
1: 네.
0: 자체가 얼굴을 더 화사하게 해주면서도 어려 네.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1: 그렇네요. 네. 오늘 색상이 아주 이쁘네요.
0: 네, 여름 네. 색상에 맞춰서 왔습니다.
1: 그렇죠. 네, 우리 그리고 검정색은 햇빛을 더 잘 흡수한다
0: 맞습니다.
1: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 밝은 톤의 옷을 우리 입어주는 것이 좋다.
0: 네.
1: 그 말씀이죠.
0: 네.
1: 네. 무더운 여름에는 이 화장이 무겁고 답답해 보일 수 있습니다. 여름철에 추천하는 가볍고 자연스러운 메이크업 루틴에 대해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0: 네, 앞에서 우리가 여름철에 입어야 되는 옷이 밝은 톤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여름철에 어울리는 메이크업도 역시 상쾌하고 밝은 톤입니다.
1: 네. 네,
0: 때문에 여름에는 어둡고 색상이 화려한 것보다 네. 연한 메이크업이 좀 더 상쾌해 보이고
1: 네.
0: 또 연하기 때문에 유지력이 오래 갑니다.
1: 네. 네,
0: 땀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우리가 그 너무 두꺼운 화장을 하였을 때
1: 네.
0: 땀에서 화장이 같이 지워지 경우가 많습니다.
1: 네. 네,
0: 때문에 우리는 여름에는 얇게 그리고 네. 색상은 가볍게 하면 조금 더 화사하고 네. 오래 보이고 그리고 유지력이 오래 갑니다.
1: 네. 네,
0: 때문에 우리가 뭐 우리 파운데이션을 사용하기보다 쿠션을 사용하면 얇아서 땀을 흘리거나 시간이 오래되었을 때 번짐이 적습니다.
1: 네.
0: 그리고 대부분 분들이 쿠션을 사용하였을 때 유지력이 오래 가지 않는다 하는데
1: 네.
0: 그 위에 우리가 분,
1: 네. 네,
0: 샘슨 이런 것을 코팅하는 가루를 우리가 한층 더 발라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 네. 네. 띵장이라 하죠.
0: 그거. 네, 띵장펀.
1: 네, 네, 네. 네.
0: 아주 얇게 한번 펴 발라주면 유지력이 네. 좀 더 오래 가고,
1: 아.
0: 메이크업이 훨씬 더 깔끔한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1: 그렇네.
0: 그리고 그 위에 우리가 뭐, 눈썹을 그리거나 네. 아니면 우리 눈 화장을 하였을 때,
1: 네.
0: 조금 더 색상이 더 쉽게, 더 깔끔하게 옮기는 경우가, 예, 발색, 이렇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뭐 어떤 메이크업을 하든지 네. 마지막에 메이크업 픽서 스프레이를 뿌려주는 것입니다. 띵장평우.
1: 네. 네. 네.
0: 이것을 뿌려주면 아침에 메이크업이 끝났을 때 뿌려주었을 때 우리가 메이크업이 한 6시간에서 10시간을 잘 유지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 네.
0: 근데 입 미스트를 안 하였을 때 우리 유지력이 한 3시간, 5시간 정도 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 네.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띵장 펑우. 네.
0: 띵장 펜하고 띵장 펑우를 함께 네. 사용하면 아무리 얇은 화장을 하여도 유지력이 오래 갑니다.
1: 그러네요. 네. 스프레이 띵장 펑우를 꼭 아마 쳐주는 것이
0: 맞습니다.
1: 좋다. 그 말씀이죠.
0: 네.
1: 네, 우리 여름에는 잦은 샴푸로 인한 두피 트러블 또 자외선에 의한 모발 손상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우리 여름철 헤어의 가장 흔한 문제점과 원인 그 해결 방법에 대해 얘기 주시겠습니까?
0: 네, 햇빛을 피할 수 있는 만큼 피하면 가장 좋겠지만
1: 네.
0: 그것이 어렵다면 우리가 떡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 네.
0: 특히 우리 낮에 10시부터 3시 사이에 자외선이 가장 강하기 때문에
1: 네.
0: 우리가 양산을 써주거나
1: 네.
0: 모자 이런 떡을 지니고 다니면 손상이 50% 정도는 감소됩니다.
1: 네.
0: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자에나 아니면 우리 가방에다가 얇은 뭐 바람막이
1: 네.
0: 아니면 우리가 셔츠 같은 것을 넣고 다녔을 때
1: 네.
0: 햇빛이 너무 강하다 우리 뭐 양산 모자가 없다 하였을 때 저는 네. 옷을 거치고 다니는 경우가 있습니다.
1: 그렇죠.
0: 네. 왜냐하면 그 뭐 주사를 맞지 않고 자연적으로 노화하고 싶다 했을 때는 우리 자외선 방지만 잘하여도 여도
1: 네.
0: 우리가 노화를 MS% 이렇게 늦게 하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1: 네네.
0: 예, 그리고 일단은 우리가 예방을 하고 감소되는 자외선 감소에 지중점을 두고 저녁에 샤워를 하거나 세안 샴푸 할 때 우리가
1: 네.
0: 두피 관리가 중요합니다.
1: 네.
0: 왜냐하면 대부분 분들이 얼굴 피부 관리를 중시하는데 두피하고 얼굴 피부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1: 그렇죠.
0: 예, 때문에 우리 두피 청결이 중요하고 두피 관리를 서서히 하면 안 됩니다.
1: 네.
0: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두 번 정도 두피 관리제 제품을 사용해주면 두피 건강에 좋습니다. 그리고 두피 노화가 늦어지면 얼굴 노화도 늦어집니다.
1: 그렇네요.
0: 네, 두피 관리에는 샴푸 이외에 뭐 우리가 에센스는 우리가 머리 모발에 관한 것이고 두피 관리는 또 두피 관리 제품이 따로 있습니다.
1: 아, 그냥 그 뭐 모발 보호하는 그런
0: 뭐 향원사, 비단 재질, 순면
1: 네.
0: 이런 것을 우선으로 하고 가정류거나 아니면 인공 이렇게 조화가 많이 되는 섬유가 많이 들어가는 것을 피해주면 좋습니다.
1: 네.
0: 특히 가죽 제품이거나 아니면 우리 청바지 만드는 통풍이 안 되는 재질들이가 땀을 이렇게 통풍이 안 되기 때문에 바람이 통하지 않으면 냄새가 더 많아지고 세균 번식이 더 많아집니다.
1: 네.
0: 그리고 화장품 종류로 우리가 땀 냄새를 제거하는 제품이 따로 있습니다.
1: 네.
0: 향수랑 달리 뭐 땀이 나는 것을 방지하고
1: 네.
0: 그리고 냄새 해소에 도움되는 기능성 제품이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우리가 일상으로 우리 보양을 보았을 때 매일 샤워를 해주는 것이 또 중요한 것 같습니다.
1: 네.
0: 좀 더 향기롭고 싶다 했을 때 우리가 냄새 때문에 고민인 분들은 샤워 제품과 바디로션을 향기가 나는 제품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1: 그렇네요.
0: 그리고 빨래 제품, 우리가 옷 자체의 향기도 본인 취향에 따라 유지력이 오래되는 제품을 선택하면 됩니다.
1: 그렇네요.
0: 네.
1: 네. 이 고가의 화장품이나 시술 없이도 우리 생활 습관 하나만 바꿔도 이미지가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좀 소개해 주셨으면 합니다.
0: 네, 가장 쉬운 방법은 아침에 우리가 깨어났을 때 먼저 漱口.
1: 네, 네. 양치질을.
0: 네, 양치질을 하고 우리가 네. 따뜻한 물을 한 잔을 마셔주는 것이 좋습니다.
1: 네.
0: 따뜻한 물을 우리가 너무 많이도 말고 200ml에서 300ml를 마셔주면 됩니다.
1: 네.
0: 그리고 규칙적인 수면이 그리고 식습관이 가장 중요합니다.
1: 네.
0: 조금 더 건강식을 해주고 우리가 수면을 조금 더 건강하게 했을 때
1: 네.
0: 우리가 진짜 시술이 없이도 우리가 이미지가 더 좋아지고 피부 톤이 밝아집니다.
1: 그러네요.
0: 특히 우리 일상 습관에서 매운 음식과 단 음식을 좋아하는 분들은 두 가지를 끊는 것이 힘들다 할 때 달달한 음식만 끊어줘도 피부가 많이 좋아지고 밝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1: 달달한 음식이 오히려 좋을 것 같은데요.
0: 네, 달달한 음식이 더 해롭습니다.
1: 네,
0: 설탕류
1: 생각과 좀 네. 차이 나죠.
0: 그리고 과일을 많이 마셔주면 비타민 섭취한다는 분이 있는데 네. 과일에 당분이 또 많습니다.
1: 그렇죠.
0: 때문에 과일 섭취량을 우리가 하루에 300g 이상을

0: 사과하지 않는 것이 예, 피부에 건강에 더 좋다고 합니다.
1: 통틀어서 300g.
0: 예, 맞습니다. 네. 예, 예. 특히 우리가 당분이 많은 수박. 네. 그리고 우리 참외 이런 당분이 많은 과일은 좀 더 적게 섭취해주고, 그리고 특히 평소에 케이크나 네. 아니면 뭐 당분이 들어가는 음식을 많이 섭취하는 분들은 특별히 이런 전체적인 우리 균형을 잡아주고 당분만 적게 아, 뭐 완전히 그렇네요. 당분을 안 먹는다보다 전에 먹던 당분보다 한 3분의 1 정도 줄여두어도 우리가 피부 톤이 맑아지고 피부가 좀 더 말끔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네. 매운 음식보다 이렇게 달달한 음식이 피부에 더 좋지 않습니다.
1: 네.
0: 네. 그리고 네. 특히 수면에 관하여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우리가 수면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취침 시간입니다.
1: 네.
0: 예를 들면 12시에 잠들어서 10시에 깨어나는 것보다 저녁 9시에 잠들어서 5시에 깨어나는 것이 우리 몸에 더 건강에 좋습니다.
1: 아. 그렇네요. 네. 일찍 자고 일찍 깨어나는 것도 좋다 그 말씀이죠?
0: 네, 맞습니다.
1: 아, 근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잖아요.
0: 네.
1: 그냥 12시 넘어야 지금 젊은 애들 그런데요. 네. 이거 좀 취침 시간에는 조금 조절하는 것이 우리 건강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20대에는 우리가 뭐 새벽 1시에 자도 뭐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든지 피부가 항상 맑은 느낌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네.
0: 하지만 우리가 30대, 35세 아, 그렇죠. 이후에 네. 이런 분들은 특히 본인이 피부가 우리가 늦잠을 잤을 때 아니면 일찍 취침하였을 때 피부 상태가 확실히 다른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1: 그렇죠.
0: 네, 이런 분들은 특히 우리가 그 아내가 좀 더 빨리 취침을 하여야 되겠다는
1: 맞습니다.
0: 생각이 20대보다 좀 더 많습니다.
1: 그렇죠. 그냥 젊었을 때는 하룻밤 푹 자면 피곤이 싹 풀렸는데 네. 지금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0: 네.
1: 그것이 아마 바로 이러한 것을 설명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제당은 적당히 섭취해라고 하는데요. 우리 네. 과일에도 당분이 있는 만큼 우리 하루 300g 섭취량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덥다고 편안한 대로만 입고 우리 화장을 포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름철에도 당당하게 자신의 이미지를 관리하는 마음가짐과 작은 디테일에서 오는 자신감에 대해 좀 얘기 주시겠습니까?
0: 네. 덥다고 편한 대로만 입는데 편한 대로도 예쁜 옷이 많습니다.
1: 아, 그렇네요. 네, 네,
0: 때문에 편하면 예쁘지 않다는 편견을 우리가 일단 버려주시고
1: 네.
0: 우리가 편하면서도 센스 있고 예쁜 옷을 찾아서 입어주면 됩니다.
1: 네.
0: 네, 또 편하면서도 더 예뻐질 수 있는 생활 방식과 일상 이미지에 조금만 더 신경 쓰면 우리 기분도 같이 좋아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 그렇죠.
0: 네, 특히 여성분들은 우리가 메이크업을 하거나 예쁜 옷을 입었을 때 거울에 비친 모습하고 우리 카메라에서 뭐 셀카를 찍거나 했을 때 조금 더 예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 네.
0: 네, 그것이 우리가 전체적인 기분에 도움을 줍니다.
1: 맞죠.
0: 그리고 뛰어난 화장 기술보다 맑고 밝은 피부 톤이 더 중요하고 고가의 머리 스타일보다 좋은 머릿결이 더 좋은 이미지 인상을 가져다 줍니다.
1: 네.
0: 우리는 연예인이 아니기 때문에 정교하게보다 조금 더 건강하게 뭐 질감 있게 기초부터 단단한 이미지를 유지하는 것이 자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1: 그러네요. 네,
0: 요즘에는 또 이미지보다 조금 더 생명력이 있는 상태,
1: 네.
0: 활력이 있는 상태, 뭐 좀 더 이렇게 예쁜 미소를 가진 사람들이 더 예쁘고 자신감이 있다는 예, 이런 의견이 많고 또 현실적으로 느꼈을 때도 우리가 뭐 완전히 미인처럼 예쁜 표준보다
1: 그렇죠.
0: 예, 생명력이 있는 상태가 더 좋다고 봅니다.
1: 그렇네요. 네, 우리 여름철 이미지 관리에 그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에게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어떤 말씀 해주고 싶습니까?
0: 우리가 불편하다, 덥다는 생각을 버리고 생활을 즐긴다는 마인드로 하루를 맞이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0: 예를 들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음악을 듣고 따뜻한 물 한 잔을 하고
1: 네.
0: 건강한 아침 식사를 마치고 5분이나 10분을 투자하여 간단한 메이크업을 하거나
1: 네. 네.
0: 아니면 이렇게 하루에 맞이하면서도 기분이 상쾌할 뿐만 아니라 재운도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메이크업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기초 피부 관리를 해주거나 아니면 머리 영양 관리를 해주는 것도 생활 방식이면서도 자신을 사랑하는 일부분이기도 합니다.
1: 네.
0: 때문에 우리 여름에는 꼭 메이크업을 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보다 메이크업을 안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하루에 기초에서 내 피부가 더 좋아지고 두피가 더 건강해지는 방면에서 조금 더 투자를 해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1: 그렇네요. 네, 좀 팔뚝, 배, 이 허벅지 등 살짝 노출되는 부분에 우리

0: 자신이 없는 분들이 적지 않지 않습니까?
1: 맞습니다.
0: 네, 체형을 이 커버하면서도 시원하고 멋지게 보일 수 있는 아이템에 대해 좀 알려주겠습니까?
1: 네, 일단 우리가 뭐 발톱이 다른 데 비하여 조금 더 우리가 살이 있는 것 같다 했을 때 우리가 일단 발톱에 옷을
0: 걸지.
1: 네. 네. 그러면 우리가 우리 뭐 몸이가 내가 발톱에 비해서 좀 더 가늘다 했을 때 네. 우리 몸 부분의 디자인은 조금 더 타이트하게 네. 좀 더 붙는 옷을 선택하고 네. 우리가 발톱은 조금 더 넓은 디자인을 했을 때 전체적으로 키도 커 보이고 네, 우리가 좀 더 내 생각에는 이게 단점이라 하는 부분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반면 나이가 발톱이 날씬한데 배가 크다 하였을 네. 때 우리가 배쪽 디자인에서 딱 붙는 옷보다 조금 더 넓은 옷을 입어주고 네. 네. 제가 오늘 입은 옷은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발톱이나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전부 다 넓은 디자인이기 때문에
0: 좀 더 가려줬죠?
1: 네. 네. 이럴 때는 우리가 위옷이 좀 더 넓다 할 때 아래 옷을 좀 더 사이즈가 맞는 옷을 입어주면 전체적으로 키가 더 작아 보이지 않습니다.
0: 그렇네.
1: 근데 내가 좀 더 뚱뚱하다고 하여서 아래 위를 전부 다 큰 사이즈로 입어주었을 때 이렇게 나의 단점이 안 보일 것 같고 체형이 안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키가 작아 보입니다.
0: 아, 그렇네요. 네. 네.
1: 때문에 나눠서
0: 네. 네. 위에는 좀 크게 입을 때 아래는 좀 딱 맞는 걸로 입자. 네.
1: 우리가 예. 현실적으로 봤을 때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의 가장 날씬한 부분이 어디이고 네. 상대적으로 비하여 좀 더 살집이 있어 보이는 부분이 어디인지 그것을 판단하고 네.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코디를 조절해주면 좋습니다.
0: 네. 그렇네요. 뱃살뿐만 아니라 우리 허벅지도 좀 실한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1: 네. 그러면 우리가 바지보다 딱 붙는 바지보다 좀 더 넓은 통바지거나 아니면 우리가 치마
0: A라인 통바지, 치마
1: A라인 치마
0: A라인 치마 네, 좋겠네요. 네, 매일 아침 스타일링 해도 오후만 되면 망가지는 머리죠. 네, 여름철에 관리하기 쉽고 시원해 보이는 헤어스타일에 대해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1: 네, 여름에는 우리가 머리를 풀고 다니는 분들보다 우리는 머리를 메고 다니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이럴 때 우리 좀 더 오래 유지하고 싶다면 고무줄 사용했을 때 좀 더 힘이 있는 고무줄을 사용하고 머리를 묶었을 때 머리 숱이 많은 분들은 특히 아래로 처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0: 네네.
1: 이럴 때 우리 집게로 우리가 머리 묶은 아래에 네. 한 번 더 고정해주면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지탱력이 있기 때문에 오래 유지됩니다.
0: 네. 네,
1: 집게는 우선 우리가 검정색을 추천하고 네. 나의 머리 생이가 좀 더 브라운 톤이다 했을 때 우리가 브라운 톤 머리 네. 색상하고 가장 근접한 머리 집게를 짚어주면 됩니다.
0: 네.
1: 그리고 머리를 풀어서 다니는 분들은 우리가 뭐 오전에 했을 때 오후에 망가지거나 이런 게 걱정된다면 우리가 스프레이가 있습니다.
0: 네. 네,
1: 작은 것을 우리가 가방에 넣고 다니면서 정돈을 해주면 됩니다.
0: 네, 네. 그렇네요. 네, 이 자외선과 땀, 모자 착용으로 두피가 쉽게 자극받고 비듬이나 가려움이 생길 수 있죠. 이 여름철 두피 클렌징과 보습 자외선 차단을 위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 네, 뭐 샴푸하고 우리가 두피가 두 가지 방면인데 네. 우리가 두피 관리를 했을 때 우리가 샴푸도 우리가 뭐 자극을 받지 않는 그런 샴푸를 사용하고 그리고 우리가 네. 두피 관리 제품 아까 얘기한 타오 네. 그리고 네. 오일 이런 클렌징 전부 우리가 보습하고 자외선 차단을 이게 두 가지 기능성이 함께 있기가 어렵기 때문에 네. 우리가 보습이면 보습인 제품이 있고 우리가 그 두피 관리면 두피 관리 제품이 따로 있습니다.
0: 네. 네.
1: 그래서 우리가 나눠서 사용하고 우리가 텀을 주어서 뭐 이번 주 뭐 월요일은 우리가 두피 관리 클렌징이 좀 더 좋은 제품을 써주고 네. 아니면 오늘 땀이 특별히 많이 나였을 때 우리가 그 클렌징 효과가 더 좋은 제품을 써주고 네. 우리가 평상시에는 보습 제품을 써주면 좋습니다.
0: 그렇네요.
1: 그리고 두피나 우리가 그 모발이 전부 다 보습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네. 나의 머리가 조금 더 기름이 빨리 나오거나
0: 네.
1: 예, 유지가 좀 더 상쾌하게 안 되는 분들은 우리 보습보다 클렌징 효과가 더 강한 거 아니면 우리가 그 기름이 적게 나올 수 있는 제품을 선택하여야 됩니다.
0: 네. 예,
1: 때문에 우리 두피나 우리 그 모발 제품을 보았을 때 자기한테 어울리는 기능성을 선택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0: 그렇네요. 또 이 여름철에는 땀으로 수분이 많이 빠져나가 피부가 건조해지고 탄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하루 얼마나 어떻게 마시는 것이 우리 피부와 전반적인 이미지에 도움이 될까요?
1: 네, 우리가 2000ml가 하루에 가장 건강한 양이라고 합니다.
0: 네. 네,
1: 너무 많이 마셨을 때 우리가 이게 좀 더 붓기가 생기거나 이런 경우도 있고
0: 네.
1: 차라리 우리 몸에도 부담이 된다는 경우도 있습니다.
0: 네.
1: 그리고 오늘 우리가 수분을 많이 빠여서 갑자기 많은 우리가 수분을 보충해야 된다 할 때
0: 네.
1: 물보다 우리 电解质水 우리 기능성 네. 음료가 있습니다.
0: 네. 네,
1: 그것을 마셔줬을 때 조금 더 빨리 회복할 수 있습니다.
0: 네.
1: 그리고 피부가 건조해지고 탄력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우리 한 번에 2000ml를 먹어주기보다
0: 네.
1: 우리가 한 시간에 한 번, 두 시간에 한 번 일정한 양으로 작게 자주 마셔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0: 그렇네요. 네,
1: 그리고 음료수 더워서 우리가 아이스 네. 얼음이 들어간 음료를 많이 마시는데
0: 네.
1: 뭐 상온물이거나 아니면 우리가 좀 더 미지근한 따뜻한 물 36도 아니면 50도 이런 정도의 물을 마셔주는 것이 건강에나 피부에도 좋습니다.
0: 그렇네요. 네, 네 기능성 음료라 할 때는 어떤 것을
1: 电解质水
0: 아,
1: 电解质水
0: 아, 그리고 지금 보게 되면 이 출퇴근길 땀으로 도착하자마자 지친 모습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후에 보통 보게 되면 얼굴이 많이 번들거리는 이런 얼굴들 많이 보게 되는데요. 간단히 수정하는 직장인 꿀팁에 대해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1: 우리가 출근길에 땀으로 우리가 지친 모습이 싫으면 우리 차를 운전하는 분들은 에어컨이 있겠지만
0: 네.
1: 우리가 뭐 다른 교통도구를 이용하는 분들은 가방에 작은 선풍기를 지니거나
0: 아,
1: 땀을 방지해주는
0: 네.
1: 것이 더 좋고 왜냐하면 땀이 난 다음에 메이크업을 다시 수정하는 것이 우리가 기초적인 기술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
0: 그렇네요.
1: 피부에도 좋지 않습니다.
0: 네, 우선은 땀을 나지 않게 하는 거다.
1: 네, 그리고
0: 그거네요.
1: 기분이 더 상쾌할 수 있습니다.
0: 네.
1: 아니면 우리가 더 쉬운 방법은 특히 연기를에서는 뭐 부채 같은 이런 작은 도구를 가지고 다니는 것도 좋습니다.
0: 그렇죠. 부채도 좋죠.
1: 네, 네. 그리고 후에 번들거리는 얼굴은 우리가 기름기를 흡수하는 종이, 기름기를 흡수하는 그런
0: 네네.
1: 도구가 있습니다.
0: 네네네.
1: 이것은 한 가지 방법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쌈푼.
0: 네.
1: 네. 우리가 쿠션을 한층 더 바르기보다 쿠션에 오일이 있기 때문에
0: 네.
1: 우리가 분으로 대체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0: 아, 분으로.
1: 네. 그리고 화장을 두껍게 하는 분들은 일단 어느 정도의 화장을 절반을 지워주고 그 후에 네. 한층 더 발라주면 좋습니다.
0: 그렇네요. 네. 네. 우리 자외선은 피부 로화, 기미, 주름을 유발합니다. 그럼 하루에 얼마나 자주 어떻게 발라야 효과적인지 구체적으로 얘기 주시겠습니까?
1: 바르는 양보다 우리가 그 자외선이랑 노출되는 그 시간에 맞춰서
0: 네.
1: 예,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0: 네.
1: 그러면 바르는 우리 화장품도 있고
0: 네.
1: 뿌려주는 화장품이 있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보통 본인이 어떤 것이 더 필요하고 나의 피부가 어떤 타입이 더 맞는지를 선택하고
0: 네.
1: 우리가 뭐 오늘의 10시에 나간다, 11시에 햇빛에 노출된다 했을 때
0: 네.
1: 집에서부터 더 바르기보다 우리가 햇빛에 노출되기 직전에 발라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0: 그렇네요.
1: 네. 그리고 효과적인 것은 우리 기능성 제품마다 뭐 4시간 유지되는 제품이 있고
0: 네.
1: 12시간 유지되는 제품이 있습니다.
0: 네. 네.
1: 그래서 그 이거 얼마를 발라야 된다는 것보다 제품의 기능성이 그 시간 설명이
0: 따라, 설명에 따라서
1: 네. 그것이 네. 더 정확합니다. 네.
0: 그러니까 뭐 아침에 발라서 오후까지 유지된다 이런 보장이 있냐 없냐를 확정해야
1: 네, 제품 오케이. 기능성에 따라서 다릅니다.
0: 아,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기능성에 따라서 뭐 갖고 다니면서 사용해야 편하겠습니다.
1: 네, 맞습니다. 얼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도구로도 방지하기 어렵다, 뭐 직업 때문에
0: 네.
1: 이런 분들은 얼굴은 하루 종일 해주면 좋고
0: 네.
1: 우리가 몸 같은 경우는 팔, 다리는 우리가 옷을 대체해서
0: 그렇죠.
1: 입었을 때도 더 좋은 자외선 방지가 됩니다.
0: 네.
1: 그리고 우리 한 연구 결과를 보았을 때 어떤 도구보다 가장 좋은 자외선 방지 도구가 초모자.
0: 아, 초모자.
1: 예.
0: 네, 네, 네.
1: 예, 양산보다 우리
0: 초모자가
1: 뭐, 예, 자외선 이런 기능성 제품보다 그것이 자외선 방지에 가장 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0: 네. 그렇죠. 초모자도 지금 이쁘게 한 거 많지
1: 맞습니다.
0: 않습니까?
1: 네.
0: 그 아마 그런 원인에서 이런 초모자들이 많이 네. 시장에 나와서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우리 GFA 국제 이미지 관리사 김청화 선생님을 모시고 여름철 이미지 관리에 대해 얘기 나눠봤습니다. 선생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1: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네. 네, 이 가벼워진 옷차림, 번지기 쉬운 화장, 눅눅해지는 머리칼, 우리 여름은 외적인 관리의 한계를 시험하는 계절입니다.

입니다. 이미지 관리는 결국 남에게 어떻게 보일까에서 시작하지만요. 그 끝은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가로 돌아옵니다. 자외선 차단제를 충실히 바르는 것은 내일의 피부를 위한 약속이고요. 깔끔한 헤어스타일과 단정한 옷차림은 나 자신에 대한 존중입니다. 여름철 이미지 관리는 완벽함이 아니라 꾸준한 정돈과 자연스러운 자신감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여름이 자신을 더 사랑하게 되는 그런 계절이 되길 바랍니다. 네, 오늘 생활 플러스 여기까지입니다.

0: 반겨워 즐거운 이 시간
1: 함께하면 행복한 시간
0: 모두 함께 모여서 즐겨봅시다.
2: 오미란의 미녀광장.

0: 삶의 노래로 희망의 노래로 거듭나고 있는 민요 아리랑. 국가급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된 민요 아리랑. 우수한 중화 전통음악을 널리 알리고 아리랑의 매력을 더 널리 전파하기 위한 취지에서 개설한 함께 부르는 아리랑 코너. 손에 손잡고 아리랑이 지구촌 곳곳에서 울려 퍼질 수 있도록 함께 배우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엄단입니다. 함께 부르는 아리랑에서는 연면대학예술학원 리홍관 선생님으로부터 다양한 아리랑을 배우는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리홍관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네. 네, 그리고 아리랑을 배우러 오신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네, 너무나 예쁩니다.
1: 아유, 너무나 예쁩니다.
0: 그러니까요.
2: 네, 감사합니다. 네.
0: 아이고, 박수를 해야죠. 네, 그 자신의 외모도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네. 일본만큼이나 또 우리의 또 민족 복장을 입고 오시니 또 더 예쁘시네요.
1: 네.
0: 네. 아, 또 오랜만에 또 요즘 들어서 우리 가족이 드디어 또 한 분 한 분씩
1: 다시 더 돌아오셨어요.
0: 제자리에 오셨어요. 또 네. 오늘 오신 학생분 환영합니다. 지난 시간에 또 네, 한 분 더 오셨고요.
1: 네. 네, 이제는 다 원상복귀 되셨나요?
0: 그러니까요. 예, 이제 건강하게 손에 손잡고 아리랑을 부르는 길밖에 없죠.
1: 그렇죠.
0: 네.
1: 뭐니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0: 그럼요. 네. 건강하게 사시고
1: 네. 건강 관리들을 잘 하시고요. 건강하셔야지 우리 방송도 빠짐없이 나오실 수 있고.
0: 그럼요.
1: 또 아리랑도 네, 아주 마음껏 부르실 수 있고.
0: 네. 네.
1: 또 제가 지금 오늘 목감기가 좀 왔거든요.
0: 아, 그래요?
1: 네, 그래가지고 안 알립니까? 좀 목소리가 좀 이상하지 아니, 않아요?
0: 또, 아니, 안 하, 전혀 안 알려요. 예.
2: 머리만 멋있는구나.
0: 아. 헤어스타일이. 아, 그냥 점잖게, 아, 네.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줄 알았죠. 예.
1: 머리가.
0: 목 상태가 안 좋으시네요.
1: 목 상태가 좀 그렇습니다.
0: 네. 빨리 회복하시고요.
1: 그렇죠. 네. 이제 여름에 접어드니까
0: 네.
1: 날씨가 굉장히 무덥잖아요. 갑자기. 그래서 좀 머리를 좀 한번 짧게 잘라봤습니다.
0: 시원합니다. 아유, 그렇죠. 시원하네요. 예.
1: 흰머리가 좀 많이 나와서.
0: 아, 안 보여요.
1: 안 보여요?
0: 네.
1: 네. 좋은 것만 골라서 보시는
0: 그러니까요.
1: 거예요.
0: 그러니까요. 우리 눈에는 그렇잖아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거 전부 다 보면 안 돼요. 예쁜 네. 것만 봐야죠.
1: 네, 예쁜 것만, 네, 좋은
0: 그렇죠.
1: 것만.
0: 네. 네, 네,
1: 그러니까요.
0: 그 좋은 말만 하고 예쁜 말만 하고. 네,
1: 맞아요.
0: 네,
1: 한 뭐 사람이 평생
0: 네.
1: 평균적으로 한 3만 일 정도
0: 네.
1: 산대요.
0: 네.
1: 그러니까 우리가
0: 3만 일.
1: 네, 나이로 치면은 무슨 뭐 70, 80, 90 하면 굉장히 막 오래 사는 것 같잖아요. 근데 날짜로 따지면 3만 일 정도.
0: 그밖에 안 되네요.
1: 네, 네. 그러니까
0: 그것밖에.
1: 이제 우리가 이제 네. 자는 시간
0: 빼고
1: 빼고 이렇게 눈을 뜨고 서로 감정을 교류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자기가 일을 하고 무슨 뭐 아니면 뭐 놀러 다닌다든지 이렇게 네. 할 수 있는 시간이 3만 다 합치면
0: 네.
1: 3만 일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0: 아, 그렇군요.
1: 그래서
0: 네.
1: 네. 고맙습니다.
0: 네.
1: 그래 가지고 어차피 길지 않은 인생.
0: 네.
1: 뭐 누구 눈치 보지 말고
0: 누구 눈치 보지 말고
1: 그렇죠. 인생을 마음껏 즐기라고 하는 거죠.
0: 그럼요.
1: 네, 하고 싶은 일들을 하고 드시고 싶은 음식 드시고
0: 네.
1: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 그렇죠.
0: 그럼요. 그리고 네. 주체하지 말고
1: 그럼요.
0: 지체하다가는
1: 네네.
0: 좋은 사람도 놓치고 그렇죠. 만날 사람도 놓치고
1: 네.
0: 그렇죠.
1: 고민하지 말고
0: 네.
1: 그 사람이 우리가 평소에 그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고 살잖아요.
0: 네.
1: 걱정, 근심, 걱정이라고 하죠.
0: 그럼요.
1: 근데 내가 하고 있는 근심, 걱정 중에 한 80% 정도는 일어나지 않을 일들에 대해서 그렇게 근심, 걱정을 한대요.
0: 미리.
1: 네네. 아, 그렇게 되면 어쩌지? 이렇게 되면 어쩌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그리고 또 사실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라고 합니다.
2: 나 네. 그것이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1: 네. 그래서

0: 에, 길지 않은 인생을 그냥 즐겁게 사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1: 그래요. 우리가 그 인생을 80, 네. 80을 산다고 할 때 그 사철가의 한 가사말이 저는 그 사철가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 단가라고. 근데 거기에서 인생이 모두가 80을 뭐 예전에는 100년을 산다. 100년을 산다고 해도 뭐 자, 병든 날과 잠든 날 걱정 근심 다 제하면 단 몇십 사는가 단 40도 못 살 인생이라 하더라고요.
0: 40이 뭡니까?
1: 그러니까요.
0: 네,
1: 그래서
0: 예. 그렇죠.
1: 그러니까 근심 걱정 버리시고
0: 병든 날, 잠든 날, 근심 걱정하는 날 뭐 이런 걸 다 빼고 나면은 정말 좋은 날이 며칠 없다 이거죠.
1: 네. 그러니까
0: 저도 뭐 이제는 나이가 좀 있으니까
1: 그래요? 여기 우리 학생분들 앞에서 연령을 따지면은
0: 그러니까 나이를 좀 먹다 보니까 갑자기 가끔씩 문득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1: 조금 성숙됐다고 해야 돼요.
0: 네, 그렇죠.
1: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으니까
0: 그렇죠.
1: 네.
0: 예전에 한 20대 때 때는 뭐 정말 세상 뭐 무서운 줄 모르고 뭐 살았는데 지금은 그래도 자꾸 이렇게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고 또 한 번 더 머리를 좀 한 번 더 써보게 되고
1: 성숙됐어요.
0: 네,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이가 못하는 짓이 없네요. 그죠?
1: 우리 여기 앉으신 학생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0: 뭐 저분들이야 뭐 이제는 뭐 아주 뭐 산전 수전 뭐 공중전까지 다 겪으신 분들이라
2: 다 산 분들입니다.
0: 네, 그렇죠.
1: 조금 더 인생을 살아봐야.
0: 그럼요. 아, 물론 그렇죠.
1: 그럼요.
0: 저는 뭐 아직 저분들한테 비하면
1: 그럼요.
0: 애기죠.
1: 배우셔야죠. 네. 우리 학생분들한테서 정말 이런 어떻게 인생을 더 아직도 멋지게
0: 그렇죠.
1: 보낼 건지
0: 앞으로도 뭐 이제
1: 돼요.
0: 아직도 제가 살면서 겪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을 건데 그래도 좀 뭐 즐겁게 살려고요.
1: 즐겁게는 이미 살고 있습니다. 자, 제주 아리랑을 배워보시죠. 어떠셨어요 지난 시간에?
2: 재밌었습니다.
1: 저희 반장님이요. 반장님이 그 사실 예전에 제가 그 여기 서구판에다 막 이렇게 지름길도 말씀드렸잖아요. 네네네. 근데 지난번에 그 찍으신 걸 보니까 저도 막 놀랐어요. 아주 그냥 잣대로 그냥 꼭꼭 맞게 삼각형도 딱 이렇게 쳐서 지름길을 표시하셨더라고요.
0: 네, 그래요. 교과서 같이.
1: 너무 잘하셨어요.
0: 그러셨습니다.
1: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니까 정말.
2: 그리고 우리 학생들은 매수 금요일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1: 그래요.
0: 그렇구나.
2: 명절 축제의 기분으로 곱게 화장하고 이쁜 옷 입고
1: 오늘 너무 예뻐요.
2: 웃음도 지넘치는 민요 시간을 서진 역에서 막 달려옵니다.
1: 그러니까요.
2: 그리고 선생님 덕분에 최고의 행운과 행복감에 젖어듭니다.
1: 아유, 근데 점점 젊어지세요.
0: 사실 우리 학생분들만 금요일을 손꼽아 기다리는 게 아니고.

0: 여러분이 웃음껏 넘치는 교실을 만들어주었으니까.
1: 예. 그렇죠. 사실 영화 선생님은 그 내일 뭐 휴일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렇게 네. 노래를 가르치면서 네. 여기서 에너지를 더 받아가시는 거예요.
2: 그렇죠.
1: 여러분들한테서는 또 지혜와 네. 삶의 에너지
2: 그렇습니다.
1: 받고 가는 거죠. 네. 자, 제주아리랑 배워보시죠.
2: 제주아리랑
1: 네.
2: 어떻게 배우기 전에 네. 그래도 우리 오미란 선생님께서 오늘 네. 목 상태가 괜찮으신 것 같으니까 한번 쭉 한번 좀 불러보시고
1: 네.
2: 네. 우리 학생분들이 또 그 선율을 좀 되살릴 수 있게 머릿속에서 뭐?
1: 네?
2: 뭐더라?

0: 잘하셨어요. 네. 속도가 네. 어 속도가 원래는 이렇게 너서 빠르지
1: 지금,
0: 않고
1: 지금 늦죠?
0: 아니 이게 정상이에요.
1: 정상이에요?
0: 이게, 네네. 우리가 항상 너무 빨리 해가지고 네. 박자를 맞추기가 조금 더 어렵잖아요. 네. 이러면은 네. 장단이 굉장히 선명하게 나옵니다. 네. 하나 둘 셋.
1: 하나 둘.
0: 하나 둘 셋. 하나.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주라 한라산, 그 다음에 님 따라 음이 높잖아요. 그럴 때는 가성으로 님 따라 가성으로 하시면 돼요. 진성우를 네. 진성으로 올라가기 힘들잖아요. 네. 음력이 그러면은 가성으로 바꾸셔서 자 제주라 한라산만 한번 해볼까요? 제...

0: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가성을 바꾸셔서 꼭 진성으로 진성으로만 불러야 된다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바꾸셔서 우리 오미란 선생님도 한번 네. 가성을 내보세요.
1: 네.
0: 님 따라 이렇게 자
1: 님 따라 오랜 산
0: 네 이렇게 바꾸셔서 진가성을 네 이렇게 혼합해서 부르시면 돼요. 네, 혼성 이런 거를 뭐라 그러냐면은 혼성창법이라고 하잖아요.
1: 네.
0: 진가성을 네 같이 곁들여서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같이 하는 노래도 이제 혼성 이중창 이렇게 네. 얘기하잖아요.
1: 네.
0: 남자 소리와 여자 소리를 함께 곁들여서 한다고 해서 근데 가성과 진성을 같이 쓰는 경우에도 혼성이라고 합니다. 네. 굉장히 잘하시네 오늘.
1: 네.
0: 처음에는 박자를 좀 맞추기 힘들어하시는데. 네.
1: 하나 둘 아 지난 시간에 꼴 네. 있으시 있지 않으셨죠? 하나 둘 셋 따따 하나 둘 셋 따따. 그냥 앉아 계실 때 움직이시다가 그 우리는 그 특히 무용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아,
0: 무용.
1: 예. 네. 어머니 장단에도 딴따따따
0: 네.
1: 이 있잖아요 동작이
0: 네.
1: 앉은
0: 자리에 앉아서도 율동을 하시면서
1: 러구,
0: 아리 아리스라리 러구 돌시구나 넘어가서
1: 하나 둘
0: 동따따 동따따 이렇게 네 얼마든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널 몽시범 넘어갔어. 바로 들어가야 되죠. 네. 서가 두 장단입니다. 서, 따, 따, 쿵, 따.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이 두 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두 장단. 하나, 둘, 셋, 하나, 둘. 한 장단이죠.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두 장단을 하고 나서 바로 제주라를 들어가야 됩니다. 자, 놀, 몽, 시, 몽. 다시 한번 해볼게요. 시작.

0: 제가 발견했는데요. 그 네. 왜 이렇게 장단을 조금 늦게 들어갔냐. 네. 이유가.
1: 이유가.
0: 열 박자를 지금 이분들이. 아. 그 있잖아요. 널멍시멍 너머 갑소. 하다가 열 박자를 다 채우세요. 다 채우다 보니까 호흡할 새가 없잖아요. 바로 들어가셔야 되는데 열 박자를 그냥 발로 꽁꽁 밟아서 열 박자를 내가 다 채워야지 하시다 보니까 네. 호흡할 새가 없습니다.
1: 뭐 갑소.
0: 하나 둘 셋 쉬세요.
1: 네.
0: 그러니까 두 박자 쉬셔도 되고
1: 한 장단만 하시고 한 장단은 쉬어도 됩니다.
0: 쉬어도 되죠. 네.
1: 하나 둘 셋 네.
0: 하나 둘 셋
1: 쉬어도 됩니다. 널 멍시멍 넘어갔어. 쉬어.
0: 해주라. 이렇게 들어가셔야죠. 네. 예.

0: 그래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다섯 개를 세는 것보다 박을 치는 게 좋습니다.
1: 맞아요. 네. 삼각하고 하나 둘.
0: 삼각
2: 둘 하나 둘 삼각 둘 하나 둘
0: 이렇게. 네. 삼각 둘 하나 둘 삼각
2: 셋 하나 둘.
0: 그러면 두 장단이잖아요. 멀멍시멍 넘어갔어. 쉬셔야 돼요. 나중에는. 왜냐면은 아니면은 안 쉬면은 다음 구절을 넘어갈 때 숨을 바꿀 시간이 없거든요.
3: 그렇죠. 호흡이 네. 안 되죠.
0: 네.
3: 호흡이 안 되니까.
0: 아, 그래도 맨 처음보다는 정말 네. 많이 좋아지셨어요.
3: 그렇죠.
0: 네. 우리 반장님은 이제 뭐 박사를 잘 맞추시는 것 같아요. 네. 그죠?
4: 네. 잘 배워준 덕분에.
0: 아, 글쎄, 뭐 잘 배워주는 거는 뭐 제가 알죠.
3: 네.
0: 아니, 네. 잘.
3: 허심 아시죠?
0: 네.
3: 네, 잘
0: 그럼 못 배워주나요?
3: 잘 가르치죠.
0: 못 가르칩니까?
3: 네, 잘
0: 가르치죠. 못 가르친다 그러면 갈게요 제가.
3: 잘 가르치죠. 네.
0: 자, 그래서 박자를 치실 때 꼭 이렇게. 저는 그렇습니다. 어려서부터 그 습관이 손으로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제가 옛날에 그 얘기를 한번 한 것 같은데요.
3: 네.
0: 어렸을 때부터 제가 이제 그 16살부터
3: 네.
0: 민요를 배웠잖아요.
3: 네.
0: 16살부터 민요 배웠는데 우리 전화사 선생님이 항상 우리가 이제 수업을 할 때 서서
3: 네.
0: 꼭 박을 치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3: 네.
0: 그러니까 왜 박을 안 치니? 꼭 박을 쳐야 돼. 계속 박을 쳐야 돼. 계속 그 얘기를
3: 네.
0: 뭐 이렇게 안 치면 얘기하고 안 치면 얘기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이제 습관이 돼서
3: 네.
0: 뭐 어떤 노래를 배우든 꼭 박을 친단 말이에요. 뭐 양산돔 이러면서 수업을 할 때 발성하는 시간을 빼고는 계속 한쪽 손은 이러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습관이 또 되니까
3: 네.
0: 이게 또 무슨 문제가 되냐면은 시험을 볼 때
3: 네.
0: 무대에 올라가서 다른 무슨 이런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이게 습관이 돼서 이걸 안 해야 되는데 이게 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3: 아.
0: 그러니까 보십시오. 서가지고
3: 서면 선생님이 안 보여요.
0: 밑에서.
3: 아유.
0: 이걸 해야 마음이 놓이는 거예요.
3: 아.
0: 이걸 안 하면 마음이 안 놓이는 게 막 뭔가 들릴 것 같고 막.
3: 공연하다가 공연할 때 그러면 좀.
0: 아니 공연할 때도 했죠.
3: 했어요?
0: 처음에는. 근데 나중에는 그 버릇을 또 고치고. 근데 수업할 그러니까 학생 시절에는 자꾸 이제 새로운 노래를 배우잖아요.
3: 네.
0: 그러니까 박을 치면서 배워야지 빠르니까.
3: 네. 네.
0: 그게 무슨 전공자라고 해서 박을 무조건 잘 뭐 지킨다는
3: 네.
0: 그런 뭐
3: 그렇죠.
0: 법은 없잖아요.
3: 그러면 이제는 조금 몸으로 우리가 박을 칩시다.
0: 네.
3: 하나 둘 셋 하나 둘 여기 갔다가 하나 둘 할 때는 저 돌아오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이렇게 돌아오면 되죠. 네, 이것도 좋겠지만 정말 어떤 경우는 습관이 되면은
0: 네.
3: 공연을 하는데 하나 둘 셋 하나 둘
0: 이게 습관이 돼 가지고
3: 하나 둘 셋 하나 둘 네.
0: 시험 볼 때 밑에서
3: 그것도 그렇네요.
0: 네.
3: 에.
0: 밑에서 네. 이러고 있었어요.
3: 네. 아, 여러분 괜찮아요. 하나 둘 셋. 아, 만약 이걸 우리가 무대에서 부른다 할 때는 그 정말 예쁘잖아요. 우리 옷 입고 할 때는 민족복장 차림을 하셨지만 그 아리 아리 그냥 왔다가 한번 갔다가
0: 네.
3: 왔다가 갔다가 하면 되잖아요.
0: 맞습니다.
3: 이걸 몸에 배면 될 것 같아요. 아리 아리 아라리로구 얼씨구나 너무 장단도 넣고 놓고
0: 네
3: 절씨구나 절씨구나 넘어갑소. 아, 이러면 되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한 분씩 불러보시면 어때요?
0: 한 분씩 해봅시다.
4: 시작이 됩니까?
3: 금방 시작했는데요. 아니 넘어갑소인데 저는 자꾸 얼씨구나 저 얼씨구
0: 넘어갑소
3: 넘어갑소
0: 그러니까 이게 제주 그 방언이
3: 네.
0: 네, 있어요.
4: 갑소
0: 우리 뭐 갑서예 뭐 이렇게
3: 혼자 없어예
0: 뭐 이런 네. 서예 우리는 뭐 갑소 우리 그 함경북도는 또 뭐
1: 꼬마
0: 없어

0: 네. 어집 서, 저 집 서, 이러잖아요. 네. 저 여기는 서.
1: 앞서.
2: 지방.
0: 네, 지방마다. 네. 그런 자기, 상업서, 먹읍서, 네. 뭐 이렇게. 네. 자, 해봅시다.
1: 한 번 더 불러봐야, 불러보시고 예, 나서 하실 건가요?
0: 집으로 네. 한번 하고.
1: 그래.

0: 잘하셨어요. 자, 네. 이번에 한 분씩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1: 네.
0: 자, 한 분씩. 네. 반장부터 또. 아니, 아유, 괜찮습니다. 원래 반장부터 해야 돼요.
1: 그럼요.
2: 독창 가수.
1: 반장, 아, 뭐, 반장님부터 부르셔야.
0: 반장도 독창 가수지.
1: 네. 네.
0: 자.

0: 잘하셨어요.
1: 오, 잘하셨어요. 예. 잘하셨어요.
2: 독창 가수
3: 먹이 셌습니다. 먹이 셌습니다.
1: 아, 먹이셔도 괜찮았어요.
2: 저도 먹이셨어요. 네. 말하는 네. 것도 힘들어요.
1: 네.
2: 그래도 해요.
1: 괜찮아요. 네. 전혀 알리지 않습니다.
2: 그래요.
1: 네.
2: 자. 아, 조금 잠깐만 저분은 조금 더 낮게 해드립시다. 예.

0: 하셨어요. 네.
1: 자, 그 다음에 계속하셔서.
0: 네. 네.
2: 어디 나오겠는지.
0: 네. 괜찮아요.
1: 마이크를,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하십시오. 네. 들어서, 들어서 네. 가까이 갖다 놓으세요.
2: 움직이지 못하게
1: 하니
0: 괜찮아요. 움직여도 돼요. 네. 네. 네.
1: 그래야지 목소리가 들어갑니다.
0: 자.
1: 네. 조금 더 가까이 놓고.
0: 네.
1: 네. 앞으로 쓱 끌어 당기세요. 어,
2: 뭐 다니겠다, 네. 동작이.
1: 아니, 동작이라도 해야지. 네.
0: 두 번째,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1: 그럼요.
0: 괜찮죠?
1: 네, 네. 괜찮습니다.

0: 아니, 아니,
1: 두 시간인데 두 번 사실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저분은
2: 뒤에 줄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1: 잘 배우셨어요.
2: 마이크가 없어요.
1: 네, 마이크 뒤로 하시면 돼요.
3: 아니 해야지.
1: 네,
3: 여기서 하.
1: 네. 그럼요. 자, 괜찮아요. 마이크 들어주시고요.
2: 맞습니다. 그렇게 맞춰주고 계세요.
1: 자.

0: 오호 잘하셨죠.
1: 아니 감기가 걸 저기 아직
2: 안 나오셨어요.
1: 안 나오셨어요. 네.
0: 네. 네. 네. 그럼요.
1: 그래도 뭐 아주 여유 있게
0: 잘하셨어요.
3: 네. 네. 같이 하시죠.
2: 오늘 처음
3: 같이 하라고.
2: 네.
3: 하셨네요.
4: 네, 하겠습니다.

0: 저 시간인데.
1: 어쨌든 워낙 흥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2: 이 언니 보내가지고 컴퓨터에
1: 그래요.
2: 가끔 같은 게 하자가 잘하지.
1: 맞아요. 잘 그래도
3: 진짜 잘하셨어요.
1: 네. 같이 부르세요. 같이.

0: 잘하셨습니다.
1: 아유,
0: 아니 이제는 그냥 그 안 부르시면은 이야 내 괜히 안 불렀다 이렇게 후회하실 것 같아요.
2: 그럼요.
0: 아까 마지막에 하신 저 학생분은 소심하게 지금 안 부르겠다고 하다가 너무 잘 부르셨어요.
2: 안 부르면
0: 예.
1: 미칩니다.
2: 네.
0: 미치죠.
2: 손해보는 거죠.
0: 미치죠. 네. 네. 잘하셨어요. 언니.
2: 아이고 시간이 네. 뭐 또 이렇게 빨리도 흘러가가지고.
0: 그러니까요. 그 다음 시간에는 이설을 또 네. 배우고 왜냐하면 저희가 이 장단이 조금 어려운지라
2: 그렇죠.
0: 여러분께서 더 단단하게 꼭꼭꼭꼭 다지고 가기 위해서 오늘도 일자를 공고히 하는 시간으로 함께했습니다. 영원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2: 네 수고하셨습니다.
0: 학생 여러분 수고하셨어요.
3: 수고하셨습니다.
0: 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엄이란이었습니다.

오래된 골목에 있는 춘향의 집에 도착했다. 1층 객실 문은 열려 있었고 춘향이 문가에 서 있었다. 소모 어머니는 춘향을 반갑게 불렀다. 소모는 가슴이 떨렸다. 훔쳐보니 춘향은 눈매가 선하고 검은 머리에 윤기가 흘렀다. 소모는 어릴 적 기억이 떠올랐다. 소학교 때 춘향이 집에 온 적이 있었고 두 사람의 어머니는 서로 잘 알고 있는 사이였다. 세 사람은 방으로 들어갔다. 방은 두 구역으로 나뉘어 있었고 큰 서랍장, 사각탁자, 재봉틀, 26인치 봉황차선거가 놓여 있었다. 벽에는 부모님 사진이 걸려있고 서랍장 위에는 십자가와 플라스틱 꽃이 놓여 있었다. 뒤쪽에는 작은 방과 다락방이 있었고 두 개의 침대가 놓여 있었다. 어머니는 춘향이 정말 예쁘다고 칭찬하며 소모에게 어떻냐고 물었다. 소모는 부끄러워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춘향은 소모에게 아직도 격투기를 연습하냐고 물었다. 소모는 오래전에 그만두었다고 답하며 어디서 들었냐고 물었다. 춘향은 환경위생소 서조와 강선에서 일할 때 배가 지나가는 길에 강둑에서 소모가 격투기하는 것을 여러 번 보았다고 말했다. 당직 반장에게는 소모가 자신의 남동생이라고 소개했다고 말했다. 어머니는 서조아의 여러 부두에 대해 춘향이 모두 알고 있다며 감탄했다. 소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골목 뒤는 서조아였고 밤배에 사이렌 소리가 울려왔다. 창문에는 먼지와 솜털이 쌓여 있었고 바람이 불면 흰 비둘기가 날아다녔다. 방 안에는 서조아의 냄새, 목화 냄새, 꽃 냄새가 섞여 있었다. 한 시간가량 앉아있다가 소모 어머니는 소모를 데리고 작별 인사를 하고 나왔다. 춘향은 소모에게 자주 놀러오라고 말했다. 소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머니가 팔을 잡아당겨 대답하라고 하자 그제야 고개를 끄덕이고 미소를 지었다. 돌아오는 길 어머니는 무척 만족해했다. 정말 좋은 인연이라고 말했지만 소모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단호히 말했다. 어머니는 자신이 이미 정했으니 따르라고 말했고 어릴 적부터 함께 자란 사이이고 춘향이 외롭기 때문에 잘 돌보아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춘향 어머니가 돌아오기 전까지 자신에게 잘 부탁한다고 당부했으니 춘향이 마음에 들어만 주면 된다고 말했다.

출근하자 본 선생이 서모에게 결혼 소식을 알고 있다며 축하해 주었다. 연상인 아내는 좋다고 말했다. 본 선생은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춘향의 사진이었다. 둥근 얼굴에 피부가 하얗고 착해 보이며 훌륭한 아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소모는 깜짝 놀랐다. 사진은 인민사진관에서 손으로 색칠한 4인치 사진이었고 내 모서리는 잘려있었다. 본 선생은 자신의 어릴 적 사진도 이렇게 찍었다고 말했다. 본 선생은 소모의 어머니가 직접 찾아와 사진을 보여주며 잘 어울리냐고 물었고 자신은 무조건 찬성한다고 웃었다. 결혼식에 꼭 참석하겠다고 말했다. 소모는 퇴근 후 격투기 선생님을 방문했다. 김매가 요리를 해주었다. 예전에는 격투기 선생님은 본 선생을 싫어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소모의 결혼을 찬성하며 일찍 식을 올려라고 권했다. 소모는 조금 취했다. 집에 돌아왔을 때는 이미 9시가 넘었다. 정문을 여는 것이 귀찮아 뒷골목으로 갔는데 뒷문이 활짝 열려 있었고 미용실에서 웃는 소리가 들려왔다. 소모가 들여다보니 아보, 호생, 은봉 세 사람이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은봉은 소모의 여자친구가 예쁘고 집도 좋다고 이야기했고 호생은 왜 자신들에게는 비밀로 했는지 물었다. 소모는 천천히 미용실 안으로 들어섰다. 세 사람은 소모가 돌아온 것을 알고 놀랐다. 은봉은 하얀 면 티셔츠를 입고 수건을 들고 있었다. 소모는 주머니에서 춘향 사진을 꺼내들고 말이 맞다며 자신은 정말 결혼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제부터 더 이상 가식적으로 굴지 말고 서로 연락할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 호생은 그게 무슨 말이냐고 당황스럽게 물었다. 소모는 원래 친형제도 아니었으니 자신은 자신의 갈 길을 갈 것이고 앞으로 만날 필요도 없다고 단호히 말했다. 아버는 소모가 술을 많이 마셨냐고 걱정했다. 소모는 자신의 생사는 자신의 마음대로이므로 이제부터 관계를 완전히 끊겠다고 선언했다. 아버와 호생은 소모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은봉은 꼼짝하지 않고 차가운 표정을 짓고 있다가 갑자기 앉아서 흐느끼기 시작했다. 소모는 미안하다고 말하며 모든 것을 여기까지 하겠다고 말했다. 이미 결정했으므로 한마디로 바꿀 수 없다고 답했다. 이 말을 마치고 소모는 마음이 아주 평온해졌다. 갑자기 아무것도 두렵지 않게 느껴졌고 모든 역경을 홀로 맞설 수 있을 것만 같았다. 소모는 천천히 우층으로 올라가 방문을 닫고 깊은 잠에 들었다.

소모가 호생 아보와 절교를 한 이후로 골목의 미용실에 낮은 평소처럼 영업을 이어갔지만 밤이 되면 고요한 침묵에 잠기게 되었다. 소모는 자신이 한 말을 그대로 지키며 호생과 아보와 진정으로 연락을 끊었다. 결혼을 한 뒤에는 이사를 가서 예전에 살던 이곳에

거의 돌아오지 않게 되었다. 소모의 어머니는 항상 눈살을 찌푸리며 걱정스러운 모습을 보였고 2층에 사는 은봉은 점점 안색이 창백해지고 체격마저 통통해져 예전의 모습을 잃어갔다. 그 사이 골목에는 또 다른 변화들이 찾아왔다. 대매매는 이미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 오직 란란만이 호생과 연락을 유지하며 자주 만나는 사이가 되었다. 어느 늦은 밤 란란과 호생은 삼각지 공원으로 함께 걸어갔다. 란란은 미용실에 요즘 쥐가 부쩍 많아졌고 밤이 되면 문 밖에 고양이 두 마리가 항상 앉아있다고 말했다. 호생은 고양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 한가롭다고 중얼거린 뒤 요즘 소모를 만났는지 물었다. 란란은 소모를 한번 마주쳤지만 말도 걸지 않고 지나갔으며 성격이 완전히 이상해졌다고 답했다. 호생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숙였다.

후로부터 사흘 뒤 란라는 호생과 아보를 데리고 근처에 새로 생긴 골목으로 들어가 자신의 여자 후배인 전차표 판매원 설지를 만나러 갔다. 란라는 설지의 집은 단독 출입구가 있으며 1층부터 2층까지 나무 가구가 빠짐없이 갖춰져 있고 2층 작은 방에는 음반과 플레이어가 항상 준비되어 있다고 미리 설명했다. 세 사람은 이야기를 나누며 좁은 골목으로 들어갔다. 집 뒷문이 열리자 설지가 바로 눈앞에 나타났다. 설지는 양갈래로 따온 무리를 했고 날씬한 몸매에 해바라기 무늬 셔츠를 입고 있어 매우 우아하고 아름다운 모습이었다. 아버는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

1970년대의 상해는 공장, 야시장, 국영식품점, 식당, 각종 버스로선은 물론 환경위생소에 이르기까지 어디에서나 아름다운 여성 청년들을 쉽게 볼 수 있었다. 설지는 아버에게 먼저 인사를 건넸고 란란히 아버의 팔을 살짝 밀쳤다. 설지는 아버에게 언제 자신에게 우표를 보여줄 것이냐고 물었고 아버는 웃으며 이미 우표 수집을 그만두었다고 답했다. 설지는 그래도 요즘 새로운 우표는 없냐고 다시 물었고 아버는 제4차 오개년 계획 성공 완수를 기념하는 우표 한 세트 86장을 갖고 있다고 얘기했다. 하지만 설지는 자신은 오직 옛날 우표만 모은다고 답했다. 서로 낯선 사이라고는 하지만 설지는 오히려 이야기를 끊지 않고 계속 이어갔다. 란다는 호쟁을 이끌고 2층으로 올라가 음악을 듣기 시작했고 아보와 설지는 1층에서 바둑을 두었는데 판세는 계속 비길 정도로 팽팽했다. 아보와 호생은 근처 식당에 가서 만두를 먹었다. 아보는 호생에게 좀 마음을 열라고 하면서 소모가 화를 냈던 그날 호생이 오히려 웃고 떠들며 은봉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던 점을 지적했다. 호생은 그건 너무 속상해서 억지로 웃은 것이라고 답했다. 이후 아버는 호생이 집에 병고가 생겼다는 소식을 듣고 해질 무렵 무정로로 향했다. 호생이 집 문을 여는 순간

아버는 깜짝 놀랐다. 두 개의 방은 온통 먼지투성이었고 방 안에는 침대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호생은 자신은 괜찮지만 형 호민의 기분이 매우 안 좋다고 말했다. 호민은 손 이불을 꼭 감싼 채 침대에서 꼼짝도 하지 않고 있었다. 아버는 호민을 억지로 일으키고 지갑을 꺼내며 음식과 술을 사러 가라고 제안했다. 호민은 억지로 일어나 세수를 하고 아래층으로 내려가 음식을 사러 갔다. 아버는 복도에서 낡은 핏자루를 찾아 주변을 대충 쓸어냈다. 호생은 괜찮으니 쓸지 말라고 말렸지만 아버는 이사를 하는 상황이니 어쩔 수 없다고 답했다. 잠시 후 호민이 돌아왔고 조림 몇 봉지와 서양 황주 두 병을 사왔다. 세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음식을 먹고 밤 7시 반까지 앉아있었다. 호생은 아버를 집까지 데려다 주었고 두 사람은 길에서 계속 횡설수설하며 취한 상태로 걸어갔다. 미용실 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아래에서 소모를 불러도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뒷골목으로 돌아가니 은봉이 있었다. 은봉은 호생과 아버를 알아보았고 아버가 소모의 위치를 묻자 출근해서 아직 돌아오지 않았으니 기다리지 말라고 답했다.

장편 소설 무성한 꽃 29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소설 낭독의 김란, 편집 리룡, 기획 허복순,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본 프로는 로금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3: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나는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 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동화 아교 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중약제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 약입니다. 동화 아교 건뇌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 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잊고 살기 쉬운 일상 건강 팁을 알아보는 건강 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리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1번입니다. 네, 먼저 우대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건뇌보신환 한 곽의 가격 498원입니다. 7곽 구매하시면 5곽을 더 드리고 추가로 심장질병에 도움을 드리는 코엔자임 Q15곽을 드립니다. 15곽 구매하시면 15곽을 더 드리고 코엔자임 Q15곽을 함께 드리는 동시에 1,000원 상품권을 추가로 드리며 이번 활동에 직접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방송 전화에 참여하여 예약하고 주문하시면 사은품으로 코엔자임 Q11곽을 추가로 증정해 드립니다. 네, 우대 활동 오늘까지 포함해서 나흘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세한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오늘 시간 역시 우리 동화악교제약공장에서 만든 건뇌보신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말로 하니까 동화악교제약공장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산둥 둥어어조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특히 우리 그 출장이라 많이 가는 분들 보면은 비행장에 가든 또 어디 우리나라 각지 외지에 가든 한족말로 돼 있으면서 산둥 둥어어조 하는, 제가 말하니까 이게 빌레 보이는데 사실 이 목소리를 많이 들어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0: 단동 동화 악역 제약 공장이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제약 공장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샨동 동화 어조라는 것은 이름 있는 명약입니다. 그 제약 공장에서 만든 우리 건네 보시환 무슨 약이든 무슨 제품이든. 만드는 그 제약 저기 공장이가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약은 더 합니다. 똑같은 약이라도 어떤 제약 공장에서 만들었는가? 샨동뚱어 어조 제약 공장은 양치입니다. 중앙에서 직접 관리하는 기업이다 해서 우리 양치라고 하는데 이름에 무슨 다른 점이 있는가면은 약이 질량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이 약에 들어가는 그 약의 질량, 약이라서 다 똑같은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예를 들어서 황견 하면은, 황견이라면 좋고 나쁘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약을 해본 분들이 더 압니다. 예. 그래서 약의 질량, 그 다음에 그, 효능, 이걸 보증해 줄 수 있는 것이, 유명한 제약공장이다. 이 말입니다. 근예보시환 하면은 25가지나 되는 진귀한 중약재가 들어갔죠. 그래서 어제 제가, 이런 여러 가지 약 가운데서도 지인화라는 인동이라고도 부릅니다. 우리 학명으로는 인동이라고 부르는데 이 약은 청열 해독하고 그러니까 우리 몸에 허혈이 있을 때 그 허혈을 없애는 약이다. 이 말입니다. 때문에 몸에 허혈이 있어서 나는 무슨 약을 못 씁니다 이런 분들 아무 근심하지 마시고 음과 양이 평형을 잡아줄 수 있는 약이기 때문에 좋은 성분은 우리가 이용해 쓰고 또 그 약으로 오는 부작용은 없앨 수 있게끔 이렇게 진화를 비롯해서 음양 평형을 잡아주는 약이 골고루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계랍니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네.
2: 나도 지금 건네 보시환으로서 먹고 있습니다.
0: 네.
2: 네 먹은 후부터는 머리 하루 휑하고 정신이 안 나고 남의 정신이 살다시피 했습니다.
0: 네.
2: 그리고 예 가끔씩은 뭔가 우울증 증상이 나타나는지 많이 마음이 우울하고 예.
0: 맞습니다.
2: 숨도 들지 두근두근 거리고 사람을 만나기도 싫어하고 예. 그래서 모든 데서 당연히 싫어했댔습니다.
0: 네.
2: 그러더니 이거 먹고 저는 한 넉 달 먹었는데 이 증상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저는 머리도 많이 막아졌습니다 지금.
0: 머리 맑아지고 항상 마음이 우울하고
2: 예.
0: 기분이 아주 좋고 이 여러 가지 심리문란도 나타나고 심리증도 오고 이러던 분들 그게 싹 치료되는 약입니다.
2: 예, 그리고 그치. 아니, 뭐든 싫어서 많이 집에 혼자 있기 좋아했댔습니다. 근데 뭐든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0: 예.
2: 예, 그리고 잠을 또 자지 못해서 전해기면 가슴이 답답하면서 잠 잘 못 잤댔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0: 그것이요, 그렇단 말입니다.
2: 예, 마음이 불안하고 이렇게 불편하던 그 요즘엔 이제 가슴은 편안했습니다. 아침에는 피곤하지 않습니다.
0: 네.
2: 그래서 또 낮이나 밤이나 귀에서도 소리 나는 거 세게 나는데 그냥 약간 소리 그냥 난다 말입니다. 근데 그 증상이 지금 없어졌습니다. 완전 없어졌습니다. 귀 소리 나도.
0: 귀에서 소리 나는 것도 치료됩니다.
2: 예.
0: 네.
2: 그리고 지방간이 있으면서 그냥 소화도 안 되고 맥이만 없어졌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눈도 깔깔하고 많이 눈이 건조했댔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좀 건조하던 것도 많이 나졌습니다. 눈도 많이 막아진 감 많이 난다. 그래 낮은다 눈다. 눈을 확 튀는 감이 난다.
0: 네.
2: 그래 맥도 나고 정신 나는 게 확실하게 알릴 때다.
0: 네.
2: 먹어보니까 나 큰 공장에서 나은 약이 다르긴 다를 때다.
0: 다르신다 이 약은 효과 네. 잡수면 잡수수록 효과 잘 알기는 약입니다.
2: 네. 그래 몇 달 동안 먹으니까 나 그냥 날마다 계속 여기 아팠다 저기 아팠다 하던 게 아침에 나 그냥 나사지는 게 알리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내 지금 약이 내는데 정말 딱 많은 약이구나 해서 내 오늘도 또 배달해서 먹다 그랬다.
0: 콩팥이 좋아진다는 거는 골가병이 자기 절로 따라서 나사지는 겁니다.
2: 예.
0: 예. 계속 쓰십시오.
2: 예, 어느 게 또 대단하겠습니다.
0: 네, 그렇게 하십시오.
2: 네, 감사합니다.
0: 네,
1: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우리 활동이 진남지 않았습니다. 예. 이번 달 말일 것이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래서 이번 보조금이 나가는 우대 활동이기 때문에 잘 이용하시라 하고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기혈부족에 대해서 말씀드립시다. 나는 항상 가슴이 두근다근거리고 잠이 아여고 머리가 어지럽고 입은 마르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는데 이거 무슨 약을 써야 되는가?

0: 자석에 아이 아픈데 없습니다. 그리고 맥이 없습니다. 어찌 그런지 그리고 섭이 작고 손발이 시리고 이랬습니다. 그러던 사회 선생님 강의 듣고 건네버수 왔었는데 하나하나 서술되고 있습니다. 웃으면 더 예, 머리가 흐릿흐릿한 게 맑아지고 예, 그리고 그만지 심하던 게 지금 생각이 많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1: 맞습니다. 예, 그거 중요합니다.
0: 예. 지인의 열쇠를 그마에다 욕구도 자꾸만 열쇠를 찾고 들어와 찾고 나가 찾고 해. 아이, 그래, 열쇠를 몇 개를 패했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네. 소화가 아니래, 그래. 이발 쓰고 뭐, 매나니, 아이, 선이 나빠 그런데 소비는 어째 그렇게 잤습니까?
1: 그렇죠, 선씨. 컴파티 허야 그렇습니다.
0: 그래 그렇습니까?
1: 네, 그 100% 컴파티해서 소변이 작고 소변에 염증이 오고 소변이 시원하지 못하고 그렇습니다.
0: 예, 그래 실수할 때도 욕만 했습니다. 그래던 게 오전에 많이 봐서 한 두 번씩 보고 하고 아침에 저녁에 잘 자고 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하고 얘 몸이 헷갈아진다. 이렇게 엉금망근해서 누워서 일어날 줄 모르던 게 오전 활동하고 있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얼마 좋습니까? 이래 활동도 좋고 아이 신장에 영양제 휴식도 준다지 이럴 적에 활동에 참석했어요. 좀
1: 제가 씹어놓은 늙음하게 네. 다 잡으면 좋습니다. 예?
0: 그렇죠.
1: 예. 그렇게 하십시오. 어제 활동이 좋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배달 받으십시오. 배달 전화번호 불러드리겠습니다.
2: 네. 네.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0: 2797번
2: 예? 네.
0: 네, 알겠습니다.
2: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1: 기와 혈이 부족으로 인해서 심장이 두근다근 빨리 뛰고 그 다음에 자부름이 아이오고 피부가 자꾸 가렵다거나 우리 기침을 많이 한다거나 소화가 아예 된다거나 이게 다 오장육부에 충분한 기와 혈이 공급이 못 돼서 오는 질병입니다.
2: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자, 그 금리 보시라는 분은 감사합니다. 나는 네. 이 학생이 되느니 저렇게 저리가 어떻게 바로 안 되니 많은 날 머리 앞이 오지금 오래서 소리 나는지 귀에서 소리 자꾸 나지 무슨 그 그러니 잠이 아예 오지 그 기억력도 없어 기억력도 너무 네. 없어가지고 난 피면 할까봐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울고도 불안하고 이것도 굉장히 침침하고 우울증도 오는 것 같고 사람 만나기도 싫고 이래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유심히 약을 많이 써봤지만
1: 진짜 그런 증세 있다가 그 치매가 오는 겁니다.
3: 네.
1: 조기 증상이 그래. 다 있었습니다. 치매 올 조기 증상이 다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3: 그래서 건리버스 안에 썼는데 몇 달 안 썼는데 이 증상들이 하나하나 좀 나아지지 않습니까?
1: 네.
3: 이 기억력이 따라와서 뭐 이거 아예 뿐입니다. 지난해 이전부터야 정말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나지 그렇게 마음이 불안하던 것도 나 잠도 잘 자고 요즘에 네. 머리에서 어리다른 증상 든다고 웃으면 또 혈압도 들이 잘 됩니다.
1: 맞습니다.
3: 잠을 잘 자다가 아침에 정신이 나지 또 위나 아빠 밥은 먹던 게 밥을 잘 먹고 이러니까 맥이 나지 얼마나 네. 이야기 좋은지도만 안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뼈도 아프지 서변 차수 싹 하던 게 그 증상도 좀
2: 말씀 주시죠.
1: 네. 우리 이런 치료상에서 그렇게 약은 많이 써도 아이들은 실면증이 치료되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불안하고 머리가 어지럽고 눈이 아물아물되고 이게 다 주로 피가 부족할 때 이렇습니다. 특히 자꾸 가렵은 사람들이 뒷잔등이 가렵든 어느 팔다리가 가렵든 가렵다는 거는 우리 피부에 끄증 혈이 공급되지 못해 그렇습니다.
2: 네, 당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십니까.
4: 예, 저도 건네 보시나 쓰고 쓴, 이제 쓴 지는

0: 한달 안 돼서 근데 효과 좀 아닙니다 이게.
1: 알기 시작하죠.
0: 예. 속에다가 예. 그거 하루 종일 대여섯 번 반 지금 그거 두 번 세 번 조금 낫긴 낫습니다. 그래요.
1: 네.
0: 허리 아픈 게 많이 좋아하시고요.
1: 예.
0: 소화하던 게 또 소화도 잘 되고.
1: 예.
0: 다리 아픈 게 또 다리도 안 아프고. 기억력이 좀 돌아가는 것 같더랍니다. 예.
1: 그렇죠.
0: 변비도 심한데 예. 변비도 조금 낫고 예. 이제 조금.
2: 네.
1: 네.
0: 턱 아긴다만 그래도 이번에 활동할 때 일국각사도 실례해서 안 되겠죠.
1: 예. 일국각사도 다수각도 드립니다. 예. 규식도 드리고 예.
0: 네.
1: 잘 이용하십시오.
0: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1: 네. 이래서 치료상에서 이 건네보신화는 제약이 있고 그 약이 조합이가 잘 되고 진지한 약재만 많이 들어간 게 아닙니다. 어떤 약재가 들어가서 어떤 약재가 더 작용을 더 발휘할 수 있겠는가 이런 조제 원칙을 우리 군천좌실이란 조제 원칙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중연이 거기에 따라서 만들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두중도 들어갔습니다. 천우술이 들어갔습니다. 구변이 들어갔습니다. 이런 약들이 들어가면은 우리 그 고가병이 쉽게 낫습니다.
2: 네, 단분 필요합니다.
1: 모르피라메.
2: 네, 여보세요.
3: 예, 수고하십니다.
2: 네. 네.
3: 저도 지금 건네 보상한 지금 준비하거든요. 한 열 분합니다.
1: 네.
3: 근데 지금 다양한 게 지금. 금상기 그 머리가 신남의 때부터 됐다. 능력이란 게 자꾸 없지. 귀에서 소리 나오고 거리 앞 오면서 자르고 이런 증상. 그래서 네. 이 약성에서 보니까 지금 쓰는 작성력이 나사된 게 있어서 귀에 소리 나는 게 중요하다만
1: 네.
3: 이러면서 지금 오면 차수가 발전한 게 안 됐을 것이거든요. 머리는 지금 약간씩 있어요. 아픈 남남남.
1: 예.
3: 그러면 소변이 여기에 약간씩 좋은 게 아니라 이래까 이게 지금 나도 이 약을 많이 쓰면 보면서 보니까 약이란 건 오래 써서 나중에라 벌써 나쓸 거니 약 약간 써서 나중에 아긴다만
1: 그 말은 맞습니다. 며칠 안 써봐도 네. 이 약이 내 병이 맞구나 벌써 써보면 그런 증상들이 완화되는 게 아긴단 말입니다.
3: 예. 이렇게 이래니까는 어쨌든 이 약이 이 새로운 약이 이렇게 나올 때는 또 이게 지하공장에 다 엄마 이제 생각해보세요. 어떤 약은 다 종합을 만들고 이런 게니까 그냥 보고 사야 되겠다. 그래서 생각하면 내가 바짝 틀려서 하면 우리 부분이 괜찮아야
1: 네.
3: 고맙다 이상하니까
2: 안녕히 계십시오. 네 말씀 주시죠.
1: 근해보신환 하면은 이런 기와 혈, 기문 기, 혈임의 혈을 다 보충할 수 있게끔 약이, 진기한 약재가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혈하고 기가 부족해서 오는 질병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것도 우리 런앤에 들어서면서 혈이 부족한가 하면은 그 부족한 혈조차 순환 못하죠. 그 순환 못하는 제일 원인이가 기부족입니다. 기는 피를 밀어주는 힘이다 이 말입니다. 때문에 건네보신환이가 25가지나 되는 중약제가 들어간 게 이 원인입니다. 기와 혈을 다 보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명약입니다.
2: 네 알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4: 연기 입간 구복액은 예로부터 신선초라고 불려오는 오색령지를 주요 원료로 하고 고기자 교고람 등 진견 중약재에서 진액만 추출해 만든 액체로 된 OTC 국약입니다. 주로 간의 독소를 해독시키고 간세포를 새세포로 재생시키면서 B형 간염, C형 간염 등 간염과 간경화, 지방간의 조울뿐만 아니라 눈이 잘 보이지 않은 백내장, 황반변성, 시신경 위축, 안구건조증에 좋은 약입니다. 흑지, 백지, 정지, 적지, 황지 등 오색령지가 들어감으로써 신경쇠약으로 오는 여러 가지 신경성 질병과 각종 심장병, 머리 어지럼증에 좋은 효과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오늘 역시 우리 연기관 구복에 대해서 설명드립시다.
1: 네.
0: 일단 저희들 연기관 구복의 거는 우리 그 효능에 똑똑히 밝힌 바와 같이 여러 가지 효능을 갖고 있지만 제가 계속 드리는 말씀이지만 처음에 쓴 효능이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무슨 효능이 있다고 밝혔는가 보면은 일단 간과 콩팥을 자양해준다. 자양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꼭 병이 걸린 다음에 그걸 막 소염제라든가 진통제라든가 뭐 이렇게 치료하는 것보다 본래 갖고 있는 기초상에서 더 강하게 만들어지고 병이 걸리지 않게끔 보양해주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 약은 오래 쓰게 되면은 콩팥을 자양해주고 간을 양간해주고 그 다음에 몸이 허한 걸 보충하는 부식, 허하다는 게 우리 몸이 허약한 걸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몸이 약하다 하면 보약을 써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처럼 간과 콩팥을 자양해주면서 몸이 허한 걸 보충해주는 약이다 이 말입니다. 일단 우리 몸에서 간하고 콩팥은 이 오장육부의 생리평형을 잡아주는 데서 아주 중요한 작용을 놉니다. 물론 손톱끝 하나, 머리칼 하나가 우리 몸에서 중요하지 않은 건 없습니다. 다 제작용이 있단 말입니다. 그 중에서도 간하고 콩팥 비장은 많은 일을 합니다. 특히 우리 보통 사람들이 많이 앓고 있는 신선부조라는 게 있습니다. 신선부조라는 게 무슨 증상이 나타난가 하면은 위는 뜨겁고 아래는 냉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 병이 있으면 콩팥하고 심장이 생지평형이 깨진 걸 말합니다. 심장은 오행학에서 보면은 불에 속합니다. 화입니다. 콩팥은 수에 속합니다. 물입니다. 물과 불은 상극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상극이가 상극대로 계속 가면은 우리 몸은 건강을 유지할 수 없죠. 우리 이 오장육부의 생리평형이 잘 잡아줘야 된다 하는 게 바로 심장하고 콩팥이 관계를 말합니다. 만약시 이 심장하고 콩팥이 무죠 사이가 나쁘다 이럴 때는 위는 덥고 아래가 냉해집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2: 이게 지방간도 있고 당남들이 앉아야 항상 이게 있었고 그게 소화 안 되고 해. 그리고 이제 꼬리를 켜면서 밥맛이 없으니 밥을 먹지 마라 영향이 없습니다 이러더니 그러다 이 성장광이 듣고 구매하고 먹고 있는데 조금은 소화 잘 되고 기름진 음식 먹으면 이전에 속이 됐어 그러던 이 증상이 좀 이렇습니다.
0: 예.
2: 네, 밥맛이 당연히 밥 잘 먹으면 맥이 나고 이 약 먹고 병원에 검사했는데 잠에도 정상 수치로 나오고 그렇게 범사변이 영 잤는데 다이어트까지 봤습니다. 범사변
0: 잤던 사람들이 이 약 쓰고 많이 나사렀던 분들 좋지 않습니다.
2: 그래도 구마약 쓴다부터 범사변에 아주만 한 번 내지 혹시 두 번 본다 했습니다. 이래. 그러니까 참 제대로 아침에 일어나면 맥이 나지 정신 나오게 이 약을 꾸준히 좀 먹자 그런데 효과 좋으니까
0: 이 약은 꾸준히 쓸 수 있는 약입니다. 계속 쓰게 되면은 지금보다 또 더 좋은 효과 봅니다.
2: 와, 그래도 나는 이번에도 또 배달 받겠습니다.
0: 배달 전화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1: 네,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2: 501-2797번에?
1: 네, 2797번입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우리 신선부절한 어떤 증상이 있는가? 위는 덥고 아래는 냉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 중에서는 두한종열이란 말이 있습니다. 두, 머리 두자입니다. 머리는 차고 쪽 발이죠. 발에는 열해야 사람이 건강하다 이 말입니다.
1: 네.
0: 두한종열.
1: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1: 네.
0: 네, 지금 이 우리 이모가 영지 입간 구박액을 쓰고 있는데 병원에가 검사라니까 강행아 복수 10초랍니다. 그래서 선생님 강의를 이거 열심히 듣고 지금 어제는 반면 썼습니다. 반면 쓰니까 예, 그렇게 소화되지 않고 맥이 없고 몸이가 자꾸 붓기던 게 어제는 많이 내렸다 재니까 그게 좋아 나십니다. 네. 그리고 얼굴 색깔이 항상 누렇던 증상이 지금 많이 벗어졌답니다. 그러니까 이 약을 쓰니까 효과를 아주 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 눈도 그저 부어터니 지금 눈도 좋아지는 게 확실히 알기고 예, 몸이가 그렇게 약하던 게 지금 밥이 맛이 없어 그렇게 하던 게 너무 잘 먹어도 됐습니다. 소화도 잘 되고 배우 잠을 잘지 못해 고사했는데 잠도 영 잘 잔답니다. 그래서 이번에 쓰고 너무 좋으니까 이거 계속 쓰겠답니다. 그래 오늘이 배달 됐다고 그래 전화 드린답니다.
1: 예, 우대활동, 이, 반값으로 내려가는 우대활동 계속 있습니다. 예, 잠깐.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말씀 주시죠.
1: 우리가 덥다 하면은 마릅니다. 마를 뿐만 아니라 머리가 항상 휑합니다. 요리 몽땅 우여와 찼다 말입니다. 머리. 우이라는 게 어딥니까? 머리라 말입니다. 이래서 목도 마르고, 입도 마르고, 눈도 마르고, 머리가 항상 휑합니다. 우리 더우면 어떻습니까? 집이 갑자기 덥거나 바깥이 여름이 와서 더울 때 뭐 정신이 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계속 이 열이가 몽땅 위로 올라옵니다.
2: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두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2: 네.
3: 예, 예, 수고 많습니다.
1: 예.
3: 예, 나는 입간 냉목 구별 쓰고 이거 자 정말만에 합격받았습니다. 우리 여심이 시에서 와서 이 손에 시시검사인데 이제 어제 화암당 가보니까 야 수치 당장 수치 다 됐습니다. 야
1: 어찌 많이 좋겠습니다.
3: 그분이 개선을 했습니다. 야 선생님 네. 정말 감사합니다. 야 내 이야기 안에 네. 정말 오늘 이날에 없습니다. 야 내 정말 네. 그들이 많이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 쓰고 효과 없어 하다 선생님 강의를 하니까 그때부터 시작했는데 야 정말 어찌 기쁘게 정말 나가 갑시다. 지금 환단 딱 찾고 집에 오는 길이.
1: 네, 그렇죠. 건강 네. 좋아졌다는 것만 좋은 일이 어디 있을까.
3: 네, 이런다. 그 선생님, 야, 오늘 밤에 정말 좋아졌습니다. 어찌 기쁘지. 그래서, 아, 정말 이야기 정말 효과 좋습니다. 이런 이야기 없습니다, 선생님.
1: 그렇죠. 영지라는 게 이게 미세가지 네. 중약제 가운데서도 제일 좋은 약입니다, 간에.
3: 예, 네. 그래서 내 그 이야기, 아, 보는 너무도 좋았어요. 근데 정말, 야, 오늘, 전화 어때, 거기 자리도 어찌나 거기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이 이야기 계속 복용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1: 예. 날, 계속 복용하십시오. 예.
3: 예. 예, 예, 아, 선생님 예. 정말 이 소약을 아셔서 감사합니다. 난 정말 선생님. 나의 두 번째 생명이 은인입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1: 예, 예. 건강하십시오.
3: 예, 선생님 건강하세요.
2: 네. 예. 안녕히 계십시오. 네, 설명 주시죠.
1: 우리 물리학적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이 물이 물이라며 보면은 찬물하고 더움을 섞어 놓으면은 찬물이 밑에 갑니다. 그래서 손을 엿봐서 물이 다 따뜻했네 이러고 보면은 더 깊이 엿보면 밑에는 차단 말입니다. 우리 몸에 열도 그렇습니다. 열이 있으면 이런 걸 허열이라고 하죠. 쓸데없는 열을 말합니다.
2: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우대 활동 나흘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가성성 있고 행복과 사랑이 있는 이곳 연면노래 감상은 여러분이 편안한 일상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호춘입니다. 작곡은 문춘산 작사 리릉도 작곡의 고양이 향기입니다. 논두렁 박두렁이의 슬며있는 흙냄새, 어머니 밥상의 정겨운 더성꽃 냄새, 그리고 고양이 향기가 바람을 타고 전해집니다. 이철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맞는 행복 누려가셔야 합니다. 누구나 바라는 만남의 행복. 오래오래 건강하고 즐겁게 사는 소원을 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마보자 사과수가 불러드립니다.

이번 노래는 김성수 작사, 한정자 작곡의 소중한 당신입니다. 세상에 사람은 많아도 내게는 하나밖에 없는 그대. 일상에 지쳐있고 살았던 소중함을 다시 일깨워주는 고백입니다. 리금일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계속해서 김혜자 작사 박일총 작곡의 상모층 내고향 자랑입니다. 빙글빙글 돌아가는 상모, 흥겹게 울려 퍼지는 장구 소리, 신명나는 춤사위로 뽐내는 내고향이 자랑스러운 멋을 노래합니다. 한선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다음 곡은 한웅룡 작사 작곡의 화초실 멜로디입니다. 햇살 가득한 화초실, 푸른 잎과 곤 꽃들 사이로 흐르는 잔잔한 선율, 도심 속 평화로운 위로를 전하는 곡입니다. 김선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 노래는 김학성 작사, 류영근 작곡의 물입니다. 생명의 근원, 맑고 부드럽지만 바위도 뚫는 인내, 물처럼 살아가는 지혜를 노래합니다. 김희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여사 박영일 작사 허순자 작곡의 내 고향 하얀 마을입니다. 아침 햇살 아래 비춰지는 하얀 벽이 집. 깨끗하고 정겨운 내 고향의 모습이 눈앞에 그려지는 노래입니다. 디지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0: 오늘도 좋은 추억 쌓으셨나요? 연변가의 정답 멜로디로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안홍천,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1: 나에게 독서란 더 나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참 고마운 존재인 것 같아요. 사실 기억하고 표현하고 또 상상을 하는 건 사람의 본능이나 다름없잖아요. 하지만 독서를 하게 되면 이런 소중한 능력들의 향상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2: 나에게 독서란 가장 좋은 스승을 만나서 나라는 제자가 성장 발전하는 과정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3: 독서는 나에게 생활입니다. 다양한 경험을 선물하고 제자리보다는 앞으로 나아가게 등을 떠밀어주는 힘입니다. 독서가 있어서 항상 자신한테 배포유했고 자신을 선대했습니다. 함께 독서해요.
4: 여러분에게 독서는 어떤 것입니까? 독서를 통해 우리는 성장하고 힘을 얻으며 더 나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독서가 일상이 되는 삶을

0: 여행 가이드 항공편입니다. 구매 여행지까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륙 후 기장의 안내가 있을 예정입니다.
1: Welcome to Yeonhyang Miss Tour Guide. It will for the whole flight to your dream tourist destination. And we will have further announcement after taking off by the captain.
0: 기장 여영미와 스태프들은 여러분의 행복한 여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찬 서비스에 흥을 주체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안전벨트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 잠시 후 이륙하겠습니다.
1: The plane of Yeonhyang Miss Tour Guide is going to take off soon.

안녕하십니까, 신금철입니다. 여행 베테랑들은 여행에서 최대한 현지 문화를 즐기고 적극 참여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저 수박 겉 학기로 현지 문화를 접하는 것은 진정한 여행이라 할 수 없는데요. 더듬거리는 말이라도 나누며 현지인들과 즐겁게 어울리고 갖가지 문화 행사에 참석해 그 지역에 가까이 다가가려고 노력해보시기 바랍니다. 비록 세상 끝까지 가지는 못하지만 오후 한나절 또는 저녁 시간에 큰 마음을 먹고 현지의 문화를 즐기면은 그곳 지역 사회와 역사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0: 그 당시에는 이미 출발한 택시를 말 그대로 저목든 힘까지 다 해서 쫓았습니다.
1: 중간 가다가 막 산에서 돌이 떨어져가지고 막 널려져 있는 것도 볼 수 있고.
2: 근데 그곳에서 전장을 안 입은 사람이 있다면 그건 100% 외국인이에요.
3: 겁도 없이 좋아, 나 자전거 정말 좋아 그러고 타려고 했는데 이게 생각처럼 쉽지가 않더라고요.
4: 네, 그런데 제가 지갑을 잃어버린 걸 발견했을 때는 그 건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5: 그 종이를 또 기계 속에 넣었더니 갑자기 표정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6: 그런 고통스러웠던 게 또 여행에서는 아주 기억에 잘 남더라고요.
7: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나만의 여행 이야기. 특별한

0: 마음만은 떠나고 싶은 분들을 위한 시간입니다. 낯선 땅에서 만난 풍경, 예상치 못한 만남, 문득 떠오른 고향 생각까지 이 모든 순간들은 우리가 사랑하는 이 땅 곳곳에 살아 숨쉬는 이야기들입니다. 레행기 릴레이 코너는 우리가 사랑하고 또 살아가는 이 땅을 누비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여행기가 누군가에게는 작은 휴식이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는데요. 마치 보이지 않은 실로 이어진 여행자들의 목소리가 하나의 지도를 그리듯 이어지듯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특별한 여행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동방의 베니스, 정원의 도시라고 불리는 중국 강소성의 고도 소주로 여행을 다녀오신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바쁜 일상 속에서도 항상 마음 한켠에 다음 여행지를 꿈꾸며 사는 여행을 사랑하는 김청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1: 네, 반가워요. 저는 상해에서 공부 중인 대학생이고요. 유명 관광지보다는 그 도시만이 진짜 일상을 걷고 현지인들이 줄 서서 먹는 작은 가게를 찾는 걸 좋아합니다.
0: 네.
1: 제가 다녀온 도시 중 가장 고요하고 깊었던 소주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0: 네, 그랬군요. 근데 소주라고 하면은 뭐 라곤이라는 별명답게 아주 분위기가 확실히 다를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소주를 선택한 계기가 있습니까?
1: 네, 사실 저는 현대적인 대도시들이 빠른

0: 살아보는 경험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1: 네.
0: 지도가 필요 없을 정도로 작은 골목에서 길을 잃으며 그곳이 호흡을 느껴보고 싶었어요.
1: 그 소주가 어떤 도시인지 우리 청취자분들한테 좀 자세히 소개해 주실 수 있습니까?
0: 네네. 소주는 장강 삼각주에 자리 잡은 2500년 역사의 고도입니다. 특히 명청시대에 분성했던 전통 정원이 세계적으로 유명한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정원만 9곳이나 됩니다.
1: 네.
0: 그리고 물이 도시라는 별명답게 곳곳에 운하가 연결되어 있어서 동방이 베니스라고도 불려요. 실크와 자수, 차 문화의 본고장이기도 하고요. 전체적으로 조용하고 우아하며 여유로운 분위기 도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 네. 명청시대에 번성했던 전통정원이 세계적으로 유명한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정원만 9곳이나 된다고 하니 참 아주 멋진 도시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들은 소주의 풍경은 뭐 지난 방송 참여했을 때 소개했던 이 중경의 립체적이고 열정적인 느낌과는 정말 반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이 소주 여행에서 인상 깊었던 뭐 에피소드 같은 것 있으면 들려주시죠.
0: 네네네. 일단 첫 번째 들려드릴 에피소드는
1: 네.
0: 저는 보통 여행객들이 많이 가는 절정원 대신 동리라는 수영에 있는 작은 정원 퇴사원에 갔어요.
1: 네.
0: 거기는 사람이 거의 없었고 마침 비가 살짝 내리는 오후였는데요. 연못에 비가 떨어지는 소리, 대나무 숲에서 바람이 스치는 소리만 들리더라고요. 한 시간 넘게 그냥 긴 복도에 앉아 있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그곳에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경험은 처음이었습니다.
1: 첫 번째 에피소드가 많은 사람들이 가는 졸정원 대신 동리 그 수영에 있는 퇴사원에 갔고 이곳에서 거의 한 시간 동안 뭐 앉아 있으면서 그냥 마음이 편해지는 그런 경험을 느꼈다고 했는데 그럼 두 번째 에피소드는 어떤 에피소드입니까?
0: 두 번째는 평강로에서 만난 할머니 차입니다.
1: 네.
0: 평강로는 옛 운하를 따라 이어진 오래된 거리인데 상업화가 좀 많이 된 편입니다. 그런데 골목 하나만 들어가니 갑자기 조용해지면서 한 할머니가 작은 찻집 앞에서 차를 우리고 계시더라고요.
1: 네.
0: 호기심에 들어갔더니 할머니가 직접 우려주신 벽자 춘을 공짜로 두셨어요. 관광객들은 바쁘게 지나가지만 너는 앉아서 쉬어가라고 하시면서요. 그 작은 찻잔 속에서 소주의 진짜 맛을 느꼈습니다.
1: 정말 이 여행에서 예상지 못한 그런 만남이 가장 큰 선물이죠. 그렇다면 또 다른 에피소드는 어떤 것입니까?
0: 마지막은 온하우에서 뱃놀이를 했을 때였습니다.
1: 네.
0: 해질 무렵에 작은 배를 빌려 타기로 했어요.
1: 네.
0: 밑사공 아저씨는 거의 말이 없으시다가 강가로 불이 하나 둘 켜지기 시작하자 갑자기 오래된 민요를 부르기 시작하셨어요.
1: 네.
0: 표준어도 젊은 사람들이 노래도 아닌 그냥 그 물길과 함께 살아온 사람이 목소리였습니다. 그 순간 소주는 관광지가 아니라 누군가의 살아온 공간이라는 게 피부로 와닿았습니다.
1: 아 그랬군요. 이야기를 듣고 나니 소주의 정취가 정말 고스란히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소주에서 만난 할머니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도 다른 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거라 생각되는데 그 사람들의 인상도 좀 궁금합니다.
0: 네네. 소주 사람들은 겉으로는 되게 차분하고 조용해 보이지만
1: 네.
0: 마음을 열면 굉장히 따뜻합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분은 실크 자수 공방이 장인이신데
1: 네.
0: 그냥 지나가다 구경하는 척 들어갔는데 젊은 여성 장인분이 이건 그냥 기술이 아니라 숨을 참으면서 하는 명상이라면서 한 시간 넘게 자수하는 법을 설명해 주셨어요. 그분이 손끝에서 실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며 이 도시의 느림은 게으름이 아니라 집중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1: 이 화려함 대신 깊이가 있는 도시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렇다면은 소주에서 추천할 만한 여행지 있다면 어떤 곳이 있습니까?
0: 네,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평강로인데요. 메인 거리는 살짝 북쪽이지만
1: 네.
0: 옆 골목으로만 들어가면 100년 전 모습 그대로의 소주를 만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묘원인데 졸종원보단 적지만

0: 훨씬 정교하고 사람이 적어서 천천히 감상하기 좋아요.
1: 네.
0: 세 번째는 소주 박물관입니다. 디자이너가 설계한 건물 자체가 예술이고 고대 실크와 자수 유물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1: 네.
0: 마지막으로는 산당거리 야경도 추천드립니다. 붉은 등불이 운하를 따라 길게 늘어서는 모습이 마치 시 속으로 들어온 것 같아요.
1: 그렇군요. 이 평강로, 그래요. 그 다음에 류원, 그 다음 산당거리, 또 이렇게 멋진 곳을 추천을 해주셨는데요. 잠깐 노래 한 곡 듣고 계속해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0: 노래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김정 씨를 모시고 김정 씨의 소주 여행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행하면은 아마도 먹거리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소주에서 먹었던 음식들 중 가장 인상이 깊었던 게 있으면은 어떤 음식이었습니까?
1: 아, 네. 소주 음식은 달고 부드럽고 신선하더라고요. 네. 제가 강력 추천하는 건 소주식 탕면이 소주는 저에게 멈추는 법을 가르쳐준 도시입니다. 네. 중경이 한계를 극복하는 법을 보여줬다.

0: 하면 소주는 그렇게 극복한 삶 속에서 어떻게 실컷인가를 알려줬어요.
1: 네.
0: 뭐 빨리 가지 않아도 괜찮고 많이 보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 그저 지금 이 순간 이곳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위로를 받았어요.
1: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행을 좋아하는 김정 씨에게 여행은 어떤 의미입니까?
0: 저에게 여행은 내가 얼마나 다양한 방식으로 존재할 수 있는지 실험하는 시간입니다.
1: 네.
0: 중경에서는 세계, 서두에서는 부드럽게, 도시마다 제 안에서 새로운 모습이 나오거든요. 여행은 제가 몰랐던 저를 발견하게 해주는 가장 재미있는 자기 발견의 과정입니다.
1: 네, 그래요. 오늘 이 소주의 고즈넉한 매력을 아주 생생하게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김정 씨와 얘기를 나누다 보니 저도 느린 물길 따라 좀 걸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0: 네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1: 네.

여행 가이드 오늘의 두 번째 코너는 귀로 떠나는 여행 코너입니다. 아, 오늘의 시간에는 무엇이 되지 않더라도라는 책의 일부를 가져왔습니다.

무엇이 되지 않더라도 내계여행은 떠남과 돌아옵니다. 어딘가로 떠났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참 좋다. 여행에서 돌아오는 길에는 언제나 나 자신이 좀 더 정리되고 풍부해진 기분이 든다. 더 먼 곳으로 갈수록, 더 길게 갈수록 내가 느끼는 그런 감정들도 더 크고 강해진다. 그렇게 돌아와 나의 집 현관문, 그리고 내 방문을 열었을 때 밀려오는 익숙함을 나는 진정 사랑한다. 모든 것이 내가 돌아오길 기다려준 듯한 기분이다. 내가 자유롭다는 말에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지만 당신에게 말해주고 싶었다. 자유로워진다는 건 현실에 무심해지는 것이고 조금은 뻔뻔해져야 하는 일이기도 하다. 남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야 하니까 후회도 미련도 없어야 한다. 선택했다면 어떤 결과가 펼쳐지든 운명처럼 묵묵히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고 매 순간 생각하기보다는 느끼는 편이 현명하다. 머리로 생각하기 시작하면 방향이 정해진다. 바보가 아닌 이상 누구나 가능한 최고의 선택을 하려 한다. 최고의 선택이란 자신도 세상도 가능한 피해를 입지 않은 상태이며 그 누구에게도 피해를 끼치지 않은 상태이다. 마지막으로 나는 자유로움이 쓸쓸한 거라고 생각한다. 내 가족, 친구,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자유롭지 않은데 혼자 자유로워 봐야 의미가 없다.

무엇이 되지 않더라도라는 제목처럼 막연하게 괜찮다고 하는 건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불타는 열정으로 이루려는 목표를 위해 달리는 누군가의 마음을 크게 울리지 않을 겁니다. 꼭 무언가 되기 위해 노력했던 그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은 이 책이 크게 위로가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늘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달려서 그것에 가까워지려고 합니다. 또 늘 그래야 한다고 배워왔습니다. 우린 어린 시절부터 이런 얘기를 수도 없이 들으며 달려왔습니다. 그러다 어른이 된 뒤 나는 무엇이 되었나라는 질문에 그럴듯한 대답을 내놓을 수 없게 되면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다반수라고 합니다. 저자는 그런데 정말 뭔가 돼야 하는 걸까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비록 지금은 초라하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대책 없이 살아갈지도 모르지만 후회하지 않고 지치지 않고 의심하지 않으며 우리는 그렇게 잘 살 수만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늘 부족하고 채워지지 않아도 되는지도 모른다라는 희망 가득한 메시지를 책을 통해 전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행에 대한 저자의 태도도 다른 사람에 비해서 많이 유연합니다. 꼭 무엇을 얻으려고 떠나는 여행이 아닌 그저 여행을 위한 여행을 떠나기 위해 저자는 배낭을 한 번 또 한 번 어깨에 짊어졌다고 합니다.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본인만이 되돌아볼 수 있습니다. 남들의 눈으로 평가되기보다는 나만의 기준으로 또는 존재 자체만으로도 의미 있을 수도 있고요.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에게 조금은 부담감을 내려놓아도 된다고 이야기해주는 여행 에세이, 무엇이 되지 않더라도였습니다.

일상에서 벗어나기 위해 삶의 방식을 바꾸기 위해 또는 정신 건강을 위한 휴식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떠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상에서 여러분들이 몰두하는 것 또는 여러분들을 즐겁게 하는 것들을 여행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자신감이 생길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새로운 환경에 들어가면은 마음이 열려서 세상을 새롭게 인식하게 됩니다. 자, 오늘 프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프로 기획의 최덕희, 편집의 류현과 진행의 신금철이었습니다.

0: 지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1: 연결.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그 마음이 또 사랑 아닐까요?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박흥률 작사, 최시를 작곡해 류광일 가수가 부른 사랑의 노래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된장의 쌉싸름한 맛, 따끈한 국물 한 모금이면 온몸이 녹아내리던 그 경험, 여러분도 한 번쯤 있으시죠? 할머니의 정성과 그 따뜻함을 노래에 담아 전해드립니다. 손오금 작사, 박남걸 작곡의 백승남 가수가 부른 할머니 토장국입니다.

살다 보면 참 반가운 자리란 게 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하는 자리 말입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술잔을 맞대며 우정을 확인하곤 하죠. 김세형 작사, 계형벽 작곡의 병광일 가수가 부른 높이 들자 우정의 산을 전해드립니다.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김학송 작사, 림봉호 작곡의 한철호 가수가 부른 시골 아버지는 도시에 살아도 자식된 마음 한켠엔 항상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신 시골 아버지를 노래합니다.

0: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틉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1: 야심차게 준비했던 일은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만을 남기고, 오랫동안 기다렸던 콘서트는 불안하더니 결국 취소가 되고, 어쩐지 하루 종일 허탕을 친 것만 같은 느낌, 빈 털터리가 되어서 돌아온 허전한 마음, 그녀의 마음을 채워줄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결국에 좋은 날 마시려고 아껴두었던 와인 한 병을 꺼내는데요. 한 잔을 천천히 홀짝이다 보니 어느새 마음이 나아지더래요. 확실히 와인 맛은 좀 망한 날이 더 좋다니까요. 소금기 가득한 하루는 좋은 안주가 되고 고단한 마음은 그 맛을 더해주고. 이 정도면 충분히 괜찮은 마무리 아닌가요? 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주부 클럽. 저는 이금입니다.

주부 도서관 코너로 함께 할 텐데요. 조선족 문단 작가들의 작품을 감상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보내드릴 첫 번째 문학 작품은 허명운의 수필 텃밭 가꾸기입니다.

새벽에 눈을 뜨면 나는 창문을 활짝 열고 1.7모 되는 넓은 텃밭부터 바라보는 즐거움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불 한 포기 없이 알뜰하게 가꾼 텃밭은 간밤에 내린 단비로 푸성귀들이 한층 더 자라고 푸름과 싱싱함을 자랑하고 있다.

매일 아침 텃밭에 들어가 내가 직접 심고 가꾼 상추와 배추, 참치, 마늘과 풋고추를 하얀 입살밥에 얼큰한 고추장을 곁들여 쌈을 싸먹거나 그냥 고추장에다 찍어 먹을 때에 그 싱싱하고 아삭한 맛은 말 그대로 행복 자체이다.

오늘 새벽도 눈을 뜨자마자 창문을 활짝 열고 풀 한 폭이 없는 텃밭에서 갖가지 채소가 푸르싱싱 잘 자라는 것을 볼 때마다 생명의 신비와 경이로움에 무한한 기쁨과 행복을 느낀다.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는 밭의 겸허함과 참을성, 인간의 노력에 정직하게 응답해주는 성실성, 늘 열렸고 무한한 가능성을 안고 누워있는 밭이다.

만약 정성을 쏟지 않고 건성으로 다룬다면 내가 나의 땅거죽을 얼리면 나는 너의 뼈가죽을 얼린다는 속담처럼 같은 가을에 적게 내어주거나 아무것도 돌려주지 않고 그런대로 죽어있지만 해마다 밭에 밑거름을 주고 봄에 많은 씨앗을 뿌리고 땅과 정성을 쏟으면 같은 가을에 주는 것에 린색하지 않고 뿌린 것에 몇십 배, 몇백 배, 몇천 배도 더 돌려준다.

이제부터 나는 내 마음의 새로운 텃밭 하나 만들어 살고 싶다. 밭에 씨를 뿌리는 마음으로 매일 살아야겠다. 요즘 나에게 예전에 없었던 새로운 일거리가 두 개 생겼다. 하나는 내 마음의 밭에 나도 모르게 혹시 어떤 나쁜 잡초의 씨앗이 숨어서 싹트고 있는 건 아닌지 늘 신경을 쓰는 마음으로 살펴보게 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내 마음의 밭에 어떤 좋은 씨앗을 더 많이 심을까 하는 고민이다.

나의 마음의 밭에 내게도 남에게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은 싸늘한 눈빛, 차가운 마음, 가시돋친 말과 나태한 습관과 거친 행동 등 나쁜 씨앗들을 가차없이 뽑아 흘러가는 물에 던져버리고 대신 부드러운 눈빛, 아름다운 말씨, 따뜻한 마음, 좋은 습관과 친절한 행동 등 좋은 씨앗을 많이 뿌리고 열심히 가꿀 것이다. 낡은 관념의 씨앗에서 새로운 관념의 씨앗으로, 아집의 씨앗에서 경청의 씨앗을 골라 심는다면 내 마음의 밭도 더 좋은 밭으로 되고 내 삶의 내 삶도 질적인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가져와 보다 깨어있고 성숙되고 무게 있는 삶으로 결실을 맺을 것이다.

허명문의 수필 텃밭 가꾸기 보내드렸습니다. 텃밭을 일구며 얻는 기쁨과 보람을 생생하게 그려낸 수필이었는데요. 텃밭을 가꾸는 경험이 자연스럽게 마음의 밭을 가꾸는 비유로 이어지는데 나쁜 씨앗을 뽑고 좋은 씨앗을 심겠다는 다짐은 독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부드러운 눈빛, 따뜻한 마음, 사랑과 용서의 씨앗을 심겠다는 고백은 단순한 농사 이야기를 넘어 인간 성장의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웃과 나누는 정, 땀 흘려 일군 보람,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는 겸허함까지 작은 이야기로 깊은 사색을 하게 만드는 수필이었습니다.

황사바람이 누렇게 녹슨 혓바닥을 휘두르면서 앞을 막아섰습니다. 잠깐 어디로 가는 거냐? 내 앞에 길은 없다. 깜짝 놀란 새끼 락타의 방울소리가 멈췄습니다. 희망봉을 찾아간다. 길은 내 발밑에 있다. 요 놈이 엄마를 잃은 새끼 낙타 아니야? 요 놈은 아빠를 찾는 새끼 낙타일 거야. 엄마 황사가 아빠 황사 곁에서 힛던 소리를 했습니다.

밑을 건드리는 황사들을 쳐버리며 새끼 락단은 한 발자국씩 힘있게 내디뎠습니다. 감사 나온 황사바람을 헤치면서 길잡이를 서던 아빠 낙타의 당당한 모습을 보여줬던 것입니다. 황사들에게는 술소프로 울바자를 두른 병풍보다 더 무서운 장벽은 없었습니다. 불벼락이 떨어진 듯 놀란 아빠 황사의 비명소리가 터졌습니다. 얘들아, 지푸른 방풍림이다. 뒤돌아 꼬리를 빼자. 아연실색한 엄마 황사가 새끼 황사들을 다 잡아 이끌고 신누런 치맛자락을 펄럭이면서 허둥지둥 아빠 황사를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새끼 낙타는 씩씩한 네 발로 황산 꼭대기를 딛고 섰습니다. 그러나 희망의 산은 아직 보이지 않았습니다. 먼 길에서 지친 새끼 낙타는 모래밭에 앞무릎을 대고 엎드렸습니다. 굳잠이 들 때마다 낙타들이 보여주는 가장 편한 자세였죠. 새끼 낙타는 꿈속에 빠지고 있었습니다. 이때 도깨비령을 싹쓸이 하면서 영상 60도 넘는 날씨로 뜨겁게 달아오는 황사바람들이 새끼 낙타에게 덮쳐들었습니다. 까만 깃털 마냥 예쁘장한 새끼 낙타의 속눈썹이 눈망울을 가리고 꽃같은 꿈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토끼락타의 꿈을 점찍던 아빠 황사가 느닷없이 사시나무 떨듯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혼을 되찾은 아빠 황사가 새끼 황사들과 함께 꼬리를 빼고 있었고, 엄마 황사는 황사들의 꼬리 그림자를 치마폭에 주워 담으면서 뒤쫓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빠 황사의 싸늘하게 식어버린 목청이 후들후들 떨렸죠. 새끼락타의 까맣고 긴 속눈썹 가시가 꿈틀거리는 거 봤어? 우리네 황사들의 눈을 콱콱 찔러서 강물같이 신누런 피를 보려고 악몽을 꾸고 있었던 거야. 얼마나 지났을까? 새끼락타는 긴 속눈썹을 내리쓸면서 꿈을 깼습니다. 이때 우중충란 악마의 산을 밀어젖히던 차디찬 황사바람이 영하 날씨를 등에 덜치없고 얼음가루를 흩뿌리면서 달려왔습니다. 흰 서리발이 낀 투구를 거꾸로 쓰고 번뜩거리는 살얼음창과 살얼음칼을 쥔 새끼 황사들이 쑥쑥 앞을 찌르면서 떠들며 왔습니다. 찰나 천성적인 부드러움을 흘리던 새끼락타의 몸가죽 털이 분통을 터지면서 서리발쳤죠. 잔등의 쌍봉에서 먹을거리를 풀어낸 것이었습니다. 만난 영양지방이 온몸으로 핏줄마냥 뻗치며 벅찬 기운을 뿜어냈죠. 새끼락타의 맵잔 부르짖음이 터졌습니다. 새끼 황사들아, 네 놈들이 날 이길 것 같아? 어림도 없다.

새끼 황사들이 악을 쓰면서 새끼 낙타를 얼음창으로 찌르고 얼음칼로 찢어버리려고 덤볐습니다. 아빠와 엄마 낙타를 똑대 닮은 맵시로 티없는 순진함을 지켜온 새끼 낙타는 남을 떠받치는 뿔 한 가닥 없었고 남을 물어젖히는 야성의 이빨 한 뿌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황사들의 살얼음창은 새끼 낙타의 살가죽에 부딪히자 철철 녹아서 끝이 무뎌지고 살얼음 칼자루는 비지땀을 뚝뚝 떨구면서 맥을 잃고 있었습니다.

길을 막아서는 사막의 불바람과 찬바람을 헤쳐나가는 싸움에서 새끼 락타는 창칼로도 뚫을 수 없이 다져진 몸짱이었고 꼬마 용사였던 것입니다. 새끼 락타는 다시금 모래밭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불타버린 에너지로 인해 쌍봉이 김빠진 공처럼 홀쭉하게 야위었던 것이죠. 이때 새끼 락타의 눈앞에는 목숨을 걸고 사막의 오아시스를 찾아내던 아빠와 엄마 락타의 빛나는 모습이 비춰왔습니다. 어디선가 축축한 물기를 풍기면서 사막의 오아시스

가스가 코끝을 간질거렸습니다. 새끼 락타는 앞으로 걸었고 끝내 엄마 락타 마냥 품어준 사막의 젖가슴을 찾아 입뿌리를 대고 정답게 부비면서 어리광을 부렸죠. 새끼 락타의 몸으로 철철 흘러든 오아시스의 생명수는 황사 무리들을 물리치는 기적의 힘을 키워주고 있었습니다. 새끼 락타의 잔등에서 쌍봉이 흰 돈 마냥 부풀었습니다. 엄마 락타와 아빠 락타가 금방울과 은방울을 흔드는 음향이 저 멀리서 힘찬 소리로 메아리 채워오고 있었습니다. 새끼 락타는 딸랑딸랑 방울을 흔들면서 쌍봉을 돋보처럼 활짝 펼치고 희망봉으로 날아갔습니다. 사막의 작은 배는 황사바다와 싸워 이기고 있었습니다.

이수준의 아동서설 사막의 작은 배 보내드렸습니다. 이 사막의 작은 낙타가 황사바람이라는 역경을 이겨내고 희망봉을 향해 나아가는 이야기를 그린 동화였는데요. 작품은 황사바람을 의인화된 악당으로, 낙타를 씩씩한 작은 영웅으로 설정해 선악대결의 서사구조를 분명하게 그려냈습니다. 특히 인상 깊은 건 낙타의 무기가 뿔이나 이빨 같은 공격적인 수단이 아니라 불과 얼음도 뚫지 못하는 털가죽과 인내라는 점인데요. 작은 낙타는 싸우지 않고도 황사 가족의 창과 칼을 녹이고 부수며 승리합니다. 이는 약함 속의 강함, 저항하지 않는 힘이라는 동화적인 지혜를 잘 보여주죠. 또 엄마와 아빠 낙타의 기억이 작은 낙타의 버팀목이 되는 대목은 가족과 전통의 힘을 은근히 전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어린이들도 이 작품을 읽고 나면

용기란 때로는 부드러움을 지키는 거라는 메시지를 알게 되지 않을까요? 네, 마칠 시간이 다 됐네요. 오늘의 마지막 곡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에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김은주, 진행의 이금이었습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영화로 다뤄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1: 라디오 문화상책.

안녕하십니까. 라주 문화 산책의 신금철입니다. 매주 금요일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시간은 육아 레시피 코너입니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펼쳐지는 새로운 세상. 오늘도 책을 통해 아이의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시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왔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속 작은 걱정, 아이의 눈부신 발전, 모든 순간을 함께 담아가고 나누며 성장하는 시간,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은 작은 습관으로 키우는 자를 인생을 담은 책, 마이크로 습관 육아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육아 과정에서 습관 기르기는 부모가 피해갈 수 없는 핵심 주제입니다. 아이가 숙제를 끌고 느리게 하고 하는 일에 집중하지 못하며 감정 조절이 안 되고 생활 자립 능력이 약하며 스마트폰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는 모습은 모두 습관 부족에서 비롯된 문제입니다. 많은 부모가 엄격한 훈육, 반복적인 잔소리, 강제적인 감독으로 아이를 바로잡으려 하지만 결국 부모는 지치고 아이는 거부하며 육아 스트레스만 커지는 악순환에 빠지기 쉽습니다. 바로 이때 아이의 고민을 해결해주는 실용적인 지침서가 바로 마이크로 습관 육아판입니다. 이 책은 기존의 습관 만들기 방식의 오류를 깨고 아동 심리 발달 규칙에 맞춰 마이크로 습관 리론을 육아에 접목시켰습니다. 높고 힘든 요구를 버리고 작고 쉽고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행동으로 아이가 점차 자율적인 품성을 기르도록 이끌어주며 부모는 지칠 일 없이 자발적이고 규율 있으며 자신감 넘치는 아이를 키울 수 있게 해줍니다. 마이크로 습관 육아판의 핵심은 높은 목표와 강한 압력을 강조하는 기존 방식을 뒤집는 것입니다. 작게 시작하고 쉽게 꾸준히 하며 긍정적으로 쌓아가는 육아 철학을 내세웁니다. 책에서는 아이가 좋은 습관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부모가 정한 목표가 너무 높고 요구가 너무 까다로워 아이의 행동 능력을 넘어서 거부감이 생기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심리학 리론에 기반해 복잡한 습관 형성 과정을 실패할 수 없을 만큼 작은 행동으로 쪼개줍니다. 하루에 책을 30분 읽히는 대신 한 페이지만 읽게 하고 숙제를 모두 끝내라고 강요하는 대신 문제 한 개만 풀게 하며 방을 한 번에 정리하게 하는 대신 물건 하나만 제자리 놓게 하는 방식입니다. 부담 없는 작은 행동은 아이에게 심리적 스트레스를 주지 않고 망설임과 거부를 깨뜨리며 작은 성공 속에서 성취감을 쌓게 해줍니다. 결국 긍정적인 행동이 평생 쓸 좋은 습관으로 내면화됩니다. 이 책은 성공적인 육아가 아이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자기주도 의지를 깨우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마이크로 습관 육아는 가장 낮은 행동 문턱으로 아이가 첫걸음을 내딛게 하고 지속적인 긍정 일경 속에서 공부를 좋아하고 감정을 조절하며 스스로 생활하는 모습으로 바꿔줍니다. 이것이 다른 육아 서적과 차별되는 가장 큰 장점입니다. 책은 아이 성장에서 가장 중요한 네 가지 영역에 집중해 실용성 높은 56가지 마이크로 습관을 정리했으며 공부, 사교, 감정, 생활에서 생기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주고 학령기 아이의 모든 성장 상황에 활용할 수 있게 구성됐습니다. 아이가 공부를 싫어하고 숙제하는 시간을 끌며 수업 집중이 부족하고 실험 실수가 잦으며 스마트폰에 중독되는 등 고민에 맞춰 20가지 학습 습관을 제시했습니다. 호기심을 지키고 학습 동기를 불러일으키는 방법부터 효율을 높이는 학습법, 스스로 문제 점검하는 습관, 스마트폰 사용 규칙 세우기까지 모두 쉽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잔소리 없이 아이가 자발적으로 공부하는 마음을 기르고 학습 능력을 높여줍니다. 사고 능력은 아이의 중요한 소프트 파워입니다. 수줍음 많고 표현 못하며 또래의 갈등 해결 못하고 경계 감각 없는 아이를 위해 16가지의 사교 습관을 정리했습니다. 미소로 낯선 환경에 적응하고 경청과 나눔으로 우정을 키우며 공감으로 갈등을 풀고 부당한 요구는 당당히 거절하는 법을 알려줍니다. 아첨하거나 위축되지 않고 자신감 있고 레이바른 아이로 키워 진실한 우정을 얻게 해줍니다. 아이가 화를 잘 내고 마음이 약하며 불안하고 질투하는 모습은 부모의 큰 걱정거리입니다. 책에는 15가지의 감정 습관을 수록해 건강한 감정 조절 방법을 알려줍니다. 심호흡, 감정 일기 쓰기 등으로 부정적인 감정을 자연스럽게 풀고 자신의 모습을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도록 이끕니다. 칭찬과 격려로 자기 존중감을 키우고 주관 있고 마음이 편안한 아이로 성장시킵니다. 생활 습관은 자율의 시각입니다. 책에서는 의지에 의존하고 집안일 안 하고 행동이 느린 아이를 위해 5가지 실용적인 생활 습관을 소개했습니다. 부모가 느긋한 부모가 되어 아이에게 집안일을 맡기고 5분 집안일 시작법으로 행동력을 불러일으킵니다. 체크리스트와 가족회의로 자기주도 의지와 책임감을 기르고 운동 습관도 만들어줍니다. 부모의 부담을 줄일 뿐만 아니라 아이가 스스로 살고 책임을 지는 모습으로 성장하게 합니다. 마이크로 습관 육아반의 가장 큰 장점은 실용성과 보편성이 뛰어나다는 점입니다. 공허한 이론 설명이 없고 모든 습관이 일상생활에 맞춰져 있어 부모가 시간과 노력을 많이 들이지 않고 아이를 지도할 수 있습니다. 모든 고민 상황에 맞춰 구체적인 행동 단계, 지도 말투, 실천 팁과 사례를 함께 제시해 부모가 보고 바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의 성장 규칙에 맞춰 강요하거나 압력을 주지 않아 거부감이 생기지 않고 작은 성공 속에서 자신감을 쌓아 자연스럽게 자율적인 모습으로 변합니다. 이렇게 하면 싸우고 소리치는 육아를 벗어나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아이가 좋은 습관을 익히게 됩니다. 부모에게 이 책은 걱정하는 육아 지침서입니다. 높은 목표와 엄격한 요구라는 육아 고집을 깨우치고 급하게 서두르지 않아도 작은 꾸준함이 잠시의 노력보다 더 힘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잔소리하고 소리치는 지칠 일 없는 육아를 버리고 온화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아이의 자기 성장을 이끌어주며 육아 스트레스를 줄이고 화목한 부모자녀 관계를 만들어줍니다. 아이에게 마이크로 습관은 현재의 공부, 생활, 사교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자율감, 자신감, 독립성, 끈기를 길러줍니다. 마음속에 자리 잡은 자기조절 능력과 행동력은 학교 시절을 지나 사회에 나간 뒤에도 아이가 인생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자기 성장을 이루는 핵심 힘이 됩니다. 육아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며 좋은 습관도 천천히 쌓이는 것입니다. 마이크로 습관 육아파는 과학적인 개념과 실천적인 방법, 따뜻한 조언으로 부모에게 길을 알려줍니다. 작은 변화가 모여 큰 성장을 이루는 것을 믿고 이 책을 통해

마이크로 습관 육아를 실천한다면 아이는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자율적이고 훌륭하며 마음 강한 사람으로 성장하고 육아도 서로 응원하는 아름다운 여정이 될 것입니다.

0: 유치원 놀이는 아이와 즐겁게 소통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놀이가 아이의 두뇌와 발달에 두루 좋다고는 알고 있지만 막상 어떻게 놀아야 하지라는 단단한 벽에 부딪히면 순식간에 머릿속이 새하얗게 되어버리고 맙니다. 아이디어가 없으니 머리가 지끈거리며 아프고 아이를 기관으로 보내자니 보여주기식 놀이가 될까봐 걱정이 되기도 하죠. 책과 놀이와 교감이 만나면 그야말로 아이의 지성과 감성을 모두 키울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됩니다. 재밌게 놀면서 아이의 지성과 감성은 쑥쑥 키우는 것이죠. 아이와 책놀이를 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준비물은 책만 있으면 됩니다. 모든 방법과 아이디어는 책에서 출발합니다. 평범한 엄마들이 육아서를 읽고 느끼는 감정 1순위는 성취감이나 도전의식이 아니라 좌절감이라고 합니다. 어려울수록 대단하다고 느낄수록 상대적인 좌절감이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그래서 좋은 책은 나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자신감을 심어주어야 하는 겁니다. 아래 몇 가지 책놀이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본 감정 관련 책을 읽고 종이 접시에 눈, 코, 입을 뚫어 표정을 맞추는 것입니다. 시간과 관련된 책을 읽고 두꺼운 종이에 시계를 만들고 벌칙 써넣어 돌리는 놀이도 있습니다. 물고기와 관련된 책을 읽고 나뭇잎을 따다가 물고기로 꾸며볼 수도 있습니다. 또 신체 관련 책을 읽고 전신 그림을 그려가며 명칭에 대해 쓰고 붙일 수도 있습니다. 편지와 관련된 책을 읽고 아이스크림 막대에 짧은 문장의 편지를 쓰는 창의적인 놀이도 있습니다. 책 놀이는 수단이 아니라 목적 그 자체일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아이와 길고 긴 하루를 보내기 어렵다면 웃느라 즐기느라 시간도 금방 가고 아이도 똑똑하게 키울 수 있는 책 놀이를 추천합니다. 함께 창조해내는 이런 놀이들은 훗날 아이가 학교 생활을 할 때 적재적소에서 발휘되는 센스, 융통성, 무궁무진한 아이디어, 재미있어서 생기는 뛰어난 사회성, 힘든 상황을 환하게 만드는 유머, 아이들을 사로잡는 리더십, 기질을 재빨리 발휘하는 순발력 등 다양한 활동에서 빛을 발하게 됩니다. 삶은 모든 순간에서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순발력과 센스와 열린 사고만 있으면 후회 없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금방 질리는 고가의 장난감보다 수십 배, 수백 배의 효과를 지닌 책놀이가 고단한 육아를 보람있게 할 것입니다. 엄마 머릿속에서 잠자고 있는 창조의 힘을 책놀이로 깨워보세요. 아이와 보내는 행복감은 덤으로 따라옵니다. 오늘 프로 이만 마칩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리령,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1: 나와 내 가족, 신변의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 안전제를 항상 마음에 새깁시다.

늦은 밤까지 우리 방송을 애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염견 라디오 소선호 문해생활 방송은 염견과 동북아 부근 지역을 향해 아침 5시부터 밤 12시 5분까지 방송하고 있습니다. 염견 라디오 소선호 문해생활 방송은 염견 지역사회와 동포사회 발전을 기하고 전국 조선족 문화 발전을 신성한 사명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여기는 중국 염변초선호 문해생활방송입니다.
1: 염변초선호 문해생활방송은 염변과 동북아 부분 지역을 향해 우리말로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0: 염변초선호 문해생활방송은 아침 5시에 시작하여 밤 12시 5분까지 방송하고 있습니다.
1: 염변초선호 문해생활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에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방송 언론의 재기능 수행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변라디오 조선어 문의생활방송입니다. 연변라디오 조선어 문의생활방송은 아침 5시에 시작해 밤 12시 5분까지 방송됩니다. 오늘은 2026년 5월 30일 토요일, 음력으로는 4월 열나흘입니다. 아래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프로그램들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5분 가요산책, 5시 10분 라디오 문화산책, 5시 30분에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가 준비됐습니다. 6시 5분 모여라 어린이나라로, 6시 25분 매주일과, 7시 연변뉴스, 7시 20분 열린방송 라디오시대, 8시 20분에는 가요산책시간입니다. 8시 25분 매주일과, 8시 30분 연변노래가 좋아, 9시 30분 라디오극장이 준비되었습니다. 9시 50분에는 매주일과가 방송됩니다. 10시 연변뉴스, 10시 50분 문학살롱, 12시에는 연변뉴스가 방송됩니다. 12시 20분 매주일과, 12시 30분 연변노래가 좋아, 1시 30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2시 연변노래 감상시간입니다. 3시에는 연변뉴스가 준비됐습니다. 3시 20분 정보광장, 4시 20분 주부클럽, 5시 30분 모여라 어린이나라로, 5시 50분에는 매주일과가 방송됩니다. 6시 라디오극장, 6시 20분 문학살롱, 7시 연변뉴스가 준비됐습니다. 7시 20분 열린방송 라디오시대, 8시 민요광장, 8시 40분 라디오극장, 9시 30분 연변노래 감상이 준비됐습니다. 10시 여행가이드, 10시 40분 연변가요데이트, 11시 주부클럽이 방송됩니다. 11시 40분 라디오 문화산책, 밤 12시 5분에 하루 방송이 전부 마감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0: 티켓을.
1: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2: 영화로 다루내는 우리의 삶.
1: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2: 라디오 영화 상체.

행복한 가정은 서로 엇비슷한 이유로 행복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불행한 이유가 제각기 다르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 마을에 그것도 서로 옆집인데 너무나 다르게 살고 있는 두 집이 있었습니다. 한 집은 오손도손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는 데 비해 그 옆집은 하루가 멀다 하고 티각태각 다투면서 살았습니다. 하루는 매일 싸우다 못해 다정하게 사는 옆집을 좀 본받기 위해 온 가족이 그 집을 방문했습니다. 저희는 가족끼리 하루가 멀다고 서로 다투는데 어떻게 하면 이 집처럼 행복한 마음으로 살 수 있을까요? 글쎄요, 저희는 다툴 일이 없던데요. 마침 행복한 집의 딸이 방문한 사람들을 대접하기 위해 과일을 담은 유리 접시를 찬장에서 꺼내다가 그만 깨뜨리고 말았습니다. 어머, 죄송해요. 제가 그만 조심하지 못하고. 옆에 있던 엄마가 유리 조각을 주워 담으며 말했습니다. 아니다. 엄마가 하필이면 그런 곳에 접시를 두었구나. 이번에는 엄마의 말을 듣던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아니요. 내가 아까 보니까 접시를 둔 모양이 위태해서 위험하다고 생각했는데 바로 다른 곳에 두지 못했어. 미안하오. 다 내 탓이오. 그 집을 방문했던 가족들은 식구들의 훈훈한 대화를 듣고는 그 자리에서 슬그머니 일어났습니다. 정말 행복은 가까이 했군요. 저희들은 그동안 자신보다는 대방만을 탓하고 지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누구나 행복해지기 싫은 사람은 없으니까요. 행복한 집과 불행한 집에 관련한 좋은 글로 시작해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문화 산책의 윤율입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이 시간 문화 산책 이어가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왔습니다. 이 시간 문화 산책입니다. 한혜금의 글입니다. 부드러운 말로 행복한 가정 만들기. 눈에 분노가 꽉 차 있고 얼굴 표정이 험상궂은 것이 당장이라도 사고를 칠 것 같은 결혼 17년 차 주부가 나를 찾아왔다. 그녀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 사연의 보따리를 풀게 했다. 그녀는 그동안 시어머니로부터 받은 서운함을 구체적인 날짜와 시간, 장소까지 대면서 일일이 쏟아냈다. 맏며느리로서 나름 시부모를 공개하면서 애써온 로고가 손가락이 모자랄 정도로 많은데 그런 자신의 수고를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시어머니한테 불만이 많았다. 특히 다 같은 손주인데 동선에만 챙기고 사랑해주는 걸 많이 서운해했다. 오죽하면 큰 손녀인 딸애가 친할머니를 아무개 할머니라고 말하겠는가고 했다. 그리고 남편이 외도하는 것 같아 마음이 상해했다. 그녀는 집안일과 직장일 어느 것 하나 소홀할세라 완벽하게 잘하려고 노력하는데 남편은 맨날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들어오고 거기다 만나는 여자까지 있는 것 같다면서 눈물을 펑펑 쏟았다. 나는 그녀의 말을 경청했다. 한참 울고 조금 진정됐는지 그녀는 자신이 무뚝뚝하고 애교가 없다면서 자기 결점을 콕 집어 말했다. 나는 본인의 무뚝뚝함이 부부 사이에 어떤 문제를 불러오는 것 같은가고 질문했다. 그녀는 자신의 무뚝뚝한 성격 탓에 남편이 대화를 하려 하지 않고 피한다고 대답했다. 그녀의 남편은 아내가 아이한테만 관심을 쏟는다고 몇 년 전부터 볼멘 소리를 해왔다. 남편한테 조금 관심을 가져보려 했으나 남편이 매일같이 술자리가 있고 늦게 귀가하니 또 저도 모르게 남편한테 잔소리가 나갔던 것이다. 하여 둘은 대화는커녕 점점 더 싸우게 되었다.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던 차에 우연히 남편 차에 어떤 여성이 올라타는 걸 목격하게 되면서 더욱 확신하게 되었다고 했다. 흥분해서 남편한테 누군가고 따지니 직장일로 함께 술을 마신 사이이며 아내한테 미안한 일을 하지 않았다고 당당하게 나오면서 제대로 된 설명을 더하지 않더라는 것이다. 그녀의 말을 경청하고 그녀와 대화를 나누면서 나는 그녀의 화법에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매사 진지하여 뭐든 완벽하게 해내려는 의욕은 마땅히 칭찬받아야 할 것인데 문제는 직시적이고 명령적인 말투가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썩 기분 좋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었다. 시부모 공개를 잘한다고 했지만 얘기를 들어보니 시부모를 가르치려 들고 본인의 결정을 따르도록 했다. 남편과도 마찬가지였다. 술 먹지 말라, 왜 만날 늦게 들어오느냐 등 말을 부모가 어린 자녀를 혼내는 것처럼 했으니 남편은 대화를 회피하며 밖에서 겉돌았을 것이다. 심지어 그녀는 직장에서도 이런 어투로 동료들과 말했다. 나는 화법에 관한 의견을 완곡하게 말해주었고 그 말에 한창 불만을 토로하던 그녀가 자책을 했다. 다행히 자신의 잘못도 객관적으로 알고 있어서 나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부부가 사이좋은 관계를 형성하도록 조언을 해주었다. 바로 매사 이혼을 들먹이지 말고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서로 책임과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가정의 행복을 찾을 좋은 계기를 만들어 보라고 했다. 나의 건의에 그녀는 노력해보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이후 몇 번의 방문을 통해 나는 이들 부부가 원망하던 사이에서 다독이고 이해하는 사이로 변화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그녀가 화법을 바꾸는 등 어떻게든 혼인을 지켜내려는 의지가 좋은 변화를 불러왔던 것이다. 살다 보면 서로 상대에게 서운함을 느끼게 되는 순간이 반드시 있다. 이 가족의 경우 아내와 엄마 사이에서 남편은 모순을 해소하는 역할을 하기는커녕 상황을 점점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게 만들었다. 결국 그런 상황을 회피하기 위해 술만 들이켰던 것이다. 그리고 아내가 강압적인 말투와 행동으로 나오니 듣는 남편은 결국 지쳐버리고 포기하게 되었다. 이들 부부에게 가장 화합이 맞지 않은 부분은 육아 문제였다. 대부분의 육아를 아내 혼자서 하다 보니 그녀는 몸과 마음의 피로가 나날이 쌓여만 갔던 것이다. 17년이란 세월을 함께한 부부에게는 미운정, 고운정이 들대로 들어 그 무엇으로 쉽게 갈라놓을 수 없는 부부만의 감정이 있었다. 한때 뜨겁게 사랑했고 결혼하고 자녀를 낳아 기르면서 가족 간의 아름다운 추억들을 쌓았으며 그런 가족 간의 소소한 일상들이 살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랑의 기초가 되었다. 행복한 가정을 꿈꾸면 가정의 규칙이 세워져야 한다.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가는 첫 번째 규칙은 부드러운 소통이다. 시어머니와 상의할 일이 있으면 온화한 태도로 부드러운 노트로 당사자와 직접 푸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드러운 소통은 남편과도 마찬가지다. 남편한테 관심과 위로를 받고 싶다면 그대로 자신의 마음을 얘기해줘야 한다.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가는 두 번째 규칙은 서로 존중하는 것이다. 부부끼리 존중하고 인정해 주어야 그 결혼이 평안하고 행복하게 작동할 수 있다. 상담 중에 적하면 상대한테 욕설을 퍼부는 남편이나 아내를 볼 수 있는데 막말이나 언어적 폭력은 습관이 된다. 말끝마다 상대를 무시하는 노트로 상대의 기분을 망치거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다. 때문에 대화를 함께함에 있어서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말을 기교 있게 해야 한다. 세상에 문제없는 가정이 없고 사연 없는 부부가 없다. 부부가 살다가 갈등이 생기고 모순이 생기는 건 당연하다. 그럴 때마다 가족에게 사랑과 관심을 쏟으면 어떤 관계에서든 나아지고 좋아질 것이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왔습니다. 계속하여 시 한 편 감상하겠습니다. 여보 당신 최옹란. 어느 봄날 아침 문을 열자 저는 정문을 둘러보던 남편이 부르는 듯 얼른 방에 뛰어들어와 올방자 들고 앉았습니다. 달려온 채취에 새순 같은 미소 날리며 연두빛 앞치마 두른 아내 모락모락 행복상을 펼쳤습니다. 이슬술 한 잔 사랑 따르고 흰 구름 두부 한 그릇 정성 담고 산나물 한 접시 손맛 버무린 달관의 맛을 보는 남편 얼굴에 송골송골 돋아나는 은구슬 바라보는 아내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자, 여보, 당신, 우리 한잔 마주칩시다. 살아온 나를 위하여 한잔 쭉, 살아갈 나를 위하여 한잔 쭉. 이 시간 프로 편집의 김춘아,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0: 그 시절 그 추억. 그대의 소중한 추억을 소환해주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1: 추억의 노래가 정다운 것은 노래를 부르면서 울고 웃었던 우리의 시절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 시절이 아름다운 것은 함께 그 세월을 지내온 누군가와의 사연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들과 함께 여러분의 추억과 감성을 소환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래영입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우리의 추억이 살아 숨쉬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첫 곡으로 1980년대에 장작된 김창호 작사 방룡철 작곡의 아름다운 연변이요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최현 작사, 안계린 작곡의 먹동의 피리소리 보내드립니다. 은은하게 울려 퍼지는 피리소리, 마음을 가볍게 물들여주는 이 가요를 송신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1980년대 창작된 김태갑 작사 임영어 작곡의 장백의 물안개 보내드립니다. 이 가요는 선율이 서정적이고 웅장하며 폭이 넓은 예술가요인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1970년대에 창작된 김등만 작사 정중갑 작곡의 산골에도 만풍년일세 보내드립니다. 박준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1960년대 창작된 김철 작사 최삼명 작곡의 물길 따라 천리길 준비했습니다. 굽이굽이 흐르는 물길을 따라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 정겨운 사람들을 만나고 싶은 마음을 노래한 가요입니다.

유소리 행복 작사 허원식 작곡의 고향의 노래 보내드립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고향의 모습, 언제나 따뜻하게 맞아주는 고향 사람들의 정을 담아 노래한 가요입니다.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한 시간, 오늘도 좋은 추억 하나 쌓으셨나요? 항상 추억의 멜로디로 여러분 곁에 찾아가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연길시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10여 명의 의술이 탁월한 중의 전문가와 고급 물리치료사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국내 이름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의, 조의 및 중서의 결합, 침구, 전골, 안마 등 물리치료 등 다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화된 종합성 중의진료관입니다.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피부과, 침구과 및 보청기 검사실 등 전문과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증과는 각종 골관절 통증에 탕제, 혈류주사, 침구, 의기 등 치료법을 사용해 최상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라디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기 1층에 위치해 있으며 문의 전화로는 276-5000번, 276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2여 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보증,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진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급여 종이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종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비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람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결전화 1884430-2234번 1884430-2234번입니다. 두골패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패는 풍습성 관절염, 류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0: 친구들 안녕. 콩콩콩 이야기방에서 인사드리는 달콩이 오빠예요.
1: 친구들 안녕. 콩콩콩 이야기방의 알콩이 누나예요. 콩콩콩 이야기방. 친구들 지난 한 주도 잘 보냈죠? 친구들은 혹시 자신에게 남보다 조금 특별한 점이 있어서 고민이었던 적이 있나요? 눈에 띄는 모습, 조금 다르게 느껴지는 습관, 혹은 작은 특징 때문에 마음이 불편했던 적이 있을까요? 남들과 조금 다르다는 이유로 스스로를 싫어하거나 위축됐던 적이 있을까요?
0: 오늘 콩콩콩 이야기방에서는 바로 그런 고민을 가진 고양이의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귀 끝에 있는 까만 반점 하나로 늘 마음이 아팠던 꼬마 고양이 얼룩이가 마침내 자신의 특별함을 알게 되고 마을의 행복을 위해 모험을 나서는 따뜻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마법의 반점을 가진 얼룩입니다.
1: 네, 이 이야기는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남들과 다르다는 것이 때로는 큰 장점이 될 수 있다는 걸 알려줄 거예요. 함께 들으면서 친구들도 자기 안에 빛나는 특별함을 느껴보고 마음이 따뜻하고 포근해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0: 그럼 이제 마법의 반점을 가진 얼룩 고양이의 모험 이야기 함께 들어볼까요?

0: 푸르른 잔디가 깔린 언덕 위에 마을 하나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해가 질 때마다 노을빛이 온 마을을 감싸 동화 속 세상처럼 아름다웠고 햇살처럼 따뜻한 황토집들이 가지런히 즐비했어요.
1: 마을 사람들은 서로 친절하게 인사를 나누고 아이들의 뛰노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모두 늘 밝은 미소를 띠고 있었어요. 그렇게 따뜻하고 아름다운 마을에 조금 특별한 꼬마 고양이가 살고 있었어요. 그의 이름은 바로 얼룩이었어요.
0: 얼룩이는 마을에 사는 다른 고양이들과 조금 달랐어요. 온몸이 눈처럼 깨끗한 새하얀 털로 덮여 있었지만 오른쪽 귀 끝에만 까만 반점이 하나 선명하게 있었어요. 마치 검은 잉크를 한 방울 떨군 것처럼 둥글고 또렷했어요.
1: 얼룩이는 그 까만 반점이 정말 싫었어요. 마을에 사는 다른 고양이들은 모두 깨끗하고 순수한 색의 털을 자랑했어요. 검은 고양이는 윤기나는 까만 털을 자랑했고 노란 고양이는 햇살처럼 밝고 고운 털을 가지고 있었어요. 또 다른 흰 고양이들은 얼룩이나 점 하나 없이 깨끗하고 하얗기만 했어요.
0: 얼룩이는 매일 맑고 투명한 개울가에 가서 자신의 모습을 복원했어요.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서 유독 그 까만 반점만 눈에 띄어 마음이 자꾸 찡하고 슬펐어요.
2: 얼룩아, 너의 반점은 너만의 특별한 표식이야. 다른 고양이들과 다르다는 걸 보여주는 너만의 멋진 증거란다.
0: 엄마 고양이는 얼룩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며 위로해 주었지만 얼룩이는 쓸쓸하게 고개를 저을 뿐이었어요. 눈에는 작은 슬픔이 가득 고였고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어요.
3: 전 특별하고 싶지 않아요. 엄마, 저도 다른 친구들처럼 깨끗하고 점 하나 없는 흰 고양이가 되고 싶어요. 이 반점이 정말 싫어요.
1: 얼룩이는 그 반점을 숨기려고 정말 온갖 방법을 다 썼어요. 마을에 있는 예쁜 꽃밭에 가서 가장 붉고 싱싱한 장미잎을 따다가 조심조심 귀 끝에 붙여보기도 했어요. 하지만 바람이 불면 금방 시들어 떨어지고 말았어요.
0: 또 마을 뒤쪽에 있는 흙탕물 웅덩이에 몸을 살살 담가서 털을 어둡게 만들어 보기도 했어요. 네, 그래도

0: 물에서 나와 몸을 털면 흙은 쉽게 씻겨나가고 까만 반점은 여전히 선명하게 그 자리에 섰어요.
1: 얼룩이는 매번 기대를 가득 품고 시도해보았지만 결과는 늘 같았어요. 노력해도 바뀌지 않는 모습에 얼룩이는 점점 더 슬퍼지고 자신감도 점점 잃어가기 시작했어요.
0: 그러던 어느 봄날 평화롭던 이 마을에 아주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매일 아침 광장에 모여 활기차게 놀이하던 새들이 하나 둘씩 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참새들의 맑고 예쁜 합창소리도 까치의 울음소리도 점점 줄어들고 어느 날부터는 아무런 새소리도 들리지 않게 됐어요.
1: 마을은 순식간에 조용해지고 모두 걱정에 잠겼어요. 아침에 새소리 없이 깨어나는 건 너무 허전하고 외로운 일이었고 예전에 활기 넘치던 광장도 이젠 텅 비고 조용해졌어요. 마을에 살던 동물들도 슬픔을 감추지 못했어요.
0: 그 중에서도 가장 슬퍼한 건 마을의 노란 꼬리 할머니 고양이였어요. 할머니는 나이가 많아 시력이 좋지 않았지만 새들의 노래만큼은 정말 기분 좋게 들었어요. 매일 아침 창문을 열고 새 소리를 들으며 행복해하던 할머니였는데 이제는 창가에 앉아 쓸쓸하게 바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2: 애들이 이제는 너는 노래하지 않는구나. 우리 마을은 이제 영원히 조용해질지도 몰라.
1: 얼룩이는 슬픔에 잠긴 할머니의 모습과 소리 없이 잠든 마을의 침묵을 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그동안 자기 반점만 생각하며 마을의 변화를 느끼지 못했던 얼룩이는 오늘따라 슬픔이 훨씬 크고 무겁게 느껴졌어요. 얼룩이는 마침내 단단히 결심했어요.
0: 할머니, 제가 새들을 찾아서 다시 우리 마을로 데리고 올게요. 우리 마을을 다시 예전처럼 활기차고 행복하게 만들게요.
1: 주변에 있던 고양이들은 모두 깜짝 놀라며 얼룩이를 말렸어요.
0: 안 돼, 얼룩아. 위험해. 새들은 마법의 숲에 반 뒤로 다시 돌아오지 못했어. 그 숲은 어둡고 미로처럼 갈림길이 많아. 그곳에 들어갔던 이는 아무도 돌아오지 못했어. 너는 아직 어린 고양인데 너무 위험해.
1: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얼룩이는 아무도 말릴 수 없을 만큼 단호했어요. 예전과는 달리 눈에는 밝고 빛나는 용기가 가득 차 있었어요.
0: 얼룩이는 엄마가 정성껏 챙겨준 작은 배낭을 메고 해질녘에 마을을 떠났어요. 마법의 숲은 생각보다 훨씬 더 깊고 어두웠어요. 거대한 나무들이 마치 높은 벽처럼 빼곡하게 서 있었고 갈림길은 미로처럼 펼쳐져 있었어요.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야생동물의 울음소리에 겁도 났지만 얼룩이는 마을을 생각하며 용기를 내 앞으로 나아갔어요.
1: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숲은 더욱 깊고 어두워졌어요. 수많은 갈림길 사이에서 길을 잃을 뻔한 얼룩이는 두려움에 어쩔 수 없이 발을 멈췄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주춤할 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0: 깊은 노둠 속에서 갑자기 얼룩이의 오른쪽 귀 끝에 있는 까만 반점이 따뜻한 온기를 풍기기 시작했어요. 반점은 점점 더 밝아지며 은은하게 빛을 내기 시작하더니 마치 작은 반딧불처럼 부드럽게 주변을 밝혀 비춰주었어요. 놀랍게도 그 빛이 닿는 땅 후에는 새들의 작은 발자국들이 하나 둘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반점이 나를 인도하고 있어. 이 반점이 새들을 찾는 길을 알려주고 있어.
1: 얼룩이는 그제야 자신의 반점이 그저 평범한 얼룩이 아니라 특별한 힘을 가진 마법의 표식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자 보이지 않는 길을 찾아주는 특별한 눈이었던 거예요. 그동안 반점을 싫어하고 숨기려 했던 자신이 부끄러웠고 가슴속에 뿌듯함과 용기가 가득 차올랐어요.

0: 달랐어요.
1: 반점이 내는 빛을 따라 올루비는 숲속 깊은 곳까지 들어갔어요. 가시덤불을 헤치고 차가운 개울을 건너며 커다란 버섯 숲을 지나 마침내 숲속 가장 깊은 곳에 도착했어요.

0: 둥글게 웅크리고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새들의 노래와 기억을 앗아간 검은 안개였어요.
1: 이 안개는 새들에게서 노래할 힘을 빼앗고 행복했던 기억까지 흐릿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새들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한 채 가만히 앉아있었던 거예요. 얼룩이는 안개에서 나오는 차가운 기운이 무서웠지만 슬퍼하는 할머니와 마을 사람들의 모습이 떠올라 용기를 냈어요. 그래, 나는 할 수 있어. 꼭 새들을 구해서 함께 마을로 돌아갈 거야.
0: 그 순간 얼룩이의 까만 반점이 작은 별처럼 더욱 강하게 빛을 뿜었어요. 그 빛은 어둠을 뚫고 검은 안개를 향해 쏘았어요. 부드럽지만 강력하고 햇살처럼 따뜻한 마법의 빛이었어요.
1: 검은 안개는 그 빛을 맞자 바로 사라졌어요. 안개는 순수한 마음의 빛을 무서워했고 그 빛 앞에서는 그저 작고 약한 구름에 불과했어요. 안개는 점점 희미해지다가 마침내 완전히 사라졌어요.
0: 그러자 나무에 앉아있던 새들의 눈에 다시 반짝임이 돌아왔어요. 새들은 그동안 잊고 있던 노래 멜로디가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참새가 고운 소리로 노래를 부르자 다른 새들도 함께 따라 부르기 시작했어요.
1: 노래 소리가 점점 커지며 숲 전체가 아름다운 합창으로 가득 찼어요. 그 노래는 슬픔을 녹이고 기쁨을 전하며 얼룩이의 마음까지 따뜻하게 만들었어요.
0: 새들은 얼룩이의 주위를 빙빙 돌며 고마움을 표현했어요. 작은 새들은 어깨에 앉아 털을 핥아주고 큰 새들은 하늘 높이 날며 행복하게 지저귀었어요. 새들은 얼룩이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마을로 돌아가는 길을 밝게 안내해 주었어요.
1: 해가 떠오를 무렵 얼룩이와 수많은 새들은 함께 마을로 돌아왔어요. 마을 사람들과 동물들은 아름다운 새소리를 듣고 모두 광장에 모여들었어요. 얼룩이가 무사히 새들을 데려왔다는 걸 알고 모두 기뻐하며 환호했어요.
0: 노란 꼬리 할머니 고양이는 얼룩이를 꼭 안아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요. 이제 얼룩이는 자신의 까만 반점을 더 이상 싫어하지 않았어요. 그 반점은 그만의 특별함이자 용기와 힘이었고 이제는 자랑스런 마법의 표식이 되었어요.
1: 마을의 모든 고양이와 사람들은 얼룩이를 존경하며 그의 특별한 반점을 마법의 반점이라고 불렀어요.

0: 네, 친구들. 오늘 마법의 반점을 가진 얼룩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조금 다르다는 이유로 자신을 싫어했던 얼룩이가 자신의 특별함을 받아들이고 마을의 영웅이 되는 모습, 정말 멋지지 않나요?
1: 얼룩이는 자신에게 있는 작은 다른 점이 사실은 가장 특별한 힘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남들과 다르다고 해서 나쁜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곧 자신만의 빛이라는 것을 알게 됐지요.
0: 친구들도 자기 안에 있는 작은 특별한 점을 찾아보세요.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주변 사람들을 따뜻하게 해주는 멋진 친구가 돼보는 건 어떨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재미있는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뵐게요. 친구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2: 이번 주 동요입니다. 이번 주에는 정혜화 선생님께서 작사하시고 곡을 쓰신 동요 즐거운 여름 작품을 준비했습니다.

0: 이 시간 프로교육의 류창화 선생님, 방송 담당의 김민혜 리봉 선생님, 녹음 제작의 원미란 선생님이었습니다.
1: 나무가 모여 숲이 되고 미소가 모여 웃음이 됩니다. 숲이 우거지면 새들이 날아들고 인문 환경이 좋으면 벚님들이 찾아옵니다. 풀한 포기 나무 한 그루 꽃 한 송이라도 아끼고 사랑합시다. 생태연변 건설에 앞장서고 따뜻한 미소와 친절한 봉사로 반겨주는 당신은 연변의 얼굴입니다.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허강일 작사, 로창선 작곡의 우리 다 함께를 준비했습니다. 아름다운 세상, 행복한 세상을 갖고 가려는 희망찬 메시지들을 담은 노래인데요. 리상길, 차미경 가수의 노래로 들으시겠습니다.

활기찬 만년, 튼튼한 건강, 어르신들을 위한 유익한 정보와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합니다. 건강한 만년.

전문가들로 모여있는 의료보험 지정병원 길태종이는 환자들의 건강 지킴이로서 많은 호평을 받아왔습니다. 연길시 길태종이 문진부는 10여 명의 경력이 풍부한 중의 전문가와 국가급 물리치료사가 진료에 참여하여 최상의 치료 환경을 제공합니다.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기내과, 소화기내과,

갑상선과 모두 갖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중위정수, 조위특색과 현대진료법을 융합시켜 침구, 정골, 추나, 물리치료, 정맥주사, 혈류주사 등 다원화의 진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국내 명의들을 초청해 진료하고 완선화된 품질로 환자들의 만족도를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는 최고의 선택, 길태주민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계 쇼핑광장 1층 서시장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연계전화 276

0: 안녕하십니까? 소소한 습관이 건강을 만듭니다. 오늘 건강 이야기 시작합니다. 네, 저희 방송은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로 길태중이 문진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아래에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예, 오늘도 계속해서 길태중이 문진부에서 환자들이 각종 질환을 잘 치료해가지고 소문을 넣고 있는 박창호 주임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0: 네.
1: 박창호 주임은 중이 출신인데, 일찍이는 연결시 요양원하고 조이병원에서 주임 사업을 해왔습니다. 퇴직을 한 다음에 우리 길태중이 문진부의 특별 요청을 받고 많은 환자들을 진찰하고 있는데 환자들이 많이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40여 년이란 중이나 서이의 조이의 조선조 이야기라고 리엘하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말이죠. 풍부한 임상 경험을 갖춘 분인데 우리 임상학적 각도에서 본다 할 때 다음과 같은 계통의 질병들을 잘 치료해서 소문을 놓고 있습니다.
0: 네.
1: 첫째로 놓고 본다 할 때 심리혈관 계통 질병 치료에서 보게 되면 고혈압이라든가 저혈압의 관심병의 뇌졸중으로 인한 중풍이라든가 중풍후유증 이러한 질병들을 잘 치료합니다. 그리고 또 호흡기 계통 질병 치료에서의 소문을 놓고 있는데 감기를 자주 하거나 또 감기에 걸리면 잘 낫지 않거나 이러한 병증에 그리고 오랜 기침으로 고생하는 분들의 만성기관지염이라든가 만성폐염이라든가 그리고 또 인후염의 기관지 천식 이러한 말이죠. 호흡기 계통 질병 치료에도 조회를 보입니다.
0: 네.
1: 그리고 또 소화기 계통 질병 치료에서 소문을 놓고 있는데 많은 환자들이 이분을 장위병 극성이라고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1: 그럼 오늘 박창호 주임이가 소화기 계통 질병 치료에서 조회를 보인다는데 어제 뒤를 이어서 소화기 계통 질병 치료에서 소문을 놓고 한 박창호 선생을 생각하면서 우리 얘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봅시다.
0: 네.
1: 위궤양이라든가 십이장궤양 우리 늘상 볼 수 있는 이런 질병인데 보게 되면 은근 위장도 질병에서 놓고 본다 할 때 이 궤양성 질병은 대략 10% 정도를 차지합니다. 배가 아파 나는데 특히 위궤양이라든가

0: 42단계 양인. 위계 양을 놓고 본다 할 때 보통 이런 특점이 있습니다. 식후에 말이죠. 배가 아파납니다. 대략 1시간 좌우 되는 요 이내에 배가 아파나는데, 1시간 지난 다음에는 조금 말이죠. 완화 현상이 있습니다. 아픈 것이 좀 더뎌진단 말입니다. 늘상 배가 붓고 트림이 나고 부디 사고에 이런 현상이 있음과 동시에 말이죠. 궤양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식후물이 나와서 말이죠. 견디지 못하겠다. 반수한. 그리고 말이죠. 쏘신.
1: 네.
0: 지지는 같다. 이 가미가 말이죠. 어떨 때는 말 가슴팍까지 말이죠.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때 확진을 못하고 정확한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폐단이 생길 수 있습니다.
1: 네, 어떤 폐단들이죠?
0: 예, 요거는 중시를 올려야 됩니다. 네. 예. 출혈 현상이 있습니다. 예.
1: 네.
0: 그러면 환자분들 내가 어떻게 아는가 출혈 현상이 여러분들에게 교대를 해드리겠습니다.
1: 네.
0: 어느 날인가 말이죠. 뒤를 봤는데 뒤가 말이죠. 예. 노랗지 않고 새까만 뒤가 나갑니다. 대변이 흑변이.
1: 네.
0: 요거는 말이죠. 출혈 현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제때 병원에 가서 상관된 검사를 진행하고 확진을 진행해야 됩니다. 더 심할 때는 어떻습니까? 피를 토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1: 네.
0: 이 문제를 제때 해결하지 못하게 되면 어느 날인가 우리 화암이라 해보게 되면 빈혈이 나옵니다. 빈쇄.
1: 네.
0: 예. 그리고 이 위궤양이라든가 십이장궤양을 말이죠. 제때 확진하지 못하고 정확한 치료 도경을 찾지 못하게 되면 하늘로의 창궁 현상이 생깁니다.
1: 네.
0: 구멍이 뚫린단 말입니다.
1: 네. 예.
0: 아주 위험해요.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위산이가 또 우리가 식사를 하기 때문에 식물이라든가 이런 말이죠. 물질들이 자연히 말이죠. 복강에 흘러들어갑니다.
1: 네.
0: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복막염을 일으킵니다.
1: 그렇죠.
0: 이 복막염을 또 확진을 하지 못하고 제때 맞아 구급조치를 강구를 하지 못한다 할 때는 생명위험까지 자는.
1: 네.
0: 예. 그리고 위궤양이라든가 이런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유문이라는 걸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1: 네.
0: 예.
1: 네.
0: 유문이 있습니다. 예. 위에는 분문이 있고, 아래에는 유문이 있는데, 이 경저현상이 있습니다. 막힌단 말입니다. 예. 유문의 활락근이가, 부어나면서 수종현상입니다. 경련을 일으킬 때는 또 아주 아파나고, 예. 이런 말자 증세를 보입니다.
1: 네.
0: 그럼 여러분들은 물어보겠죠. 선생님, 궤양도 있고 위염도 있고 하는데 그 무슨 구별이 있습니까? 당연히 있습니다.
1: 네.
0: 예. 궤양이라 할 때는 아까도 여러분들께 교대를 했지만은 통증이가 균열적입니다. 예. 보통 식사를 한 다음에 인침 안 파냅니다. 그러다가 대략 1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조금 완화 현상이 있고 늘상 말이죠. 소주에 지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가 붓고 식후물이 나오고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1: 네.
0: 그러나 위염으로 고생할 때는 이 말이죠. 아픈 증세가 우리가 좀 판단하기 바쁩니다. 균열이 없습니다. 그리고 늘상 메스꺼운 기운을 느끼고 토하고 배가 붓고 어떤 분들은 또 밥맛이 떨어집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사 다음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십니까.
0: 예.
2: 지난번에 원장선생님께서 이제 치료 받으시고 어깨가 목 디스크가 좀 아팠는데 많이 도와줬어요. 그래서 오늘 좀 더 예약하려고 하는데 가능하십니까?
0: 예, 완전히 가능합니다. 예, 오전에 오십시오. 예.
2: 네, 알겠습니다.
0: 예, 하루 빨리 건강하세요.
2: 예, 예. 수고하세요.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0: 그리고

0: 또 교통질병치료에서 우리 연구를 해보게 되면 변비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략의 소화기 교통질병에서 본다 할 때는 20% 정도를 차지합니다. 보통의 변비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약방에 가서의 유관된 말죠. 약들을 말죠. 개인적으로 사서 자시는데 어떨 때는 말이죠. 참 시간에 효과를 볼 때 있습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응답합니다. 예.
2: 저는 예, 오랜 당뇨병 한 건데 저번에 원장 선생님과 한번 보였습니다.
0: 예, 예, 예.
2: 예, 근데 온몸 맥이 없고 밥맛이 없고 예, 잠이 잘 안 오고 이랬는데 이하부터 담봉이 조금 낫은 것 같아. 오늘 또 가자 그랬는데.
0: 예, 오전에 일찍 오십시오. 이번에 환자 많습니다. 예.
2: 예. 예, 알겠습니다.
0: 예, 건강하세요.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링글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0: 예, 예, 안녕하십니까.
3: 안녕하십니다. 예, 예, 수고 많으십니다.
0: 예, 감사합니다. 예. 예.
3: 저도 오래된 입병 환자입니다. 예, 항상 이렇게 밥맛이 없고 식후물이 올라오고 해서 위에서 고생 엄청 했는데 기태중의원의 박창호 선생님이 위를 잘하신다는 이런 소문 듣고 저도 가서 두 개 료동 썼는데 아주 많이 지금 나아졌고 별로 예, 그 증상이 다 없어져서 예, 또 건강하게 하길래 해서 한 번 더 가서 보려고 예약하려고 합니다.
0: 예, 예약이 됐습니다. 예, 오전에 오세요. 예,
3: 예, 오전에 가면 됩니까?
0: 예, 됩니다. 예, 예.
3: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예, 예,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링글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세요.
0: 안녕하십니까?
4: 예, 예. 저는 예, 지난번에 그 저 이거 잠을 잘 자지 못해서요.
0: 예.
4: 그 저 박윤덕 교수님이 약을 썼대요.
0: 예, 예.
4: 효과가 영 좋아요.
0: 예, 축하드립니다.
4: 그래, 잠도 잘 오고 좀 마음도 좀 편안하고 그래서
0: 예.
4: 한 번 더 예약하려고 그랬습니다.
0: 오늘 오전에 일찍 오십시오. 예.
4: 예, 예.
0: 예, 안녕히 계십시오.
4: 감사합니다.
0: 예, 예, 예.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5: 예, 저는 예, 소화가이 되고, 계속 설사를 자주 했습니다.
0: 예, 예, 예.
5: 예, 결태종에 강철수님한테서 침도 맞고, 처약도 쓰고, 한 게 지금 많이 나아졌는데, 오늘이 또 강철수님을 예약합시다.
0: 예, 예약이 됐습니다. 예, 오전에 일찍 오십시오. 예.
5: 예, 감사합니다.
0: 안녕히 계십시오.
1: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십니까?
6: 예. 예, 저는 신경성 위험을 해서 많이 앓고 있었거든요.
0: 예,
6: 그래서
0: 예.
6: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렇게 치료를 받고 서약이랑 많이 먹었는데 별로 나은 게 크게 안 날려요.
0: 예.
6: 예. 그래서 예, 먼저 주위에 박윤덕 그 교수님이 그 진찰을 받고 아주 그 선생님이 진찰을 세심하게 하고 좀 정말 차분하게 잘 진찰을 보시더라고요.
0: 예, 그렇죠.
6: 그래서 예, 예, 예, 예 중약을 더 다 먹었는데 일곱 첩 더 다 먹었는데 예, 효과가 알게요.
0: 예,
6: 그리고 생각 가마 잡잡하고 소화 안 돼서 뜬뜬하고 하던 게 조금 예.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0: 예, 예, 예.
6: 예, 그래서 예. 한 번 더 여약하려고요, 그래요.
0: 예, 오전에 일찍 오십시오. 예, 이분은 오전만 문진합니다. 예.
6: 네, 알겠습니다.
0: 예, 건강하십시오. 예.
6: 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0: 아, 이 변비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우리 주위에 상당히 많은데, 이런 정황이 있습니다. 하나는 뒤를 보게 되면, 양똥처럼 이렇게 아주 굳은 대변이 나가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사실은 그런 대변은 아닌데 뒤를 보기를 마저 아주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정황이 있습니다. 중의학적 각도에서 놓고 보게 되면 모든 원인으로 대장이 말이죠. 조혈 현상이 있습니다. 간소하다는 조체인데 이럴 때는 어떤 정황인가 하게 되면 본래 체질적으로의 양기가 말이죠. 너무 왕성.

0: 한 분들, 예? 그리고 말이죠, 예? 우리 민족의 습관처럼 특히 남성 분들을 보게 되면 술을 반갑아하지 않습니까?
1: 네.
0: 또 태아민 체질을 보게 되면 돼지고기 흰살이 네. 없으면 나는 예, 썰썰해서 못 견디겠다. 예? 느끼한 음식을 좋아하는 분들.
1: 네, 그래요. 예.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여보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제가 지난주에 좀 장이 안 좋아서 장이랑 그 혈압 때문에 그 좀 그 김태병원에 그 박창호 선생님 좀 치료 좀 받았는데
0: 네.
2: 좀 많이 좋아져 가지고 오늘에도 토요일이고 하는데 이게 문진을 보는지 박창호 선생님.
0: 네. 오전에 일찍 오시면 됩니다. 연결됐습니다. 예.
2: 아, 예. 연결됐습니까?
0: 예, 예. 오전에 아, 예.
2: 알겠습니다.
0: 예, 건강하십시오.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3: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3: 네, 안녕하세요.
0: 네.
3: 저희 어머니가 전번 주 그 다리 아프고 그 허리도 아프고 이럴 때면 그 발을 들면 그 너무 아파가지고 일을 못했는데 원장 선생님께서 치료 한번 받았고 약도 많이 먹었는데. 많이 괜찮아돼가지고 지금 일해도 알바쁘고
0: 예.
3: 많이 좋아져서 이번 주도 한번 약 잡고 한번 더 치료하자고 그럽니다.
0: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오전에 오십시오. 오늘은.
3: 예.
0: 예. 예. 건강하세요. 예.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저... 길태중이 사면 전화지요.
0: 네, 맞습니다.
4: 예. 저도 뭐니까 좀 병 보려고 그랬는데
0: 어떤 상황입니까?
4: 어지럽고
0: 예.
4: 그다음에 밥맛이 떡 떨어지면 애용 맥이 없습니다.
0: 예예. 예.
4: 오늘 저 뭐니까 여기 친구 소개한데 박창호 선생 대해서 좀 예약해보자고 그럽니다.
0: 예, 그냥 오전에 오시면 됩니다. 예, 오늘은. 예.
4: 예, 예, 어전히.
0: 예, 일찍,
4: 알았습니다.
0: 예, 예, 예.
4: 예, 알겠습니다.
1: 예. 네, 예.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주시죠.
0: 아, 또, 우리 민족을 본다 할 때는, 매운 음식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1: 잠시만요. 다음 예.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5: 예.
0: 말씀하세요.
5: 예, 저는, 어랑이병 환자입니다.
0: 예, 어떤 상황입니까?
5: 어떨 때는 위가 아프고 예, 자주 소화도 안 되고 하니까 손이 자주 위인데 올라가서 누르게 되고
0: 예.
5: 어떨 때는 입안에서도 매운감이 납니다.
0: 예,
5: 그리고
0: 예.
5: 몸이 조금 차면 아래 다리도 시리고 머리도 아. 심지어 자주 아프고 했습니다. 그래서 역할의 사람들 권하는 게 아, 길태중이 병원에 박창호 선생님한테 가보라 해서 거기 가서 약을 세 번째다 먹은 것이 어찌도 좋은지 많이 나아졌습니다. 위병도 많이 나아지고 입안이 매운 것도 많이 나아지고 그래서 저는 오늘도 박창호 선생님 예약을 하려고 합니다.
0: 네, 예약이 됐습니다. 예, 오전에 일찍 오십시오. 예.
5: 예, 감사합니다.
0: 건강하세요.
5: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6: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6: 예, 제 저번에 가서 그 야구 7날 취재 됐습니다. 예, 기억나시겠지 모르겠지만.
0: 어느 분을 보였습니까?
6: 예, 박창호 선생님 보였습니다.
0: 예, 예, 예.
6: 예. 그래서 저번에 이렇게 목이 간질간질하고 가래도 많이 있고 기침도 많이 나고 이랬던데 전번에가 일주일 진 게 벌써 한 사흘 먹으니까 이렇게 나아지는 게 알겠대다.
0: 예예.
6: 예. 예, 지금 가래도 줄고 기침도 지금 뜨문뜨문고도 나고 하던 게
0: 난다.
6: 예. 그래서 예 오늘은 또 한번 가서 더 지으려고 그랬다.
0: 예, 예. 오전에 일찍 오세요. 예.
6: 예, 알았습니다.
0: 예,
6: 감사합니다.
0: 예. 안녕하세요.
1: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7: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0: 용 족부 병변 등 완고성 피부 질환을 치료해 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번호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 특급 보건 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 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해 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1: 계속해서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3: 안녕하십니까?
2: 예. 요즘 들어서 머리가 머리 아프고요.
3: 예.
2: 그리고 밤에 잠도 잘 안 오고 귀에서 소리가 막 납니다.
3: 예, 예.
2: 의사 선생님 면담하려고요.
3: 예. 어느 분을 보이겠습니까?
2: 원 선생이요.
3: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2: 예.
3: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예.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안녕하십니까.
3: 예. 안녕하세요.
4: 아, 예. 저는 오늘도 그 강철수 주임 선생님 예약하기시오.
3: 어떤 상황입니까?
4: 아, 50견이 와서 어깨도 아프고 팔도 아프고 그리고 심할 때는 좀 어지럽고 머리 막 허리멍텅하고 정신이 영 없었습니다.
3: 예.
4: 그런 게 몇 번에 강철수 선생님 데가서 치료했는데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3: 예. 뭐,
4: 예. 주로는 머리 항상 띵하던 게 정신이 많이 망가지고 팔이 아프던 것도 저는 막 들 수 있고 해서 그래서 예. 오늘 가서 한 번 더 치료할까 해서 예. 예약하겠습니다.
3: 예. 그냥 오전에 일찍 오시면 됩니다. 예. 예약이 됐습니다. 예.
4: 아, 예. 알았습니다.
3: 예. 예.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3: 안녕하십니까.
5: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5: 저는 신장병이 있는 환자입니다.
3: 예, 예.
5: 예, 숨이 차고 가끔씩 아프기도 했는데, 그, 박창호 주임 선생님이 약을 쓴 게 많이 낫습니다.
3: 예, 예, 예.
5: 그래, 신장병이 많이 좋아지니 마음도 좀 편안해지고.
3: 그렇죠, 예.
5: 예. 거기 소개해 주신 그, 그, 박 선생님한테도 감사드리고.
3: 예, 감사합니다. 예.
5: 그다음 치료해 주신 그 박창호 주임께 감사드립니다.
3: 예, 고맙습니다.
5: 정말 감사합니다.
3: 예, 고맙습니다. 예. 응당한 예. 일을 했을 뿐인데요.
1: 예.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3: 예, 그러니까, 예. 예, 이러한 음식 습관이 우리 민족의 남성분들이 술을 반가워하고, 예, 또 매운 걸 좋아하고, 이러게 되면 어느 날인가 말이죠. 대장에 말이죠. 열기가 고해집니다. 저결 현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말이죠. 대장에 있는 진액이가 말이죠. 대량적으로 소모됩니다. 말라든단 말이 되겠죠. 예.
1: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예, 안녕하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6: 예, 거기 김태중인가요?
3: 예, 맞습니다.
6: 예, 저희가 한 가지 박창호 선생님 얘기하자고 했는데요.
3: 예, 말씀 주세요.
6: 아, 저희가 좀 감기도 자주라고 기침도 자주라는데 그 선생님 약 먹고 나가 많이 허전되고 용서한데.
3: 예, 그래요. 예,
6: 예, 예 그래 그런 얘기인데요.
3: 예, 예.
6: 예,
3: 예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예.
6: 예.
1: 네.
6: 예.
1: 예.
3: 안녕히 계세요.
1: 네.
3: 그리고 예, 이 변비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또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뒤를 본 다음에 보게 되면 그리 굳은 대변은 아닌데 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대변이 말이죠. 마라본데 화장실 가게 되면 말이죠. 잘 나가지 않습니다. 네. 이런 분들을 보게 되면 예, 늘상 말이죠. 아이치라는데 예, 드림을 잘하고 말이죠. 예,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럼 어째서 이런 현상이 생기는가? 그분이 말이죠. 성정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별난 일이 아닌데도 말이죠. 늘상 말이죠. 생각이 많습니다. 근심에 쌓여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간의 기가 말이죠. 울체 상태에 처합니다. 이렇게 되면 간하고 비장의 이 공능이가 맞물기지 못하면서 기기가 말이죠. 불순통해집니다. 당연히 말이죠. 대장에 말이죠. 전도공능이가 실조 현상이 생깁니다.
1: 네.
3: 이럴 때 또 예, 변비증으로 고생합니다. 아, 그리고 예, 중노년 분들이 모종 질병으로 예, 기혈이 말이죠. 진액이 말이죠. 허한 상태에서 또 말이죠. 예, 이 변비증으로 고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말이죠. 특히 여성분들이 모종 말이죠. 부인과 질병으로 예, 복부에 말이죠. 수술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있지 않습니까? 장도에 말이죠. 점착 현상이 생기면서 이 말이죠. 뒤가 굳은 이런 변비증으로 고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변비증을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께 말이죠. 도움이 되겠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변비증을 절대 해결해 드리지 못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폐단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는 말이죠. 다른 분들에 비해서 면역력이 크게 떨어집니다. 예. 처음 들어보겠죠, 여러분.
1: 네.
3: 변비증으로 고생하는데 또 면역력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예. 여러분들에게 교대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이 위장도를 놓고 본다 할 때, 이 말이죠. 모든 문제로 독소가 말이죠. 예.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변비가 생기게 되면 이 독소가 말이죠. 예. 제때제때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한으로의 핑장이라는데 우리말은 병풍장에
1: 네.
3: 우리 싸움할 때 병풍장을 쓰지 않습니까? 옛날에 군대들이.
1: 네.
3: 그러면 장도에 말이죠. 병풍장이 있는데 이 말이죠. 변비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이 병풍장 공능이가 말이죠. 영향을 받습니다. 독소가 빠져나가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러게 되면 어떻습니까? 쉽게 말이죠. 균이라든가 병독이라든가 이러한 말이죠. 침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네.
3: 이거 이야기에서는 병원 미생물이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염증이라 잘 발생합니다.
1: 네.
3: 그리고 변비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정상적인 말이죠. 분들보다 심리적인 장애가 올 수가 있습니다. 어째서 그런가 하게 되면 어디를 가자 해도 놀라 가자 해도 예? 이가 뒤가 무직하기 때문에
1: 기분이
3: 말이죠.
1: 안 좋죠.
3: 예, 기분이 안 좋지.
1: 네.
3: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말이죠. 초조해지고 심할 때는 또 우울해지기도 하고 이런 말이죠. 심리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 여성분들을 본다 할 때 주의를 불러일으킬 필요가 있습니다. 동년배에 비해서 말이죠. 일찍이 말이죠. 늙어 보인단 말입니다. 어째서 그런가 하게 되면 이 장도라는 거는 말이죠. 독소를 말이죠. 제때제때 말이죠. 배출해 내야 되는 이런 기관인데 이 뒤가 굳음으로 인해서 말이죠. 독소가 빠져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피부가 말이죠. 일찍이 로아 현상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동년배에 비해서 말이죠. 일찍이 늙어 보인단 말인데 미용에 영향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변비증을 제때 해결하지 못하게 되면 기타 질병을 말이죠.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말이죠. 윗병이라든가, 이러한 말이죠. 소화교통 질병을 말이죠. 자아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비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중시를 불러일으키길 바랍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길태종의 문진보 지점은 연길시 서시장 북쪽에 위치한 활력성 1층이고요.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네, 이 시간 방송 여기서만 줄이겠습니다.
7: 북경 시간으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이었습니다. 6.1 국제 아동절에 즈음하여 5월 29일 성당의 상무위원이며 주당의 석인 호가봉은 연결시 향량 유치원, 연결시 연하소학교를 찾아 소년 아동들을 위문하고 주당위와 주정부를 대표해 전주 소년 아동들에게 명절 축복을 보냈으며 교육 일선에서 부지런히 일하는 광범한 교원들과 교육 3.1군들에게 진심 어린 위문을 전했습니다. 호가봉은 전주 소년 아동들이 습근병 총석에 강국한 가르침을 명심하고 어릴 때부터 당의 말을 듣고 당을 따르며 원대한 지향을 수립하고 지식을 잘 배우며 심신을 강하게 단련해 조국에 보답하고 고향을 건설하는 기동감으로 성장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1957년에 세워진 연결시 향량유치원은 운영조력이 깊고 교수 특색이 선명해 명성이 자자한 전통 있는 유치원입니다. 호가봉 선으로 미술창의관, 과학기술관 등 기능구역에 들어가 프로그래밍 요희, 모래 그림 창작 등 특색 수업을 흥미진진하게 관람하고 주변에 몰려든 아이들에게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건네면서 아이들이 보여준 동심과 풍부한 상상력을 거듭 칭찬하고 그들에게 명절 축복과 함께 정성껏 준비한 명절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호가봉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유치원 교양원은 아이들이 어린 시절 가장 부드러운 수호자이자 가장 친밀한 성장 동반자입니다. 이 일은 평범해 보이지만 모든 학부모의 간절한 기대를 짊어지고 있어 일이 힘들고 책임이 태산 같습니다. 광범한 교양원들이 유아의 심신 성장 법칙을 다루고 보육과 교양을 똑같이 중시하며 교양을 즐거움 속에 녹여내 아이들이 생활을 사랑하고 노동을 사랑하며 취미를 키우고 좋은 습관을 기르도록 인도하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이 놀이 속에서 배우고 동심을 유지하면서 성장을 하여 그들이 근심 걱정 없고 행복하며 즐거운 어린 시절을 보내게 해야 합니다. 연결시 연하소학교를 찾은 호가봉은 교정 환경을 살피고 어학예술과 노동미학실천 과정을 참관했으며 아이들과 교류를 하면서 그들이 학습에서 진보하고 즐겁게 생활하며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추구했습니다. 학교 교수청사에서 호가봉은 학교에서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 교육사업을 전개한 정황 소개를 청취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5000년 내내 길고 긴 문명 발전 과정에서 우리나라 여러 민족은 공동으로 조국의 광활한 강토를 개척을 했고 통일적인 다민족 국가를 공동 창조했으며 휘황한 중국 역사를 공동으로 엮었고 찬란한 중화 문화를 공동 육성했으며 위대한 민족 정신을 공동으로 기원했습니다. 전주 각급 각종 학교에서나 신시대 당의 민족 사업 새로운 단계적 특징을 정확히 파악하고 공통성 증진이라는 방향을 긴밀히 둘러싸고 사상정치 수업의 정신고취, 인재육성 역할을 확실하게 발휘해야 합니다. 학생들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 광활하고 아름다며 풍요로운 땅위에서 여러 민족 인민은 모두 하나의 공통터전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중국이며 모두 하나의 공동신분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중화민족이며 모두 하나의 공동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중국인이며 모두 하나의 공동 꿈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시련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설명해 줘야 합니다. 이로써 학생들이 유아 시기와 학생 시대부터 올바른 역사관, 민족관, 국가관, 문화관을 확고히 수립하도록 교육 인도해 어릴 때부터 당당하고 영광스러우며 자부심 있는 중국인이 되려는 뜻을 세우게 해야 합니다. 호가봉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소년아동은 조국의 미래이자 주한민족의 희망입니다. 소년아동 성장에 관심을 가지고 인민이 만족하는 교육을 잘 운영하는 것은 당위와 정부에 밀어버릴 수 없는 책임입니다. 전주 각급 당위 정부에서는 소년아동과 소순대 사업에 관한 습근병 총석의 중요 원서를 깊이 관찰하고 당과 국가를 위해 인재를 육성하는 것을 기원지하며 소년아동에 대한 지식 전수, 능력 배양, 가치관 형성 등 재반 사업을 동괄적으로 틀어주어 조국의 미래와 민족의 희망을 잘 교육하고 기원해야 합니다.

0: 각급 각종 학교에서는 덕으로 인재를 양성하는 근본 임무를 단단히 다잡아 교수 내용을 일층 풍부히 하고 교수지를 제고해 덕지체 미로가 전면 발전한 사회주의 건설자와 후계자를 더 많이 양성해야 합니다. 광범한 교원들은 교육사업에 대한 열애를 시종 유지하고 알쓸모드로 인재를 길러내며 아이들이 성장하는 길에서 인솔자가 되어 그들이 인생의 첫 단추를 잘 꿰도록 돕고 학생들이 보국 강국의 큰 뜻을 세우고 책임을 다하는 분투자가 되게 인도해야 합니다. 주당의 상무위원이며 연결시 당위 서기인 왕길보, 부주장 정권, 조직속 관련 부문과 연결시 정부 주요 책임자들이 상설한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1: 주 16개 인대 상무연회 제30차 회의가 5월 29일 연길에서 소집됐습니다. 조인대 상무연회 주임 최홍성, 부주임 림송, 왕추국, 리수옥, 리연신, 비서장 리경문 및 조인대 상무연회 위원 도합 35명이 회의에 출석했습니다. 제1차 전체 회의는 리연신이 사회했습니다. 회의는 습근평 총서기가 중공중앙 정치국 제25차 집단학습시에 한 중요 연설 정신을 전달 학습했습니다. 회의는 부주장 윤조휘가 한 주인민 정부의 연변조선족 자치주 기상재해방어조례 수정초안에 관한 설명과 전주 사회축구 지속발전 촉진 정황에 관한 보고, 연변조선족 자치주 기상재해방어조례 수정초안에 관한 주 16기 인대 농업 및 농촌위원회 심의 의견 보고, 주 본급 2026년 재력 예산 배치 정황에 관한 주인민 정부 보고, 2025년 생태환경 정황 및 생태환경보호 목표 완수 정황에 관한 주인민 정부 보고, 주 중급인민법원 원장 주초봉이 한 전주 인민배심원 사업 정황 보고, 연변조선족 자치주 자치조례, 연변조선족 자치주 민족단결진보 촉진조례 관철 실시 및 민족단결진보 사업 전개 정황에 관한 주인대 상무연회 조사연구소의 조사연구 보고, 연변주 기상재해 방어 사업에 관한 조인대 상무연회 조사연구소의 조사연구 보고, 현향 량급 인민대표대회 기바꿈 선거사업 실시 의견 초안 작성 정황에 관한 조인대 상무연회 설명, 개별 대표 대표 자격에 관한 조인대 상무연회 대표 자격 심사위원회 보고 초안, 그리고 인사 인면 관련 정황 설명을 청취했습니다. 분조회의에서 회의 참가자들은 관련 사항을 심의했습니다. 제2차 전체회의는 최홍성이 사회했습니다. 회의에서는 현향 량급 인민대표대회 기바꿈 선거사업에 관한 연변조선족 자치주 인대 상무연회 실시 의견, 홍경의 주인민정부 주장 직무 사직 청구를 접수할 때 관한 주인대 상무연회 결정, 개별 대표의 대표 자격에 관한 주인대 상무연회 대표 자격 심사위원회 보고 및 인사 인면 사항을 표결 채택했습니다. 회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법에 따라 기상재해방어 조례를 수정하는 것은 재해방지, 감소, 구조사업에 관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 지시 정신을 깊이 관철하는 구체적인 행동이자 우리 주 기상재해방어의 단점을 보완하고 대중의 생명재산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절박한 수요입니다. 연변 실제와 긴밀히 결합해 책임 실시, 조기 경보 발포, 응급 처리 등 중점 내용을 세분화하고 완선하며 절차에 따라 조인대 상무연회 회의에 제청해 제2차 심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회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단점과 약점 보완에 초점을 맞춰 사회축구사업의 질 제고와 승격을 전력 추동해 새로운 단계로 오르게 해야 합니다. 생태보호 정치 책임을 견결히 짊어지고 더욱 높은 표준, 더욱 실속 있는 조치로 생태안전 장벽을 튼튼히 구축해야 합니다. 인민배심원 사업제도를 꾸준히 최적화하고 대원능력 건설을 강화해 사법사업이 기층에 더욱 다가가고 민심에 더욱 와닿게 해야 합니다. 민족단결진보 및 기상재해방어 등 방면에 관한 조인대 상무연회 조사연구소의 조사연구 보고를 참답게 연구하고 성과 실시를 잘 다잡아야 합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습니다. 정치 위치를 확실하게 높이고 기바꿈 선거의 재반규를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며 법과 규정에 따라 직책을 리행해야 합니다. 량환 기바꿈 선거 기풍을 공동으로 수호해 기바꿈 선거 사업이 평온하고 질서 있게 원만히 완수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부주장 윤조휘, 주 중급인민법원 원장 주초봉, 주인민검찰원 검찰장 리흔, 중공연변주 규를검사위원회

0: 연변조 감찰위원회와 조직석 관련 부문 주요 책임자, 주인대 상무연회 관련 부서 주임, 부주임, 기관 당위 부서기, 주인대 상무연회 기관 주재 교류검사 감찰조 책임자와 부분적 인대 대표들이 회의에 열석했습니다.
1: 아래 홍경의 사직 청구를 접수할 때 관한 연변 조선족 자치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결정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2026년 5월 29일 연변 조선족 자치조 제16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4회에서 제대. 중화인민공화국 지방각급인민대표대회와 지방각급인민정부 조직법의 관련 규정에 근거해 연변 조선족 자치조 제16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0차회의는 홍경의 연변 조선족 자치조 인민정부 주장 직무 사직 청구를 접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0: 아래 연변 조선족 자치조 제16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9호 공고를 방송해드리겠습니다. 연변 조선족 자치조 제16기 인민대표대회 대표 홍경은 사업 변동으로 연변조를 떠났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각급인민대표대회 대표법 관련 규정에 따라 홍경의 대표 자격이 자동으로 중지됩니다. 도나시인대상무연회는 손금강, 량문일, 양혜빈의 연변조선족 자치조 제16기 인민대표대회 대표 직무 사직 청구를, 용정시인대상무연회는 주춘래의 연변조선족 자치조 제16기 인민대표대회 대표 직무 사직 청구를, 화룡시인대상무위원회는 송광일의 연변조선족 자치조 제16기 인민대표대회 대표 직무 사직 청구를, 왕청현인대상무위원회는 정목홍의 연변조선족 자치조 제16기 인민대표대회 대표 직무 사직 청구를, 안도현인대상무위원회는 장영봉, 정철의 연변조선족 자치조 제16기 인민대표대회 대표 직무 사직 청구를 접수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각급인민대표대회 대표법 관련 규정에 따라 상기 8명의 대표 자격을 중지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각급인민대표대회 선거법 관련 규정에 따라 장영봉, 손금강의 연변조선족 자치조 제16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연회 위원 직무, 정목홍의 연변조선족 자치조 제16기 인민대표대회 사회건설위원회 위원 직무를 상응하게 중지합니다. 연변조선족 자치조 제16기 인민대표대회 대표 명액은 327명인데 이번에 개별 대표의 대표 자격이 변동된 후 연변조선족 자치조 제16기 인민대표대회 실제 대표 수는 304명입니다. 이에 특별히 공고합니다. 연변조선족 자치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2026년 5월 29일
1: 아래 연변조선족 자치조 인대 상무위원회 인면 명단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2026년 5월 29일 연변조선족 자치조 제16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0차회에서 제대. 태희의 주중급인민법원 민사재판 제2정 정장 직무를 해임합니다. 리연봉의 주중급인민법원 재판위원회 위원 재판원 직무를 해임합니다. 리용우의 주인민검찰원 검찰위원회 위원 검찰원 직무를 해임합니다. 의림천을 주인민검찰원 검찰원으로 임명합니다. 전일수를 주인민검찰원 검찰원으로 임명합니다. 전선희를 주인민검찰원 검찰원으로 임명합니다. 김음을 주인민검찰원 검찰원으로 임명합니다. 왕옥박을 주민검찰원 검찰원으로 임명합니다. 여월래의 연결시 인민검찰원 검찰장 직무 해임을 비준합니다. 림천의 훈천시 인민검찰원 검찰장 직무 해임을 비준합니다. 전일수의 도문시민검찰원 검찰장 직무 해임을 비준합니다. 리용우의 훈천시 인민검찰원 검찰장 임명을 비준합니다.
0: 주인대 상무위원회는 29일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학습관철 전문당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주인대 상무위원회 당조석이며 주임인 최홍성이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을 깊이 관철 실시해 중화민족의 응집력과 구심력을 증강하는 데서 모범을 보이자를 제목으로 전문 지도를 했습니다. 최홍성은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의 립법 배경, 중대의의, 핵심 요의와 관철 실시 경로를 체계적으로 해독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표시했습니다.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의 제정은 민족사업을 강화 개진할 때 관한 습근평 청석의 중요 사상과 당주왕의 결책 포치를 깊이 관철 실시하는 중대 조치이고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중화민족 공동체

0: 중화민족 응집력을 증강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최홍성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연변은 전국 민족 단결 진보 시범주로서 앞장서서 연변 조선족 자치주 자치 조례를 수정하고 연변 조선족 자치주 민족 단결 진보 촉진 조례를 제정해 국가립법을 위해 연변 방안을 제공하고 연변 경험을 기여했습니다. 민족 단결 진보 촉진법을 관철 실시한 것은 책임이 중대하고 사명이 영광스러운 바 전주 각급 인대상무위원회에서는 반드시 앞장서서 먼저 행동해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주당부의 견강한 령도 아래 정밀한 입법으로 근간을 다지고 국가법률 더하기 자치조례 더하기 전문조례의 립체화법치 체계를 다거쳐 구축하며 법규의 제정, 수정, 폐지, 해석을 통괄적으로 추진해 법치의 통일과 원활한 연결을 확보해야 합니다. 고효율적인 감독으로 실시를 촉진해야 합니다. 문제 발견, 교부 정돈 시정, 되돌아보기, 폐쇄 순환고리 기재를 구축하고 집법검사, 전문주제질문, 추적감독처리 등 방식을 종합적으로 운영해 민족단결진보촉진법 및 지방조례가 전면적으로 락착돼 효과를 보도록 추동해야 합니다. 교육, 의료, 사회보장, 향촌진흥 등 민생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강성 감독을 강화하며 공공봉사 균등화를 추동함으로써 민심소통으로 민족단결의 정감적 근간을 튼튼히 해야 합니다. 대표의 직책이행으로 합력을 모아야 합니다. 천명대표 천개마을 사회구역 진입 주제활동을 심화하고 대표의 집, 기층 립법 연계점 등 플랫폼에 의탁해 대중의 언어로 법률과 정책을 선전하고 연변의 민족단결 이야기를 잘 들려줌으로써 여러 민족 대중이 한마음으로 같은 방향으로 힘을 내도록 인솔해 연변 고품질 발전을 추동하는 강대한 합력을 결집해야 합니다. 주인대 상무위원회 구성인은 부분적 주인대 대표 및 기관 간부들이 전문 당 수업에 참가했습니다. 5월 29일 우리주는 주왕 제2생태환경보호독찰조에서 이첩한 제20진 군중신서신고사건 도합 7건을 전달받았는데 그중 전화 1건, 편지 3건입니다. 그중 연길씨 1건, 중점사건 1건, 도나시 3건, 왕청현 1건, 중점사건 1건, 안도현 2건입니다. 이번에 이첩한 신서사건 중 여러 가지 생태환경 관련 문제가 7건입니다. 그중 고체 폐기물 관련 사건이 1건으로 14.3%, 생태 관련 사건이 6건으로 85.7%를 차지합니다.
1: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리영화 서태문이었습니다.
2: 이곳은 가장 인기 있는 관광 도시 중의 하나입니다.
3: 이곳은 색다른 민속 전통과 아름다운 미풍 양속이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2: 깨끗하고 문명한 도시, 뜨거운 열정이 숨쉬는 도시.
4: 여기는 연길입니다.

0: 네, 안녕하십니까. 고향은 지금 코너의 리미란입니다. 네, 오늘 시간에는 농업정보 고향 소식에 이어 이 피나무 골절에 대비한 양봉 관련 기술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1: 요즘 피부 고민으로 힘드시죠?
2: 연주 피부병 병문이 피부병 환자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1: 연결시 건공수학교 맞은편에 위치한 연주 피부병 병원은 진료, 연구, 예방, 재활을 일체화한 현대적인 의료기관입니다.
2: 국내외 최신 의료 설비를 갖추고 있고 첨단 기술로 치료를 하기에 치료 기간이 짧고 효과

0: 문화가 탁월합니다.
1: 환자 중심으로 쾌적한 환경과 량질 봉사를 제공하며 풍부한 경험을 가진 국내 유명 피부 전문의들이 친절하게 치료합니다.
0: 수술, 유전자, 면역요법 등 중세의 결합 방법으로 각종 난치성 피부 질환과 의난성 피부 질환까지 효과적으로 치료해드립니다.
1: 연조 피부병 병원 문의 전화 0433-895-8888번 0433-895-8888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0: 건강한 피부, 연조 피부병 병원이 함께

네, 먼저 농업 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2025년 중국 사과 산업 발전 보고에서는 생산 규모와 생산 소비 총량이 세계 1위를 차지하는 우리나라 사과 산업의 미래의 10대 발전 추세를 전망했습니다. 보고에 따르면 특색 생산지 배치가 가속화되고 전통적으로 우수한 생장지역이 확대될 것입니다. 기능형, 경량형, 기구변화, 적응형 품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입니다. 분자 육종 기술 혁신이 가속화되고 여러 질병의 저항력을 구비한 키나지, 자생, 전목, 사과나무가 집약화 발전을 이끌게 될 것입니다. 키나지 전목 사과나무의 밀식 모식이 생산 능률 향상을 이끌게 될 것입니다. 집안 과수 재배 과정이 기계화 지능화 업그레이드로 기계로 인력 대체 모식이 인력 결핍난을 해결하고 생태 재배가 중시를 받게 되며 친환경 예방 통제 시스템이 점차 성숙해질 것입니다. 브랜드 구축이 점차 완벽해지고 지역 브랜드에서 기업 브랜드, 품종 브랜드로 업그레이드 될 것이며 수확 후의 선별이 더욱 세밀해지고 스마트화돼 우수한 과일에 좋은 가격을 부여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제품 가공이 영양 건강 젊은 층과 기타 분야와의 융합 방향으로 전환하게 되며 단일한 기술 지도에서 재반 산업 과정의 디지털 봉사로 전환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중국 기상국에 따르면 중국 기상국과 농업농촌부는 최근 전국 농업기후자원 보편조사 및 구획 실시 방안을 공동으로 발표해 관련 사업을 전면적으로 추진해 농업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고 향촌 전면 진흥에 조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보편조사 및 구획사업은 보편조사와 구획 응용을 동시에 진행하는 방식을 견지해 농업기후자원의 기본 현황을 전면적으로 파악하고 농업의 재배 한계 및 기상재해 변화를 과학적으로 평가함으로써 각급 정부와 관련 부문에서 산업 배치를 최적화하고 농업 구조를 조정하는 데 기술적 버팀목을 제공해 새로운 라운드 농업자원 구획 실시의 경험을 탐색하게 됩니다. 실시 방안에 따르면 올해부터 2027년까지 농업기후자원 보편조사를 거의 완수하고 2029년까지 농업기후의 구획을 전면적으로 완수해 응용할 방침입니다. 2029년까지 전국적으로 새롭고 정밀하며 정확한 지능적인 특징을 갖춘 농업기후 구획 체계를 구축하고 국가성시현 4개 단계의 정밀화된 종합농업 재배제도 축산업 업 시설농업 등 5대 종류의 기후구획과 25가지 주요 농작물의 기후구획 지도를 완성하며 농업기후의 구획지표 체계와 관련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고 일체화한 보편조사 및 구획 종합봉사 플랫폼을 구축하며 일련의 보편조사 및 구획 성과와의 응용 시나리오를 구축할 방침입니다. 중국 기상국과 농업농촌부는 2026년 사업요점을 같은 보조로 명확히 했는데요. 이 성급 농업기후 구획사업을 갈증 심화하고 국가급 기술의 버팀목과 시스템 구축을 강화하며 국가급 농업기후 구획의 기술체계를 완벽히 하고 데이터 버팀목 능력 건설을 강화해 전국적인 기술 양성을

조직실치하고 위성 원격 탐사 자료의 활용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네, 계속해 고향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도 장백산 천연 광천수 산업집단지에 위치한 길림성 장백산 이륜광천 음료수 요한회사의 두 갈래 새로운 국산진흥화 생산라인이 정식으로 사용됐습니다. 이번에 도입한 두 갈래의 생산라인은 국내에서 선진적인 진흥화 설비입니다. 기업 관련 책임자의 소개에 따르면 달일용 3.5리터 대용량 생수 생산 라인의 생산 속도는 시간당에 1000통에 달하고 전과정 진흥화 통제를 실시했으며 물 손실률은 1% 이하이고 인력 비용은 전통적인 생산 라인보다 70% 절감됐습니다. 톱부터 500ml 병 생수 생산 라인이 생산 속도는 시간당 만 병에 달하고 여러 가지 규격사의 전환이 가능하며 종합 은행 능률은 99%를 초과하고 전과정 품질 추적이 가능합니다. 두 갈래의 생산 라인을 신속히 생산에 투입하기 위해 안도현 광천수관리국은 주동적으로 봉사하고 전 과정에 걸쳐 정책 지도, 수속 대행, 요소 보장 등 원스톱식 봉사를 제공하고 기업이 건설 조정 및 생산 준비 과정에 마주친 문제를 고능률적으로 해결해 우수한 경영 환경으로 대상의 착지를 보장했습니다. 기업 관련 책임자는 두 갈래 생산 이 진흥화 생산 라인이 도입이 생산 능력과 품질 관리 수준을 현저하게 향상시켰을 뿐만 아니라 관건적인 고리에서 비용 절감, 능률 향상 및 자주적 통제를 실현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2007년 도무실 양수진 하수촌에 터를 잡은 길림성 도망강 제약 유한회사는 주로 가공 중약재, 중약 농축액, 인삼 및 홍삼 제품, 옥수수 수염차 등 다양한 건강음료를 생산하는 성급 농업산업화 중점 선도기업입니다. 회사에서는 60만 원 순환 자금 플러스 애벌 가공 재위탁이라는 협력 모식을 만들어 양수촌, 룡호촌, 하서촌 등 세계 변경 마을에 62 가구가 종약재 재배에 참여하도록 이끌었습니다. 기업에서는 종자 공급, 기술 지도, 기준가, 수매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며 농가를 든든하게 뒷받침한 덕분에 종약재의 헥타르당 수확료는 3,000원에서 2.1만 원으로 뛰어올랐습니다. 이와 동시에 기업에서는 마을 주민 23명을 정규적으로 채용하고 60여 개의 림시 일자리를 제공해 촌민들이 인당 매년 7,000원의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회사에서는 향후 생산라인 자동화를 더 한층 추진하고 문화박람원을 건설해 더 많은 사람들이 이곳의 문화를 알도록 하며 마을 사람들이 1, 2, 3차 산업 융합발전 과정에서 더 많은 치부의 기회를 얻도록 할 계획입니다.

0: 농업은 지역 발전의 튼튼한 버팀목입니다.
1: 농업은 새로운 경제 장성점입니다.
0: 농업은 곧 우리의 문화이고 자존심입니다. 지식경제시대, 현대농업은 곧 과학입니다. 끊임없는 품종개량과 기계화 자금,
1: 친환경 농법과 산업화 경영, 효율적인 정보 공유와 현대적인 유통체계,
0: 저투입 고산출, 고품질, 고효과성.
1: 우리가 가고 있는 현대농업의 길입니다.
0: 신뢰받는 농업, 경쟁력 있는 농업,
1: 특색 있는 농업, 희망 있는 농업. 과학.

0: 네, 양봉업 하게 되면 효과성이 좋은 항목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요. 이 지금부터는 이 피나무 꿀을 뜨기 위한 준비를 다그쳐야 할 시점입니다. 우리 수를 보게 되면 피나무 꿀 자원이 풍부해 질 좋은 피나무 꿀을 뜰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올해 피나무 이 개화 시기가 다가오면서 우리 양봉어들이 가장 바쁜 시기에 들어서게 되는데요. 오늘 시간에는 피나무 꿀 철을 맞아 양봉관리, 채밀요령, 품질관리, 이 판매팁까지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연변 동방꿀벌연구소의 최동림 소장님을 생방송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예, 피나무 꿀철이 다가오면서 밀원지 선택이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올해 밀원지 선택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1: 자, 우리가 우리 양봉을 하면서 우리 5월 이제 말이 다가옵니다.
0: 네.
1: 예, 많은 이제 양봉호들 4월 한 말쯤부터 시작해가 지금 수시로 지금 산에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0: 네.
1: 가가지고 보통 집에서 이제 분봉을 하고.
0: 네.
1: 그리고 첫째 우리가 그 할 일이 뭐냐면 이제 꿀철이 다가오면서.
0: 네.
1: 우리 강군 육성.
0: 네.
1: 그리고 우리가 밀원지 선택.
0: 네.
1: 요즘에 올라가면은 작년에 보면은 우리 어떤 지역에.
0: 네.
1: 뭐 안도, 우리 화룡.
0: 네.
1: 훈촌, 왕청, 용정 이 지역을 볼 때는 어떤. 네. 지역은 이제 꿀이 개화가 잘 됐고.
0: 네.
1: 그리고 기후 상태가 좋으면서 잘 됐는데.
0: 네.
1: 어떤 지역은 꿀이 별로 안 됐습니다.
0: 네.
1: 화룡 지역에 특별히 봤을 때는 화룡 지역에 보면은 보통 한 100분에 한 7, 80%.
0: 네.
1: 우리 양봉하는 분들이 작년에 이 수확을 못했습니다.
0: 네.
1: 그래가지고 작년에 한 그 수집한 이제 데이터를 이제 이용해가지고 일단은 제일 먼저 할 거는 밀원지 선택입니다.
0: 그렇죠.
1: 이 벌을 한번 옮기자 해도 거기에 많은 이제 운반 경비에.
0: 그렇죠.
1: 인력이 경비에 너무 많기 때문에.
0: 네.
1: 될수록이면 우리가 시간을 이제 단축시키고.
0: 네.
1: 쓸데없는 이제 노동력을.
0: 네.
1: 이제 투입하지 말아야 됩니다.
0: 네.
1: 이 우리 이제 봄철에 들어오면은 우리 정말 양봉하시는 분들도 쉽지 않아요.
0: 네.
1: 그냥 정말 정확하게 한 번에 가가지고 밀원지 선택을 이제 잘 내가지고.
0: 네.
1: 정말 개화가 잘 됐는데 찾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0: 네.
1: 그리고 첫 번째로는 밀원지 선택이라면 봤을 때.
0: 네.
1: 농전 지역하고.
0: 네.
1: 오염 지역을 피해야 됩니다.
0: 그렇네.
1: 요즘에 우리 이제 국가 정부에서도.
0: 네.
1: 보면은 이제 그 굴철이 다가오면서 농약. 네. 치는 데 대해 가지고 좀 강화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0: 네.
1: 어떤 충돌이 생기는가 하면은.
0: 네.
1: 우리 림업청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그분들은 어떤가 하면 우리의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0: 그렇죠.
1: 이 나무 질병에 온다 말입니다.
0: 네.
1: 그러면은 농약을 또 안 치면, 그 뭐 살충제를 안 치면 또 안 될 거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어떤 충돌이 됩니다.
0: 네.
1: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제 보면은 우리 살충제를 친다 해도 보면은 통지가 내려옵니다.
0: 네.
1: 그 때문에 될수록이면 우리 벌통을.
0: 네.
1: 그 지역을 이제 밀봉을 잘 하고 아니면은 조금 한 2, 3일 정도.
0: 네.
1: 아니면은 우리가 아침에 보통 이제 그 약을 칠 때 그걸 시간을 피해가지고.
0: 네.
1: 이제 관리를 해야 되고.
0: 네.
1: 첫째 보면은 이제 농약이나 살충제.
0: 네.
1: 피해가 없는 곳을 이제 선택해야 됩니다.
0: 그렇죠.
1: 그리고 햇빛이 바람이 잘 통하고 햇빛이. 네네. 잘 오는 남향이나 남동향.
0: 네.
1: 그러니까 그걸 이제 잘 봐야 됩니다.
0: 예. 네. 그렇네요. 그러면 이 지금 어떻습니까? 이 채밀 그 개화 시기, 채밀 시기는 대개 집중되는 거죠?
1: 그렇죠. 그렇죠.
0: 예. 언제에 집중되죠?
1: 우리 보통 보면 햇빛이 잘 나오는 남양 지역 같은 경우에는.
0: 네.
1: 보통 6월 한 25 좌우면은.
0: 네.
1: 피나무가 이제 꽃이 핍니다.
0: 네.
1: 그리고 조금 그러니까 그늘 지역에 보면은.
0: 네.
1: 개화가 조금 늦게 돼요.
0: 네.

0: 일을 쳐나 그때 이제 되는데 네. 한 자기가 보통 하는 어느 정도 되는 한 7, 8일 정도
1: 네.
0: 차이가 납니다. 근데 네. 요즘에 보니까 제가 요즘에 자꾸리 이제 개화가 잘 돼가 자꾸리 그렇죠.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1: 네.
0: 그래서 보면은 옛날 같으면은 작년에는 보면은 꽃이 이제 그 잘 안 피니까
1: 네.
0: 봄철에 이제 우리 꿀벌이 양식을 이제 준비해야 돼요.
1: 네.
0: 그리고 벌들이 이제 강군 육성이 돼야만이
1: 네.
0: 우리 정말 태풍에 꽃이 잘 폈는데
1: 네.
0: 우리 꿀벌들이 이제 강군이 안 됐을 때는 또 그것도 피해입니다.
1: 네.
0: 그래가지고 요즘에 할 일이 어떻는가 하면은 미련 지역하고
1: 네.
0: 그리고 강군 육성 네. 이거를 잘 내야 됩니다. 예.
1: 네.
0: 잘 내가지고
1: 네.
0: 우리 정말 꿀철을 이제 막 그 개화철을 맞이해야 되고
1: 네.
0: 두 번째는 어떻는가 하면은 또 그 요즘에 보면은 우리 연변 장백산 지역에 기온 차가 네. 너무 낮과
1: 네 그렇죠
0: 밤에 기온 차가 너무 많습니다. 이걸 그죠? 정말 잘 봐야
1: 네.
0: 됩니다. 예.
1: 네 그렇네요. 지금 보게 되면 우리 연변은 피나무 꿀 자원이 풍부하다고 위에서도 언급됐죠. 네. 이 피나무 꿀이 장점을 어떻게 보아야겠습니까?
0: 우리 피나무 꿀의 장점이라고 보면은
1: 네.
0: 꿀 향이
1: 네.
0: 아주 단일하고 향이 엄청 좋아요.
1: 네.
0: 그리고 피나무 꿀의 포도당 함량이 어느 꿀보다 더 많아요.
1: 네.
0: 그리고 우리 보면은 오후 한 2시, 3시 되면은
1: 네.
0: 보통 에너지가 떨어집니다.
1: 네.
0: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어땠는가 하면 우리 어머니나 아버지들 농촌에 일하다가 보면은 기운이 없다 하면은
1: 네.
0: 포도탕을 인자
1: 그렇죠.
0: 주사 맞지 않아요.
1: 네.
0: 근데 우리는 정말 이 포도탕, 그거는 우리가 가공한 거 아닙니까? 우리
1: 네.
0: 약을 했을 때는.
1: 네.
0: 근데 우리 피나무 꿀은 피나무 꿀 속에 100분의 7, 80%가 자연 포도탕이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면역력, 그리고 우리, 뭔가 하면은 에너지 충전에 잘 빠르거든요.
1: 네.
0: 그게 진짜 장점입니다.
1: 네. 그렇네요. 네. 지금 이, 시장에서도 아마 선호를 하고 있는 피나무 꿀이 되겠죠? 어떻습니까?
0: 좋죠. 피나무 꿀은 옛날에 놓고 말하면 우리 장백산 피나무 꿀은
1: 네.
0: 꿀 종류에 놓고 말하면 1등급에 속하는 꿀입니다.
1: 그렇죠.
0: 특별히 우리 장백산 꿀은 옛날에 우리 이제 송나라 때나 원나라 때, 청나라 때 이거는 귀족들 드시고 우리 일반 평민들은 이제 못 드십니다.
1: 네.
0: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가 뭐 양봉 기술도 특별한 거 아니고 옛날에 정말 전통 양봉을 해가지고
1: 네.
0: 꿀도 채집하는 거 양이 좋고
1: 네.
0: 특별히 우리 장백산 지역은
1: 네.
0: 미런지가 다른 피나무보다 위에서 온 가면은 장백산 지역에 그 전지지 않습니까?
1: 네.
0: 화산 폭발됐잖아요.
1: 네네.
0: 거기 보면 화산 폭발하면서 그 안에 화산 그 후상후에 거기가 이제 우리 토양을 많이 폭발했단
1: 네.
0: 말입니다. 폭포가
1: 네.
0: 돼가지고
1: 네.
0: 토양은 우리 광물질이 엄청 많아요.
1: 네.
0: 그리고 삶이나 우리 이 모든 미련이 이제 나오는 산에서 나오는 이 농산물, 토산물 같은 경우에
1: 네.
0: 다른 지역보다 질이 몇
1: 네.
0: 배로 높아요.
1: 네.
0: 그래 우리 여기 보면은 이전에 보면은 뭐 어떻는가 하면 후시
1: 네.
0: 우리 후시 한량이 있다고 하는데
1: 네.
0: 우리 토양부터 이제 질이 좋기 때문에
1: 네.
0: 여기 우리 모든 이 산물의 이제 질은 엄청 좋습니다.
1: 네 그렇네요. 이 지금 이 시기에 그 벌통 관리 어떻게 하는 것이 좋습니까?
0: 요즘에 보면은 지금 이제 그 왕벌이 이제
1: 네.
0: 잘 되는 집에는
1: 네.
0: 어떻는가 하면은 정말 이제 강군 육성이 돼가지고 빨리 대상을
1: 네.
0: 올릴 준비해야 돼요.
1: 네.
0: 보면 어떤 관리하는 분들은 막 분배가지고 막 벌들이
1: 네.
0: 그게 이제 분봉을 시켜야는 분봉을 못 시켜가지고
1: 네.
0: 막 거기 더위 먹는 상태도 보입대다.
1: 네.
0: 그래 이제 그 우리 개화 전 보통 보면 40일, 50일 전부터
1: 네.
0: 그 산란하는데 촉진하면서 이제 산란이 잘 되고 벌들이 했을 때 부지런히
1: 네.
0: 분봉하는 그걸 이제 시작해야 됩니다. 예.
1: 네. 그렇네요. 그러면 지금 어떻습니까? 이 우리 요즘에 이 날씨가 저녁 그리고 밤 온도 차가 심한데요. 우리 이 날씨에 따른 그 관리에서 어떤 중시를 돌리는 것이 좋다고 봅니까?
0: 그래 겨우 우리가 보면은 밤 날씨가 차고
1: 네.
0: 낮엔 갑자기 덥고 하기 때문에
1: 네.
0: 밤에는 있지 않습니까?
1: 네.
0: 이 기후차가 온도 차이가 너무 많으면
1: 네.
0: 먼저 오는 건 뭔가 하면 꿀벌이 이제 설사병이 와요.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에, 여기서는 낮에는 막 더우니까 네. 거기다 이제 물이 이제 그 부족한가 네. 안 부족한 그걸 잘 관리해야 됩니다.
1: 네.
0: 그리고 겨울에는 갑자기 추운데다 이제 바람이 새 들어가거나 하면은
1: 네.
0: 그 불통 관리 그걸 네. 잘 해야 됩니다. 예.
1: 네. 그렇네요. 우리 지금 보게 되면 채밀하는 그 시간을 어떻게 정하는 것이 좋을까요?
0: 보면은 채밀하는 시간을 있잖아요. 어떤 지역에 보면은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하던데 네. 저는 그것에 합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1: 네.
0: 그러니까 새벽에는 벌들 인자는 보통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네. 사이로 하는 것이 네. 아주 좋다고 봅니다.
1: 네. 그렇네요. 우리 양봉 과정에 이 벌들을 강군으로 육성시켜 더 많은 꿀을 뜨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데요. 이 강군 육성에서 이 단백질 사료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하던데요. 어떻습니까?
0: 좋습니다. 거기에 이제 단백질 사료 같은 거 사용하는 좋은데
1: 네.
0: 제가 이제 항상 뭐 이렇게 방송 때문에 얘기하는데
1: 네.
0: 우리 작년에 우리가 채밀할 때,
1: 네.
0: 그, 우리가 그, 그러니까, 풍초를 이제 침피하는 그 꿀이 있습니다.
1: 네.
0: 보통.
1: 네.
0: 꿀로 단백질 보충하는 거가 잘 좋습니다.
1: 네.
0: 그리고 화분하고.
1: 네.
0: 우리는 여기는 무슨 뭐, 미련이 좋아가지고 충분히 네. 화분이 또 잘 나와요.
1: 네.
0: 화분이 잘 나오기 때문에 제가 화분하고 작년에 징피한 거 꿀 가지고
1: 네.
0: 사료를 하면은 진짜 여기에 꿀 질량도 좋고
1: 네.
0: 벌이한테도 잘 꿀을 먹는 거가 잘 합당한 거예요.
1: 네.
0: 거기에 설탕이 정말 화분이나 뭐 꿀이나 이제 부족할 때면은 성분을
1: 네.
0: 낮추기 위해 가지고
1: 네. 네.
0: 설탕을 이제 닦아주는데
1: 네.
0: 그래도 우리 꿀은 네. 우리 인류가 정말 발견해가지고 우리 인체 좋다니까 사용하는 거지
1: 네.
0: 지질 놓고 말은 꿀벌이 양식입니다.
1: 네.
0: 걔들은 이제 자기 양식을 먹기를 좋아하지
1: 네.
0: 예, 그렇기 때문에 사용하는 거를 정 없을 때는 이제 그 우리가 포도탕이 있습니다.
1: 네.
0: 포도탕도 좋고
1: 네.
0: 그걸로 이제 단백질을 이제 추가하는 거가 좋습니다. 예.
1: 네. 그렇네요. 우리 피나무 꿀철에 대비해 우리 봉근 관리 어떻게 하는 것이 좋습니까?
0: 제일 처음에 지금 나오는 거는 지금 어떤가 하면은,
1: 네.
0: 봉군 관리가 어떤 집에서는, 그러니까 그 사료
1: 네.
0: 공급 부족이 돼가지고,
1: 네.
0: 지금 그, 우리 번식이 잘 안 됐습니다.
1: 네.
0: 그리고, 어떤 그 경험이 적은 분들이,
1: 네.
0: 이제 봉, 그 번식할 때,
1: 네.
0: 어떤가 하면은, 산란할 때, 보통 왕벌을,
1: 네.
0: 옛날처럼 한나로 사용한단 말입니다.
1: 네.
0: 그래 될수록이면 쌍왕벌을 이제 사용하세요.
1: 네.
0: 사용해가지고 산란 속도가 빠르고.
1: 쌍왕벌.
0: 예.
1: 네네네.
0: 그리고 거기에다 뭐 하는가 하면은 제가 말하시피 달순 설탕 비면하고.
1: 네.
0: 화분하고 이제 꿀을 쓰세요.
1: 네.
0: 그러면은 우리 이제 벌을 이제 양육하는데도 이제 그, 이제 새끼벌도
1: 네.
0: 번식하는데 아주 빠릅니다.
1: 네.
0: 그래가지고 속도가 이제 강군 잘 처음에 와가지고 다른 거 할 필요 우리가 이제 그 산란할 때면 산란할 일을 해야 되고
1: 네.
0: 그리고 분봉이 정말 벌이 이제 많이 이제 그 산란돼가지고 정말 벌이 많다할 때는 우리 분봉을 잘 내야 돼요.
1: 네.
0: 그거 좀 게으르면 안 된다고 벌이 이제 네. 많다고 하면은 그걸 잘해가지고 빨리 이제 벌집을 이제 올려가지고 개상을 올려야 된다 말입니다. 그리고 중풍도
1: 네.
0: 그걸 잘해줘야 됩니다. 예.
1: 네. 이 새 왕벌로 분봉한 봉군들은 어떤 방법으로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까?
0: 그러니까 보면은 첫째 이제 우리가 그 그러니까 사료 관리입니다. 사료
1: 네.
0: 관리.
1: 네, 네.
0: 사료 보통 보면은 우리가 그 어떤 거는 막 좀 이제 날씨가 곰팡이 낀 그 사료도 있는데
1: 네.
0: 그걸로 지금 이제 좀 바꿔가지고 좀 관리 달래가 좀 깨끗한 사료 뜸이 어떤 집에 가 보면은
1: 네.
0: 사료 관리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1: 네.
0: 막 꿀벌들이 설사병을 막
1: 네.
0: 이제 걸려요.
1: 네.
0: 그러면은 이 어떤 보면은 또 왕벌도 있잖아요.
1: 네.
0: 건강하지 못하더라고 어떤 집에
1: 네.
0: 돈을 좀 아낀다고 해가지고
1: 네.
0: 왕벌을 어떤 막 한 3년 된 것도 쓰더라고요.
1: 네.
0: 지금 어느 때라고는 3년 된 것도 씁니까? 안 되거든.
1: 네.
0: 탈수로우면 그 왕벌도 있지 않습니까?
1: 네.
0: 하루에 좀 한 해 한 번씩 바꿔야 됩니다. 바꿔.
1: 네.
0: 그리고 꼭 인자 왕벌을 강조하고 있는 거는
1: 네.

0: 쌍망부는 이제 써야 됩니다. 쌍망부를. 네. 네. 그걸 쓰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우리, 첫째 이제 통풍이 잘 된대. 그리고. 네. 햇빛이. 네. 잘 된데 가가지고. 네. 거기에서 이제 산란하고. 네. 우리가 이제 분봉 관리하는 게 좋습니다.
1: 네. 우리 계상군이 사양 관리도 있죠. 계상군. 네. 우리 계상군 사양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것이 더 많은 꿀을 생산할 수 있습니까?
0: 우리가 계상군이라고 하면은.
1: 네.
0: 첫째 이제 계상 올리는데. 네. 보통 한 통에 있지 않습니까?
1: 네.
0: 6매 내지 불꽃을.
1: 네.
0: 그 봉초 그 봉피라 6개 내지 8개를 이제 두는 게 좋습니다.
1: 네. 네.
0: 그리고 또 이제 그 벌꾼의 상태를 보고 해야 됩니다.
1: 네.
0: 거기에서 벌꾼이 지금 무슨 거 뭐 한 통에 보통 보면은 한 2만 내지 3만 개 좌우되면은.
1: 네.
0: 그건 강군이거든요.
1: 아.
0: 어떤 집에 보면 한 7, 8천 됐는데.
1: 그렇네요.
0: 그거 가지고 또 이제 분봉하고 그러면 너무 빠른 겁니다.
1: 네.
0: 보통 보면은.
1: 2, 3만.
0: 예, 예. 한 2, 3만 됐을 때 이제 계상을. 네. 이제 관리해 주는 게 좋습니다.
1: 네.
0: 예. 그리고 이제 그때는 이제 산란이 많다면은.
1: 네.
0: 이제 영벌도 이제 그 딸립니다. 딸리기.
1: 네.
0: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가 사료.
1: 네. 예,
0: 장례 사료 같은 것도 영벌한테 잘 줘야 됩니다.
1: 네.
0: 예. 그리고 이제 소비도 이제 맞춰줘야 되고.
1: 네.
0: 그래서 요즘에는 그저 한, 지금 5월 28일이니까.
1: 네.
0: 그저 한 달 동안 열심히 부지런히.
1: 그렇죠.
0: 고생합니다.
1: 네. 네. 열심히 고생하면 피나무 꿀은. 네. 많이 뜰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된다. 그렇죠. 그 말씀이죠.
0: 네.
1: 정말 더 많은 질 좋은 꿀을 뜨는 것이 우리 양봉허들의 올해 뭐 소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어떤 준비 작업들을 해야 합니까? 준비 작업들?
0: 우리가 첫째.
1: 네.
0: 준비하는 건 뭔가 하면은.
1: 네.
0: 우리 첫째 잘 처음에 와가지고 미런지 선택.
1: 네.
0: 네. 정말 거기에서 우리가 그 오염지역.
1: 네.
0: 비면해야 되고.
1: 네.
0: 그리고 꽃 우리 피나무 개화가 잘 되는.
1: 네.
0: 곳을 선택해야만이.
1: 네.
0: 이 개화가 잘 돼야만이 꿀도 잘 들어오잖아요.
1: 그렇죠.
0: 계속 거기에 정말 꽃이 안 피는데 작년에 제가 봤을 때는 정말 거기 제가 그 저희가 그 외신에 놀랬습니다.
1: 네.
0: 유령인다 꿀벌 농장이라고.
1: 네.
0: 벌통을 거기서 몇십 개씩 막 나도 관리해야 하고 버리고. 네. 간 사람들도 있어요.
1: 네.
0: 그렇기 때문에 그건 이제 낭비이기 때문에.
1: 네.
0: 첫째 잘하는 분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미런지 선택을 잘해야 되고.
1: 네.
0: 그리고 숙성 꿀.
1: 네.
0: 예, 숙성 꿀 채집에.
1: 네.
0: 신경을 엄청 써요. 그리고 이제 보면은, 한 80% 정도의 이제 사람들은 그 양을 많이 올리기 위해 가지고.
1: 네.
0: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은 미숙성.
1: 네.
0: 꿀을 합니다.
1: 네.
0: 근데,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은.
1: 네.
0: 우리 소비자들이 원하는 거는.
1: 네.
0: 지금 아직까지 보면은 100에 90% 이상 사람들은.
1: 네.
0: 어떤 그래도 숙성된 꿀을 요구합니다.
1: 네.
0: 그래서 우리 소비자에 적게 드더라도.
1: 네.
0: 정말 소비자 요구에 맞춰가지고.
1: 그렇죠.
0: 숙성 꿀을 채집하는 거를 저는 강조합니다. 그래서.
1: 네.
0: 저도 많은 양봉호들 이제 도와가지고.
1: 네.
0: 또 우리 소비자들은 어떤가 꿀의 분별법에 대해서 또 몰라요.
1: 그렇죠.
0: 그러면 저는 영부소 소장은 꿀을 파는 것이 아니고.
1: 네.
0: 우리 양봉호들한테는 기술을 정말 좀 더 강조를 해가지고.
1: 그렇죠.
0: 품질 좋은 꿀이나 그걸 생산하는 거를.
1: 네.
0: 제가 이제 원하는 거고.
1: 네.
0: 정말 우리 소비자들한테는 무엇을 하고 싶어. 소비자들 꿀 분별법에 대해서 모르는 대해가지고.
1: 네.
0: 거기에 대해가지고 정말 저 정말 인생을 바치고 싶습니다.
1: 네.
0: 정말 어디 보면은 이 꿀이 인체에 그렇게 좋은데.
1: 네.
0: 정말 양봉호들은 좋은 꿀을 만들어가지고.
1: 네.
0: 진정한 손님을 못 만났고.
1: 네.
0: 그리고 우리 소비자들은 진짜.
1: 네.
0: 좋은 꿀을 못 만나고. 이가.
1: 네.
0: 우리 시장의 제일 큰 통점입니다.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우리 요근년에 보면은.
1: 네.
0: 그래도 우리 양봉하는 분들도.
1: 네.
0: 많이 정말 이 기술 쪽으로나 재미를 하는데.
1: 네.
0: 소질이 엄청 많이 올라갔어요.
1: 네.
0: 그래서 정말 1년에 꿀을 좀 적게 뜨더라도 좋은 꿀을 하기를 이제 하는데 노력하고.
1: 네.
0: 그리고 진짜 이거가 어떻게 되나 소비자들도 그 신뢰가 되면 꾸준하게 그 집 앞 합작을 하게 된다 말입니다.
1: 네, 네. 그렇죠. 네, 이 무충화 채밀군 있죠? 우리 네. 무충화 채밀군. 네. 어떻게 조직해야 하고 이 무충화 채밀군이라 할 때는 어떤 좋은 점들이 있습니까?
0: 자, 우리가 보통 보면은 네. 채밀 한 약 3주 전에 네. 영부를 이제 가다둬가지고 경매하거나 네. 산다는 점 멈추게 합니다.
1: 네.
0: 이렇게 하면 우리 노동벌이 네. 예, 유충 돌보기에 그 에너지 예, 그 소모가 적게 됩니다.
1: 네.
0: 예, 아니면은 에너지가 많이 뭐 소모되면 우리 노동벌이 나와가지고 굴 네. 채집하는데 엄청 이제 영향을 받는다 말입니다.
1: 예. 네.
0: 그리고 장점이라면은 굴 생산량이 네. 증가하고 네. 노동벌이 힘이 더 에너지가 충분하니까
1: 네.
0: 유충의 수모 기생하는 응애나 생태를 교란시켜 방제해주고
1: 네.
0: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1: 네.
0: 특히 이제 우리 비나무 굴철
1: 네.
0: 단기간에 집중되는 미련에 매우 효율적인 이제 그 전략이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 그렇네요. 우리 질이 좋은 번개 숙성 굴 생산을 하려면 이 밤중에 채밀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어떤 좋은 점이 있습니까?
0: 밤에 벌들이 대부분 이제 벌통 안으로 이제 들어와가 조용합니다.
1: 네. 네
0: 그때 보면은 우리가 채밀 작업하는데도
1: 네.
0: 그 좀 좋다고 보는데
1: 네.
0: 근데 밤에 돼가지고 채밀하는 거는
1: 네.
0: 어쨌든 또 벌들이 쉬는 시간 좀 쉬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1: 네.
0: 달수록이면은 저는 이제 얘기하는 건
1: 네.
0: 벌한테 이제 스트레스 주지 말고
1: 네.
0: 이튿날 대비해가지고
1: 네.
0: 달수록이면은 낮 시간에 아침 일찍이 있지 않습니까?
1: 네. 네. 네.
0: 일찍 일어나가지고 채밀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1: 네. 밤이 아니고 낮.
0: 예, 예, 네. 낮에 네. 하는 거가 좋습니다.
1: 네.
0: 그 어떤 분도 모르면서
1: 네.
0: 날씨가 더우면은
1: 네.
0: 진드기가 많이 생겨요.
1: 네.
0: 올해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건 올해 우리 굴벌철 지금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온도 차이가 많게 한 며칠 한 6월 중순부터 기온이 이제 팍 올라갈 겁니다.
1: 네.
0: 그때 가면은 우리가 서늘한 이제 신턱을
1: 네.
0: 그 지역을 선택해야 되고
1: 네.
0: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잘 차면 이제 그 우리 물이 가까운 쪽으로
1: 네.
0: 가야 됩니다.
1: 네.
0: 갑자기 이제 햇빛이고 고온이 됐을 때는 벌들이 우리 군세가 좋은 벌들은
1: 네.
0: 원래 거기 붐비고 하면은 안에 불통 안에 온도 엄청 높아져요.
1: 네.
0: 그러면은 우리가 이 온도를 어떻게 예방해야 되는가?
1: 네.
0: 벌들도 선선하게 어떻게 해둬야 되는가?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올해 우리가 분봉이 잘 강군이 육성된다 해도
1: 네.
0: 첫째 준비할 거는 뭔가면은 우리가 그 벌들이 이제 온도
1: 네.
0: 관리
1: 네.
0: 그리고 이제 그 잘 처음에 우리가 그 분봉을 하기 전에 굴벌 청소할 때면 그때
1: 네.
0: 우리 불로 이제 태우고
1: 네.
0: 거기 소독수 같은 것도 체조가 하지 않습니까?
1: 네.
0: 그러면 기본상 서늘하게 되면은
1: 네.
0: 이 그거 없다고 봅니다.
1: 네.
0: 그래서 지금 요즘에는 약도 있지 않습니까? 좋은 거 많습니다. 정말
1: 네.
0: 우리가 중약을 된 것도
1: 네.
0: 그래가지고 그 약을 이제 써가지고 조금씩 이제 쳐주고
1: 네.
0: 그런데 탈수록이면은 약을 피면 하는 게 좋습니다.
1: 네. 그렇네요. 지금 어떻습니까? 질 좋은 피나무 꿀이라 할 때는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합니까? 피나무 꿀. 우리 보통 우리 시민들이 꿀을 산다 할 때는요?
0: 그러니까 좋다는 걸 설명하자면은
1: 네.
0: 제가 선호하는 건 숙성 꿀입니다. 숙성 네. 꿀이라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1: 네.
0: 그 꿀도 어떻게 띄워야 됩니까?
1: 네.
0: 그 숙성 띄우듯이 그게 아니고.
1: 숙성. 네.
0: 우리 과일.
1: 네.
0: 과일도 그냥 우리 달래가지고 그게 숙성이 된 거 아니잖아요.
1: 네네네.
0: 사과했다면 그 익는 시간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1: 네네네.
0: 그래 꿀도 어떻는가 하면 숙성 벌들이 우리 내건 벌은
1: 네.
0: 노동벌이 이제 채집한 온 꿀을
1: 네.
0: 부단히 자기 타액 가지고 그 수분을 뽑고 숙성을 시켜요.
1: 네.
0: 2, 3일 안으로 절대 안 되고
1: 네.
0: 그리고 날씨가 이제 그 비가 많이 오면은 강우량이 많았을 때는 어떻는가 하면 벌들이 나가 일을 못해요.
1: 네.
0: 그러니까 안에 꿀을 채집하고 다 먹어버려 숙성할 시간이 없습니다.
1: 아.
0: 그래서 대소의 기후가 좋을 때는 비가 안 오고 정말 날씨가 좋으면은
1: 네.
0: 꿀벌들도 진짜 숙성을 시키는 시간이 한 일주일 정도면 되거든요.
1: 네.
0: 그래 이제 펑갈이 이제 된 꿀을
1: 네.
0: 그거 보고 이제 아 꿀벌이 이제 판단해가지고 우리 그 벌집을 다 밀봉하면은 네. 다내가 이제 보관해 준다면 그 네. 꿀이 진짜 우리 인천에 정말 좋은 꿀입니다.
1: 그렇네요. 네. 우리 지금까지 피나무 꿀철에 대비한 기술들을 알아봤는데요. 우리 양봉

0: 동호들께 좋은 정보 됐으면 좋겠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1: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올해 풍년 되십시오.
0: 네. 네. 고향은 지금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습금평 신시대의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전당 전국인민이 중화민족 위대한 봉을 실현하기 위해 분투하는 행동 지침입니다.
1: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당대 중국의 막스주의이며 21세기의 막스주의입니다.
0: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중화 문화와 중국 정신의 시대적 정화이며 막스주의의 중국화, 시대화의 새로운 비약을 실현했습니다.
1: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심층적이고 체계적으로 학습해
0: 연변의 지능 발전을 추동하는 데 튼튼한 정치적 인솔과 보장을 제공합시다.
2: 북경 시간으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2: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나는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 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 동화 아교 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중약제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 약입니다. 동화 아교 건뇌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 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가능하십니까? 잊고 살기 쉬운 일상 건강 팁을 알아보는 건강 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우리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1번.